0: 어? 다 먹었네?
1: 다 먹었으면 얼른 가서 손 씻어.
0: 에이, 귀찮은데. 옷에다 닦을래.
2: 아, 그 손 멈춰. 그럼 안 돼.
1: 화장실 가서 비누로 깨끗이 손 씻고 오면 누나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0: 우와, 정말. 그럼 바로 씻고 오겠습니다요.
1: 그래.
0: 누나, 나 손 다 씻었다.
1: 손 잘 씻었어?
0: 응, 응.
1: 비누로 잘 씻었지?
0: 응, 응.
1: 좋았어. 그럼 이 누나가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친 비누 용사 이야기 해줄까?
0: 우와!

0: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친 비누 용사. 옛날 옛적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갑자기 바이러스 괴물이 쳐들어왔어.
1: 괴물이다.
0: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지.
2: 바이러스 퀸!
1: 아유, 너무 싫다.
3: 갑자기 머리를.
1: 나도 좀 이상한
4: 것. 열이 나는 것 같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0: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순간 비누 용사가 나타났어. 나란냐 비누 용사.
1: 비누 용사입니다.
4: 저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받아라 비누 공격. 왜 공격이 안 먹히지?
0: 바로 그때 빛과 함께 마법사가 나타났어.
5: 내가 왔소이다.
4: 마법사님? 마법사님! 어떻게 하면 저 바이러스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5: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겠소.
4: 방법뿐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5: 자네의 결심이 그렇다면 나와라! 수도꼭질!
0: 마법사가 마법으로 비누 용사에게 물을 뿌려준 거야.
4: 우와! 시원해!
0: 우와! 시원해!
1: 거품! 오, 예쁘다!
0: 거품이 방울방울 나와요!
2: 저게 뭐지?
5: 비누 용사, 지금이요! 공격하시오!

0: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쳤지만 물 때문에 몸이 녹고 있었어.
1: 비누 용사님!
2: 사라지면 안 돼요!
3: 너무 슬퍼.
4: 너무나 안타깝구나.
5: 전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냈으니까.
0: 그렇게 비누 용사는 사람들을 구한 후 녹아버렸지.
6: 비누 용사님, 바이러스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다니 너무 슬퍼.
0: 자, 여기 그만 울어. 잘 씻으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비누로 손 잘 씻어야 돼.
6: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야?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잘 모르겠네.
6: 그럼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봅시다.
0: 좋소!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비누 용사 딱지! 비누 용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아, 비누 용사님이다!
0: 안녕!
6: 완전히 녹은 줄 알고 걱정했어요!
5: 세상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한 비누 용사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6: 우와, 멋지다! 최고, 최고! 비누 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5: 그건 비누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랍니다. 화장실의 필수품, 비누!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해지고 거품이 나죠. 이 비누의 주요 성분은
7: 계면활성제는
5: 두 가지 성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물과 친한 성분.
7: 어, 물아, 너도 같이 놀자.
6: 좋아.
5: 다른 하나는
8: 기름아, 너도 같이 놀자.
5: 기름과 친한 성분입니다.
9: 그럴까?
8: 우린 물도 좋고 기름도 좋아!
5: 이렇게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 양쪽 모두와 친합니다. 만약에 기름이 묻어있는 음식을 손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 기름이 손에 묻어요!
5: 맞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기름이 묻게 되겠죠. 이때 비누 없이 물로 마시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0: 아이, 좋아. 미끌미끌.
6: 어? 난 기름 싫어.
10: 나도 물 싫거든.
9: 나도 갈래. 가. 안 말려.
5: 물과 기름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10: 우린 아직 여기 있어요.
5: 손에 묻은 기름이 그대로 피부에 남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볼까요?
7: 계면활성제 기름아, 같이 놀자.
9: 같이 놀자.
10: 그럴까?
5: 계면활성제의 기름과 친한 성분은 기름을 붙잡고 계면활성제

0: 오렌지의 물과 친한 성분은?
1: 어, 물아, 너도 같이 놀자.
0: 물을 붙잡습니다.
2: 같이 놀자.
3: 어? 우린 이제 가야 해. 어? 우리랑 같이 가자.
1: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결국 기름은 계면활성제로 인해 피부에서 떨어져 물과 함께 씻겨나갑니다.
3: 아, 그래서 비누로 씻어야 뽀득뽀득 깔끔해지는구나.
0: 맞습니다. 뽀득뽀득.
4: 어? 그런데 비누가 바이러스는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0: 비누 속에 계면활성제 두 가지 성분 기억하죠?
3: 네! 물과 친한 성분.
4: 기름과 친한 성분이요.
0: 자, 여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기름 성분의 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씻으면 계면활성제가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기름 성분의 막을 뜯어가 버려서 결국 바이러스가 죽고 물과 함께 씻겨나갑니다.
4: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잘 씻겨나갈 수 있도록 비누로 구석구석 골고루 30초 이상을 씻어야 효과가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4: 안녕히 가세요. 비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3: 맞아, 맞아.
4: 누나, 나 앞으로 비누로 더 잘 씻을 테니까 비누 용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3: 좋아, 노래 잘 부르면 줄게.
4: 우와, 신나,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고고고!

0: 있지.
1: 와, 우리 어떡이 잘하는데.
0: 또.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파이로스니
2: 둘러싼 마개는
1: 기름 성분 있어.
2: 비누로 씻으면
1: 깨끗하게
2: 물리칠 수 있지.
1: 와, 짤라기.
2: 우와, 비누 용사 딱지 받았다. 만세. 어예, 어예.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어? 뭐지? 뭐지? 포, 대, 장? 응? 동물, 요정사인가?
1: 고그랜 대원, 안녕!
0: 아, 안녕!
1: 잠시 후에 있을 멸종동물 요정 회장 선거에 우리 고그랜 대원을 초대합니다. 도도 회장님과 함께 와요. 이따봐!
0: 도도 회장님?
2: 멸종동물 대출도!

0: 저도?
1: 응, 이것 봐. 나 멸종 동물 요정 선거에 초대받았어. 너랑 같이 오래.
2: 그럼 같이 가야지.
1: 도도, 너 동물요정협회 회장이야?
2: 나 멸종동물요정협회 도도 회장.
1: 아. 우와, 어쩌다 회장이 된 건데?
2: 아, 그 얘기는 나중에. 이러다 회장 선거 듣겠다. 자, 그린조끼 구조대 동물요정본부로 출동!

0: 계셨군요.
1: 어서 오십시오, 도도 회장님.
0: 아, 반가워요, 반가워. 아, 이쪽은 그린 조끼 구조대의 고 그린대원.
2: 안녕.
3: 그린이 안녕.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4: 멋있어, 멋있어.
5: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
6: 자, 그동안 멸종동물요정 회장을 맡아 우리 멸종동물요정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도도 회장님의 임기가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회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그 후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약 3000년 전에 멸종하신 매머드님.
7: 매머드, 매머드.
8: 기호 1번 매머드. 장비목 코끼리과에 속하는 초대형 포유동물.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 등을 이유로 약 3000년 전 멸종.
7: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멸종 동물들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러니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매머드!
9: 매머드! 매머드!
6: 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간 다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 바로 나, 화가 얼룩말, 화가!
8: 기호 2번, 화가 얼룩말. 몸의 앞부분에만 줄무늬가 있어

0: 잠옷바지 입은 것을 잊어버린 말이라고도 불리. 아프리카 남부에 살다가 1883년에 멸종.
1: 여러분, 저 과가얼룩말은 제 고기와 제 가죽을 노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저처럼 억울하게 멸종되는 동물들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과가, 과가, 과가, 과가, 과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후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슨 섬 굴뚝새님!
2: 굴뚝새, 굴뚝새.
0: 기호 3번 스티븐스 섬 굴뚝새. 5천 종이 넘는 참새목의 새 중 유일하게 날지 못함. 1894년 멸종.
2: 제가 왜 회장이 되어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어쩌다 제가 멸종하게 됐는지 그 사연부터 들려드리죠. 어느 날 제가 살던 스티븐스 섬에 등대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와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살게 되었죠.
3: 티블스, 이 섬엔 너랑 나랑 둘뿐이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

아우 심심해. 여긴 어떻게 쥐한 마리가 없냐? 어? 여기는 새가 쥐처럼 걸어다니잖아. 한번 잡아볼까?

0: 고양이는 날지 못하는 새를 잡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고.
1: 아, 이 새를 또 잡아왔네. 아, 근데 처음 보는 새 같은데.
0: 등대지기는 고양이가 잡아온 새를 영국의 한 조류학자에게 보냈죠.
2: 이거 이제껏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의 새야. 이 새의 이름은 스티븐스 섬 굴뚝새라고 지어야겠어.
0: 조류학자는 스티븐스 섬 굴뚝새를 보러 섬에 직접 찾아왔지만,
2: 아이, 새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다들 어디 갔지? 고양아, 혹시 이 새들 네가 다 잡은 거니? 이럴 수가.
0: 그렇게 우리 스티븐스 섬 굴뚝새는 발견되자마자 멸종했어요. 그것도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3: 세상에. 아이고, 또 안 된대.
0: 여러분,
1: 저 불쌍하죠?
3: 네, 너무 불쌍.
0: 불쌍하면 기호 3번 스티븐스 섬 굴뚝새를 뽑아주십시오.
3: 굴뚝새.
4: 마지막으로 우리 도도 회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 어디도? 난 회장 후보가 아니도도.
6: 아니 뭐 회장을 한번 했다고 또 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0: 맞습니다. 도도님 얘기도 들려주십시오.
7: 나 도도 얘기 궁금해.
8: 그렇다면 내 얘기를 시작하겠도.
9: 기호 4번 도도새. 오랜 시간

0: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천적 없이 살다 보니 도망칠 필요가 없어 날개가 퇴화됨. 날 수 없다는 얘기. 1681년 멸종.
1: 우리 도도새가 멸종의 길로 들어선 건
2: 포르투갈 사람들이 우리가 살던 모리셔스 섬을 발견하면서부터였도도.
3: 배고파. 이 설매 열매 말고 다른 거 없냐? 고기 같은 거.
1: 배고파. 따자.
3: 가자.
1: 따자.
3: 무슨 새가 이렇게 커?
4: 혹시 그 날지 못한다는 도도새 아니야?
1: 도도도도도.
5: 만나봐. 그럼 우리 저 새를 먹자.
3: 도도새. 이리 온. 아이 맛있는 거 줄게.
4: 일로 와봐.
3: 옳지. 옳지.
4: 와, 고기 진짜 맛있다.
5: 우리 다음에 또 잡아먹자.
1: 도도새가 훨훨 날아 도망갈 수 있었더라면, 도도새가 사람들을 존다 의심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멸종하진 않았을 텐데.
6: 도도, 그 뒤에 어떻게 우정이 되는지도 알려줄래?
1: 그거?
2: 지구에서 동물이 멸종하면 마지막으로 죽은 동물은 멸종 동물 요정들의 마법으로 요정이 되어 살아나도도. 그때 난 결심했도.
1: 그래, 지구의 동식물들이 나처럼 멸종하지 않게 내가 동물들을 도와주겠도.
2: 그래서 난 동물 요정 본부를 만들었고, 동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비눗방울 연락 시스템을 만들었도도. 바로 이렇게

0: 일꾼들이 상아 때문에 날 해치려고 해. 도와줘.
1: 기다려 코끼리. 도도 출동.
2: 그때 우리 도도 회장님이 아주 큰일을 하셨지. 비록 지금은 비누에 갇혀 계시지만 말이야.
3: 아 맞다. 도도 어쩌다 비누에 갇히게 된 거야?
1: 그게 언제부턴가 동물들의 구조 요청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도도.
4: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 도와줘.
5: 숲이 없어져 살 곳이 없어. 도와줘.
6: 큰 그 구물에 걸렸어. 도와줘.

0: 그러자 파이프가 터지고 말겠.
1: 살려줘.
2: 살려줘.
1: 멸종하기 싫어.
3: 너무 무서워.
1: 살려줘.
4: 회장님, 회장님, 도도 회장님.
5: 도도 회장님, 어쩌다 비누가 되셨습니까?
6: 그런 거구나.
0: 하지만 괜찮아. 그린이가 날 맨날 비누에서 꺼내주잖아. 게다가 그린이랑 같이 동물들을 구조하러 다니니까 훨씬 든든하고.
7: 그린이가 우리 도도 회장님

0: 회장님이랑 열심히 동물들을 구하다 보면 우리 도도 회장님도 언젠간 비누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1: 알았어. 열심히 동물들을 지키자, 도도.
2: 흥, 어드덕.
3: 자,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해봅시다.
0: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회장을 손가락으로 가르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1: 전부 도도야.
4: 도도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요정은 없으니까.
3: 맞아, 맞아.
0: 맞습니다.
2: 그럼 부끄럽지만 앞으로도 이 도도는 멸종동물협회 회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 같이 우리의 주제가를 뽈라봅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진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0: 아니, 여기가 어디지? 토토키께!
1: 곰기 여왕, 사건이 발생했다!
2: 당장 본부로 오도록!
0: 와, 사건! 지금 간다! 무슨 일이야, 토토끼께?
2: 곰끼, 이번엔 피리 부는 마법사 사건이야.
1: 마법사의 피리 소리를 듣고 집집마다 강아지들이 뛰쳐나갔대.
3: 아, 나도 그 사건 잘 알지. 이 곰끼도 하다가 따라갈 뻔했다고. 아니, 그 따라갈 뻔했다고 뻔.
2: 곰끼, 너 집 나간 강아지들 구출할 수 있겠어?
1: 또 피리 소리에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3: 그렇지 않다. 이 곰끼 요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아지들을 구출하겠다. 자, 어디 보자.

0: 비리부는 마법사 강아지들은 어딨나?
1: 오호,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음악으로 인사해야지.
2: 아, 감미롭다. 아, 좋다. 아, 좋다.
0: 아, 정신 차려, 곤개! 자, 반격이다!
3: 거기, 거기, 거기, 후에, 내가 바로 거기, 거기! 1, 2, 3, 4, 5, 7, 8, 9, 10!
1: 듣기 싫어! 그만!
0: 자, 하, 하, 하, 하! 강아지들은 어디 있나?
1: 동굴! 동굴! 깜깜이 동굴에 있어!
0: 아하! 땡큐! 짭, 짭! 하, 여기가 깜깜이 동굴인데. 제대로 찾아왔군. 하지만 이 동굴 문을 그냥 열었다가는 강아지들이 모두 뛰쳐나와 도망갈 수 있어. 그러니 강아지들을 무사히 구하려면 강아지들의 수만큼 이동장이 필요해. 토토끼끼, 집 나간 강아지들이 모두 몇 마리지?
4: 집 나간 강아지는 흰 강아지 21마리, 그리고
5: 까만 강아지 3마리야.
0: 아하! 그러면 21, 그리고 22, 23, 24. 강아지들은 모두 24.

0: 24마리. 아하, 그렇다면 이 동장도 24개 필요하군. 얼른 찾으러 가야지. 엥? 웬 야옹 야옹? 토토끼께 무슨 일이야?
1: 검끼,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2: 피리 부는 마법사를 강아지만 따라간 게 아니래. 고양이들도 따라갔대.
0: 어쩐지.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인데?
1: 고양이는
2: 12마리.
0: 하, 그렇다면 강아지 24, 여기에 고양이 12를 더하면 30, 그리고 6, 36. 강아지와 고양이는 모두 36마리. 아하, 이 동장도 36개 필요하겠군. 얼른 가져오자. 하!
3: 아, 웬 찍찍. 아,
0: 토토끼께, 설마 동굴 안에 생쥐도 있는 거야?
2: 어떻게 알았어?
1: 생쥐들도 마법사를 따라갔대. 마법사를 따라간 생쥐는 모두
2: 23마리.
4: 어? 아, 잠깐, 그러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36마리에 생쥐가 23. 모두 몇 마리인 거야? 아,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어.
1: 그래, 36에 23을 더하는 거 정말 정말 헷갈리지.
2: 맞아. 그런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바로
5: 세로로 계산하기.
2: 36에 23을 더해야 할 때 숫자를 세로로 맞추고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끼리, 10의 자리수는 10의 자리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렇게.
1: 6 더하기 3은 9. 30 더하기 20은 50.
2: 정답은
5: 59.
2: 좋아, 한 문제 더. 76 더하기 21은
1: 1의 자리끼리 더하면
6: 6 더하기 1은 7.
2: 10의 자리끼리 더하면
7: 70 더하기 20은 90.
1: 그렇지.
2: 정답은
5: 97.
2: 와우,
1: 잘했어 요원들. 검기, 너도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봐.
0: 아하, 알겠어 토토끼끼. 자자, 개와 고양이 36 더하기 생쥐 23은 59. 이 동작은 모두 59. 59개 필요해.
2: 이렇게 곰끼는 59마리의 동물들을 무사히 호출할 수 있었지.
0: 후, 갈수록 대단해지는 곰끼 요원 활약에 나 자신도 놀랄 지경인걸. 세로로 계산하기를 잘하면 누구나 곰끼처럼 될 수 있다. 능, 그, 나.

0: 22. 10끼리 더하면 10, 30. 낱개를 더하면 3. 33.
1: 모두 33마리. 야, 야, 야. 분홍 괴물 15, 초록 괴물 12.

0: 나 슈퍼맨 오늘은 반드시 무시무시한 문제로 곰끼를 혼내주고 우주를 정복하겠다.
1: 차! 차하하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서 문제 낳나라 슈퍼맨!
0: 곰끼! 문제가 어렵다고 질질 울지나 말거라! 슈퍼 슈퍼 문제! 어때? 문제가 너무 어렵지? 막 울고 싶지?
1: 너무 쉬워서 기분 나빠서 울고 싶다.
0: 이게 쉬워?
1: 그래, 이건 바로 오늘 배운 세로로 계산하기. 요원들 할 수 있지? 5 더하기 3은
2: 8.
1: 50 더하기 20은
2: 70.
1: 그래서 정답은
2: 78.
1: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0: 곰끼, 나 좀 울어도 되겠나?
1: 얼마든지.
0: 당원을 입고 무심을 향해 돌아온다. 슈퍼 슈퍼 뿅.
1: 잘 가라 울버 슈퍼맨.

무시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곱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곱기.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 오로라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초록빛, 보랏빛, 때로는 분홍빛까지. 커튼처럼 막 춤추는 하늘을 상상해봐. 마치 누군가 하늘의 거대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고, 천천히 물결치듯 흘러가는 빛을 보면 숨이 멎을 것 같아.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나의 두 번째 버킷.

치킨 리스트 오로라 직접 보기. 근데 오로라는 왜 생기는 걸까? 그냥 단순히 빛이 예쁘게 보이는 현상일까? 아니면 특별한 우주의 현상일까? 예전에 책에서 봤던 기억이다. 태양에서 아주 빠른 입자들이 막 날아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구 자기장이랑 막 부딪힌다고 했지? 혹시 그 현상 때문에 오로라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우리 이런 과학적 원리를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우선 자석은 정말 자기장을 형성할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중앙에 두고 나침반을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침반에 바늘, 이 빨간색 바늘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막대자석의 N극과 가까이에 있는 이 나침반은 빨간 바늘이 N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N극과 N극이 밀어내는 방향이죠. 이 빨간 부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형성되고요. 인력에 의해서, 청력에 의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가루로 자기장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 첫 번째는요, 이 철가루를 패트리 접시 안에 뿌려볼 거예요. 패트리 접시를 자석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철가루가 자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석의 양쪽 끝에는 철가루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퍼져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또한 N극에서 S극 쪽으로 동그란 모양의 자기장이 철가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로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플라즈마 볼 실험입니다. 플라즈마 볼 실험은요, 이렇게 전원을 켜면 안에서 고전압이 걸려요.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 불빛이 선생님의 손가락을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불빛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 불을 끄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훨씬 빛이 잘 보이죠?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가면 선생님의 손가락을 빛이 따라오고 있죠? 사람의 몸은 전류가 잘 통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빛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실험으로 확인해봤어요.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요.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아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이때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와 지구대기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빛, 그것이 바로 오로라라는 현상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과학 상상 노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지구자기라는 개념이에요. 지구자기가 무엇이냐? 지구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입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거예요.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이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나침반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어떤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게 됩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이유, 바로 지구자기 때문인 거죠. 이런 지구의 자기장은요, 태양풍의 입자들을 대부분 막아줘요. 그러면서 지구를 보호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태양풍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태양풍은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때 그냥 바람이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바람처럼 날아오는 게 바로 태양풍이랍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그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가 어디에 부딪혀? 지구 대기에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이에요. 밑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로라 정말 멋있죠?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커튼문이나 레이스 모양 등으로 펼쳐지고요. 충돌하는 공기 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홍색, 초록색, 자주색 등등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첫 번째, 언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풍이 거세게 밀려올 때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고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까요? 지구 대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가장 위에 있는 열권에서 오로라가 펼쳐진답니다. 오늘 공부한 태양풍, 그러니까 강한 태양의 활동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양풍이 강해지면 지구에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GPS 통신 장애가 일어나는 등 델린저 현상이라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같이 봤던 그 오로라라는 현상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이 관측될 수 있어요. 즉, 오로라는 그냥 멋진 풍경일 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구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이겠죠? 여러분, 이 멋진 오로라의 색깔과 움직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멋진 오로라를 수강 후기에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선생님,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버킷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4주면 완성되는 독해력 5단계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어우, 지금 젓가락이 필요해. 어우, 지금 칫솔이 필요해. 뭐 이렇게 뭔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통계가 필요한 순간이 있답니다. 통계. 도대체 뭘까요? 어우, 정말 낯선 말인데. 그런데,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야, 정말 이 통계라는 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잘 쓰여야겠구나라는 걸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글을 읽어 봅니다. 자, 통계가 필요한 순간. 어떤 순간일까? 자, 그럼 통계라는 말부터 한번.

소개를 받아야겠죠. 자, 통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통계란 어떤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하여 그 현상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어렵죠? 벌써 여기 그냥 첫눈에 봐도 어려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지요. 뭐, 우리가 뭐, 평소에 사용하던 말도 아니고, 게다가 이렇게 한자어까지, 한자지? 한자까지 딱 옆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자, 보세요. 통계란 하고 나옵니다. 이 통계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다? 아하, 이제부터 정의가 펼쳐지겠군. 옳은 일을 하겠어. 정의. 예, 그건 아니고, 그쵸? 정의.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해준다. 이걸 정의라고 해요. 뜻을 정해주는 게 정의예요. 야, 통계란 뭐니? 그랬더니,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이야.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하여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게 아주 좋아요.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 현상을 일정한 어떤 체계에 따라서 숫자로 나타낸 거야. 1, 2, 3, 4, 5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보단 조금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을 한번 제거해 볼까요? 없애 볼까요? 이건 선생님이 잘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정의라는 게 뭐라고? 이건 이거야. 이게 정의라고 했죠? 이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거다. 이거 외의 것은 한번 없애 봅시다. 자, 없애 볼게요. 통계란 하다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요걸 한번 묶어 볼게요. 괄호로 묶어 볼게. 그리고요. 이 묶어 본것 괄호로 없애버린 것은 한번 빼고 다시 읽어보자고요. 통계란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아, 일단 통계 그럼 뭐가 나온다고? 숫자가 나온다고. 조금 더내 단어가 됐죠. 내 어휘가 됐죠. 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숫자로 나타낸 거구나. 그지? 방법은 뭐예요?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무슨, 체계적인 무슨 방법이 있나 봐. 그렇지. 중요한 건 뭘로 나타냈다? 숫자로 나타냈다. 그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감이 온다. 그지? 자, 예를 들어준대요. 맞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까봐, 예까지 들어줘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예. 또는 예시. 그런다고 했죠? 이거 아주 설명하는 글에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왜 그럴까? 잘 모르겠지?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한 학급에서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럴 수 있죠. 자, 여기 짬뽕 좋아하는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 자,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자, 그러면 조사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겠죠? 이걸 정리를 해요. 이걸 어떻게 나타낸다? 숫자로 나타낸 것, 이걸 우린 통계라고 부른다고. 이걸 만약에 없애면, 예시를 없애버리면, 요것만 있으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예시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돼. 아, 알겠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뭐야, 여기서. 학급에서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 그렇지? 이게 현상인 거야. 이걸 설문조사를 했어. 그쵸?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 이걸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이걸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치? 아, 그러니까 이런 게 현상이고, 요걸 정리해서 숫자로 나타낸 거구나. 어때요? 이제 좀더 이해가 가지요? 네. 자, 이게 통계인데,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통계로 표현된 숫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보통 우리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요즘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무슨 뭐 인터넷 하네, 휴대폰 하네, 그래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줄어들고 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게 뭐예요? 실제로. 이게 바로 객관적이란 얘기죠. 그죠? 너 키가 크구나. 너 키가 작구나.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내가 볼때 키가 큰 거고 내가 볼때 키가 작은 거잖아.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 당신은 키가 몇 센티미터인가요? 물어볼 수 있어. 그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 독서 인구수와 관련된 이 통계가 있으면 비교해 볼수 있어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과거 10년 전에는 예를 들면 100명이 책을 읽었는데 현재는 50명이 책을 읽어요. 예를 들어 그런다면 아, 정말 이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통계가 뭐야? 숫자잖아. 그치?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줄어들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언제 필요할까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때. 두 번째, 이러한 통계의 추세를 근거로 해서 미래 상황을 짐작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추세라는 건 경향이죠. 아,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미래 상황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자, 또예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하는 학생의 수가 2년 전보다 1년 전에 증가했고요. 1년 전보다 올해 더 증가했다면, 내년에도 어떨 것이다. 내년은 우리 안 살아봤죠. 안 살아봤는데 뭐할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도 아침 식사를 꼭 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겠구나. 아,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증가할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 자. 통계를 파악하는 것은 또세 번째, 언제 필요할까요?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의사결정,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또 예를 들었어요. 이 글은 어려운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절한 글인 거죠. 예.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이미 기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겠죠. 이쁘다. 입양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보다 내가 저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내가 준비해야 될건 뭘까? 나에게 능력이 될까?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얼마나 비용, 돈이죠? 비용을 지출하는지. 내가 알아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 든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래.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면은 더 많은 그 돈이 든대. 뭐 수술을 하면 더 든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은 어떤 시간이 필요하대. 내가 이 동물을 위해서 주어야 할 시간이 있죠. 이런 것들. 또 어떤 보살핌이 필요하대. 이런 거다 통계에 나온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실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어떤 어려움이 또 있는지 통계가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그래, 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키우는 것이고, 이건 안 되겠어. 이쁘다고 데리고 왔다가 내가 잘못 키울 것 같아.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런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집에 데려왔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들게 되거나, 그죠? 어우, 너무 힘들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쉴 데가 없어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얘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요. 뭐 이런 것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 겪게 된다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만 믿고, 나만 믿고 쫄래쫄래 따라온 그 반려동물까지도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책 없이 데리고 왔다가, 어머, 이뻐,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버리기도 하고, 이걸 어려운 말로 육이라고도 하죠. 버리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그죠? 아유,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을 예방하려면 통계를 미리 파악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아라, 이런 말이죠. 예, 실제로 진짜 어려운 그 반려동물들 가끔 이렇게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접하면 정말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통계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앞에서 날좀 봐, 나좀 봐, 이러지.

않지만은 이 통계라는 건 우리가 필요할 때 뒤에서 묵묵히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날좀 볼래? 탁 뒤돌아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통계를 내기 위해 그런데 공짜가 없어.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뭐가 필요하다?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왜냐? 통계라는 건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국가적인 통계 작업은요. 예, 국가, 우리 나라에서도 통계를 여러 개 예, 지금 잡아놔요. 그런데 몇 달이 걸려서 이 통계 수치를 예, 수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공짜로 해줘요? 아니죠. 사람이 일일이 예,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예, 누리집이라도 홈페이지라도 만들어 놓고 통계를 잡잖아요. 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용, 돈이 필요하죠. 자, 조사 대상의 규모가 클수록, 즉, 100명을 조사할 때나 1000명을 조사할 때, 10,000명을 조사할 때, 다 비용이 다르겠죠. 시간도 다르겠죠. 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이 소모라는 건요, 없어지는 거예요. 써서 없어지는 게 바로 소모입니다. 아, 나 에너지가 전부 다 소모됐어. 이 말은 에너지가 다 써서 없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고, 비슷한 말은 소진. 네. 소진. 제 이름이 소진인데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 아마. 예, 한자는 다를 거예요. 예, 이런 소진, 소모. 예, 다 써서 없애버렸다. 네, 이런 말이에요. 조사 대상의 규모가 클수록,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는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해요. 그렇지? 자, 어떤 통계는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한다. 이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들어봤을까? 전수조사 또는 전부조사라고 해요. 전부조사가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전부조사. 전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반 학생들의 우리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예, 그 좋아하는 색깔 이거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25명이면 25명이면 전부 조사하는 거죠. 이걸 전부 조사 또는 전수 조사라고 해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금방, 그다음에 비용도 조금, 비용 뭐들 것도 없어, 그치요? 그런데 이뭐 세상의 모든 조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게 쉽지 않아. 조사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어우,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할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한적이란 뜻이에요. 전체에서 일부를 뽑아서 조사해요. 이거 전체를 어떻게 다 조사해? 1000명을 어떻게 다 조사하지? 1000명 다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돼. 초등학생 언제 다 조사해? 거의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일부만 뽑아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하나. 예를 들면, 경기도의 초등학교 하나. 강원도의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딱딱뻑 뽑는다고. 전체를 다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서 조사한다고. 예. 이런 조사 방법이 있어요. 왜? 시간과 비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의 일부를 조사해. 일부만 조사해서 집단 전체를 짐작하고 싶어. 사람이 얼마나 영리해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뽑아서 여기만 그 통계를 잡아. 그러면, 아, 여기 우리가 뽑아서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전체도 아마 그러겠지 하고 짐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통계 자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 많이 씁니다.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돼. 내 머리카락 생각하면 돼요. 어려우면 내 머리카락 전부 특성을 다 조사해 보고 싶어. 그럼 다 뽑아요, 내 머리카락?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한 개. 뭐, 한개 말고 세 개. 뒤에서 세 개. 옆에서 세 개. 이렇게. 세 개씩 뽑아서 하면은 내 머리 전체의 그 머리카락 특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똑같아요. 이걸 바로 표본이라고 합니다. 너의 머리카락 전부를 뽑아줘.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표본을 뽑아드릴게요. 표본 몇개딱 줘요. 이게 표본이에요. 표본이란 말 많이 사용합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예, 좀 이번 기회에 외워보세요. 자, 예를 또 들어줍니다. 정말 친절한 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조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를 다 조사할 수 없죠. 자, 이럴 때전 국민 모두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뭘 정한다? 표본을 정해 조사한다. 일부를 뽑아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어디서 뽑을 것이냐? 내 머리 전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만 100개를 뽑을 것이냐? 이거는 안 되지.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3개. 자꾸만 뽑으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본을 어디서 구할까? 전체에서 못 구하니까. 일부를 이제 조사할 거예요. 자, 연령과 성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령과 성별을 고려할 수 있어요. 10대에서 뭐 100명 이런 거 된단 말이지. 20대 나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 100명 뽑아. 이런 식이야. 60대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100명을 또 뽑아.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본을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지역도 중요하지. 또 직업. 어느 지역을 뽑을까? 또 어떤 직업을 좀 뽑아볼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성별도 중요하죠. 남자는 어떨까? 여자는 어떨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것 등을 고려해서 일부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표본 작업에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표본을 만드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 해요. 독해력 다 해요. 다양한 글을 지금 읽었어요.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요. 집단의 일부를 조사하여.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했죠? 일부를 조사하여. 집단 전체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만든 통계 자료를 뭐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자, 이 말을. 자, 통계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간추려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런 거그 간추려 쓰세요. 일단 간추린다는 얘기는 전체를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좀 간략하게 써라 이 말이죠. 간추리다, 간략하게 하라. 그러려면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일단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봐요. 교재를 보고, 자, 우리 요렇게 중요한 부분을 필요한 순간, 이 순간 중요한 부분을 딱딱 정리를 했어요. 항상 공부할 때 입체적으로 공부하려면, 네, 글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연필 준비하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읽으라고 했죠? 이게 적극적으로 읽는 거야? 요거.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 된다. 교재에서 찾으세요. 글에서 찾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통계 추세를 근거로 해서 미래 상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쵸? 마지막 세 번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요걸 여러분이 간추려서 간략하게 써 넣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쓰면 되죠.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미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 이게 핵심적인 것을 꼭 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간추릴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을 빠뜨리면 안 돼. 핵심이 별로 안, 핵심이 되지 않을 그 곁가지들이다. 그런 걸 잘라내면 핵심만 남죠? 그게 바로 간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예, 우리 독해력 다 해요 할때그 요약이 바로 이때 쓰이는 겁니다. 예, 필요하지 않은 것, 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 아는 것은 버려라. 버려요.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핵심이 아닌 것. 그러니까 딱 보면 거기 막그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이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다 보면 내가 끝까지 안 지운 거 있죠.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것만 모으면 간추리기가 됩니다. 요약이 됩니다. 그러라고 그거 연습해 보라고 선생님이 계속 맨 끝에 어떻게 해요? 예, 독한 요약 정리 그걸 넣는 거예요. 자꾸 요약 정리하는 걸 연습해 보라고.
자, 다음 문장에 쓰인 설명 방법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통계란 쭉쭉 나오고요.

예를 들면 쭉쭉 나옵니다. 이건 본문에 있는 거죠. 자, 여기 설명 방법 나와 있습니다. 대상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고 있다. 자, 뜻, 요거 의지요? 규정, 이게 뭐야? 정의. 네. 정의롭게 살자. 그 정의 아니라고 했어요. 자, 구체적인 예가 나왔네요. 아이고, 쉬워라.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돕고 있습니다. 친절한 글이라고 했죠? 통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주고 있는 친절한 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통계란 아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 해서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하고 뜻을 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예를 들면 벌써 끝났네. 예를 들면 하고 이제 얘기해 주니까 요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독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 통계를 본 학생들의 반응 가운데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기억 찾아보세요. 지금 선생님 여기 찾아서 넣었지만 예, 교재는 이렇게 안돼 있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눈을 이렇게 굴리면서 눈도 바빠야 돼. 손도 바빠야 돼. 이러한 통계 추세를, 이거 경향이라고 했죠? 이런 경향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상황을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예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 있습니다. 뭐 사회 시간은 아니지만, 예, 사회에도 그래프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봐야 될게 뭐다? 그래프의 제목이다. 제목이 뭐야? 150명의 학생 가운데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의 수. 요거 먼저 읽으셔야 돼요. 요게 막 색깔이 있으니까 날좀 봐! 이러지만 이거 보면 안 돼. 이걸 먼저 보면 안 돼. 뭘 봐야 돼? 제목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습관을 들이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사회 공부 가르쳐 줄 때는, 사회 강의할 때는 항상 그래프 보는 방법 알려주죠. 제일 처음 뭘 본다? 제목부터 봐라. 무조건. 여기 막 색색깔 있고 막 도형 있고 그러니까, 뭐 보면 안 돼. 예, 요거부터 보고. 그 다음, 뭐다? 그제서야 가로축,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결과야. 그쵸? 요건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150명 학생 가운데, 그랬으니까 150명이 통계 자료에 잡혔어. 그치? 이 사람들을 조사했어.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조사를 했어요. 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네. 이게 뭘까? 요거는 이제 연도가 되겠죠? 네, 연도. 이게 사실 이것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치? 예, 연도. 우리가 넣으면 되지. 그치? 그 다음, 이건 뭘까? 요거는 학생 수가 되겠죠? 네. 학생 수.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넣으면 돼. 자,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 해가 갈수록 지금 뭐라 그랬어요? 추세를 보라고 했죠? 추세. 추세는 경향이라고 했어요. 경향. 경향이 뭘까? 선생님이 이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경향이 뭔지. 자, 학생 수는 여기 뭐 82명, 81명, 90명, 94명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눈으로 추세, 경향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 어때? 요게 경향이야. 이게 추세라고 하는 거야.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추세라고 해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 추세, 경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많이, 자, 익숙한 이름인데요, 왠지? 자, 다음 통계를 본 학생들 반응 가운데, 민혁이의 반응 볼게요. 자, 기억. 여기 기억과 관련 있는 것에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2025년까지 매일 책을 읽는 학생의 수는 대체로 늘어나고 있어. 맞는 말이에요. 그쵸? 이 추세를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래 상황을 짐작해 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미래 상황에 여기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잘 읽고 있습니다. 2023년에 여기 봐야죠. 매일 책을 읽는 학생의 수가 소폭이지만 줄어들었어. 그렇지. 좀 줄어들었죠? 네. 한명 줄어들었네. 이것도 지금 이 그래프를 아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자, 2026년에는 2026년 없는데? 자, 26년에는 2025년에 비해 매일 책을 읽는 학생 수가

0: 더 증가하겠어라고 짐작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죠. 이든. 네. 이거.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어렵고요. 다음 중 문장을 완성할 때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조사 대상의 규모가 클수록 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커질수록 무엇이? 예.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모두 골라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아니죠? 이거를 참고할 때 예준이가 하연이에게 답해줄 내용으로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어제 뉴스에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의 시력을 조사했는데 3년 연속으로 시력이 약화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 그래? 아니, 전국이라고? 이상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시력 검사 안 했는데 언제 그런 조사를 했지? 아유, 쟤, 하연이 너무 귀여워. 자, 이미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 아닐까라고 예, 답해줄래요. 예준이가 답해줄래요. 그래, 우리가 잊어버린 거 아닐까? 막 이런 거. 전체 학교 가운데 일부를 대표로 뽑아서 조사해서 통계를 냈을 거야. 이거죠. 예, 표본을 만들었다는 거죠. 표본. 내 말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걸 거야. 막 이런 거. 아, 너무 귀엽다. 그죠? 예,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통계 만든 목적, 도움이 되는 상황, 통계 만들 때 필요한 것, 시간, 비용이잖아요. 공공기관의 명칭, 참고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 뭐 반려동물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통계 만드는 공공기관 명칭은 없네요. 조사 목적을 고려했을 때 조사 대상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쓰세요. 조사 목적, 우리 학교 학생의 취미 활동 종류 알아보기. 전체 학생은 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인데, 조사 대상 학생 보세요. 남학생은 70명, 여학생은 30명. 이러면 대표성이 없죠. 똑같이 해야지. 그치? 여기 70, 여기 70. 이런 식으로. 여기 30, 여기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요, 표본이, 이게 표본이잖아. 표본 만들 수 있는 대상이잖아. 이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수를 저질렀어. 밑줄 친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는 건 이건 세부적이란 말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예, 써서 없애버리는 거지. 그 항아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네, 유물이다. 요렇게요. 다음 낱말의 관계와 유사한 낱말의 묶음. 아버지, 어머니, 반대말이죠. 객관적, 주관적. 여기 있네.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요건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통계로 표현된 땡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서 땡을 이용하기도 한다. 요약 정리로 꼭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독해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자, 그럼 정답 모르면 뭐 선생님 톡톡 보시든가.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사형식에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라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찾아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래요. 우리 일단 삼형식에서 목적어라는 친구는

봤어요. 을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사형식에서는 직접 목적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 을을에 해당해요. 그런데 사형식에만 있는 특별한 목적어가 바로 간접 목적어입니다. 동사 행위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향하는지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에게라고 해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She sent me a letter.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문장은 주어 she, 동사 sent, 그리고 간접 목적어 me, 직접 목적어 a letter로 구성이 된 사형식 문장입니다. 나에게 me가 간접 목적어, 편지를 a letter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I gave my friend a gift. 나는 내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주어는 I, 동사는 gave, 간접 목적어가 my friend, 내 친구에게입니다. 무엇을? 선물을. A gift가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이에요. Mom made us lunch. 엄마가 우리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셨다. 마찬가지로 주어는 mom, 동사는 made, 간접 목적어는 us. 우리에게이고요. lunch가 직접 목적어, 점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형식은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동사 뒤에 반드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로 적어주셔야 돼요. 바꿔 쓰면 안 돼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 해주다라고 해석하고요. 이 사형식 동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동사들 볼게요.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Send A, B. A에게 B를 보내다.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Write A, B. A에게 B를 써주다. Buy A, B. A에게 B를 사주다. Make A, 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Ask A, B. A에게 B를 묻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두개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볼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원래 사형식이죠. 그런데 우리 삼형식에 이 직접 목적어 을을이 있으니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뒤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때 주의할 게 바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넣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알맞은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to. to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 방향성이 명확한 전치사였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잘 드러나는 동사들과 어울립니다. give. 주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주는 거죠. give는 to를 써요. send. send도 역시 보내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show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write 써주다. teach 가르쳐주다. lend 빌려주다. bring 가져오다. 이렇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방향성이 확실한 동사들은 to를 씁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to를 쓴다. 그리고 for. for를 쓰는 동사들을 살펴볼게요. for이 무슨 뜻이 있었죠? 뭐뭐를 위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or를 쓰는 동사들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buy. 사주다. 여러분, 친구 생일 선물 사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아, 친구가 뭘 좋아할까 고민 고민하면서 고르고 정성스럽게 포장도 해주잖아요. 무언가를 사준다라는 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하고 어울려요. make, 만들어주다.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죠. cook, 요리해주다. 정말 많은 시간,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for과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of는 딱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ask. ask는 of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to는 방향성이 확실한 동사들, for는

구가 붙어있는 수식어 구가 붙어있는 형태의 삼형식입니다. Mia made their mom breakfast. 미아는 그들의 엄마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었다랍니다. 사형식인데요.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간접 목적어인 their mom 뒤로 보내줄 거고, 동사가 made예요. 만들어 주다.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전치사 for 써줘야겠습니다. Mia made breakfast for their mom. 이렇게 적어주면 주어, 동사,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면서 뒤에 전치사구가 붙은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Daniel asked his friend a favor. 다니엘이 그의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Ask a favor 하면 부탁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간접 목적어 his friend 뒤로 보내고 ask는 of랑 짝꿍. 그래서 Daniel asked a favor of his frie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Emily gave her cousin a teddy bear. 이거 바꿔볼게요. 삼형식으로 간접 목적어인 her cousin 뒤로 보내줄 거고요. gave, 주었다는 우리 방향성이 확실하니까 to를 쓰기로 했죠. Emily gave a teddy bear to her cousi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mily는 테디베어를 그녀의 사촌에게 주었다. 2번, My dad bought me a new backpack. 우리 아빠가 나에게 새 가방을 사주셨다. 사주다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for 쓰기로 했습니다. 간접 목적어 뒤로 보내면서 앞에 for 붙여서 My dad bought a new backpack for me. 아빠가 새 가방을 나를 위해 사주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3번 Sophia and Tom sent their friend a gift. 소피아와 톰이 그들의 친구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들의 친구 간접 목적어 뒤로 보내주고요. sent는 방향성 확실합니다. 전치사 to를 써야 돼요. 그래서 to their frie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라는 그녀의 할머니에게 스카프를 주었다. 간접 목적어는 her grandmother. 직접 목적어는 a scarf.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안녕!

한센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하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5형식 동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보세요. 이 두 개의 문장은 둘 다 5형식 문장인데요. 괄호 안에서 어떤 말을 골라야 할까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5형식 문장 구조는 뭐였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오는 형태였죠. 이때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쓰는지는 바로 앞에 오는 5형식 동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유형을 배웠어요. call 목적어 명사, keep 목적어 형용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패턴으로 기억해 보자고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정리해 볼 것입니다. 자, 오늘도요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역 동사 정리해 봅시다. 사역이라는 말에는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 동사는 목적어가 어떤 일을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사역 동사는 오형식에서 쓰여서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 이런 다른 형태를 쓰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 동사로는 세 가지 make, have, let이 있는데요. 자,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하면 목적어가 무엇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이고요. 다음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하면 자 이때 have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have가 오형식에서 쓰일 때는 사역 동사다. 그래서 목적어가 무엇무엇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let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let 목적어 동사 원형 하면 목적어가 무엇무엇 하게 두다,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죠. My mom made me clean my room. 이렇게 왔는데, 아, 지금 make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알수 있고요. 해석은, 자, 우리 엄마는 내가 내 방을 청소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다음이요. I had him fix my bike. 이 경우에도 have의 목적격 보호 자리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해석은요. 자, 나는 그가 내 자전거를 고치도록 했다. 고치도록 시켰다가 되겠고요. 다음이요. Our teacher let us play outside. 자, 이 경우에 let은요, 과거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let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동사 원형이 와 주었는데요. 해석은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밖에서 놀도록 두셨다, 놀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패턴으로 기억해 줍시다. 자, 다음으로 지각 동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동사라는 것은요, 보고 듣고 느끼는 등의 감각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어, 감각 관련된 동사? 하면 여러분이 감각 동사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문장의 형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감각을 나타내는 의미의 동사인데 이 형식에서 쓰이면 감각 동사이고요. 오 형식에서 쓰이면 지각 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각 동사는 오 형식에서 쓰여서요.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두 가지가 올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또는 현재 분사 ing 형태가 와도 됩니다. 자, 이때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준 형태를 말하는데 이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현재 분사 ing 형태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각 동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smell 이런 것들이 지각 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 다음에 만약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그때는 목적어가 무엇뭇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냄새 맡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요. 자, 만약에 이 지각 동사 다음 목적어 그 뒤에 현재 분사 ing 형태가 올 때는요. 그때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해서 목적어가 무엇뭇 하고 있는 것을 하는 중인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냄새 맡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he saw him leave the room. 자, see라는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해석은요. 그녀는 그가 방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방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다음이요. I heard him play the guitar 하면요. 자, 이때도 지각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 동사 원형 왔네요. 나는 그가 기타를 치는 것을 들었다. 다음이요. He felt someone watching him. 자, 이 경우에는 feel이라는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아,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자, 그는 누군가가 그를 보는 중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We smelled something burning. 자, 이 경우에도 현재 분사 ing 형태였으니까 진행의

의미 강조해서 해석하면 되죠. 우리는 무언가가 타고 있는, 타는 중인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운 내용 적용해서 간단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과로한 표현을 활용해서 5형식 문장 완성해 볼게요. 1번. 선생님은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게 허락하셨다. The teacher 다음에 자, 우리 let을 과거형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는 의미로 우리 목적어 us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t이라는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엔 동사 원형 써야 된다고 했죠. use 써서 The teacher let us use our phones 이렇게 완성됩니다. 다음 2번이요. 그 영화는 그들을 웃게 만들었다. The movie 다음에 만들었다 하려면 과거형으로 made 쓰면 되고 그들을 목적어 the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누구를 무엇하게 만들었다. 이때 make는 사역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left를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해볼까요? 자, 우리는 들었다. We heard를 써주면 됩니다.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라는 목적어 the baby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때는 ing 형태의 crying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e heard the baby crying. 자, 그러면 오늘의 포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요. I saw him. 나는 그를 본 거예요. 그가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고 싶을 때, 자, see라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엔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 ing 형태가 와도 된다 했으니까 run 또는 running 둘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이요. The coach made the players. 코치는 선수들을 뭐 하게 만들었다. 매일 연습하도록 만들었다 하고 싶을 때, 자, make는 여기서 사역동사로 쓰였죠?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다. The coach made the players practice every da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체크도요. 우리 다음 동사들 중에 성격이 다른 5형식 동사 한 가지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은 오늘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세계화와 지역화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나오는 사진이 오늘 학습할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과연 이 사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사진일까요?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밑에부터 살펴볼게요. 세계 전체가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계화는 대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 이런 게 세계화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의 원재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하나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감자 전분은 독일에서, 팜올레인유는 말레이시아에서, 해바라기유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전 세계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도 여러 나라들의 협력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제가 사용한 이어폰입니다. 이 이어폰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미국 기업이 만들어낸 이어폰을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옷과 신발, 사용하는 학용품 같은 것도 잘 보세요.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낸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제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 세계화는 관광 분야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지리교사이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곳들을 다녀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파냐에 갔던 때고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핑크 모스크입니다. 이렇게 경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관광객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현상을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세계화는 경제 말고 문화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에스파냐에 갔을 때 여기도 방문했었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정말 안타까웠던 곳인데 여기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스페인 축구팀의 홈 경기장입니다. 아쉽게도 공사 중이어서 경기를 직접 보거나 경기장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알 마드리드 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언제든지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는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긴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K-pop 아이돌 그룹이 앨범 커버를 찍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앨범 커버를 찍고 난 다음에 이 버스 정류장이 철거됐지만 이 지역 자치단체에서 다시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고 수많은 그 아이돌 팬들이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K-pop을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화적인 세계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국적, 나라를 초월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햄버거를 즐겨 먹거나 청바지를 입는 것들도 문화의 세계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화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화란 대체 무엇이냐? 각 지역이 고유성을 살려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 지역은 중요해지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각 지역에 상징하는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I Love 뉴욕과 I Am 스테르담입니다. 미국의 뉴욕과 그리고 네덜란드의 소인 암스테르담의 지역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얘를 지역 브랜드화라고 합니다. 지역 브랜드화. 두 번째,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우수한 특산물을 생산, 판매하고 상품에 표시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까망베르 치즈. 그리고 벌교 꼬막 같은 것들이 지리적 표시제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상품이죠. 세 번째, 지역 축제 등을 비롯해서 해당 장소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장소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장소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역 축제입니다. 태국의 송크란 축제, 그리고 하얼빈의 빙등제라는 축제입니다. 이런 지역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 또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홍보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장소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장소 마케팅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바로 두바이의 부르주 알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와, 두바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인식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싱가포르의 머라이 현상입니다. 싱가포르의 머라이 현상에 가서 꼭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 또한 머라이 현상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란 도시를 다른 지역에 많이 알리는 장소 마케팅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자치단체에서 다른 나라 여러 K-pop 팬들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시 만들고 이 지역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장소 마케팅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 양식 등에 기반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현지화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왼쪽은 햄버거입니다. 불고기 버거예요. 불고기 버거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버거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불고기 버거를 판매합니다.

판매하는 거죠. 이거는 쑥라떼입니다. 쑥라떼 또한 우리나라의 쑥을 활용한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반영하여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화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청바지를 즐겨 입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청바지를 즐겨 입는 것은 문화의 세계화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청바지를 만들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바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는 경제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청바지 하나를 두고서도 전 세계적으로 즐겨 입느냐? 아, 문화의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청바지를 만듦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똑같은 상품을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세계 어디서든 우리는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햄버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 된 것은 문화 세계화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화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역성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춘 햄버거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에서 닭고기를 넣은 치킨버거를 파는 경우나 또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서 밥으로 만든 햄버거를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역화의 사례이면서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이 그 지역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품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같은 지역 축제는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는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종류의 세계화냐 지역화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핵심 포텐 꼭 살펴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우린 오늘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갑신정변,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먼저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그렇죠. 뭐 다양한 내용 공부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모군란 기억하고 있나요? 이모군란. 누가? 그렇죠.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다만 이부력부터는 어떻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서양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둘로 나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뉘게 된, 크게 둘로 나뉘게 된것두 가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이고요. 크게 둘로 나뉘었다. 뭐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있습니다. 어우, 벌써부터 낯선 용어들이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에 대해서 잘 알면은 여러분들 갑신정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재 보면은 이제 온전 계약파와 급진 계약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단 온건 계약파부터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온건 계약파는 조선의 전통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차츰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여러분들, 온건 계약파는요, 일단 뭐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청나라의 영향 받았고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유교 사상이죠. 조선의 전통을 지키면서 유교 사상을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차츰차츰 받아들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유교. 유교 사상은 지키되 우리의 전통은 지키되 서양의 뭘? 과학이나 기술만 차츰차츰 받아들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유교 사상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 받아들이자.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이게 바로 온건 계약파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급진 계약파 등장합니다. 급진. 여러분들, 급진. 여러분들, 급진하면은 여러분들 뭐 떠올라요? 급자.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급진할 때이 급. 뭔가 성격이 급하다 이런 거 떠올리면 되잖아요. 어때요? 뭔가 빠른 거,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급진계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두르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다. 이런 거 떠오르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급진계파는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래, 개화를 하긴 할 건데, 서두르는 겁니다. 온건계파는 차츰차츰이잖아요. 근데 급진계파는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 느낌을 가져가면 나중에 갑신정변 이해하기도 쉬울 겁니다. 일본의 영향 받았고요. 그리고 서양의 기술은 물론이고,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뭐, 완전히 확 바꿔야 돼. 새로운 생각과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온건 계약파는, 그렇지, 조선의 전통 지키면서, 유교 사상을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런 느낌. 급진 계약파는 어떻습니까? 서둘러, 빨래, 빨리. 서양의 기술, 과학, 이런 거, 그래, 다 받아들여야 돼. 이것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생각이나 제도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온건 계파, 급진 계파, 나누어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급진 계파에 대한 설명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급진 계파는요, 조선 정부가 청나라 눈치를 보느라 개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아니, 급진계파. 목적 실현을 위해서 서두르는 거다 이야기했는데, 빨리 이걸 우리가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청나라 눈치를 보느라 개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급진계파의 성격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청나라에 대해서 청의 간섭을 물리치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급진 계파 중한 명인 누구?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김옥균은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 개혁을 실행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반대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위기에 몰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급진 계파 이해하고 있죠? 급진 계파. 급진 계파는 청나라 눈치 보느라 개화 정책 빠르게 추진 못하는 거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조선 정부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설명해 줄게요. 조선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결국 이 비용이 많이 또 발생하거든요. 결국 이 비용이 또 부족합니다. 그럼 이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할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급진 계파 중에 대표인 한 명, 이 김옥균, 급진 계파거든요. 김옥균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 개혁을 실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기가 일본 가서 돈 빌려올게. 우리 개화 정책에 필요한 돈을 내가 빌려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패. 그러면서 어떻게? 반대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김옥균 너가 빌려오면 된다며. 그렇게 했는데 왜 실패했어? 반대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위기에 몰리게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김옥균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김옥균은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요. 머리도 엄청 똑똑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높은 관직까지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김옥균에 대한 내용 잠깐 나왔고요.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나라는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지난 강의 때 임오군란 설명하면서 임오군란 청나라가 진압했다 했잖아요. 그 결과 청나라가 간섭이 심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뭐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 주둔하게 한다.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 두게 됩니다. 그 상황 기억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청나라는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조선에 주둔했던 군대 일부를 철수했다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대략 임오군란 끝나고 나서 3,000명 정도를 조선에 주둔시켰습니다. 조선에 이제 머물게 했어요. 근데 이 베트남 문제 때문에 청나라랑 프랑스랑 이제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군인들, 군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3,000의 군사 중에 대략 절반 정도, 한 1,500명 정도를 철수시킵니다. 왜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제 활약을 해야 되니까,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써야 되니까, 주둔하던 군대 절반을 뺍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이 청나라의 간섭으로 개화가 잘안 되고 있고, 개화 정책이 잘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청나라 군대가 많이 빠져나갔네?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급진 개화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기회가 왔다 이겁니다. 청나라 군대가 너무 많이 3,000이나 되는 군대가 여기 있고, 사회 여러 방면에서 간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베트남 문제로 청나라와 프랑스가 싸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철수했다. 절반이 철수했다. 이거는 급진개화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가 온 겁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나라와 가까웠던 민씨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민씨 세력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종의 부인 명성 황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가 친척들 나란히를 좌지우지했던 그 민씨 세력들이 청나라와 가까웠었거든요. 뭐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임오군란 때 이거 진압할 때 어때요? 과정에서 고종이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흥선대원군한테 이거 좀 진정시켜 달라 했는데 결국 명성황후 민씨 세력에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오게 된 거잖아요. 민씨 세력과 청나라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급진개화파 보기에는 가뜩이나 청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청의 간섭을 물리치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 민씨 세력들도 함께 몰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겠죠. 청나라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내었다.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그 앞에 배경이 되는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지원까지도 약속받으면서 뭐를 정변을 준비한다. 갑신정변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온건개화파 김홍집, 급진개화파 김옥균 나와 있습니다. 온건개화파를 대표하는 김홍집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건개화파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유교 사상을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이나 기술 받아들이는 거다. 점차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자. 점차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이거잖아요. 청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기존에 여러분, 친청,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던 기존의 조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4대 정책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제한적으로 서양의 기술 일부만, 기술이나 과학적인 것만 일부만 받아들이면서 점차 개혁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더 심화해서 배우면은 더 이제 알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온건개화파는 친청, 청나라와 관계, 기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4대 정책을 유지한다. 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 김옥균 나와 있죠? 김옥균 어떻습니까? 급진개화파들은 청의 간섭이 싫다 이야기했었죠?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자. 그리고 서양의 법과 기술 제도를 모두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개화해야 된다라는 거. 기술 과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급진개화파는 청나라의 간섭이 싫어. 그리고 어떻게
서양의 법, 기술, 제도까지,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법, 기술, 제도까지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온건계파 대표는 김홍집, 급진계파 대표는 김옥균의 사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온건계파, 급진계파 한번더 나누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보겠습니다. 방금 봤듯이 온건계파 어떻다? 조선의 전통, 우리 유교 사상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차츰 받아들이자. 급진계파 어떻다? 서양의 기술은 물론이고 새로운 생각과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주장.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계파의 두 가지 주장에 각각 영향을 끼친 나라, 알맞게 연결입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기술, 사상,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어디? 급진계파 떠올려주면 되겠죠? 급진계파 어디의 영향? 일본의 영향.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번. 조선의 전통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차츰 받아들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온건계파의 주장이잖아요? 누구? 청의 영향.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뭐 급진계파, 온건계파 설명하면서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이 결과를 이제 얘기를 지금 해주었잖아요. 급진계파는 일본의 영향, 온건계파는 뭐 청의 영향. 이거 교재에도 결과만 나와 있고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일본 청 나왔을 때요 정도만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나중에 더 심화해서 배우고 서양사, 특히 또 일본사 같은 것들을 배우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간략히 말을 해주자면, 급진계파 같은 경우는 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교재에서 표현을 하냐면, 일본이 이제 어쨌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서양의 문물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또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급진계파도 저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뭐 온건계파는 아까도 말했듯이 청의 영향 이런 식으로 떠올려주시면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이제 입문자 단계에서는 그냥 아 급진계파와 온건계파로 이렇게 나뉘는데 급진계파는 일본의 영향, 온건계파는 청의 영향이구나. 요 정도로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뭐 한국사 공부할 때 막힘없이 할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김옥균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성공하였나요? 실패하였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반대 세력으로부터 비판받고 공격받았다. 위기에 몰렸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정답 가위 표시고요. 바로 2번. 민씨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김옥균 하면 뭡니까? 급진계파입니다. 급진계파는 청의 간섭 싫어. 근데 민씨 세력 어떻다? 청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 청, 민씨 세력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 동그라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해당하는 사건을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사 Q&A 궁금합니다. 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지금 다룬 게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갑신정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정답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요 내용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답변합니다. 조선의 급진계파는 청나라의 간섭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청 간섭 싫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가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사 약 1,500명이 철수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 1,500명 정도가 철수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또한 일본이 급진계파에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정답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갑신 정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 정변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1884년 우정청국 개국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문장부터 아마 낯선 단어가 등장을 해서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일 것 같은데, 우정청국이 뭐냐면은 뭐 근대식 우편 업무 처리 기관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우체국 예, 가면 우편 업무 처리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정청국이다. 우체국의 느낌을 떠올려 주면은

수정천국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우편 업무를 하던 곳이다. 근대식 우편 업무 처리 기관인데, 우편 업무. 그때 여러분들 우정천국을 개국, 우정천국을 이제 열었어요. 열었으니까 이제 축하 잔치가 열리겠죠? 축하 잔치가 열리는 날. 이제 여러분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들의 계획이 실행됩니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는 준비해 두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사장에 참석했던 민씨 세력을 공격한 뒤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설득해 경우궁으로 옮기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토리를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잔치가 일어났으니까 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우정천국 개국. 잔치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서로 축하해주고 이런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급진 개화파의 일부 몇 명이 이제 뭘 하냐면은 우정천국 축하 잔치 열리는 날그 우정천국 밖에다가 이제 밖에서 불을 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야! 불이야! 난리가 나겠죠? 불이야! 불이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민씨 세력, 명성황후 세력이, 잔치에 참여했던 명성황후 세력이 어떻게? 불이야 소식을 듣고 밖으로 탈출을 해야겠죠. 대피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상황을 틈타서 나올 때 급진 개화파들이 이 민씨 세력, 명성황후 세력을 공격합니다. 대피하고 있을 때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민씨 세력을 공격한다. 명성황후 세력을 차례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과 왕비, 원래는 창덕궁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과 왕비를 어떻게 경우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옮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을 내어놓습니다.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다음에 민씨 세력, 명성황후 세력을 차례로 제거했다라는 것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교재 다시 보도록 할게요. 급진 개화파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관리들을 제거하고 새 정부 수립을 발표했다. 요 내용까지 새 정부 수립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자신들이 구상해왔던 개혁안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는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이라고 해서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신정변하면 지금 키워드 나왔습니다. 우정천국, 개국, 요 내용들, 그리고 김옥균, 요런 내용들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개혁안, 뒤에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가져온 거고요. 갑신정변의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정천국 나와 있죠? 정변 발발, 정변이 일어났다. 고종 경우궁으로 옮겼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 만들고요. 어떻게 개혁 정강, 개혁안을 또 발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혁안 있죠? 주요 내용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하나는 앞으로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 급진 개화파들 자체가 청나라의 간섭 싫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청나라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큰 나라로 섬기던 태도를 버린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높은 집안 출신이라고 우대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 당시 발표된 개혁안의 주요 내용들이라는 거. 이두 가지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정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진 못했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갑신정변을 3일 천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냐면 민씨 세력 있죠. 민씨 세력이 물론 공격을 받긴 했지만 살아남았던 민씨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청나라의 도움을 또 요청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청나라 군대가 급진 개화파와 그들을 지원한 일본군을 공격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게 되고요. 김옥균과 박영효 등은 어디로? 일본으로 피신을 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거든요. 갑신정변의 주역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청나라 군대가 이제 개입을 하니까 실패.

패하게 됐고요. 갑신정변 이들은 어떻게? 일본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뭐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일본으로 피신 가고요. 뭐 서재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본에서 또 미국으로까지 또 건너가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아무튼 3일 만에 짧게 끝났다. 민씨 세력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갑신정변에 대한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갑신정변은요, 여러분, 뭐옛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이 평등한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사람들이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 보면은 그 옛날 이제 조선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을 꿈꿔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로 돌아갔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일본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계속 봤잖아요. 일본의 도움에 의존했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개화 정책에 대한 반감만 커졌다라는 것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갑신정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뭐 김옥균, 박영효, 뭐 서재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출신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주로 뭐 양반, 높은 관직이 있었던 그런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심화해서 배우면 뭐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이제 백성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이런 점 때문에 뭐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뭐 한계점들이 있었다라는 것들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이제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갑신정변 중에 일본 공사관이 불탄다. 일본 공사관이 또 불타거든요. 이걸 또 구실로 어떻게?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한성 조약이라는 것을 또 맺습니다. 일본 애들이 일본 공사관 불탔다고, 자기네들 공사관 불탔다고 또 한성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조선의 배상금과 공사관을 다시 지을 비용을 받아냈다라는 거. 이렇게 또 아주 안타까운 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또 청나라와 일본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오냐면은,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또 조약을 맺어요. 자기들끼리 뭐 첸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뭐 청나라가 이제 뭐 군대를 조선에 보내요. 그러면은 일본에게 미리 알린다. 혹은 일본이 또 조선에 군대를 보내. 그러면은 청나라에 또 미리 알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겁니다. 조선은 여기서 조선의 권리라든지 그 조선의 피해라든지 이런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첸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나라는 어떻게?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일단 철수하겠다. 청나라 군대도 철수, 일본 군대도 철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조선의 군대 다시 파견할 때 서로 미리 알리기로.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 보낼 때는 일본에 미리 알리고, 일본이 조선에 군대 보낼 때는 청나라에 미리 알리고, 뭐 그런 것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변을 이제 진압한 청나라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민씨 세력이 청나라의 도움으로 이 정변을 진압하잖아요. 청나라의 간섭은 더 커져간다라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 우정청국 키워드 있었고요. 급진개파 김옥균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안, 아까 전에 어떤 개혁안이 있었는지 두 가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씨 세력의 청나라 도움 요청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라는 내용까지. 갑신정변의 의의 어떻습니까? 옛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이 평등한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얻진 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갑신정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갑신정변의 결과, 안타까운 일들 많이 벌어졌잖아요. 특히 뭐이 한성조약, 갑신정변 중에 일본 공사관 불타서 이걸 구실 삼아서 배상금, 공사관 다시 지을 비용, 조선에 요청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은 첸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변을 진압한 청나라는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갑신 정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 우정청국 개국 축하는 잔치가 열리던 날에 일어났다. 그렇죠. 갑신정변 하면 핵심 키워드 우정청국 함께 따라오면 좋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때 일어났고요. 정답 동그라미. 바로 2번.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후 청나라의 조공 폐지 등을 담은 개혁안 발표했다. 그렇죠. 새로운 정부 구성했고요. 그리고 개혁안 발표했는데 청나라의 조공 폐지 이런 내용들 들어 있었습니다. 정답 동그라미고요. 바로 3번. 일본 군대의 개입으로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물론 3일 만에 실패로 끝난 건 맞습니다. 3일 천하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누구? 청나라 군대의 개입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 바로 1번. 갑신정변은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바로 2번.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 당시 무엇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죠. 아까 위로부터의 개혁 잠깐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혹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백성들로부터.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이 일으킨 사건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김옥균 선생님,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김옥균이 일으킨 사건.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계파들이 일으킨 사건. 박영효, 홍영식 등과 함께, 우정청국 개국 축하 행사를 기회로 거사를 감행하였다. 청나라 간섭 물리치고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3일 만에 실패하였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갑신정변.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3번까지 문제 풀어보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계속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키워드 정리 잘 하고 있죠? 그 키워드들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복습하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우리 우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16강 약분과 통분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거 배웠죠? 네, 통분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들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크기 비교엔 뭐가 필요한가요? 네, 우리는 저울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줄 마술, 바로 저울의 마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요, 어떤 분수가 더 큰지 더 쉽게 알아맞히는 그런 마술이에요. 그렇다면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마술 갑니다. 뾰로롱, 뿅. 네, 마술이 이제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연산 7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통분하기 지난번에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요, 분수의 크기 비교하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는요, 다음 강의에서 같이 배워볼게요. 네, 그렇다면 짠! 원리 깨치기입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두 분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딱 봐봐요. 분모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짠! 통분해서 분모를 같게 한 다음에 분자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분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하면은 분수의 크기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8분의 5와 10분의 7의 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8분의 5랑 10분의 7이 있는데요. 네, 우리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네,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있었죠? 한번 구해 볼까요? 8이랑 10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큰 공간을 해볼게요. 8이랑 10이 있습니다. 네, 최소 공배수는요? 네, 여기도 보면은 공약수 2로 나눌 수 있고요. 8 나누기 2는 4, 10 나누기 2는 5. 그렇다면 차례로 계산한다면요?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5는 40. 최소 공배수는 40입니다. 그래서 40으로 통분을 하면요? 네, 바로 8분의 5는 40분의 25가, 10분의 7은 40분의 28이 된다고 합니다.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이제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25랑 28, 뭐가 더 커요? 네, 28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8분의 5와 10분의 7, 여기서도 어디가 더 커요? 네, 40분의 28인 10분의 7이 확실히 더 크다는 것알수 있었네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다음은요, 네, 두 개가 아닙니다. 분수가 바로 하나, 둘, 셋. 분수가 바로 3개나 나옵니다. 분수가 3개가 나올 때도요, 우리가 해야 될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단지 분수를 3번 비교해 줘야 될 뿐입니다. 네, 어떻게 비교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이렇게 3번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5분의 2랑 2분의 1. 네, 이거 먼저 해 볼게요.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 분모가 네, 10으로 만들면 되겠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10으로 공통분모를 만들게요. 그럼 5분의 2는 짠 10분의 4가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은요 짠 10분의 5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커요? 네, 바로 이쪽이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랑 2분의 1 중에는 어디가 더 크다? 네, 오른쪽 2분의 1이 더 크다. 두 번째 2분의 1과 9분의 4 크기. 네, 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2와 9 최소 공배수는 몇이 될까요? 네, 바로 18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로 한번 통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은 18분의 9, 9분의 4는 18분의 8이 됩니다. 어디가 더 크죠? 네, 왼쪽 18분의 9가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2분의 1과 9분의 4 중에서는 왼쪽 2분의 1이 더큰 거죠. 마지막입니다. 5분의 1이랑 5분의 4가 있습니다. 네, 5분의 1이랑 9분의 4가 있습니다. 통분해 줄게요. 어떻게 통분해요? 최소 공배수 45로 통분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2는 45분의 18이 되고요. 9분의 4는 45분의 20이 됩니다. 어디가 더 커요? 네, 분자만 보면 되니까 20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5분의 1이랑 9분의 4 중에서는 누가 더 크다? 오른쪽에 있는 9분의 4가 더 크다. 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네, 뭐가 가장 큰지, 두 번째는 뭔지, 세 번째는 뭔지 잘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꿀팁을 주자면요. 여러분, 1등과 꼴등만 보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1등은 뭐냐면요. 두번다 이긴 친구입니다. 꼴등은요. 두번다 친구입니다. 그럼 2등은 뭐겠어요? 네. 1등, 3등 정해지면 당연히 2등도 알수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번다 이긴 친구를 찾겠습니다. 두번다 이긴 친구는,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여기서 한번 이겼고요. 여기서 두번 이겼습니다. 두번 이겼으니까 1등이네요. 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에다가 1등 표시해줄게요. 그러면 두번다진 친구, 꼴등 찾아볼게요. 두번다진 친구, 5분의 2한번 졌네요. 5분의 2두번 졌네요. 그렇다면 5분의 2가 꼴등입니다. 3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등은 누가 되겠어요? 9분의 4가 되겠죠? 그렇다면 크기 비교 바로 할수 있겠죠? 네. 가장 작은 친구는 짠! 5분의 2. 꼴등이 가장 작습니다. 그다음 2등, 9분의 4가 그 다음입니다. 그다음 2분의 1이 가장 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세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거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했지만 이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처음에 비교를 세번 해줍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를 세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1등, 2등, 3등 매기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보면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이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12, 그러니까 12로 통분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4분의 3이 있으면요. 분모와 분자에 4가 12가 되려면 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3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6분의 1이 있습니다. 분모 6, 12가 되려면요. 분모 분자에 2씩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4분의 3은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12분의 9가 되고요. 6분의 1은요. 분모 분자에 2씩 곱해서요. 12분의 2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4분의 3과 6분의 1이 12분의 9, 그리고 12분의 2로 통분할 수 있었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5번이죠. 6분의 5랑 15분의 8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 통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나눗셈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 구해 봅시다. 네, 6이랑 15 있습니다. 공약수 3으로 나눌게요. 6 나누기 3은 2, 15 나누기 3은 5. 네, 2랑 5가 있네요. 공약수 있나요? 네,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는 30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통분 바로 해주면 되겠죠. 6분의 5가 있으면요. 네, 몇을 곱해주면 돼요? 분모에다가 5를 곱해주면 6, 5, 30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둘다 5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15분의 8이 있습니다. 몇을 곱해주면 될까요? 네,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만약 숫자를 찾기 어렵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여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계산해 볼게요. 6분의 5는요, 분모 분자에 5를 곱했으니까 30분의 25가 되는 거고요. 15분의 8은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30분의 1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5, 15분의 8 통분했더니 30분의 25, 30분의 16으로 이렇게 됐다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7번 문제. 8분의 3이랑 10분의 9가 있습니다. 네, 통분을 해요. 어떤 걸로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요. 그렇다면 8과 10 최소 공배수 찾아볼까요? 8과 10 몇으로 나눠지죠? 네, 짝수니까 2로 나눠집니다. 8 나누기 2는 4, 10 나누기 2는 5. 더 공약수 있나요? 공약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줍니다. 2 곱하기 4는 8, 8 곱하기 5는 40.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몇이다? 40이다. 공통 분모를 40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8분의 3이 있습니다. 네, 분모에다가는요. 네, 8로 40, 5를 곱해주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해줍니다. 다음엔 10분의 9 차례죠. 10분의 9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하나요? 네, 10이 40이 되려면 분모와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줍니다. 네, 이제 남은 건 계산이죠? 하면 됩니다. 8분의 3, 분모 분자에 5를 곱했더니 40분의 15가 된다. 그리고 10분의 9, 분모 분자에 4를 곱했더니 40분의 36이 된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분의 3과 10분의 9가 40분의 15, 40분의 36으로 통분이 되는구나.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0분의 9랑 15분의 2가 있습니다. 네,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한다고 했으니까 10과 15의 최소 공배수 찾아볼게요. 10이 있고요. 15가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확인하려면 네, 공약수 5로 나눠볼게요. 네, 10, 15. 네, 둘다 5단이니까 5로 나눌 수 있겠죠? 10 나누기 5는 2, 15 나누기 5는 3. 또 나눌 수 있나요? 공약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볼게요. 한번 보면은 5, 2에 10. 10 곱하기 3은 30. 그러니까 10과 15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30 이렇게 보면 되네요. 네,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 30을 공통 분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분의 9에다가 분모에다 몇을 곱해요? 네, 10 곱하기 3은 30이니까 3 하고요. 다음에 분자에도 똑같이 3 곱해줍니다. 그리고요, 다음 차례는 15분의 2죠. 15분의 2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요? 네, 곱하기 2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곱하기 2 해줍니다. 그렇다면요, 네, 어떻게 돼요? 계산 그대로 하면 되겠죠? 10 곱하기 3은 30. 그 다음에 9 곱하기 3은 27. 30분의 27이 되고요. 그 다음엔요, 네, 30분의 4 해서요, 보면은 30분의 27과 30분의 4 문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왼쪽에 14분의 9,

오른쪽에 21분의 10 있네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먼저 찾아야 통분을 할 수가 있겠죠? 14랑 21의 최소 공배수 찾아보겠습니다. 14가 있고요. 21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보니까 몇 단이에요? 72는 4, 73에 21. 둘다 7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14 나누기 7은 2, 21 나누기 7은 3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7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한번 곱해볼까요? 72에 14, 14 곱하기 3은 네, 바로 42가 나옵니다. 최소 공배수는 4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14분의 9, 공통분모를 몇으로 한대요? 42로 한대요.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3을 곱하고요. 분자에다가도 분모랑 똑같은 수 3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21분의 10이 있습니다. 21분의 10.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될까요? 네, 분모에다가 2를 곱해야 42가 되겠죠. 그러니까 21 곱하기 2. 다음에 분자에도 같은 수 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4분의 9, 분모와 분자에 3을 곱했더니 42분의 27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입니다. 21분의 10, 분모 분자에 2씩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42분의 20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14분의 9, 21분의 10을요, 42분의 27, 그리고 42분의 20으로 이렇게, 네, 통분해 보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문제, 16분의 3과 24분의 19입니다. 통분을 하겠습니다. 뭘로 통분해요? 네,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요. 그렇다면 16이랑 24, 이렇게 공통분모, 네, 최소 공배수 구해보겠습니다. 16이랑 24 몇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둘 다, 4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4단이잖아요. 16 나누기 4는 4. 24 나누기 4는 6. 그러고 보니까, 네, 한번또 나눌 수 있겠네요. 네, 4랑 6을요, 2로 나눠주면요, 4 나누기 2는 2, 6 나누기 2는 3입니다. 그렇다면은, 요렇게 곱해주면은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겠죠. 4, 2는 8, 8이 16, 16 곱하기 3은 네, 48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48. 네, 우리는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 48을 공통분모로 하는 네, 그런 분수로 통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6분의 3이 있고요. 16에다가 몇을 곱하면 48이 돼요? 바로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3에다가도 똑같이 분자도 분모랑 똑같이 3을 곱해주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다음입니다. 24분의 19.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줄까요? 네, 24가 48이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 19에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합니다. 네, 그러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16분의 3, 분모 분자에 3을 곱했더니 48분의 9가 되더라. 그 다음에 24분의 19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48분의 38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했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6분의 3과 24분의 19 통분하니까 48분의 9, 48분의 38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2일차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분의 5랑 12분의 5가 있네요. 네, 이것도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겠습니다. 20과 12네요. 20, 12. 몇으로 나눠줄 수 있죠? 네, 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둘다 4단이니까요. 4, 5, 20, 4, 3, 12. 그러니까 20 나누기 4는 5, 12 나누기 4는 3. 네, 다 나눠졌나요? 네, 이제 모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요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네, 4 곱하기 5 곱하기 3 하면은 결과는 60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공통분모를 60으로 해서 통분해 볼게요. 20분의 5는요. 분모와 분자에 3씩 곱해 줘야죠. 그래야 분모가 60이 되죠. 다음은 12분의 5입니다. 12분의 5가 있습니다. 분모에다 몇을 곱해요? 12 곱하기 5를 해야 60이 되죠. 분자도 똑같이 5를 곱해줍니다. 이제는 계산만 하면 되겠죠. 20분의 5에 분모 분자 3을 곱했습니다. 그렇다면 60분의 15가 되겠고요. 다음, 12분의 5에다가 분모 분자에 5를 곱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60분의 25.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2일차 통분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요. 네. 이제 통분은 조금 느낌이 오나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최소 공배수도 함께 찾아보고요. 그다음 계산 과정도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었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 때는요, 조금 더 빠르게,

여기다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2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3일차 함께 풀어볼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드디어 오늘 배웠던 내용이네요. 바로 두 분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런데 크기 비교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통분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네, 해보면 되죠. 네, 3분의 1과 7분의 2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깜빡한 거 아니죠? 통분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3분의 1이 있으면은, 네, 여기서 상대방의 분모를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분모 분자에다가 7씩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7분의 2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분모인 3을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7분의 2에다가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요? 네, 3을 곱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3, 2 곱하기 3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네, 아래다가 작게 표시해 볼게요. 3분의 1에다가 분모 분자에 7을 곱하면요, 21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건요, 네, 21분의 6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가 더 커요? 왼쪽, 오른쪽 중에? 네, 바로 왼쪽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아래 있는 정답도 짜잔! 3분의 1이 더 크다! 7분의 2가 더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3번입니다. 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돼요? 네, 6분의 1이랑 14분의 3 있으면요? 네, 뭘로 통분을 해요?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해라. 그러니까 6분의 1에는 상대편의 분모인 14를, 그리고 분모에다가도 분자에다가도 곱해라 라는 뜻이겠네요. 직접 해볼까요? 6분의 1이 있습니다. 분모에다가도 14. 네, 상대방의 분모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도 이 분모 14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네, 그 다음엔요. 네, 어떻게 해요? 14분의 3 사례죠. 14분의 3은 무엇을 곱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상대편의 분모인 6을 분모에다가도 곱하고요.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네요. 14분의 3이 있는데 분모에다가 상대방의 분모인 6을 곱하고요.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6을 곱합니다. 그렇다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6 곱하기 14는 네, 숫자가 좀 큽니다. 6, 4, 24, 6, 1은 6 하면은 84가 됩니다. 84분의 1 곱하기 14는 그대로죠. 1 곱하기 14는 14. 네, 다음입니다. 14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6. 뭐예요? 분모는 84분의. 그 다음에 분자. 3 곱하기 6은 3, 6에 18. 네, 그래서 이렇게 통분해 보았더니 무엇이 더 큰가요? 네, 84분의 14랑 84분의 18. 어디가 더 커요? 네, 위에 있는 분자만 비교하면 되니까요.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결국 뭐가 더큰 거예요? 네, 14분의 3이 6분의 1보다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 보면은, 네, 9분의 8이랑 11분의 9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상대방의 분모를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두번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9분의 8이 있고요.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요? 상대방의 분모 11. 분자에다가도 상대방의 분모 11을 곱한다고요. 그렇다면 다음은 11분의 9 차례입니다. 11분의 9는 뭘 곱해요? 9를 곱하고요. 그다음에 분모 9를 똑같이 두번 곱해줍니다. 그렇다면요. 식을 세우면 11분의 9가 있습니다. 분모에도 9를 곱하고요. 분자에도 9를 곱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9 곱하기 11, 분의 8 곱하기 11입니다. 9 곱하기 11은 99, 그리고 8 곱하기 11은요, 88입니다. 이어서 계산해 볼게요. 11 곱하기 9는요, 99입니다. 9 곱하기 9는 81입니다.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비교해 주면 되죠. 분자끼리 비교하니까 어디가 더 큰가요? 네, 88이 8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큽니다. 아래서 보면요, 9분의 8이 11분의 9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번엔 7번 문제죠. 보면은
3분의 2랑 6분의 5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문제가 바뀌었어요. 뭘로 하래요?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통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분모끼리 곱해줄 필요가 없이요. 최소공배수 찾아서 통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소공배수 그럼 찾아볼까요? 네, 여기다가 찾아보겠습니다. 3과 6이 있습니다. 최소공배수를 찾으면요. 네, 둘이 3으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3 나누기 3은 1, 6 나누기 3은 2. 그래서 요렇게 곱해줬더니, 3 곱하기 1은 3, 3이는 6. 그대로 최소공배수가 6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6을 공통분모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2가 있는데요. 어떻게 곱해요? 네, 여기다가 3이 6이 돼야 되니까 분모는 2를 곱하고요. 분자에도 2를 곱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6분의 5, 통분할 필요 없죠?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6분의 5는 그대로 있으면 돼요. 왼쪽 계산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2는 네, 6분의 4입니다. 네, 분모는 똑같습니다. 뭐만 보면 돼요? 분자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6분의 4랑 6분의 5, 뭐가 더 큰가요? 네, 바로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3분의 2랑 6분의 5에서도 오른쪽 6분의 5가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8번 문제. 5분의 1이랑 13분의 2가 있죠?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모끼리 최소공배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구해볼까요? 5랑 13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다른 공약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서로 곱한 수가 5 곱하기 13. 그러니까, 65가 최소공배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다면요. 65를 기준으로, 네, 한번, 네, 분수만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분의 1에요. 분모와 분자에 13을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3분의 2에는 어떻게 곱해주면 될까요? 13분의 2에는 네, 바로 상대방의 분모 5를 그대로 분모 분자에 두번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겠습니다. 5 곱하기 13분의 1 곱하기 13. 5 곱하기 13은 65. 1 곱하기 13은 13입니다. 그리고요, 1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 13 곱하기 5는 65분의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그렇다면, 네,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되죠. 어디가 더 커요? 네, 바로 왼쪽 13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5분의 1과 13분의 2 중에서도 어디가 더 커요? 바로 왼쪽 5분의 1이 1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0번 문제. 보면요. 네, 9분의 4랑 15분의 8이 있죠? 최소공배수 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공통분모로 통분을 하죠. 그러면은 9랑 15가 있는데요. 몇으로 나눠요? 공약수 3으로 나눕니다. 9 나누기 3은 3, 15 나누기 3은 5. 네, 다 구했나요? 네, 다 구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곱해줍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 최소공배수 확인할 수 있죠. 최소공배수는요, 4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공배수는 45 이렇게 썼고요. 그렇다면 공통분모를 45로 해서 분모 만들어 주겠습니다. 9분의 4에, 네. 분모에는 5를 곱해줘야 45가 되고요.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5를 곱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분의 8이 있습니다. 분모 15가 45가 되려면, 네. 3을 곱해주면 되죠. 이어서 8에도 똑같이 3을 곱해주겠습니다. 이제 계산해 볼게요. 9분의 4에 분모 분자 5를 곱했습니다. 9, 5, 45. 그리고 4, 5, 20. 그 다음입니다. 15분의 8에 분모 분자 3을 곱해줬습니다. 15 곱하기 3은 45. 8 곱하기 3은 24. 네, 혹시 다 구했나요? 네, 다 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45분의 20, 45분의 24. 뭐가 더 커요? 네, 분자끼리만 보면 되니까 24가 더 크잖아요. 24. 그렇다면 9분의 4와 15분의 8 중에서도 뭐가 더 크다? 오른쪽 15분의 8이 더 크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2분의 7, 그리고 16분의 9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최소공배수를 먼저 찾아줍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찾아볼게요. 12랑 16, 최소공배수는 몇이 있어요? 4로 나눠주면요. 12 나누기 4는 3, 16 나누기 4는 4. 네, 그렇다면요. 계산을 그대로 쭉 해주면 되죠. 네, 그렇다면요. 4, 3, 12, 12 곱하기 4는 48 해서 여기다가 40,
48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최소 공배수 48을 공통

통분모로 해서 통분합치다. 12분의 7에다가 네. 여기다가 분모에다가도 4를 곱해야 48이 되고요. 분자도 똑같이 4를 곱해줍니다. 다음엔요, 16분의 9가 있습니다. 네. 분모에다가 몇을 곱해야 48이 될까요? 3을 곱해야죠. 분자에다가도 3 똑같이 곱해줍니다.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12분의 7.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니까 48분의 28. 그리고요, 16분의 9. 분모 분자에 3을 곱했더니 48분의 27. 오, 아주 작은 차이네요. 어디가 더 커요? 네, 왼쪽. 48분의 28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12분의 7과 16분의 9 중에서도 뭐가 더 크다? 네, 왼쪽. 12분의 7이 더 크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엔 숫자가 조금 달라요. 어때요? 앞에 이렇게 자연수가 붙어 있네요. 근데 자연수가 보니까 어때요? 둘다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부분은 빼고 분수 부분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0분의 9랑 16분의 7이랑 비교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20과 16의 최소 공배수 구해 볼게요. 몇이에요? 네, 보면은 빠르게 한번 구해 볼게요. 20과 16의 최소 공배수는 16 나누기 4에서 4 하면은 4 곱하기 5 곱하기 4 몇이냐면 80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80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요, 20분의 9, 16분의 7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20분의 9에다가 분모 분자 4를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16분의 7에다가는요, 분모 분자 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20분의 9는 80분의 36, 그리고 16분의 7은요, 80분의 35가 됩니다. 어디가 더 커요? 바로 왼쪽. 그러니까 1과 20분의 9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스피드 퀴즈. 다음의 문제의 정답을 구해 주세요. 5분의 2와 7분의 4가 있습니다. 이두 분수 중에 어떤 분수가 더 큰지, 네, 우리 수강위 게시판에 정답 꼭 올려주세요.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안녕!

헤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멋진 그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문제풀이까지 완료해 봤습니다. 그쵸? 해서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풀지 않은 문제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친구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고 친구들만의 것으로 만들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의 얼굴, 이 얼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문제 다 풀고 온거 맞겠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에요. 뭐냐? 자연수 곱하기 소수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소수. 자, 친구들이 지난 시간까지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완전히 마스터했다 하면은 이번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번 시간도 준비가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선생님이랑 즐겁게 그리고 알차게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배울 내용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확인해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소수. 이제 문제풀이를 우리가 우다다다다다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원리를 깨쳐야죠. 그래서 원리 깨치기를 통해서 한번 소수 곱하기 자연수랑은 무엇이 다른지, 자연수 곱하기 소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원리 깨치기를 끝냈다 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봐야겠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의 다른 방법, 조금 더 어려운 버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벌써

좀 긴장이 되나요? 긴장할 필요 없다는 거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리 깨치기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먼저 한번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가져와 봤죠? 어떤 식인가요? 맞습니다. 2 곱하기 0.6의 계산을 통해서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근데 먼저 확인해 볼게 있네요. 자, 봅시다. 어떤 수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은 어떻게 됐죠? 어떤 수보다 작아진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이게,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수, 선생님이 어떤 수를 예시로 2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 곱하기 0.6을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수가 2라고 쳐봐요. 자, 2 곱하기 1을 한다고 해볼게요. 친구들, 2 곱하기 1 얼마예요? 2잖아요, 2. 2에다가 1을 곱해야지 2가 나옵니다. 근데 2라는 숫자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은 친구들, 당연히 결과값이 어떻겠어요? 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1보다 작은 수, 1보다 작은 소수를 곱하면 무조건 그 결과는 어떤 수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친구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계산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0.6을 이제 진짜 계산을 할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죠?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식을 써봐야죠? 2 곱하기 0.6인데, 우리는 이 0.6을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분수.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될까요? 그쵸. 10분의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근데 친구들, 우리 선생님, 이거 보면은 막 약분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지금은 잠시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과를 또 소수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려면은 분모가 10, 100, 1000, 만, 이러한 숫자들이어야만 소수도 바꿀 수 있잖아요. 해서 우리 이번에는 약분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자, 자연수와 분자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10분의 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분의 12를 소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 곱하기 0.6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0분의 12, 소수로 얼마? 맞습니다.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친구들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면은 친구들이 이러한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연수의 곱셈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0.6인데 우리는, 0.6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0.6을 6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2 곱하기 6 은 친구들 너무 쉽습니다. 그쵸? 2 곱하기 6을 먼저 해볼 텐데 2 곱하기 6 얼마 나와요? 12가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12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뭐예요? 2 곱하기 0.6입니다. 2 곱하기 6이 아니라 2 곱하기 0.6이에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2 곱하기 0.6도 적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0.6.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보니까 2 곱하기 6과 2 곱하기 0.6의 차이, 뭐가 있죠? 6이 0.6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이나요? 그쵸? 그 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어요. 자, 친구들, 6이 0.6으로 되기 위해서는 6에서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6에서
10분의 1배를 해주면 되죠. 자, 10분의 1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분의 1배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에다가도 12가 아니라 그대로 10분의 1배를 해준 답을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죠. 자, 2 곱하기 6이 12인데 2 곱하기 0.6은 그러면은 12에서 10분의 1배를 해준 게 정답이 되지 않겠냐 이거입니다. 똑같이. 자, 10분의 1배를 해준 답. 얼마가 될까요? 그쵸. 똑같이 1.2가 정답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친구들이 자연수의 곱셈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소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아, 이게 식에서 몇 분의 몇 배가 됐으니까 정답도 똑같이 몇 분의 몇 배가 되겠구나. 이걸 알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방법도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게 역시 가장 근본적인 친구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세로 셈으로 계산하기. 항상 선생님이 입에 빠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죠. 소수는 세로로 계산해야 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만큼은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2 곱하기 0.6을 일단 적어봐야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0.6이라고 적어봤어요. 자, 적어보니까 어떻게 되죠? 2, 6, 1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근데 0.6이잖아요. 0.6. 우리 항상 했었죠? 소수점 뒤에서부터 몇칸 옮겨지는지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0.6 보세요. 뒤에서 한칸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답도 뒤에서 한칸 움직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쵸? 자, 뒤에서 한칸 움직여줘서 소수점을 찍으니까 얼마가 나온다? 1점 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친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 그래서 가장 기억을 해둬야 할 것도 세 번째 방법.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예요. 1보다 큰 소수. 그래서 3 곱하기 2.13의 계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수의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어떤 수보다 커진다. 이건 당연하죠. 어떤 수의 1보다 더큰 수를 곱하니까 그 수가 커졌습니다. 이거는 굳이 1보다 큰 소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다 맞는 말이다 해서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보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3 곱하기 2.13이죠? 이거를 이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렇다면 3 곱하기 2.13을 분수로 바꿔야 합니다. 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맞습니다. 일단 분모부터. 분모는 100이 되고요. 그쵸? 분자는요, 213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2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 곱하기 분수니까 어떻게 해준다?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주면 된다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100분의 639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100분의 639를 이제 소수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친구들, 100분의 639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자, 100분의 639는 6.3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 아까 했던 대로 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 결과를 마지막에 또 소수로 바꾸는 이러한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하는 걸잘 보세요. 자,
2.13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2.13을 213으로 보고 먼저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3 곱하기 213.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3 곱하기 213 얼마가 나오나요? 아까 해봤죠? 639가 나왔습니다. 639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우리가 해줘야 할건 결국 뭐예요? 3 곱하기 213이 아니라 3 곱하기 2.13이에요. 3 곱하기 2.13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쵸? 자, 213에서 2.13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죠? 213에 100분의 1배를 해준 거죠. 그쵸? 100분의, 자, 1배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정답도 어떻게 될까요? 639에서 100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식에서 213이 2.13으로 100분의 1배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결과값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639를 100분의 1배를 해주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자, 639의 100분의 1배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6.39가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연수의 곱셈으로. 그래서 소수가 좀 어렵다. 아, 자연수로 먼저 계산하고, 그거를 이제 한번 몇 분의 몇 배일지 생각을 해보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방법.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앞에 방법을 한 겁니다. 거의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도 돼요. 세로셈으로 계산하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 곱하기 2.13이네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3 곱하기 2.13이라고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쫙쫙쫙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9, 3, 6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소수점을 어떻게 찍냐, 소수점을 어떻게 찍냐 해서 뒤에서 두 칸이 같구나. 이걸 확인을 해봤고요. 똑같이 뒤에서 두 칸을 이동시켜준 다음에 찍으면 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점을 그냥 그 자리 그 아래로 내려보내라고 나옵니다. 선생님도 알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그냥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게 친구들이 헷갈리지가 않는다. 선생님이 누차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해서 선생님이랑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 한번 이렇게 계산하는 법, 원리 깨치기 알아봤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이 문제 해줬던 거, 지금 했던 거몇 번이고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친구들이 연습을 한 다음에 자신감이 좀 붙으면 그때 한번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제 다음 차시도 넘어가서 본격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소수와 자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죠? 먼저 연산 키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니까 뭐예요? 8 곱하기 0.2가 예시로 나온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8 곱하기 0.2를 8 곱하기 2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8이 16하고 0.2니까 점을 그대로 자리에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친구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 지금이야 뭐8 곱하기 0.2. 사실 누가 실수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실수하겠냐만 뭐8 곱하기 2.3, 8 곱하기 3.4. 이렇게만 돼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친구들 조금 어렵거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연수 곱셈하듯이 곱셈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8 곱하기 2는 얼마죠? 16이죠. 16이고, 8 곱하기 0도 일단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한칸 띄어서 0이라고 적어주잖아요? 그쵸. 하고 자리수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한번 더해준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친구들 나중에 큰 수를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부터 이제 소수점 자리를 셌습니다. 그쵸? 이렇게 세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1.6이 나왔었죠. 뭐.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이 절대 틀린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큰 수를 계산할 때는 어쨌든 좀 확실하게 계산하기 위해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까지 선생님이 알려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2 곱하기 0.4예요. 2 곱하기 0.4. 뭐 아까처럼 계산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2 곱하기 4 해서 8이 나오는데 점이 뭐 그대로 내려간다 해서 점이 그대로 내려가고 앞에 당연히 그럼 0이 있으니까 0.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재에서 나온 방법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12번은 뭐예요? 7 곱하기 0.7이네요. 이거는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자, 7 곱하기 7은 얼마죠? 49입니다. 그쵸? 그리고 7 곱하기 0은요? 0이에요. 일단 당연하지만 한번 써보고 가자 이거죠. 왜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점의 위치 뒤에서 한 칸입니다. 맞죠? 그래서 똑같이 뒤에서 한칸 옮겨서 찍어보자는 거예요. 하니까 어떻게 된다? 4.9가 정답이 된다. 뭐가 됐든 정답으로 갑니다. 해서 친구들이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걸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0.3입니다. 12 곱하기 0.3 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3은 6이고요. 1 곱하기 3은 3입니다. 2 곱하기 0은 0이고요. 1 곱하기 0은 0입니다. 해서 각 자리수별로 더해줄게요.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있고요. 자, 소수점 뒤에서 한 칸, 똑같이 뒤에서 한칸 가서 찍어줍니다. 찍어주니까 03.6 이렇게 안 읽죠? 이거 뭐라고 읽어요? 3.6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27 곱하기 0.3이네요. 27 곱하기 0.3 한번 계산해 볼게요. 7, 3, 21 해서 2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2, 3, 6인데 위에 2가 있어서 더해서 8. 해주고요. 7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0은 0. 자, 한번 각 자리수별로 더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점을 이제 맞춰서 몇칸 이동했는지 맞춰서 찍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이거 뭐라고 읽죠? 8.1이라고 읽죠. 자, 정답은 8.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53 곱하기 0.6. 53 곱하기 0.6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죠. 자, 해볼게요. 3 곱하기 6은 18. 1 올라가고요. 5 곱하기 6은요? 30이죠? 근데 1이 있으니까 31 해주고요. 자, 3 곱하기 0은 0. 5 곱하기 0도 0. 그래서 그대로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서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지막. 점의 위치, 뒤에서 한 칸이죠? 똑같이 뒤에서 한칸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31.8이 정답이 된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첫 번째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두 번째 차시입니다. 연산 키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4 곱하기 0.13이네요. 자,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4 곱하기 13으로 계산을 해주고 0.13이니까 소수점만 그대로 내려온다. 하지만 선생님은 좀 다르게 계산했겠죠. 아무래도 소수자리를 뒤에서부터 두칸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2 곱하기 0.43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3은 6이에요. 그쵸? 6. 자, 그리고 2 곱하기 4는요? 2 곱하기 4는 8입니다. 8. 맞죠? 그리고 2 곱하기 0은 0이고요. 여기에서, 자, 이제 소수자리가 한 칸, 두 칸, 소수점이 두 칸 이동을 했죠? 해서 똑같이 소수점을 두 칸 이동시켜서 찍어주니까 정답이 얼마가 됐습니까? 0.8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어렵지 않죠, 전혀? 자,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8 곱하기 0.24네요. 8 곱하기 0.24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8432예요. 그쵸? 8432. 자, 32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8이 16이죠. 8이 16. 8이 16이고요. 자, 8 곱하기 0은 0입니다. 해서 각 자리수별대로 한번 더해줄게요. 더하니까 2, 9, 1.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을 찍어주는데 뒤에서 몇 칸? 한 칸, 두 칸. 똑같이 한 칸, 두 칸. 가지고요. 자,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찍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1.9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9, 4, 36. 해지고요. 자, 9일은 9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요. 9 곱하기 0은 0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거를 이제 또 각 자리수별로 더해봐야죠. 더하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소수점만 제대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한 칸, 두 칸 이동을 했고요. 똑같이. 한 칸, 두칸 이동을 해서 찍으니까. 자, 여기다가 찍힙니다. 이거 뭐라고 읽죠? 맞습니다. 1.26. 1.26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12 곱하기 0.11이네요. 한번 차근차근 그냥 곱셈하듯이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소수점만 딱 찍으면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소수 둘째 자리랑 이 12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1부터 해봐야겠죠? 2 곱하기 1은 2가 되고요. 그쵸?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이제 소수 첫째 자리 곱하기 12를 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1은 2가 되고,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0도 한번 일단 해볼게요. 0 곱하기 0, 0 곱하기 0. 이러고, 자릿수에 맞춰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니까, 2, 3, 1, 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줄 게 뭐입니까?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한 칸, 두칸 가고, 한 칸, 두칸 가서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찍으니까 이렇게 찍히고요. 이건 즉 정답이 얼마라는 거예요? 정답이 1.32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23 곱하기 0.58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소수 둘째 자리 곱하기 23부터 한번 해봅시다. 3 곱하기 8은 24죠? 4. 적어주고 2는 올라갑니다. 맞죠? 자, 2 곱하기 8은요? 2 곱하기 8은 16이니까 16에다가 2 곱해줘서, 아, 2 더해줘서 1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소수 첫째 자리 5랑 23을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곱하니까 3 곱하기 5부터 해봐야겠죠? 3 곱하기 5 하면 얼마? 15죠? 자, 5 적어주고 1이 올라갑니다. 2 곱하기 5는 10이죠? 10에다가 1 더해주니까 11 이렇게 적어주고요. 0도 다 일단 해봅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소수점까지 딱 찍어볼게요. 한 칸, 두 칸. 똑같이 한 칸, 두칸 가줘서 찍으니까 얼마가 정답이 된다?
13점

3, 4가 정답이 된다. 25번입니다. 31 곱하기 0.76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소수 둘째 자리 곱하기 31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 곱하기 31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217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도 한번 각각 곱해볼게요. 한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한다? 각 자리수별로 더해준다. 더하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수점까지 찍으니까 어때요? 뒤에서 두 칸, 똑같이 뒤에서 두 칸, 23.56이 정답이구나. 3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6 곱하기 0.19, 이것도 똑같이 소수 둘째 자리인 9부터 96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 9, 54, 5가 올라가고요. 5가 올라가고요. 자, 9, 9, 81. 81인데 5 더해주니까 86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인 1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0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더해줄게요. 더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점까지 한번 한 칸, 두 칸, 똑같이 한 칸, 두 칸 가서 찍으니까 정답이 어떻게 돼요? 18.2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친구들 어렵진 않았죠?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들은 친구들이 열심히 풀고 복습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즐겁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차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산 7차시 이번 시간은요. 3일차와 4일차 문제 차근차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이겁니다. 바로 목세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인데요. 목세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차근차근 잘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원리를 깨쳐보기 전에 또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4.16 나누기 2, 4.16 나누기 2,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우리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오늘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깨쳐볼 건데요. 자, 원리를 깨쳐보기 전에, 시작해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취미는 뭐예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의 취미? 뭐, 음악 듣기도 있을 거고요. 뭐,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운동하기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잠자기도 있을 것 같고, 책 읽기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이 물어본 이유는요. 선생님의 취미도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의 취미. 선생님의 취미는요. 선생님은 음악 듣기도 좋아하고요. 또, 이걸 보는 걸좀 좋아합니다. 바로 뭐냐면 자, 바로 수강후기 게시판을 보는 걸또좀 좋아해요. 틈틈이 이렇게 보고 어떤 친구들이 우리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또 어떤 친구들이 오늘의 퀴즈 보너스 퀴즈 정답을 올려주고 있나, 또 어떤 뭐 나의 다짐 힘이 되는 말을 적고 있나, 이렇게 수강후기 게시판을 틈틈이 보는 그런 취미 아닌 취미가 있는데요. 어디 보자.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저기 김별L, 김땡L 친구가 강의 진짜 재미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또 올려줬고요. 또 박별호, 박땡호 친구는요. 저는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런 또 수강 후기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김땡엘 친구 같은 정말 재미있어요. 이 짧지만 굵은 이 후기를 보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구나.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산 문제가 어떤 친구들한테 정말 재밌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한테는 조금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계산만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왕 이렇게 시간 내서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 요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왕 하고 있는 거, 아, 짜증내는 것보다는 열심히 잘해봐야지. 재밌잖아. 나의 실력이 늘고 있잖아. 틀렸더라도, 이 문제 다음에 내가 맞춰봐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기분으로 공부한다면 조금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글을 보고요. 선생님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번 시간만큼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번 시간 또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리 깨치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요, 바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인데요. 자, 우리 6.3 나누기 6의 계산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맨 왼쪽에는요, 630 나누기 6 자연수의 나눗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잖아요. 자, 보니까 100의 자리부터 6,1은 6 적고요. 10의 자리 내려옵니다. 그런데 3은 6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몫의 10의 자리에 0을 적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랗게 색깔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0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6, 5, 30.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몫의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차례대로 1, 0, 5 적어준 거예요. 105다라는 의미로. 자, 화살표 따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6.3 나누기 6인데요. 자, 이때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거예요. 6, 1은 6 적어줬습니다. 다음은요, 3 내려옵니다. 이때 3이 6보다 작으니까 몫에 0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0처럼 여기도 0을 적어주는 겁니다. 몫에다가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해요. 이건 이번 시간 네, 또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본적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수점의 맨 아래 끝자리에는요, 0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잘 활용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요걸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가지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30이 되고요. 6, 5, 30, 0. 요렇게 적어주면 계산 결과가 바로 1.05다. 1.05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계산하는 수중 하나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경우. 3이 6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몫에 0을 쓰고, 0 썼죠. 그리고 소수점 아래 수 또는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한다.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경우는요, 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 몫의 0을 쓴 것처럼 똑같이 몫의 0을 써주고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 맨 끝에 있는 0을 내려 써주면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3일차와 4일차 문제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3일차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한번 더 보죠. 자, 1의 자리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이 6 적어줬고요. 2가 내려옵니다. 이때 소수점 올려 찍어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계산하는 중 수를 하나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2가 3보다 작잖아요. 이때는 몫에 0을 쓰고 0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 수를 하나

그러니까 자 여기 1. 그런데 1은 4보다 작잖아요. 여기에다가 0을 적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6을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4, 4, 16이잖아요. 아, 그래서 빼면 0이고요. 여기에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계산 결과 0.04, 0.0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3번 문제도 보죠. 이번에는요, 0.49 나누기 7입니다. 0.49 나누기 7.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7, 7, 49잖아요. 바로 여기에 7 적어주고요. 49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4 위에는요, 여기에 0을 적어주고, 소수점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07, 0.07이라고 이렇게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계산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0.36 나누기 6입니다. 0.36 나누기 6. 65, 30, 66, 36이니까 여기에다가 6을 적어주고요. 36 적어주고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는요, 0을 적어주면서 소수점과 자연수 부분까지 잘 0을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요, 3.12 나누기 3입니다. 3.12 나누기 3. 자, 그렇다면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3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3,1은 3이고요.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소수점 잊지 말고 먼저 찍어주겠습니다. 자, 1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은 3보다 작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내려줬습니다. 3, 4, 12이고요. 이렇게 0을 적어주면 계산 결과 1.04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번엔 20번 문제부터 한번 또 차근차근 해결해 보죠. 이번에는요, 0.48 나누기 6이에요. 자, 적어볼까요? 0.48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런 건 차라리 쉽죠. 6848이니까 바로 적어주고요. 빈자리는 0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몫의 소수 첫째 자리와 자연수 부분까지 잘 채워주면 0.08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08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고요. 자, 3일차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3.15 나누기 3이에요. 해보죠. 자, 3.15 나누기 3입니다. 자, 차근차근은 3부터 생각해보면 3,1은 3이고요. 1 내려옵니다. 이때 0을 적어주고요. 여기 소수점 꼭 찍어줘야 되겠지요. 다음 5를 내려줄 차례예요. 3, 5, 15, 2, 4. 나누기 4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딱 보면 척알 거예요. 4, 2, 8, 이렇게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잊지 말고 소수점 올려 찍어 줄게요. 자, 이제 2가 내려오는데 2는 4보다 작죠? 그래서 어디다가?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다가 0을 적어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죠. 다음에 4를 내려주면 4, 6, 24이기 때문에 얼마다? 계산 결과 2.06, 2.06이라고 이렇게 또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3번 문제입니다. 6.18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줄까요? 자, 몫의 이 부분, 자연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6,1은 6이니까 그래요. 얼마? 1 적어주고요. 다음은요, 바로 첫째 자리 적기 전에, 소수 첫째 자리 적기 전에, 여기 소수점 올려 찍어 줄게요. 자, 1 내려옵니다. 이제 여기에 뭘 적을까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그래요. 얼마? 0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내려온다? 8이 내려옵니다. 자리에 맞춰서 6, 3, 18. 그리고 마지막까지 0을 잘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 결과 얼마? 1.03, 1.03이라고 이렇게 23번 문제도 해결해 봤네요. 자, 하나 더 풀어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7.35예요. 7.35 나누기 7이에요.
자, 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기는 얼마

7일은 7이니까 얼마? 그래요, 1이고요. 다음은요, 소수점 맞아요. 잘 찍어주고요. 3 내려오니까 3은 7보다 작아요. 여기엔 얼마인가요? 맞아요. 0이고요. 다음 5가 내려옵니다. 이제 곱셈구구 잘하면 돼요. 7, 5, 3, 15. 따라서 여기엔 얼마? 그래요. 5 적어주고, 이렇게 끝까지 0 적어주면 24번 문제 정답 1.05라고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5.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요, 4일차 문제도 만나보기로 했으니까, 4일차 문제 바로 만나보기 전에,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 친구들이 몸이 좀 근질근질할 때가 됐어요. 계속해서 지금 문제 풀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좀 몸이 근질근질 거린다라고 하면,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가겠습니다.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요걸 한번 가지고 왔어요.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산을, 뭐처럼? 놀이처럼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 인데요. 여기 지금 요렇게 시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뜻이냐? 연산을 놀이처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쉬는 시간 10분은요, 굉장히 짧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수업 시간 40분은요, 어떨 때는 1시간처럼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더 짧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보통은 내가 재밌게 놀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걸할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연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연산 공부를 할 때, 하기 싫다?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면요, 시간이 느리게 가고요, 공부가 하기 싫지만요, 이왕 하는 공부 재밌게 놀이처럼 하면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미있게 놀이처럼 해보자라는 건데요. 자,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는요, 이런 놀이에요. 간단합니다. 규칙은요, 시간은 뭐 3분에서 5분 정도로 정해놓고요. 물론 시간은요, 조정 가능해요. 3분에서 5분 정도. 다음, 문제는 10문제. 하루에 딱 10문제. 자, 우리 교재를 이용해도 좋아요. 다음은요, 목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3분을 정해놓고 10문제를 쫙 풀었어요. 그러면 제한 시간 동안 다못풀 수도 있고 다풀 수도 있겠죠. 자, 다 풀었다면 이 중에서 틀리게 나올 겁니다. 다 맞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음 날은 목표는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전 날보다 좀더 잘해봐야지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 날 2분의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러면 다음 날은 1분 50초, 10초 당겨서 1분 50초에 다 풀어봐야지. 또는 3분 동안 10문제를 풀었는데 두 문제를 틀렸네? 그럼 다음 날은 한 문제만 틀려봐야지. 또는 내가 오늘은 3분의 10문제를 다 맞췄는데 내일은, 다음 날은 또 3분의 다 맞춰봐야지. 또는 이번에는 2분의 다 풀고 맞춰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다 맞춘다가 아니라 이전 날 내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해봐야지로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 놀이인데요. 이렇게 연산을 놀이처럼 하다 보면은요, 내 실력이 재밌게 노는 것처럼 공부하면서 또 실력이 쑥쑥쑥 큰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는요, 우리 친구들도요,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이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란 놀이를 직접 한번 오늘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 규칙을 잘 기억하면서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재미있는 꿀팁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잠깐 또 머리를 식혔으니까 계속해서 오늘의 문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일차 문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4일차 문제도 3일차와 비슷합니다.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연산키 문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중 수를 하나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 요런 경우, 2가 4보다 작잖아요. 이럴 때는 몫의 0을 쓰고,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한다. 아까와 비슷합니다. 자, 4일차 문제 바로 만나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0.2 나누기 4예요. 0.2 나누기 4. 그러니까 2는 4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0을 적어주고요. 소수점, 자연수 부분 잘 맞춰 찍어줍니다. 여기 뒤에 0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4, 5, 20 적어주면 우리는 0.05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일차 문제 2번 문제도 보죠. 0.3 나누기 6입니다. 0.3 나누기 6. 3은 6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0을 적어주고요. 소수점, 자연수 부분까지 알뜰살뜰 챙겨줘야 되겠죠? 자, 여기 0이 있으니까요. 숨어 있으니까 6, 5, 30 적어주면 또 이렇게 0.05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꿀팁이었던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 놀이를 할 때는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뭐열 문제를 몇분 안에 풀어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다음 날은 또몇분 안에 열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단축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4일차 문제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이번에는요. 0.4 나누기 5입니다. 0.4 나누기 5. 간단한데요. 자, 4가 5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0을 적어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또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실수예요. 그냥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5, 8, 40이네. 이렇게만 적고 갑니다. 그런데 0, 8이라는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몫에다가 꼭이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이렇게만 찍고 가면 안 됩니다. 꼭 자연수 부분에도 0을 잘 적어줘야 돼요. 0.08, 0.08이라고 이렇게 끝까지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4번 문제도 보죠. 자, 이번에는요. 0.1 나누기입니다. 0.1 나누기 2. 자, 1이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을 적어주는데요. 소수점과 자연수 부분의 0도 잊지 말고요. 자, 뒤에 0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2, 5, 10이라고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0 적어주면 0.1 나누기 2의 계산 결과 0.05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계속해서 5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자, 이번에는 5.1 나누기 5입니다. 5.1 나누기 5. 아까는 여기 0이 있었는데 이번엔 5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5부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5일은 5이기 때문에 여기 몫의 자연수 부분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인데요. 1은 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0을 적어주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다음은 여기 뒤에 있는 0을 내려주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요. 5, 2, 10 이렇게 자리에 맞춰 계산해주면 5번 결과 1.02, 1.02라고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5번 문제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이번엔 20번 문제부터 또 한번 풀어보죠. 자, 20번 문제는요. 8.4 나누기 8입니다. 8.4 나누기 8 적어볼까요? 8.4 나누기 8이에요. 자, 8, 8이니까 8일은 8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 잊지 말고요. 자, 4가 내려오는데 4는 8보다 작잖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을 적어주는 것 잊으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0을 내려줄 차례입니다. 0 내려주면 바로 40, 바로 40, 그리고 0 따라서 계산 결과 1.05다. 1.05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21번 문제도 만나보죠. 이번엔 10.4 나누기 5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원리. 10.4 적어주고요. 여기에 5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은 5, 5, 2, 1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연수 부분 1의 자리에 5, 2 적어주고요. 10 적어주겠습니다. 소수점 쾅 찍어주고요. 이제 4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 4가 5보다 작지요? 따라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0을 내려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5, 8,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결과

2.08이네, 2.08이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2.08, 2.08 소수점 잘 보이게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만나봅니다. 이번엔 18.3 나누기 6이에요. 18.3 나누기 6, 6, 3, 18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 점점점 찍어주고요. 3 내려옵니다. 3이 6보다 작으니 여기에 0을 또 적어주고요. 0 내려줍니다. 6, 5, 3, 10 적어주고요. 계산 결과 얼마? 3.05. 따라서 여기에 또 3.05라고 절 예쁘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두 문제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인데요. 자, 또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해 간다면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오늘 공부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힘을 주면서 할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15.3 나누기 5 계산 한번 해보죠. 15.3 나누기 5입니다. 자, 5단 곱셈 9구 잘 외우면 돼요. 5, 2, 10, 5, 3, 15, 3 적어주고요. 15 적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3인데요. 5보다 작죠? 여기에 0을 적어주고 0을 내려줍니다. 5, 6, 30 적어주면, 아하! 계산 결과 3.06이잖아? 따라서 여기에 3.06이라고 또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번 시간 4일차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24.3 나누기 6인데요. 24.3 나누기 6이에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자신 있게 한번 불러볼까요? 자, 6, 3, 18, 6, 4, 24죠. 따라서 어디에? 여기에? 아니죠. 6, 4, 24니까 여기에 적어주고요. 24 적어줍니다. 다음은요. 찍어줘야죠, 뭘? 그래요. 소수점 찍어주고요. 자, 3 내려오는데 6보다 작아요. 여기에 뭘 적는다? 그래요. 나눌 수가 없으니까 0을 적어주고 여기에 뭘? 0을 내려준다. 그렇다면 6단 곱셈 9구 외워볼까요? 6, 4, 24, 6, 5, 30.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얼마? 맞아요. 5를 적어줍니다. 6, 5, 30. 따라서 계산 결과 얼마다? 4.05다. 4.05를 잘 보고 다 풀어놓고요. 이 정답 적을 때도 잘못 적는 친구가 종종 있어요. 자, 차근차근 잘 보고 4.05, 4.05 적어주면 이렇게 4일차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와 4일차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오늘 꿀팁 기억하면서 이 놀이처럼 도전, 연산, 시간 기록 깨기 놀이를 해보며 마저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계산 익히기인데요. 계산하는 중 수를 하나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는 몫의 0을 쓰세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의 수 또는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해요. 요것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 한번 만나보죠. 4.16 나누기 1할수 있겠죠? 자, 종이 펴고요. 연필 들고 같이 한번 해보죠. 4.16 나누기 2입니다. 2, 2, 4 적어주고요. 적어주고요. 다음은요. 점 찍어주고요. 1 내려줍니다. 2보다 작죠? 0 적어주고요. 6 내려줍니다. 다음은 2단 곱셈 9구 2, 8, 16 적어주고요. 다음은요. 0 적어주면 돼요. 이제 정답을 적으면 얼마? 그래요. 2.08. 2.08이네. 요렇게 오늘의 퀴즈 깔끔하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보너스 퀴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30점이 나누기 5입니다. 요 보너스 퀴즈 깔끔하게 잘 풀어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또 선생님의 취미가 더 즐거울 것 같네요. 오늘의 보너스 퀴즈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문제들 꼭 놀이처럼 재밌게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또 봐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입니다.
1: 자, 오늘의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1: 아, 여행 너무 좋아하죠. 네.
0: 인생 첫 해외여행지가 29살 때 네. 일본에 저는 오사카로 갔었거든요. 근데 오사카로 간 이유가 제가 그 역사 교과서에 보면 호류사 5층 목탑이라고 난 중학교 때부터 그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이제 오사카로 들어가서 아스카로 가가지고 역사 공부하듯이 이제 실제로 딱 봤을 때 진짜 좀 대단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1: 뭐 물론 여행을 순수하게 좀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더 즐길 수 있는 게 사전적인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었을 때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너무 뭐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좀 컴팩트하게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 앞으로 뭐 많은 우리 여러분들도 여행을 갔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이걸 누릴 수 있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그냥, 진짜 네. 그냥 떠나는 네.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배경 지식을 갖고 봐야 될 것들을 확실히 알고 보게 된다면 또 그 전에 봤던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흥미롭고 이국적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방문하면 좋을 15개 네. 세계 도시들로 역사 여행을 떠날 건데요.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힌트, 우리 여기 있는 곳이 바로 교육의 메카잖아요.
1: 그렇죠. 네. 교육의 메카,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좀 이렇게 감이 오는데 글쎄요, 요즘 우리 친구들도 메카란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교육의 메카, 뭐 패션의 메카. 교육의 메카는 우리 또 이렇게 고양시에 있고 패션의 메카, 동대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
0: 동대문은 너무 옛날 얘기야. 네.
1: 자, 이 메카 아닌가요, 메카?
0: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떠날 도시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인데요. 어떤 도시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네, 출발하겠습니다.

0: 아셨죠? 지금 저 조그마한 점들 같은 게 전부 다 사람입니다. 자, 어마어마한데. 자, 단 5일 동안 몇백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슬람교 성지가 여러분 비단 메카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메디나도 있고요. 예루살렘도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메카에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1: 그건 메카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메카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기 이전에도 이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카바 신전이 있었죠. 여기서 카바라는 말은 아랍어로 네모난 집, 정육면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카바 신전은 큰 네모난 검은 건물이에요. 영어의 큐브와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친숙한 느낌이 들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신전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신께 바치며 순종했던 믿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에 주저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신앙을 확인한 신은 천사를 통해서 아들 대신 바쳐질 숫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는 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상징하며 유일신 신앙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부족 사회는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고요. 섬기는 신도 매우 다양했대요. 그때 카바는 모든 부족이 모여 참배하는 종교적 중립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카는 자연스럽게 종교적 성지이자 부족 간 평화를 보장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더불어 교역과 축제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 최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때는 7세기. 당시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이 동쪽에서 이어진 동로마 제국으로도 불렸는데요.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크리스티교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고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서아시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맞서 싸우면서 전통적인 육상 교역로가 불안해지고요. 위험해졌어요. 그렇다면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겠죠. 상인들은 기존 길 대신에 홍해를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이 루트의 딱 중간에 위치한 메카, 메디나가 주목받게 되었고요. 이 도시는 안전한 중계지로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교역을 통해 많은 부가 쌓였고요. 다양한 문화도 함께 축적됐죠. 이처럼 국제정세와 교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메카와 메디나는 종교,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는 종교적 성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도시가 커질수록 명암도 짙어졌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고요. 그에 반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죠. 이런 걸 빈부격차라고 하죠. 사회적 부패, 전쟁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 메말라가게 하는 많은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대천사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한 인물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메시지를 외쳤어요. 이는 끝없는 전쟁과 계급사회에 지쳐있던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0: 자,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메시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1: 맞아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확실히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람들이 참 갈망해 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교가 참 핵심적인 전곡을 찔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랍, 뭐 중동 이런 단어들도 많이 써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0: 이 아랍이라는 말은 좀 언어적인 부분이 있고 또 민족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고급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이 아랍연맹이라는 단체가 이제 창립을 할 때 이 채택한 아랍인의 정의가 있는데요. 아랍 국가에 살고 아랍어를 사용을 하며 이 아랍인들의 염원을 공유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동은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용어예요. 아라비아 반도와 주변 서아시아 지역인데 아랍 국가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1: 무슬림은 종교, 아랍은 민족, 그리고 중동은 지역. 놓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곳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생겼잖아요.
0: 네.
1: 처음에는 어땠어요? 좀 획기적인 사상이라서 잘 받아들여졌을까 좀 궁금해요.
0: 네, 지금 충무쌤이 이렇게 획기적인 사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그냥 정말 숨쉬듯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건도 있고 뭐 때로는 혁명이 일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이 평등을 내세웠던 이슬람교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와 초기 신도들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자, 이는 이슬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연도를 보시죠. 자, 먼저 2025입니다. 바로 이 강의가 제작되고 있는 현재의 연도를 의미하는데요. 다음 숫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47년. 자, 1447년은 무엇일까요? 아마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특정한 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놀랍게도 이슬람력으로 계산한 현재의 연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2025년 6월 26일부터가 이슬람력으로는 1447년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이진 않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각종 매체에서 이러한 연도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헤지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헤지라는 아랍어로 이주 또는 탈출을 의미하는데요. 이슬람교가 처음 탄생한 이 메카에서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 신도들은 큰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이 메카의 지배층들은 무함마드가 전하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더 이상 메카에 머무를 수 없었던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서기 622년 무함마드는 목숨을 건 이주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향했던 곳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도시였는데요. 야스리브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야스리브에 도착한 무함마드 일행은 그곳 주민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야스리브는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의 메디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따라서 헤지라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가 박해받던 소수 종교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이 역사적 이주를 기리기 위해서 이 해를 바로 이슬람력의 원년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력은 서기 62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초승달입니다. 이슬람 사원 꼭대기나 깃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날에도 이슬람을 믿는 이 국가들의 국기에 이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초승달은 헤지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슬람력은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는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달 새로운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고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이 초승달은 이슬람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0: 무함마드와 신도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던 바로 그 헤지라의 날에도 이 초승달과 별이 그들을 비춰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승달은 곧 이슬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승달이 이슬람의 공식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요, 이후 오스만 제국이 이 상징을 사용하면서부터인데요. 이 광대한 영토를 기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스만 제국이 초승달을 상징으로 사용하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메디나에 정착해서 이 공동체를 이룬 무함마드는요, 10년 만에 이 고향인 메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기 630년, 무함마드와 수많은 신도들은 무력 충돌 없이 메카에 입성을 했고 카바 신전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유일신 신앙이 다시 메카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사망을 한 후에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는 이 칼리프라고 불리는 후계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무함마드와 가까운 동료들이 투표를 통해서 칼리프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자, 이들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칼리프가 암살된 후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칼리프의 자리는 선출이 아니라 세습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해서 이슬람의 영토를 아주 빠르게 확장을 시켰는데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이슬람 제국은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일부,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에스파냐가 있는 그런 영토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슬람 세력에 정복되었던 나라들은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지금도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1: 와, 이슬람교도 우리나라 달력 보면 단기라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단군 네.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 단기처럼 네. 이슬람력이 따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0: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게 진짜 어렵게 구한 건데 바로 이제 이슬람력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을 우와. 네, 특별히 입수를 해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26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기 2025년, 자, 6월 26일이, 자, 이슬람력으로는, 이제 바로 비로소 새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1447년, 자, 이제 무하람이라고 해서 새해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네요.
1: 와, 이 달력까지 가져오는 이 열정, 진짜. 네. 야, 이렇게 우리가 달력까지 알게 되면서 반드시 뭐 메카뿐만이 아니라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는데, 메카로 다시 돌아와서 메카가 무슬림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진짜 있었네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 정말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성지순례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0: 뭐, 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전 세계의 이 무슬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 순례를 마치고 이 돌아온 사람 같은 경우는 핫지라고 해서 이런 특별한 칭호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 핫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1: 야, 오늘 메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슬람교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도시로 네. 떠나볼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1: 안녕.

0: 요즘은 우리나라도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야. 태풍은 보통 열대 저기압 때문에 발생하잖아? 이 열대 저기압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명칭도 달라져. 북태평양 서부에선 태풍, 북미에선 허리케인, 인도양 일대에선 사이클론. 뭐라고 부르든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다 비슷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태풍 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만 무려 14조 원.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야. 지구 오염을 줄이면 지구의 온도도 낮아져. 태풍도 조금은 얌전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의미에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너의 작은 실천 기대한다.
1: 자연재해 피할 수는 없지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결고리 사회 이은지입니다. 이번 주제는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교과에서 자연재해를 주제로 학습을 했을 겁니다. 중학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학교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 지형 특성들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주요 자연재해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통합사에서도 자연재해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요. 바로 대단원 3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가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주요 자연재해를 또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자연재해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연재해는 여러분들 기상현상이라든지 혹은 지각변동과 같은 기후적 요인,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학습을 해야 될 주요 내용이 자연재해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기후적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지형적 요인에는 어떠한 종류의 자연재해가 있는지, 그리고 복합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분류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는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 그리고 가뭄, 태풍, 특히 여름철에 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이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설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요 자연재해를 분류를 해봤고요.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또 아주 중요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것이 산사태인데요. 산사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안 그러면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주 다양한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자연재해거든요. 그래서 산사태는 우리가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로 구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몇 가지 자연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텐데요. 그첫 번째로 홍수입니다. 홍수라는 자연재해는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강물이 흘러넘치는 현상으로 우리가 매년 여름에 자주 경험하게 되는 자연재해인데요. 우리나라처럼 계절풍 기후 지역에 속하는 대륙 동안에는 여름철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자연재해로 기억을 하겠지만 북극해 연안 같은 경우에는 상류 지역이 냉대 기후, 그리고 하류 지역이 한대 기후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봄철에도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흘러넘치는 현상으로 홍수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위치에 따라서 계절의 시기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라는 게한 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평소에 이물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옛날부터 물 관리에 신경을 써왔는데요. 저수지나 보를 만든다든지 댐을 건설하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친환경적으로는 녹색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나무 심기 대책을 언급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홍수는요,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의 대책하고도 또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여름철에 불청객으로 불리는 열대저기압.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태풍이라고 부르는 자연재해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이클론, 그리고 허리케인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열대저기압입니다. 여러분들, 이 태풍, 허리케인.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정말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풍수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라고 예보가 들리면 그것과 관련된 피해와 관련된 이미지 많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태풍은 적도 주변에서 발생을 해서 중위도로 이동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끼치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피해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풍, 그리고 호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비책이 철저하게 요하게 되고요. 특히 태풍이 접근을 했을 때는 위험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예보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자연재해 열대저기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형적 요인과 관련된 두 개의 자연재해 언급을 했었는데요. 뭐였죠? 그쵸. 지진과 화산이었는데요. 이 지진과 화산은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자연재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이 지진이 아주아주 아주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지진의 거의 4분의 3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환태평양 조선대입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대도 대표적인 지진 발생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여러분들 그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지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현상인지는 알것 같은데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 그리고 이게 또 해저에서 발생하게 되면요. 지진 해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나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쓰나미라고도 불리는 지진 해일 피해도 바로 이 해안 침수 피해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진과 관련해서 그 피해, 영향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지진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내진 설계가 평소에 필요하다라는 내용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적 요인과 관련된 자연재해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내진 설계 같은 게꼭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형적 요인과 관련된 또 다른 자연재해 하나가 바로 화산입니다. 이 화산도 마찬가지로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부근에서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 화산과 관련된 피해로는 특히 화산재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항공 운항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요한 자연재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후적 요인과 지형적 요인에 의한 주요 자연재해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나는 입자를 보는 소녀. 중학교 2학년 평범한 일상에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겐 입자들이 보인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 그런데 그 입자는 물질마다 다르다는 사실. 방구를 이루는 입자들, 물을 이루는 입자들, 날숨을 이루는 입자들, 그리고 과자 봉지 안에서 과자가 상하는 것을 막는 질소 입자들까지.
1: 안녕하세요.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요, 다양한 입자를 보는 소녀에 대해서 찾아보셨나요? 도대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다양한 입자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자들은요, 어떻게 생성이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런 연결고리를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과정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학교 과학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했었냐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원자, 분자, 이온 요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살펴본 거죠. 그것이 통합과학 과는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 우주 초기에 원소들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소, 원자 이런 입자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 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성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를 이루게 되었습니까라고 하는 것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소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철이에요. 얘는 매우 매우 단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철도 레일이나 건물이나 다리에 철근 이런 데 이용이 되는 거고요. 구리 같은 거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요? 그렇죠.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어서 전선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금, 우리가 장신구에 사용하는 거죠. 광택이 있고 물산소와 반응하지 않아서 귀금속의 재료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헬륨 풍선 여러분도 한 번쯤 사용해봤을 수 있는데요. 가볍고 안전하기 때문에 비행선이나 풍선을 공중에 띄울 때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원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산소거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대기죠. 대기의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생물의 호흡이나 물질의 연소에 이용이 되고 있는 이 산소 역시 원소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탄소.

0: 산소 한번 살펴볼게요. 숯이나 여기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의 기본 성분이 되고요. 연필심, 건전지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물질을 이루고 있으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원소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원소와 혼동하는 것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자의 개념입니다. 그럼 도대체 원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입자인데요. 이 입자가 도대체 그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그 중심에는요,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중심에 있는 바로 원자 핵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원자 핵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서 원자 핵에 비해서는요, 질량이 매우 매우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자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도대체 원소와 원자, 알듯 말듯 좀 헷갈려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의 예시로 우리 같이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어떤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종류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종류를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네, 여기에는요, 사과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참외도 보이는 거고요. 또 바나나도 보이고요. 그리고 귤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과일이 보여요. 아, 이런 종류의 개념이 바로 원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하나의 나는 개수가 궁금해요. 아, 여기 사과가 지금 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참외가 여기 하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귤도 보면 여기도, 여기도, 저 뒤에도 세개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하나하나의 과일을 셌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 바로 원자의 개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것이 바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였거든요. 그럼 또 혼동이 되는 것이 분자입니다. 이 분자는 뭐냐면 어떤 성질을 나타내야 해요. 독립적인 입자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바로 분자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원자와 분자를 또 구분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소 한 분자를 살펴보면 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분자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하나의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 하나의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로 한 개, 두 개 셀 수 있어. 그리고 여러 개의 원자들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분자라는 거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해 하나의 물 분자를 이루면 물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0: 자, 영상에서 여러분 원자와 분자 충분히 구분이 되셨죠? 지금 보면 산소 분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산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물 분자예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죠. 그러면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통합과학과 연계되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빅뱅 우주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약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바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계속적으로 우주의 온도가 하강하고 하강하면서 더 무거운 입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이후에 바로 원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더 이후에는 더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지금 우리 연산 8자씨 내용 함께 공부하고 있죠?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 연산도 어렵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연산왕 퀴즈 모두 풀어보았나요? 연산왕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4.2 나누기 1.3. 그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바로 3.23이 되죠.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몫을 반올림하여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 그런 계산들을 알아볼 거예요.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4일차 그리고 5일차의 내용을 만나봅니다. 먼저 4일차의 문제들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7 나누기 9의 몫은 0.777777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몫을 반올림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몫을 나타내어 볼수 있는데요.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소수 첫째 자리 수가 숫자가 7이니까 올림해서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올림해서 0.8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7인 것을 생각해서 올림하여 0.78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몫을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낼 때에는요. 그 아랫자리에 있는 숫자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까지 몫을 구한 다음 반올림하면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것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29 나누기 3의 몫이 9.666666이에요. 자, 이런 경우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 숫자를 봐야 할까요?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겠죠? 바로 6이에요. 6이면 우리 올려야 해요? 내려야 해요? 버려야 해요? 그렇죠. 올려야겠죠. 올려줍니다. 그러면 9 더하기 1, 즉 10이 되겠죠. 2번, 2.3 나누기 7의 몫이 0.328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2죠? 우리 2는 버려주어야 하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3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21.7 나누기 8의 몫은 2.8375예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봐야 해요. 자, 7이죠. 그럼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2.84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4번, 38.4 나누기 9의 몫이 4.266이에요. 266점점점점점 이어지죠?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요. 2니까 버려줍니다. 그래서 4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5번, 7 나누기 3의 몫은 2.33점점점점 이어지는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겠죠. 3이에요? 그럼 버려줍니다. 이 아래로 쭉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32 정답이 되겠고요. 6번, 5.7 나누기 4의 몫이 1.425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봐야 합니다. 숫자 5죠. 그러면 올려주세요. 1.432 정답이 되는 거죠. 7번, 59 나누기 6의 몫이 9.83333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 돼요. 8이죠. 올려주세요.

그러면 10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56.4 나누기 27의 몫이 2.088888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봅니다. 8이죠. 그럼 올려주세요. 2.1이 정답이 되는 거죠. 9번 23.4 나누기 3.4의 몫은 6.882...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 1을 봐야죠. 버려줍니다. 6.88이에요. 6.88. 10번 45.3 나누기 7의 몫은 6.471...점점점점 이어지죠. 그러면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요. 4니까 버려줍니다. 그래서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1번 45.1 나누기 21의 몫은 2.147...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그 아래 자리인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 해요. 그러면 4죠? 4니까 버려주죠. 2.1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12번 69.2 나누기 8.7의 몫이 7.954...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진다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 몫을 구한다.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4니까 버려주자. 7.95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13번 41.7 나누기 3.1의 몫은 13.451...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1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면 여러분 어딜 봐야겠어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4니까 버려주자. 바로 13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14번 6.4 나누기 0.6의 몫은 10.666666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복잡한 몫을 가지고 있을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자.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봅니다. 6이니까 올려줘요. 10.7이 정답이 되는 거죠. 15번 31 나누기 7이에요. 몫은 4.428...점점점점 이어지는데 1의 자리까지만 몫을 구하래요.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겠죠. 바로 4니까 버려주자. 그러면 4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6번 8 나누기 3의 몫은 2.666666 6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봅니다. 6이니까 올려줘야겠죠. 바로 2.7이 되는 거예요. 2.7이 정답이 되죠. 다음 17번입니다. 4 나누기 9의 몫이 0.44444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봐야죠. 4니까 버려줍니다. 버려주면 0.4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18번 27.6 나누기 17의 몫이 1.623...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1의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고 싶다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자. 6이니까 올려줘야겠네. 1만큼 더큰 수를 써야 하니까 2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낼 때에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아래 자리까지 몫을 구한 다음 그 수가 만약 0부터 4까지의 수라면 버려주고 5부터 9까지의 수라면 올려주어서 몫을 간단하게 반올림하여 표현해 볼 수가 있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해결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어지는 5일차의 문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역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자, 5 나누기 7의 몫이 0.7142...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진다면 몫이 간단하지 않아서 나타내기에도 복잡하고 눈에도 쉽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까지 어림하거나 또는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의 자리까지 몫을 나타낸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라는 걸 생각해서 올림하여 1.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낸다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버림해서 0.7.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우리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4이니까 역시 버려주어서 0.7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할 때도 있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문제를 잘 읽고 나서 내가 어느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나눗셈을 한 다음 구하는 자리 바로 아래의 숫자가 0부터 4까지 있으면 버리고 5부터 9까지 있으면 올림하여 구해주는 거예요. 반올림은 구하는 자리 바로 아래의 숫자에 따라 버림을 하거나 올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랫자리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우, 계산해 선생님. 저는 계산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나눠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연산 문제를 풀 때는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 어느 자리까지 내가 구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느 자리까지 구할지를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연습 이번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먼저 우리 6 나누기 11, 1의 자리까지 한번 그 몫을 나타내어 볼 겁니다. 6 나누기 11을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6이 11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써야겠고, 소수점 딱 찍어주고, 보이지 않는 0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써주고, 11 곱하기 5가 55이니까, 60 빼기 55는 5네. 아, 그러면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1의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어 볼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5이니까 올려주자. 1이야.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간단하죠? 다음 2번. 17 나누기 3이에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겠죠? 17 나누기 3입니다. 3, 5, 15죠? 17에서 15 빼면 2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면 20이 되죠? 3, 6, 18이고, 빼면 2고,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러면 3, 6, 18이니까, 뺐을 때 2가 되겠다. 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 수가 6이라면 올림을 하여 5.7이겠구나 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49.6 나누기 7의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겠죠? 49.6 나누기 7을 계산해요. 7, 7에 49죠? 다음 자리인 6을 내렸는데 6이 7보다 작아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에 하나 더 숫자를 내려줍니다. 60이죠. 7, 8에 56이니까 60에서 56을 빼자. 그러면 4가 남네.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리자. 그럼 40이니까 7, 5, 35 빼면 5. 자, 이렇게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5죠. 올림해 주어야 하니까 7.09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느 자리까지 구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내가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시간을 더 오래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6 나누기 3입니다. 1의 자리까지 그 몫을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할 수가 있겠죠? 2.6 나누기 3이에요. 2.6이 3보다 더 작은 수죠.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 0을 먼저 쓰고 26에는 3이 몇번 들어갈까? 3, 8에 24. 26에서 24 뺐더니 2예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도 좋지만 자, 선생님 그냥 내리지 않을게요. 왜냐?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했으니까. 0.8이죠. 그러면 8은 올려줘야 하니 1의 자리까지 구하면 몫이 1이구나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5번. 7.6 나누기 9의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라. 7.6 나누기 9의 몫이에요. 7.6이 9보다 더 작죠?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 0을 먼저 쓰고, 자, 76에는 9가 몇번 들어갈까? 9, 8에 72. 76에서 72 뺐으니까 4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요. 그럼 40이고, 9, 4, 36. 빼면 4예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4니까 버려주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8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번. 31.3 나누기 7이에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때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야겠죠? 31.3 나누기 7이에요. 7, 4, 28. 그러면 31에서 28을 뺐을 때

3이 남죠. 3을 내리세요. 그러면 7, 4, 28이니까 33 빼기 28은 5. 자, 그 다음 자리 숫자도 내려주세요. 50이죠. 7, 7에 49. 뺐더니 1이에요. 그 다음 자리 숫자 또 내립니다. 우리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7, 1은 7이에요. 뺐더니 3이죠. 자, 이제 우리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1이에요. 그럼 버려줘야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4.47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먼저 어느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거죠. 7번입니다. 63.7 나누기 8이에요. 1의 자리까지 몫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63.7 나누기 8이에요. 그러면 8, 7에 56이죠. 63에서 56을 뺐더니 7이 남았어요. 다음 자릿수 7을 내렸어요. 77이죠. 8, 9, 72이니까 빼면 5.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했기 때문에 1의 자리까지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9죠. 그러면 올림해주는 거예요. 1의 자리까지 몫을 나타냈더니 바로 8이 되겠구나. 다음 8번. 57.7 나누기 11이에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몫은 어디까지 구해요? 그렇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겠죠. 57.7 나누기 11이에요. 11 곱하기 5는 55고, 57에서 55를 빼면 2죠? 7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 11 곱하기 2를 했을 때 22이니까 27에서 22 빼면 5가 남고, 다음 자리까지 내려주면 50. 11 곱하기 4를 했을 때 44가 되니까 50 빼기 44는 6이 되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4, 어떻게 해요? 올려요? 아니면 내려요? 올려요? 아니면 버려요? 그렇죠. 버려야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라. 그러면 5.2라고 나타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도 볼게요. 61.7 나누기 23이에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일단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겠죠. 61.7 나누기 23이다. 그러면 61에 23이 몇번 들어갈까? 자, 세 번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럼 두번 넣어볼게요. 23 곱하기 2니까 46이죠? 61에서 46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15가 남고, 7은 그대로 내려줍니다. 23 곱하기 몇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 6을 해볼까요? 3, 6, 18. 그 다음, 2, 6, 12. 그러면, 138이죠. 157에서 138을 뺀다. 남는 것은 19가 되죠. 자, 우리 그 다음도 이어서 계산을 해야 하니까 0을 또 내려주세요. 190이죠? 그러면 23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8을 해줍니다. 38에 24. 올림한 수2 쓰고 28에 16. 그러면 18이 되죠. 190에서 184를 뺐어요. 그러면 6이 남죠? 그 다음에 또 0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60이죠? 23 곱하기 2를 했을 때 46이니까 빼면, 아, 4가 남는구나. 14가 남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모두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2를 보고 나서 이걸 올려야 하는 수인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수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 이건 버려야겠다. 정답 2.68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할 때는 계산을 꽤나 오래,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세로세모를 계산을 할때 자리를 잘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를 잘 맞춰서 쓰지 않으면 결국 몫을 쓸 때, 잘못 쓸 때도 있거든요. 알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예요. 7.1 나누기 0.7의 몫을 우리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야겠죠. 7.1 나누기 0.7이라면 소수 첫째 자리,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하여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70이 나누기 7이니까 7일은 7. 그 다음 우리 1을 내렸는데 1에는 우리 7이 안 들어가죠. 1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세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자리를 하나 더 내려서 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이잖아요. 7일은 7. 뺐더니 3이다. 자,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보았더니 10.1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이거는 올려요? 아니면 버려요? 그렇죠. 버려야죠. 버려주었더니 몫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10이 되는 거죠. 11번. 8.3 나누기 3.9예요. 이 경우도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줍니다. 자, 몫의 소수점 위치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39 곱하기 2를 했더니 바로 78이 됐어요. 83에서 78을 뺐거든요. 그럼 5가 남죠? 그 다음 자리에 있는 0을 다음과 같이 내려줍니다. 50이죠? 39 곱하기 1은 39. 뺐더니 11이죠? 다음 자리에 하나 더 내려줄게요. 110이죠? 그러면 39 곱하기, 그렇죠. 우리 2를 했을 때에는 78이었으니까 3을 했을 때에는 117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2를 해줍니다. 78 빼줍니다. 그랬더니 110에서 78을 뺐어요. 3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수 둘째 자리수 봤더니 2예요. 그럼 올려요, 버려요? 버리죠. 그래서 2.1이 된다. 다음, 12번 문제. 10.1 나누기 3.4에요.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구하라 라고 했어요. 10.1 나누기 3.4.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 다음과 같이 이동하여 찍어주고 몫의 소수점도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101에는 34가 몇번 들어갈까? 네, 두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68이에요. 101에서 68을 뺀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33이 되는데요. 우리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려요. 그럼 330이잖아요. 34 곱하기 9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49, 36. 그 다음 39, 27. 바로 306이 돼요. 330에서 306을 뺐으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2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더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주세요. 그러면 240이죠. 그러면 34 곱하기 7을 한번 해보죠. 47에 28, 그 다음 37에 21, 238이에요. 뺐더니 2죠. 자, 우리 계산을 더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0을 하나 더 내렸어요. 20이에요. 그런데 0을 하나 더 내렸는데도 20이니까 34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0을 쓰고 그 다음 수를 하나 더 내려서 계산을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 계산을 해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 어차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는 0이에요. 그러면 버려주죠. 2.97 이렇게만 나타내도 됩니다. 꼭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세로 셈을 끝까지 다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몫에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소수 셋째 자리가 0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13번이에요. 자, 16점에 나누기 1.7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자. 16.1 나누기 1.7이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했더니 161 나누기 17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16에는 17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161에 17이 몇번 들어가는지 생각해서 9를 한번 써볼까요? 7, 9, 63, 그 다음 19는 9죠. 그러면 153이 되고 161에서 153을 뺐으니까 그렇죠. 8이 남죠. 자, 그 다음 소수점 여기 있죠. 소수점 여기 있고 보이지 않는 0 내려주면 80이 됩니다. 17 곱하기 4를 했더니 7, 4, 28, 1, 4는 4, 68이 됐어요. 자, 그러면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했을 때 9.4이니까 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면 버려줄 수 있죠.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9. 14번 36.4 나누기 2.9예요.
36.4 나누기 2.

2.9.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하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줍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줄게요. 자, 29 곱하기 1은 29. 36에서 29를 뺐으니까, 그렇죠. 바로 7이 된다. 그 다음, 4를 내려요. 29 곱하기 1을 했더니 58이 된다. 74에서 58을 빼볼까? 그랬더니 1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숫자 내려주세요. 160이죠. 그러면 29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60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5를 곱해 볼게요. 9, 5, 45. 그 다음 2, 50. 145죠? 뺐더니 15가 됐어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하나 더 내려 볼게요. 역시 29 곱하기 5를 해주면 145가 되니까 뺐을 때 5가 남는다. 아,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5네. 그러면 올려주자. 12.6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입니다. 7 나누기 3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7 나누기 3이니까 3이 6이죠. 뺐더니 1, 보이지 않는 숫자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3, 3은 9. 뺐더니 1이네요. 그러면 몫이 2.3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 3이죠? 버려주세요. 2라고 나타내면 되고. 다음 16번. 11 나누기 9도 역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11 나누기 9. 9, 1은 9죠. 빼면 2고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줬을 때 20이니까 9, 2, 18. 빼면 2죠.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9, 2, 18이에요. 빼면 2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까지 나타내려면, 소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봐야 해요. 2니까 버려주자. 1.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이에요. 31 나누기 8.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낼 거예요. 31 나누기 8이죠. 그러면 8, 3, 24. 자, 31에서 24 뺐어요. 그러면 7이죠. 자, 보이지 않는 소수점, 그리고 0을 내려서 70이니까 8, 8에 64네. 뺐더니 6이네.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랬더니 60이고, 8, 7에 56이네. 빼면 4네. 다음 0을 또 내려요. 40이죠. 그러면 8, 5, 40이니까 아, 나누어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3.875예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5니까, 아, 올려주자. 3.88.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 55 나누기 6. 이것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55 나누기 6. 그럼 몫을 소수 첫째 자리 숫자까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6, 9, 54이니까, 55에서 54를 빼면 1이고, 자, 보이지 않는 소수점과 0을 내려서 다음과 같이 10으로 생각을 하면 6일은 6이에요. 빼면 4죠? 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다. 그러면 버리자. 1의 자리까지 몫을 구하면 9.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 가지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계산하는 문제 풀어보았어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는지 또는 1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는지 여러분도 남아있는 문제들 잘 풀어보고요. 정답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4.8 나누기 0.9. 이 나눗셈의 계산 결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 몫을 구해보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연산 8차 시도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연산 9차 시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선생님, 방학 잘 보내셨어요? 저는 단양 마늘 축제에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1: 오, 그래. 즐거운 기분이 은성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아. 맛있는 것도 먹었어?
0: 네, 마늘 버거가 진짜 맛있었어요.
1: 그냥 햄버거가 아니라 지역의 개성이 담긴 햄버거라도 기억에 남았겠구나.
0: 맞아요. 세계적인 음식인 햄버거와 단양의 특산품인 마늘이랑 만나니까 특별한 맛이 났어요.
1: 오늘 우리가 학습할 주제가 바로 그거야. 자, 그럼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세계화 지역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초용어특강 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나은이가 단양에 가서 마늘버거를 먹고 왔다고 하는데요. 진짜 맛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보면 그냥 마늘이 들어간 햄버거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살펴보면은요. 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 있는 먹거리 하나에도 사실은 전 세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세계화와 지역화입니다. 네, 그러면 세계화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체가 경제, 그리고 문화와 같은 모든 영역에서 마치 하나의 지역처럼 통합되는 현상을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의 세계화가 무엇인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일상적인 상품들이 국경의 경계가 없이 거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의 세계화의 한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연도별 해외 직접 구매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외 직접 구매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송이 국내 배송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다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매년 해외 직접 구매 현황, 구매액도 늘어나고 있고 구매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외국계 금융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취업을 하는 것, 이런 사례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현상, 이게 바로 경제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와닿는 건 바로 문화의 세계화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K-푸드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K-팝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지역의 문화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가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문화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오. 2025년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한국 음식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한국 음식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0: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서로 나누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축제에 참여해서 한국 음식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 한국에 직접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본 한국 음식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만들었겠죠. 이것이 바로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지역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화라고 하는 뜻은요,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것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의 사례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지역 브랜드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브랜드 있죠?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떠올렸을 때 기분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지역 브랜드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지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I love 뉴욕. 네. 가장 성공한 지역 브랜드화 사례로 미국 뉴욕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한때 미국의 뉴욕은 우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뉴욕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도시에 여기저기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슬로건을 보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뉴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뉴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는 뉴욕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횡성, 다음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횡성, 한우, 보성, 녹차. 그렇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래서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 만들어졌다면 지역의 이름 있잖아요. 이 지역의 이름을 상품명 앞에 명을요. 여기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의 까망베르드 노르망지 치즈, 그리고 에스파냐의 올리브유 앞에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아세이테 델 바오 아라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인도의 다르질링 지역에서 생산된 차 앞에도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지명을, 그리고 미국 아이다호 지역에서 생산된 감자 앞에 아이다호라고 하는 지명을 독보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커피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장소 마케팅입니다. 우리 지역을 더 매력적인 장소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자체를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요. 축제를 개발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개발하는 전략을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축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리우 카니발 축제가요,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축제가 사실 만들어지는 데에는요, 문화가 융합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문화와 원주민들의 문화가 결합이 되면서 이런 독특한 축제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우리 지역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리우 카니발 축제를 더욱더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는요, 1년 동안 이 삼바 축제를 준비하는 삼바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은이가 세계화 그리고 지역화가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러 가볼게요. 나은아, 단양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마늘에 단양 마늘 이라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지?
1: 그럼요. 지리적 표시제잖아요. 마늘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장소 마케팅이고요.
0: 맞아, 정확하게 이해했네. 세계화와 지역화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야. 오늘 배운 걸 일상에서 떠올려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
1: 네. 내일 급식 식당표를 보니까 베트남 쌀국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국경을 초월해서 다양한 음식

0: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세계와 맞죠?
1: 오, 잘하고 있네. 다음에도 또 재밌게 공부해보자.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선생님, 저 어제 대의원 회의 다녀왔어요.
1: 오, 이번 대의원 회의 주제는 뭐였어?
0: 학교 축제에 대해서 회의했어요. 학급 대표들이 미리 반 친구들 의견을 듣고 오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1: 아, 대의제를 미리 경험했구나.
0: 대의제요?
1: 학급 대표들이 대의원 회의를 하는 것처럼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국회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대의제라고 해.
0: 아, 그럼 국회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들을 하는 거예요?
1: 그럼 국회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아볼까?
0: 네.
2: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입법부는 무엇이고 입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국회라고 부릅니다. 국회는요,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필요한 이유는요,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모든 법률안을 다 같이 만드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손으로 대표를 뽑고 이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국회는요, 크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쉽게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별로 얻은 표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나라에서 4년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제부터는 국회의 주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에서 반장이 있는 것처럼 부반장도 있고요. 국회에서도 반장과 부반장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1명과 그리고 국회에서의 부의장 2명을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입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렇게 안건을 협의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단체를 우리는 바로 교섭단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교섭단체는요, 정당별로 20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국회의 회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우선 크게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0: 정기회는요, 정말 말 그대로 매년 한번 정기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더라도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그때그때 또 모이게 될 수도 있겠죠. 이를 우리는 바로 임시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할 때 모이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이 임시회를 조금 열어야 될것 같아요라고 할 때에도 임시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 걸 우리는 임시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국회의 회의 중에서 우리 밑에 보이는 사진처럼 법률안 의결 등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곳을 바로 본회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들을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을 겁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이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바로 지금 이 사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 의견처럼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까요? 국회는 법률안을 만들고 고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다 토론하고 다 논의하는 거는 또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안건 안건 안건에 대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라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미리 심의하는 거죠. 즉, 상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활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바로 법과 관련된 입법에 관련된 역할입니다. 즉, 법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법률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법률안을 만들거나 고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입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도 국회에서는 수행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재정과 관련된 역할입니다. 재정은 쉽게 나라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역할들이에요.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겠죠. 정부가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쓸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회에서는 네, 예산안을 이대로 써도 됩니다라고 결정 내려주는 것처럼 예산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이 바로 국회에서 하는 재정과 관련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에서는 일반 국정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나라 정치에 대해서 살피고 조사해서 전반적인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역할도 국회에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국회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2: 맞아.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0: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있어.
1: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일이 중요한 거고요.
0: 이제 예전에 배웠던 내용까지 연결하는구나. 대단해.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물론 당연하죠. 3학년이나 4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보다는 분명 어려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고학년 때도 수학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학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낱말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잘 해봐야겠죠?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개의 액자가 놓여져 있죠? 하나는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하나는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우리 친구가 이 액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종이띠를 쭉 붙여서 꾸미려고 하거든요. 이때 필요한 종이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정다각형의 둘레와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5학년 1학기 6단원이에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이런 낱말들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둘레, 넓이,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까지 있네요. 낱말의 쓰임새 그리고 뜻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레입니다. 둘레. 둘레라는 것은 사물의 가장자리를 몇 바퀴? 한 바퀴 돈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 바퀴가 아니라요.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 변의 수를 곱하여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다각형 어떤 도형들이 있어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다각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므로 둘레가 사물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돈 길이라고 했잖아요. 삼각형의 둘레, 사각형의 둘레인 것이죠. 정다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모든 변에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에 변의 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정오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5를 해서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 정다각형 말고 다른 도형도 둘레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길이가 같은 것들이 두 개씩 있는 거니까 먼저 가로와 세로를 더해준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두 개씩 있는 거니까요.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죠.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평행한 변이 두쌍 있는 거잖아요. 길이가 같은 것들이 두 개씩 있다는 뜻이니까 한 변과 이웃 한 변의 길이를 더해준 다음에 괄호로 묶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자, 그리고 마름모는 어떤 도형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에 4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넓이입니다. 넓이는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를 뜻하는 거라고요. 어떤 장소나 물건, 도형 등의 넓은 정도, 얼마나 넓은지, 넓은지 좁은지 이걸 뜻하는 게 넓이입니다. 액자에 넣을 사진의 크기는 액자의 넓이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야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면적이 있는데요. 넓이와 같이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면적은 평면이나 구면, 즉 구분면이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넓이와의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면적은 주로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넓이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낱말입니다. 이 집은 실내 면적이 넓다. 이 집이라는 공간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와 면적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은 제곱입니다. 우선 힌트를 먼저 볼까요?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라서 4이고, 4의 제곱은 4 곱하기 4라서 1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의 제곱 어떻게 했어요? 2 곱하기 2, 4의 제곱 4 곱하기 4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제곱은 같은 수를 두번 곱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2의 제곱은 2를 두번 곱한 거고요. 4의 제곱은 4를 두번 곱한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는 4, 2의 제곱이 4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 곱하기 4는 16이다. 4의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가 길이의 단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써요?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길이의 단위입니다. 1cm는 1m의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런 거예요? 1m는 100cm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1cm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1cm는 1m의 100분의 1인 거죠. 그리고 1mm의 10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1cm는 10mm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cm는 1mm의 10배이다. 1cm는 10m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센티미터라는 단위 우리 친구들이 키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내 키는 140cm이다. 주의할 점. 읽을 때 센티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단위 길이가 있는데요. 단위 길이는 계산의 기초가 기본이 되는 길이에요. 기준이 될수 있는 길이로서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이 있습니다. 1cm, 1m, 1km 이러한 것들이 단위 길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길이의 단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제곱 센티미터인데요. 앞에서 센티미터가 길이의 단위였잖아요. 제곱 센티미터는 넓이의 단위입니다. 쓸 때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cm, 여기 보이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 이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요.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색종이의 넓이는 100제곱센티미터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라고 상상을 하면 되냐? 우리 1제곱센티미터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요 정도, 우리 손톱 크기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손톱. 그게 1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제곱센티미터처럼 넓이의 단위입니다. 쓸 때는 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넓은지 대충 감이 오죠? 읽을 때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넓이는 약 1849제곱킬로미터이다. 그래서 어떤 도시라든지 나라의 면적을 표현할 때 제곱킬로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 낱말들 살펴보기 전에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이 축구장을요, 잔디로 새로 깔려고 한대요.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축구장, 운동장의 넓이를 알아야 합니다. 다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낱말들이 나옵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사각형이란 무엇인가요? 자,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 우리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여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로가 7cm, 세로가 4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7 곱하기 4. 계산해서 넓이가 28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로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방향 또는 그 길이를 뜻하는 거고요.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로는 위에서 아래로 나 있는 방향 또는 이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세워져 있는 것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습니다. 물론 이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직사각형 중에서도 가로와 세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로, 세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해서 구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3. 계산하면 넓이는 9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이라는 도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있는데요. 이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그때 높이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쪽에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높이라는 것은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바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여 구하는 겁니다. 밑변의 길이가 8cm이고 높이가 5cm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8 곱하기 5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8로 40이잖아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삼각형. 앞에서 봤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과 다르게 변이 3개, 그리고 각이 3개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사각형을 보았더니요. 밑변이 있고 높이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밑변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밑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으로부터 수직인 선분을 쭉 내려서 그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변도 밑변이 되는 거고요. 그때도 높이는 바뀌게 되는 거겠죠. 고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까지만 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버리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4cm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도형은 사다리꼴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긴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사다리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고 했죠?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는데요. 밑변 중에 하나는 윗변, 하나는 아랫변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어서 윗변, 아래에 있어서 아랫변이 아니라요. 하나를 기준으로 내가 이걸 아랫변이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윗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변 하나, 아랫변 하나가 있고, 윗변에서부터 아랫변까지의 길이,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직인 선분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먼저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준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거기에 높이를 곱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윗변의 길이가 3cm, 아랫변의 길이가 7cm, 그리고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줍니다. 더하면 10이잖아요. 자, 괄호로 묶었습니다. 거기에 뭘 곱해요? 높이를 곱해주는 거죠. 곱하기 6.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로 나누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3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같이 알면 좋은 말 정리해보고 갈게요. 윗변은 한 밑변을 뜻하는 거고요. 아랫변은 다른 밑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위에 있어서 윗변이 아닌 거다. 밑변 중에서 하나를 윗변으로 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아랫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윗변에서부터 아랫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다리꼴을 보면, 아, 윗변이 있고 아랫변이 있고 높이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봅시다. 마름모란 어떤 도형을 뜻하나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정사각형도 마름모가 될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네 변의 길이 똑같으면 정 마름모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도 마름모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 대각선이 있고 다른 대각선이 있습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와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면 그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마름모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마름모의 넓이만 구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 이렇게 구해요.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후 이것을 2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각선의 길이가 9cm,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8cm인 마름모가 있으면, 이때 이 마름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9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8. 이것을 2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72를 2로 나누니까 36이죠? 마르모의 넓이는 3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주 다양한 다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 그와 관련된 낱말들의 뜻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관계 있는 것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뭐가 쓰여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구한대요. 가로 곱하기 세로, 무엇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가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볼까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여 구한다고 했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자, 무엇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곱하여 구한대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돼요. 왜냐고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무엇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어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음인트, 디귿, 리을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물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돈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물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삥, 한 바퀴 돈 길이. 자, 또 사물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삥, 둘, 이렇게 돈 길이. 이거 뭐라고 해요? 둘레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둘레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볼까요?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 우리 뭐라고 하나요?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오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는 넓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이 단원에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센티미터는 센티미터. 어떻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센티미터는 길이의 단위인가요? 넓이의 단위인가요? 길이의 단위인 거죠. 우리 친구들 필통 안에 있는 자를 한번 꺼내보세요. 센티미터 표시가 있을 겁니다. 길이의 단위인 거죠. 1cm는 1m의 100분의 1이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m는 100cm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1cm는 1m의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1mm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cm는 10mm죠? 그러므로 1mm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 1cm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센티미터.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밀리미터. 그래서 이렇게 알맞게 동그라미를 해줬습니다. 4번이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것을 이거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2,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이렇게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곱입니다. 그래서 2를 두 번 곱한 것은 2의 제곱인 거고요. 3을 두 번 곱한 것은 3의 제곱. 5를 두 번 곱한 것은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음 볼게요. 한 변의 길이.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예요? 1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는 것이죠. 마지막도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이번에는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1 제곱미터라고 읽는 거예요. 결국에 똑같네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무엇인가요? 제곱입니다.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5번 문제 풀어볼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제곱 미터, 넓이의 단위죠. 제곱 킬로미터, 이것도 넓이의 단위죠. 제곱 센티미터, 이것도 넓이의 단위죠. 제곱미터는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넓이인 거예요? 정사각형의 넓이이긴 한데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1제곱킬로미터는요? 정사각형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인 겁니다. 1제곱센티미터는 어때요? 이것도 정사각형의 넓이이긴 한데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인 겁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첫 번째, 사진 한 장의 넓이. 우리 사진 보통 요만한 사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진 한 장의 넓이는 약640. 어떤 단위가 어울릴까요? 넓이의 단위 세 가지 중에서 1 제곱센티미터가 몇 개인지를 따져서 약640 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어울리는 넓이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제곱센티미터이다. 어울리는 넓이의 단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배구 경기장의 넓이, 어떤 실내, 배구 경기장의 넓이,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 중 어떤 것이 어울리겠어요? 제곱미터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약170 제곱미터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래요. 굉장히 넓겠죠. 제곱미터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약153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곱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제곱킬로미터이다. 제곱킬로미터이다. 상황에 맞는 넓이의 단위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글자들이 6글자, 6글자, 12글자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것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후 2로 나누어 구한다 라고 했어요.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요? 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를 떠올리면 되겠죠? 마, 름, 모라고 써주겠습니다. 마, 름, 모. 두 번째, 이것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누어 구한대요. 그럼 뭘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삼각형 떠올리면 되겠죠? 삼각형이라고 써주면 돼요. 삼각형. 마지막, 이것의 넓이는 윗변 나왔어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합해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누어 구한다. 뭐 떠올리면 되죠? 사다리꼴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사다리꼴이라고 써주겠습니다.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오늘의 도전! 낱말 글짓기! 낱말은 제곱입니다. 같은 수를 두번 곱함 또는 그렇게 얻어진 수를 뜻한다고 했죠?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다양한 개념과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았습니다. 수학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수학 교과서에 어떤 어휘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요, 6단원,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나오는 낱말들입니다. 자, 여기 친구를 봤더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표정이 뭔가 물음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자가 보이거든요. 여기 테이프도 보이고 가위도 보이는 걸로 봐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지를 잘라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거지? 어느 정도 잘라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육면체 모양 상자를 예쁜 그림이 있는 초록색 포장지로 포장하려고 해. 상자의 각 면을 포장지로 붙이려면 포장지는 얼마나 필요할지 궁금하지? 그럼 상자의 건널비를 알아야 하니까 건널비와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우리 건널비와 부피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건널비와 관련된 낱말들을 익혀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포장지로 상자를 포장을 한다. 건널비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비랑 부피랑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건널비는 겉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 그 포장지 이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널비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물체 겉면의 넓이예요. 겉에 있는 넓이예요. 상자의 건널비를 모두 붙이려면 포장지가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상자에다가 포장지를 붙이려면 포장지가 너무 작거나 너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자의 건널비를 계산을 해서 이 정도 포장지가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요. 겉면적, 겉의 면적이죠. 어떤 물체의 겉면의 넓이다. 외면적. 자, 외도 한자로 바깥 외거든요. 바깥의 면적이다. 물건의 겉의 넓이이다. 표면적. 우리 이것도 표도 겉표예요. 겉표 한자로. 그래서 우리가 책의 표지 이렇게 쓰죠. 겉에 있는 종이다. 그래서 표면적, 겉의 면적, 물체 겉면의 넓이다. 그래서 겉면적, 외면적, 표면적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겉넓이를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겉넓이 이거는 무엇일까요? 직육면체가 무엇인가요? 직육면체 고들직의 6, 6이거든요. 직사각형이 6개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 직육면체입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이 직육면체의 6면, 이 6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모양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면은 면적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총 6개인데요. 그 6개의 면적을 모두 다 더해주는 것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직육면체의 6면의 넓이의 합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직육면체 겉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떤 세 가지 방법인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6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직육면체가 있을 때 6개의 면이 있잖아요.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그 다음 하나 구하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가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나를 구한다 여기랑 여기 곱하면 되고요. 다를 구한다 여기랑 여기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겉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 직육면체를 선생님이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봤더니요. 합동인 도형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하고요. 이 나의 마주보는 면, 안쪽에 있는 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합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마주보는 면은 라가 되겠죠. 나하고 라가 서로 마주보면서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마주보는 면은 어디일까요? 가 여기 위에 있는 것과 마주보는 것은?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면 바가 되겠죠. 가와 바는 합동인 면입니다.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다하고 합동인 것은 그렇죠. 마가 되겠습니다. 이 다하고 마주 보는 면, 저쪽에 있는 면 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합동인 면이 한 쌍, 두 쌍, 세 쌍, 총세 쌍이 있는 거예요. 세 쌍인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라. 이거는 그러면 가의 면적, 그리고 나의 면적, 그리고 다의 면적, 가, 나, 다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게 두 개씩 있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가의 두 개, 가가 두개 있다. 나의 두개 있다. 다의 두개 있다. 이거를 다 더할 수도 있죠. 사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방법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더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가, 나, 다 구해가지고 곱하기 2한다. 가의 두 개, 나의 두 개, 다의 두개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밑면과 옆면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하고 바가 밑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가 두개 있다. 이게 두 밑면의 넓이예요. 밑면의 넓이. 그 다음에 옆면은 나, 다, 라, 마를 다 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구해서 더해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 길이, 여기 길이를 다 안다면 여기 곱하기 여기를 해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죠.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해가지고 더해도 되지만 얘 곱하기 얘를 해도 여기 나다라마의 넓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보고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넓이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더한다. 아니면 합동인 거를 구해가지고 두개 곱해버린다. 밑면, 그 다음에 옆면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모두 다 겉에 있는 이 면적 넓이를 다 구해가지고 더한다. 이거는 공통점인 거죠. 자, 다음은 합동입니다. 우리 아까 합동인 세 쌍의 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합동은 합할합의 한 가지 동이에요. 한 가지로 합해지는 건데요. 두 개의 도형이 크기와 모양이 같아 서로 포개었을 때꼭 맞는 것을 합동이다라고 합니다. 직육면체는 합동인 면이 세 쌍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합동인 면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합동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구할 수가 있었죠. 자, 다음은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6면의 넓이가 모두 같으므로 한 면의 넓이를 구한 후 6배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생각해 보면 직육면체는 하나의 면이 직사각형인 이 여섯 개의 면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에요. 정육면체는 이 하나의 면이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이기도 하니까요, 정육면체는 사실은 직육면체이기도 하지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육면체는 이한 면이 정사각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더 편하게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정사각형, 얘, 여섯 개의 넓이가 모두 다 같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2cm다라고 한다면 2cm, 2cm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제곱cm고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해서 24제곱cm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여섯 면의 넓이의 합과 같은데 한 면의 넓이에 6을 곱하면 되더라. 그러면 여기 한 면의 길이를 알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려면 한 면의 넓이만 알면 되죠. 여기 하나만 알면 그 똑같은 게 여섯 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더라. 자, 다음은요. 체표 면적이다.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 몸의 외부 표면 전체가 차지하는 넓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겉넓이, 겉넓이는 겉넓이인데 정해진 도형 말고 우리 몸의 겉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겉넓이를 체표 면적이다. 몸의 겉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의 체표 면적을 아는 것은 의학, 과학, 체육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체표 면적을 알려면 어떤 기계에 쏙 들어가가지고 쭉 이렇게 계산이 될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림 잡아서 한이 정도는 체표 면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여기 이 사람의 키가요. 155cm이고요. 여기 있는 이 넓적다리의 둘레가 45cm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의 체표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여기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 넓적다리의 둘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기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이 모양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넓적한 이 다리 이쪽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여기 한쪽 원기둥, 여기 한쪽 원기둥이 있다. 그렇게 몸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원기둥에서 여기 이제 이 둘러싸고 있는 여기 부분의 겉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이 원기둥을 쫙 펼쳐보면은요, 여기 위에 이제 윗면, 이제 아랫면 있겠지만 이렇게 전개도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옆에 면은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여기 키가 155cm니까 여기 세로는 155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의 둘레인 45cm, 여기 45cm가 가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5cm 곱하기 45cm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에 이 겉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하나, 두 개가 있다 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체표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면 155, 키가 155, 그 다음에 넓적다리 둘레가 45, 이걸 곱해서 그거가 두개 곱하기 2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 사람의 겉에 체표 면적이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방법은요. 선생님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이 손바닥의 넓이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요. 겉의 면적이잖아요. 체표 면적이. 이 손바닥으로 딱딱딱딱 찍었을 때 겉의 면적이 보통은 약 100개 정도가 찍히더라 하고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어림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체표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물감을 이렇게 탁 묻혀가지고 여기를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손바닥 하나의 넓이를 알게 되면은 곱하기 100만 하면

몸의 체표 면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손바닥 하나 넓이가 140제곱센티미터더라. 그래서 100을 곱하면은 14,000제곱센티미터의 겉넓이가 나오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그럼 몸의 겉넓이를 알려면 손바닥의 넓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몸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했냐? 키의 5분의 3. 를 구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큰 원기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보통 여기에 키가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키의 5분의 3 정도 되더라. 이렇게 쭉 사람을 이제 펼쳐놓고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세로가 키 155cm이고 여기에 둘레 부분을 다 했을 때 키의 155cm에 5분의 3 정도가 나오더라. 근데 이거 선생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 정도 나오더라 하고 사람들이 어림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기계 안에 이제 넣어서 몸의 체표 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나오더라 하고 평균적으로 한 5분의 3을 곱하면 되더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31 곱하기 3 해서 93. 155에 93cm를 곱하면은 몸의 겉넓이가 나오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키로 한번 넣어가지고 키의 5분의 3을 곱해보면 나의 체표 면적이 약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넓이를 생각하면서 몸의 체표 면적까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다음은 그래서 우리가 겉넓이라는 것이 입체 도형의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표 면적이라는 게 생물체의 피부나 표면이 드러나는 면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드러나는 면적. 그다음에 이제 쉽게 보면은 사실은 이 몸의 겉넓이다라고 보면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체표 면적을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겉넓이 알았으니까 부피요. 증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찾고 있는데 더큰 상자는 어떤 걸까? 여기 4cm, 4cm, 8cm고요. 7cm, 3cm, 6cm예요. 더큰 거? 좀 이거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쌓기나무를 쌓은 다음에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부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증육면체의 부피와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쌓기나무들을 한번 다 쌓아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보자. 이게 부피예요. 그래서 우리 부피 하면은 쌓기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겉넓이 하면 포장지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쌓기나무가 뭐냐? 나무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도구인데요. 쌓기나무를 사용하면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쌓기나무는요, 6개고요. 오른쪽에 있는 쌓기나무는 하나, 둘, 셋, 넷, 4개씩 두 층이 있으니까 8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6, 여기는 8이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어느 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이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거든요. 여기는 6만큼 차지하는 거고, 여기는 8만큼 차지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쌓기나무들이 더 부피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피는 입체가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크기다. 상자를 차이시키기에는 부피가 너무 크다. 너무 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피가 그릇 자체의 크기라고 한다면 들이는요,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통이나 그릇 따위에 안에 넣을 수 있는 물건 부피의 최대값. 이렇게 생긴 컵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양의 최대값이 바로 들이가 되겠습니다. 자, 부피의 단위는요, 무엇이냐? 부피를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부피의 단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봤더니요, 쌓기나무 이 상자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피의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111111, 아, 6 이렇게요. 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구모양, 동그라미 원, 그 구모양은, 공모양은 상자를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나요? 아니죠. 여기 빈틈이 보여요. 그래서 부피의 단위로 알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의 단위, 가장 기본으로 이 쌓기나무를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서 그래요. 그래서 단위 길이라고 한다면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길이의 일정한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단위 부피는 한 변의 길이가 단위 길이인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위 길이를 1m로 한다면 1m로 한다면 여기가 1m예요. 그러면 단위 부피는 이거의 부피인 1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cm가 단위 길이라고 한다면 1세제곱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길이로 하는 정육면체의 부피가 단위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부피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가 이 전체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제곱센티미터. 이게 무엇이냐? 부피의 단위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이고 1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가 1cm예요. 자, 이것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위에 3을 살짝 써주면 됩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 8개로 만든 직육면체 부피는, 자, 이거 8개가 있다. 이거는 8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제곱이다라는 것은 같은 수를 3번 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를 말을 하는데요. 2의 3제곱은 2를 3번 곱했다라는 것이니까 8이고요. 3의 3제곱은 3을 3번 곱했다라는 것이니까 3, 3은 9, 9, 3, 27, 27이 되겠죠. 그래서 3제곱센티미터, 센티미터를 한 번, 두 번, 세번 곱했다라는 것으로 부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제곱미터는요, 부피의 단위겠죠? 이것도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거예요. 1센티미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1미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이고 1세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가로에 100개, 세로에 100개, 높이에 100개를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100개, 100개, 100개 세제곱센티미터,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1 세제곱미터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단위를 미터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옷장이나 침대, 컨테이너, 화물차, 교실 이런 것들 큰 것의 부피를 나타낼 때는 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게 아니라 미터, 세제곱미터 이거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구하거나, 밑면의 넓이의 높이를 곱하여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쌓기나무가 몇개 있고, 세로에 몇개 있고, 높이에 몇개 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는 이 밑면의 넓이가 되니까,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높이로 곱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요. 가로가 4cm, 세로가 2cm, 높이가 3cm다라고 하면 4, 2, 8, 8, 3은 24에서 2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육면체 부피는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모서리가 5cm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가지고 125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은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배운 것으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6면의 넓이의

합입니다. 그건 직육면체 겉넓이가 되겠죠. 입체가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크기는요, 그래요, 부피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도구는 쌓기나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에 알맞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어떤 면의 넓이? 자, 5개, 6개. 그렇죠. 6개의 면이죠. 6면의 넓이를 더해서 겉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세 쌍의 면이 평행,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겉넓이를 구한다. 무엇이죠? 맞아요.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서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한 밑면,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한다. 자, 우리 밑면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서 겉넓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3제곱센티미터는 넓이, 부피 무엇의 단위인가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 곱해서 구하는 부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cm이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친구가 한 말과 관계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인체나 동물의 피부 등 실제 외부로 노출된 면적, 그렇죠. 우리 체표 면적이죠. 우리 체표 면적 구하는 세 가지 방법도 살펴보았고요. 직육면체와 같은 입체 도형의 모든 면의 넓이를 더한 값을 겉넓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그렇죠. 높이를 해야 되겠죠. 정육면체의 부피는, 자, 우리 높이, 무엇을 세번 곱해서 구해야 되겠나요? 그렇죠.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한 번, 두 번, 세번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m, 1m, 1m 세번 곱하니까 1,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6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요. 상자를 빈틈없이 채울 수 있으니까요. 자, 무엇의 단위요? 그래요. 쌓기나무는 부피의 단위로 알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모양, 구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채울 수 없으니까요. 부피의 단위로 알맞지 않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에는 겉넓이, 그리고 부피에 대한 거 알아보았습니다. 자, 겉넓이 하면 포장지다 하고 생각을 하라 그랬고, 겉에 있는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고요. 부피다라고 하면 쌓기나무다 하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부피의 단위가 3제곱센티미터, 3제곱미터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겉넓이와 부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상자를 보면서 한번 겉넓이도 구해보고 부피도 구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수학 교과서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어휘로 함께 신나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어휘의 뜻을 찾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면서도 매우 특별한 시간이죠. 자,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그동안 우리 교재 15강, 16강, 17강, 18강, 19강, 20강, 21강에서 공부했던 모든 낱말들을 복습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문제 미리 잘 풀어가지고 왔나요? 미리 풀어와야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수업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미리 풀어왔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 지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실수하면 안 되겠죠. 아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어떤 낱말이 있는지 일단 봅시다. 1번. 풍광. 2번. 벌목. 3번. 고원. 4번. 서식지. 5번. 묘목. 이렇게 다섯 가지의 낱말이 보이네요. 1번 보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풍광. 자, 뜻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바람과 물결이라고 쓰여 있네요. 풍광이라는 낱말의 뜻이 바람과 물결인가요?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풍광은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러니까 보기의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풍경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 경관도 있고 경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풍광, 풍경, 경관, 경치. 다시 보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풍광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바람과 물결을 뜻하는 낱말은 뭐예요? 풍랑입니다. 1번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답은 찾았지만 우리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벌목.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을 벌목이라고 한다고 했죠. 풀을 베서 무덤 주변을 똑 깨끗이 하는 것을 벌초라고 한다고 했고요. 맞아요. 3번에 고원. 고원에서 고가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들판. 개마고원 떠올리면 되겠죠. 고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4번에 서식지는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곳입니다. 맞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거주지, 주거지라고 한다고 했고요. 5번에 묘목은 어린 나무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심기야 키우는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예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왼쪽에는 문장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낱말이 있는데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볼까요? 효험, 난청, 노폐물, 증후군.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낱말이 어울리는 곳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낱말의 뜻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낱말, 효험입니다.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 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약을 먹고 효험을 본,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효과, 효력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걸해 얻어지는 좋은 결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효험. 이 그림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 난청이에요. 듣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각기관에 문제가 있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고요. 난청 뜻이 하나 더 있었죠?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 라디오 등을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도 난청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청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보청기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노폐물입니다. 노폐물은 생물의 몸에 들어온 여러 물질 중 필요한 것은 흡수에 쓰고, 그 다음 뭐예요? 남은 찌꺼기를 뜻하는 낱말인 거예요. 찌꺼기. 그래서 이 노폐물, 찌꺼기를 내보낼 수 있는 우리 몸의 배설 기관으로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배설 기관 등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해내는 것이죠. 다음으로 증후군 방금 낱말 나왔었죠.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여러 병적인 증세를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피부 증후군을 진료하셨다. 어디서 온 말이에요? 신드롬을 번역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증후군. 낱말의 뜻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왼쪽 문장들을 보고 어떤 낱말이 어울릴지를 찾아보아야겠죠? 첫 번째, 이사를 가면 새집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을에 있죠.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를 잘해야 한다.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뭘까요? 새 집에 가게 되면요. 뭔가 머리도 아픈 것 같고요. 어디서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증세를 보이게 돼요. 이러한 것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를 잘 해야 한대요. 두 번째, 이것으로 고생하던 진호는 뒤에가 중요하겠죠.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를 맞췄대요. 보청기. 잘 들리게 해주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고생하던 진호? 난청으로 고생하던 진호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를 맞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그 약은 봄꽃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덜해진다는 거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니까 효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번째, 땡땡 회사에서 만든 식물성 오일은 피부에 이것을 잘 제거해 준대요. 뭘 제거해 주겠어요? 노폐물을 제거해 주겠죠. 그래서 노폐물을 잘 제거해 주기로 소문이 났다. 마지막 지극과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럼 글을 읽어 봐야겠죠? 오늘 국어 시간에 시 쓰기를 했다.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운율 또는 발음을 살리려고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러니까 리듬이 느껴지고 뭔가 노래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는 운율과 발음 중에 뭐가 어울리는 거예요? 운율이 어울리는 거예요. 운율을 살리려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 낱말을 반복해서 넣고 글자 수도 맞췄다. 우리 운율이 나게 하는 방법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슷한 소리가 나는 낱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또 글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면, 글자 수를 비슷하게 반복하면은 운율이, 리듬감이 느껴진다고 했죠. 저자 또는 화자는 봄의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어린아이로 설정했고, 즉,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자예요, 화자예요?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는 봄의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어린아이로 설정했대요. 저자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되는 거죠. 삼행씩 묶어서 행을 세 개씩 묶어서 행이 모이면 뭐가 돼요? 하나의 연이 되는 거죠. 연도 구분했다. 선생님께서 읽어보시더니 관점 또는 리듬에 따라서 고요한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고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고요한 장면을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런 시라고 말씀해 주셨다. 마지막 4번에 관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보기 위해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요. 네 가지의 관용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기역에 손이 크다, 니은의 눈이 많다, 디귿 입에 풀칠하다, 리을 코가 납작해지다입니다. 각각의 관용 표현의 뜻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아주 크다, 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손이 크다, 음식을 할때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손이 크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다음으로 눈이 많다는 눈이 많으면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에 풀칠하다. 옛날에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요, 풀처럼 써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에 풀칠하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

있습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표에서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역니은 디귿을 찾는 거예요. 요즘 신문 이것 수가 줄어서 큰일이야. 신문 이것 수가 줄었대요. 하긴 요즘에 소리 자막 효과가 화려한 동영상 뉴스 같은 디지털 매체가 많으니 누가 신문을 보겠어? 즉 신문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뭐 신문이나 책이나 글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 우리 뭐라고 해요? 독자라고 하지요. 자, 독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독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신문 독자 수가 줄어서 큰일이야. 신문을 읽는 사람이 줄어서 큰일이야. 라는 뜻이에요. 묶었으니까 기역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건 그래요. 저도 이것을 많이 봐요. 소식이 이것하게 요약되어 있는 화면을 휙휙 넘기면서 빠르고 휙휙 넘기면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넘기면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매체 자료 뭐였어요? 카드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말은 카드 뉴스입니다. 여기에 있죠. 이렇게 묶어주고 니은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카드 뉴스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저도 카드 뉴스를 많이 봐요. 자, 카드 뉴스의 특징 뭐가 있었죠? 소식이 이것하게 요약되어 있는 화면. 어떻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요약되어 있는 화면을 휙휙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귿에 어울리는 말 뭐겠어요? 명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료입니다. 명료 묶어주고 디귿 써주면 돼요.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는 화면을 휙휙 넘기면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6번 문제예요. 밑줄 친 낱말을 잘못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사용한 걸 찾는 거예요. 1번. 학교 급식에서 잔반이 많이 남는 실태를, 현실의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취재하여 학교 신문에 실었다. 제대로 사용한 거 맞죠? 2번. 광고에서 과장한, 부풀린 표현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다. 2번도 잘쓴 거죠. 3번. 토론할 때는 상대편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을지 찾아 반론하는 게 중요해. 반대되는 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자, 반대되는 의견 이야기하는 거 반론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4번. 심판은 객관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다. 자기 개인의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4번에 어울리는 말은 주관적인입니다. 4번이 아닌 거예요. 5번, 땡땡 화장품에서는 연예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실어 얼굴을 허락 없이 사용했대요. 초상권을 위배한 거죠? 초상권을 침해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6번, 잘못 사용한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낱말들에 지금 밑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호응이라는 낱말에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응이 어떤 뜻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첫 번째는요, 호응, 상대의 부름이나 물음에 대답하거나 요구에 맞춰 행동하는 거예요. 불렀을 때 대답하는 거. 아니면 상대의 요구에 맞춰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호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호응은 문장 안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면 어울리는 뒤에 짝인 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호응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1번. 빵빵 제가는 소비자의 호응에 힘입어. 반응에 힘입어서 새로운 빵을 출시했다. 첫 번째 뜻이겠죠. 2번, 문장의 호응 관계. 두 번째 뜻이겠죠. 어울리는 말끼리 같이 짝이 되는 거. 호응 관계가 매끄럽지 않으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다. 3번, 그 뮤지컬은 관객들의 열띤 호응에 반응에 힘입어 시즌2 제작에 돌입했다. 1번과 3번이 똑같네요. 4번, 그 가수가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객들의 호응 소리가 떠나갈 듯했다. 그만큼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죠. 5번, 국민의 호응과 격려가 없었다면, 국민의 반응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뭐예요? 문장의 호응 관계라고 얘기했던 2번이 되는 거예요. 7번의 정답, 2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하여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발현, 여과, 탈진, 불순물, 생문회 이렇게 5가지의 낱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녹차는 체내의 이것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뭔가 나쁜 거겠죠. 독소와 이걸 제거한대요. 순수한 물질 속에 섞인 다른 성질의 물질. 순수하지 않다는 거니까 어떤 말이 어울려요? 불순물이 어울리겠죠? 불순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땡땡씨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이것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대요. 그러면 그걸 걸러내서 없애야겠죠? 액체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나 가라앉은 물질을 걸러내는 일 무엇입니까? 여과 해야겠죠. 어울리는 말은 여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낱말을 카드에서 찾아 써보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볼게요. 보석 세공업자는 양식 진주를 이것하여 값어치 있는 목걸이를 만들었다. 양식 진주 동글동글하게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값어치 있는 목걸이로 만든 거죠? 잘 갈아내고 예쁘게 만들었겠죠. 그 다음 볼게요. 햄, 통조림 같은 이것 식품은, 자, 햄과 통조림이 이것 식품이래요.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햄, 통조림은 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가공식품인 거죠. 보석 세공업자는 양식 진주를 가공하여 값어치 있는 목걸이로 만든 거죠. 기술이나 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원래 있던 재료를 다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걸 우리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가 여기 있고요. 공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가공입니다. 10번 문제예요. 기억부터 디귿까지 중 잘못입니다. 문제 잘 읽어야겠죠? 잘못 쓰인 낱말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바르게 고쳐 쓰기까지 해야 됩니다. 바야흐로 봄이 가고 더위의 계절 여름이 왔다. 바로 봄이 가고 한창 봄이 가고 더위의 계절 여름이 왔다. 기억? 바야흐로 잘 쓰인 거예요. 오늘의 일기예보를 보니 오늘의 일기예보 우리 일기예보 자주 쓰는 말이죠. 일기예보를 보니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가 넘어가는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타이어 속의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 알갱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부풀어지겠죠.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수축되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팽창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팽창, 수축이 아니라 팽창으로 바꿔줘야 돼요. 팽창되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하니 아버지께 미리 타이어 기압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답은 찾았는데요. 우리 낱말들의 뜻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관련된 순우리말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시나브로 그리고 바야흐로. 시나브로라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라는 뜻으로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라고 했어. 시나브로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가을이 왔다. 이런 뜻인 거고요. 바야흐로는 이제 한창 바로 지금 지금 바로 라는 뜻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꽃피는 계절이다. 때는 한창 지금 바로 꽃피는 계절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또 어떤 낱말 나왔어요? 기상. 기상에서 일기예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자, 기상과 관련된 낱말 중에 날씨, 일기 있었는데요. 그날 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따위가 나타내는 기상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을 내일 예측해서 알려주는 걸 일기예보라고 한다고 했죠.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기관인 거고요. 다음으로 부풀어서 크기가 커진다는 뜻을 가진 낱말은 팽창이고요. 팽창과 뜻이 반대되는 말이 바로 수축이었습니다. 반대로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는 제대로 쓰인 거죠. 일기예보에서 일기? 제대로

대로 쓰인 거예요.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 타이어 속의 공기가 수축되는 게 아니라 팽창이겠죠. 디귿을 팽창으로 바꿔 써줘야 한다고요. 뒤에 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팽창되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터질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디귿, 팽창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11번과 1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제목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깐깐 영화제, 신의 나전설 감독, 숲의 복수, 흥령상 수상 쾌거.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숲의 복수. 영화 제목인가 봐요. 흥룡상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대요. 읽어봅시다. 나전설 감독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자, 그가 뭔가를 해나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독특한 세계관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과 섬세한 연출력으로 세계를 내로라하는 영화 평론가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나전설 감독을 일산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이 나오겠죠? 올해 깐깐 영화제에서 숲의 복수로 흥룡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평가로 화제가 끊이질 않던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 소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 감독이 대답하죠. 사실 시나리오는 10년 전부터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들의 뛰어난 열연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아마존에서 현지 촬영을 했대요. 어머나, 아마존. 이몬데까지 가서 현지 촬영을 했군요. 아마존에서 현지 촬영을 허락해준 브라질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아마존에서 촬영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직접 가서 촬영을 한 거죠. 아마존만큼 열대우림의 풍광을, 풍경을, 경치를 잘 담아낼 지역이 없어서 촬영 허가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했는데 걱정했는데 행운이 따랐습니다. 행운이 따랐다는 것은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걱정했지만 촬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의 주제가 환경오염. 아하, 영화의 주제가 환경오염이군요. 환경오염이라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뭐 특별하거나 특수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전 세계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화는 열대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나무를 막 무분별하게 베어요. 토목회사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의 감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뭔가 세균에 감염이 됐나 봐요. 정체불명의 유해 미생물에게, 작은 생물들, 미생물에게 감염된 노동자의 호흡기를 통해 세균이 빠르게 전파되어 사망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유전자 회사의 말단 직원이 그 세균을 배양하고 길러내서 연구하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1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영화 숲의 복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알맞지 않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1번, 환경 오염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영화를 연출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보편적인 주제로 영화를 연출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응해줬다고 했잖아요. 2번, 영화 감독의 독특한 세계관이 잘 담겨 있는 영화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3번, 열대우림의 풍광을 담아내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했다고 했나요? 아니죠. 직접 아마존에 가서 촬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마존에서 현지 촬영을 허락해준 브라질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했어요. 아마존만큼 열대우림의 풍광을 잘 담아낼 지역이 없어서 촬영화가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촬영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러므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 아닌 거예요. 직접 가서 촬영한 겁니다. 4번, 유전자 업체의 직원이 세균을 배양하는, 기르는 실험을 하며 연구에서 사태를 해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5번, 토목회사의 노동자가 미생물에게, 작은 미생물에게 감염되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1번, 알맞지 않은 것의 정답은 3번인 거예요. 12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아는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먼저 기억 찾아볼까요? 세계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독특한 세계관.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세계와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인간과 인생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생각.

0: 관점, 세계관, 맞습니다. 1번 맞는 거고요. 다음, 니은 어디에 있어요? 자, 니은, 열대우림의 풍광을 잘 담아낼 지역이 없어서, 풍광이라는 것은 풍경, 경치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죠?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풍광. 맞습니다. 자, 1번, 2번 다 맞죠? 다음으로, 디귿, 한 노동자의 감염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감염. 감염이라는 거는 병균이 식물이나 동물 몸 안으로 들어가 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염 맞습니다. 3번 맞고요. 다음 4번. 자, 리을 어디에 있나요? 리을. 미생물이 리을이네요. 미생물은 아주 작은 생물이에요. 맨눈으로 볼수 없이 아주 작은 생물. 현미경으로 보면 볼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다음으로 5번. 미음 어디 있어요? 배양. 세균을 배양하고 연구했다고 했거든요. 배양이라는 것은 세균을 길렀다는 뜻이에요. 길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식물에 있는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러한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이에요?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이니까 섬유질인 거죠. 배양은 길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5번이 아닌 겁니다.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거 12번의 정답 5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우리 친구들을 위한 특별 과제 도전 속담글짓기. 어떤 속담인가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깊은 열길 물속은 투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보다 훨씬 짧은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의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과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글로 한번 써보고요. 일기 쓰듯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휘가 독해다 6단계. 자, 숨을 네 번에 거쳐서 모든 수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수업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아하, 독해하는 데 있어서 어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앞으로 어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어휘들, 꼭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마지막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더템빵 터트릴 준비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27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지금 1차 함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죠. 직선이다 보니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이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자, 이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짚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함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X절편 같은 경우는 자, 반대예요. Y는 0을 식에 대입해서 X값을 구하면 X절편이 나옵니다. 자, 이걸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다음 Y절편 같은 경우는 Y절편이지만 반대로 X는 0을 식에 대입하면 사실 0을 곱하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Y절편은 B,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이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Y절편이다. 자, 이 부분은 좀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이제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시로 Y는 EX 플러스 산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직선은 Y절편은 3, X절편은 얼마인가요? Y에 0 넣어서 방정식 풀면 마이너스 2분의 3인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생각하려면 일단 이 1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y는 ex 플러스 3일 때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낸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 대응표에서 시선을 조금 가로로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증가했나요? 증가량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그렇죠. 1만큼 증가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에 대응하는 y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이번에도 1 빼기 마이너스 1하면 2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x의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면은 2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y의 값은 1에서 5, 4만큼 증가하네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에서 2로 가볼까요? 그러면 3만큼 증가한 거죠. 그랬더니 y의 값은 6만큼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을 좀 구해봤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견하셨나요? 바로 비율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만큼 증가할 때 2만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데 얘는 어때요? 그쵸? 2죠? 마찬가지로 x값을 2만큼 증가시킬 때 y의 값은 4만큼 증가했습니다. x값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을 구해보면 이번에도 2예요. 자, x값의 증가량이 3일 때도 y 증가량은 6이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모두 2로 동일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2라는 숫자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 2는 1차 함수 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그렇죠. x의 개수가 2예요. 자,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1차 함수가 있다면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던 간에 일정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일정한 값이 뭐다? 바로 이 x계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이 그래프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 점을 잡고 x값을 1만큼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y값은요, 두 칸 올라가니까 2만큼 증가합니다.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는 그 비율이 2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요 점을 잡고 요 점을 잡으면 이제 격자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다른 점 잡아볼게요. 자, 요 점을 잡고
오른쪽으로 딱세칸 옮겨볼게요. 즉, x값을 3만큼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에 대응하는 y값은요, 몇칸 올라갔어요? 그렇죠. 6칸 올라갔습니다. 6만큼 증가하네요. 이번에도 그 비율이

2로 일정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x계수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비율이 뭘까요? 그렇죠. 이걸로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차 함수가 주어지면 이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일정한 비율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결국은 x계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보고 기울기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차 함수는요,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정한 비율은 바로 x계수 a와 같더라. 그리고 이 a를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를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차 함수 식이 주어지면 x 계수는 그래프의 기울기, 그리고 이 b는 뭐예요? y 절편이다. 바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예시입니다.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가 두 점을 잡았을 때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비율은 항상 구해 보면은요, 그쵸? 2분의 4, 1분의 2, 일정해요. 어떤 값으로 일정해요? 그렇죠. 이 x계수 2로 일정하고, 이 2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울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는 이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그리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두 점으로 뭘 이용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y축과 만나는 점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y절편을 찾아서 y축과 만나는 점을 일단 콩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용한다면 그래프가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y축과 만나는 한점 있고, 그리고 또 찾은 다른 한 점이 있으니까 이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이 직선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식을 보자마자 우리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은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x의 계수가 뭐다? 그렇죠. 기울기다.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그 다음 이 상수항 1이 바로 y절편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y축과 일단 1에서 만납니다. 0,1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 기울기를 이용해서 다른 한 점을 또 찾아볼 건데, 우리 기울기의 의미가 결국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x가 3만큼 증가하면 y값은 마이너스 4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y축과 만나는 점에서 출발해서 x값을 3만큼 증가시켜 볼게요. 그럼 y값은 4만큼 마이너스 하니까 감소의 의미죠? 따라서 마이너스 4만큼 증가한다는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니까 딱네 칸만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따라서 요 점을 또 지나기 때문에 이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방법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쌤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백신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7번째 만남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무게중심과 관련된 넓이와 관련된 성질들이 있거든요. 자, 몇 가지 성질을 만나보고 또 문제풀이에 녹여내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성질이 있었는지 내용 되짚으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삼각형에서는요. 세 개의 중선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자,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점이 뭐다? 그렇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각 몇 대 몇으로 나눴나요? 그렇죠. 2대 1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긴 길이 대 짧은 길이의 비가 2대 1이었다라는 사실 문제풀에 많이 이용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무게중심과 관련된 넓이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세 중선에 의하여 6등분된다라는 성질인데요. 자, 지금 삼각형 ABC의 세 중선 AD, BE, CF를 그린 상황입니다. 자, 그랬더니 삼각형이 몇 개로 쪼개졌나요? 그렇죠. 이렇게 총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여섯 조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조각들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섯 조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삼각형들의 넓이는 바로 큰 삼각형 ABC 넓이의 6분의 1이에요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왜 넓이가 6등분 되는지 우리가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여섯 조각의 색칠된 삼각형이 보이는데 자, 먼저 초록색 삼각형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별이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너의 넓이는 이렇게 원스타야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보라색 삼각형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점 D가 중점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도 같아요. 어? 그러면 넓이도 같을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보라색 삼각형 넓이도 별이야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 무게중심에서 중요했던 성질. 선분 AG 길이 대 선분 DG의 길이는요. 그렇죠. 2대 1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고개를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삼각형 BDG와 삼각형 BGA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두 삼각형의 높이는 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넓이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자, 좀 생각하기 편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꼭지점에서 선분을 그었는데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1대 2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두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의 비는 1대 2고 높이는 같은 상황입니다. 요 H로요. 자, 그럼 삼각형 넓이란 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넓이 B도 이 밑변의 길이의 B와 똑같이 1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별 하나의 넓이이기 때문에 삼각형 BGA의 넓이는 별 두 개의 넓이가 될 거예요. 즉, 투스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삼각형 BGA도 노란색, 빨간, 핑크색 삼각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삼각형도 지금 점 F가 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투스타를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주면 너희 둘의 넓이도 별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보면 이 보라색 삼각형이랑 삼각형 AGC의 넓이 비는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은 1대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GC의 넓이는 투스타가 되는데 이번에도 주황이 이 회색깔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절반씩 나눠주면 별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여섯 조각의 삼각형들의 넓이가 모두 별로 같은 상황입니다.
아, 삼각형의 넓이는 세 중선에 의하여 6등분 되는구나.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성질 만나볼게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세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서 선분을 그리게 되면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세 조각의 삼각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세 조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 중선을 마저 다 그려보면 어차피 삼각형 넓이가 6등분 되니까 지금 이 색칠된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투스타로 모두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성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 내용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점 G가 무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GAB. 요 삼각형의 넓이가 12 제곱센티미터일 때요 파란색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뭘 알고 있냐? 세 중선에 의해서 넓이가 6등분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두 조각의 넓이가 10인데, 한 조각의 넓이는요, 그렇죠,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넓이가 6의 두 배. 12제곱센티미터다. 요렇게 우리 친구들이 간단히 완성해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엔 2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점 G가 무게 중심인데 삼각형 GDE, 이번엔 요 작은 삼각형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우리 무게 중심은 중선 위에 있죠. 따라서 선분 AD, 선분 BE는 이 삼각형의 중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 D는 중점, 점 E도 변의 중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DE는 선분 AB와 평행하고 그 길이는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를 EA라고 하면 요 길이는 A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마주 보고 있는 두 삼각형 AA 닮음이잖아요. 그리고 닮음 B는 2대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넓이 B를 구할 수 있어요. 넓이 B는 닮은 B를 제곱하면 되니까 2의 제곱 4, 1의 제곱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넓이가 4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큰 삼각형 AGB의 넓이가 4배 16제곱센티미터인 거 알아요. 자, 그렇다면 삼각형 ABC는 요 조각의 3배죠? 왜냐하면 무게중심에서 꼭지점이랑 연결하면 세 조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으니까 3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16 곱하기 3에서 48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나왔고, 선분 BC의 중점을 E라고 했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서 교점을 잡은 상황이네요. 자,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60일 때 삼각형 ABF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대각선 AC를 그려보면 이 쪼개진 삼각형 ABC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되니까 30이죠.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점이 대각선 AC의 중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F는 삼각형 ABC에서 두 중선의 교점이니까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무게중심이랑 꼭지점이랑 연결한 요 삼각형은 이큰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죠. 따라서 10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간단히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듀나. 네, 부르셨나요? 저는 음성인식 AI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알아듣는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비결은 수학에 있습니다. 음성인식

0: 기술은 사용자의 음성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텍스트나 명령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사람의 음성을 받아들여 시간에 따라 소리가 얼마나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기록해 파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소리를 숫자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X축이 시간, Y축이 소리의 크기입니다. 기계는 소리를 그림처럼 보지 않고 이렇게 시간에 따른 숫자의 함수로 이해합니다. 단어 공부도 해야 하죠.
1: 엄마.
2: 엄마.
3: 엄마.
2: 엄마.
4: 엄마.
5: 엄마.
3: 엄마.
0: 저는 수십만 개의 발음 데이터를 학습하여 발음의 핵심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특징 값들의 평균을 구하죠. 이 평균 값을 엄마라는 발음의 핵심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이제 이 값과 가까운 특징 값을 가진 소리는 엄마라는 단어로 변환할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엄마.
2: 엄마.
3: 엄마.
2: 엄마.
4: 엄마.
5: 엄마.
3: 엄마.
0: 개인의 차이까지 수학적으로 처리해야만 음성 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3포도 개념을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는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목소리가 달라도 엄마의 핵심 발음 특징 값들이 평균 주변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계산해 다양한 인간의 음성을 유연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인간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소리를 함수로 바꾸고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같은 통계 개념을 활용하여 단어의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게 수학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6: 네,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AI가 직접 들려주는 음성인식 기술의 비밀. 어떠셨어요? 여기도 중학수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이 음성인식 기술에는 수학 내용이, 우리 중학수학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개념은 편차,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예요.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배운 이후에 편차,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다루곤 하는데요. 그 편차는 무엇이었냐? 각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양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걸 하죠. 분산은 어떤 자료에서 각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합니다. 왜?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곱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양수화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에 평균을 구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무엇이었느냐? 그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왜 제곱근 중에는 풀, 마가 둘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음이 아닌 제곱근을 택해서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AI가 어떻게 음성 인식을 하게 되는지 그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랑 이 AI 음성 인식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음향학을 또 공부해 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하는 거를 그 주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음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근데 모음이, 우리 아에이오우 있죠? 이 모음이 F1, 지금 여기 F1, 이거 포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F1이랑 F2로 잘 나타내질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해요. 그럼 엄마라는 단어에는 모음이 몇 개가 있죠? 어랑 아 해서 두 개가 있죠. 그럼 어라는 단어에, 어라는 모음에도 F1, F2가 있고, 아라는 모음에도 F1과 F2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AI는 어떻게 학습하느냐? 무수히 많은 사람,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하는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 데이터 속에서 예를 들어 내가 아라는 걸 학습하고 싶다. 그럼 아의 F1과 F2를 계속 학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들에 뭐가 있을 수 있어? 평균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으로 다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떨어진 만큼을 계산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통해서 분산을 구하고, 그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AI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I가 아라는 모음을 학습하기 위해서 8가지 데이터를 학습했나 봐요. 그 각각의 데이터가 670, 730, 720, 770, 730, 790, 690, 740의 F1을 가졌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일단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8분의 670 더하기 730 더하기 720 더하기 따따따 해가지고 이 8개를 다 더하면 돼요. 740. 이거를 다 계산해 봤더니 8분의 5840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730이 됩니다. 아, 평균은 730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평균을 통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편차랑 편차 제곱을 각각 구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평균이 730이었기 때문에 편차가 여기는 마이너스 60. 그럼 편차 제곱은 3600이 되겠네요. 자, 730은 편차가 0이겠죠? 그럼 여기 편차 제곱도 0. 720은 마이너스 10 제곱하면 100이겠고요. 770은 평균이 730이니까 40. 여기 1600. 여기 0, 0. 790이면 평균 730, 60, 3600. 여긴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 40이다. 그럼 1600. 자, 740이니까 편찬 10. 자, 그럼 제곱해서 100. 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래서 8분의를 또합니다. 8분의 3600 더하기 100 더하기 1600. 근데 3600, 1600, 100이 또 있죠.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계산해 봤더니 선생님 미리 다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325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분산이고 우리는 뭘 구한다? 표준편차. 어떻게? 분산했다가 루트 씌워서. 자,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해봤습니다. 미리 해봤더니 표준편차가 36.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라는 모음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잖아? 어떤 모음이 들어왔어. 그때 F1이 들어옵니다. 그때 730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아까 36.4였거든요. 730 더하기 36.4 그리고 730 마이너스 36.4 계산하면 693.6이고요. 자, 요거는 766.4가 나옵니다.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내가 아라는 모음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요런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럼 680은 어때요? 아까 말했던 693.6. 잠깐만 여러분. 693.6부터 766.4입니다. 680은 어때요? 안 들어왔네? 아가 아니다. 750은? 들어오네. 720? 들어왔네. 700? 들어왔습니다. 770?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가 음성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아 발음인지 아닌지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학수학이 음성인식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뭔가 우리 AI를 통해서 음성을 얘기할 때마다 평균, 표준편차, 분산이 떠오를 것 같지 않나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반갑습니다.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말하기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공부하게 될지 바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Today's pattern. 그럴 수 있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내주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지 버디아의 대화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Oops, I made a mistake again.
2: Don't worry, that can be possible.
1: You mean it happens?

0: Oh, right. It happens.
1: 대화 잘 보고 왔겠죠? 오늘의 패턴 대화 정리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Oops!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I made a mistake again! 이라고 합니다. 버디가 Oops! 라고 하고 나서 내가 또 실수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한 상황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랬더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고 하고 That can be possible! 그게 가능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해요. 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실수한 버디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물론 의미는 통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버디가 제안을 해줘요. 어떤 표현? 이 말하고 싶은 거지. You mean? 들으셨나요? 굉장히 간단했는데. It happens? 입니다. It happens. 그게 일어난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alright, 맞아. It happens.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쉽게 It happens. 라고 이 패턴으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대화 정리해봤고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한번 정리해볼까요?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It happens. 다시 한번 It happens. 우리말로는 그럴 수 있지. 우리말의 의미 그대로 어떤 상대의 안타까운 혹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위로를 해주는 말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의미가 바로 it happens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대의 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까지 엮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spilled water. It happens. I spilled water. 내가 물을 엎질렀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위로해 주는 말로 it happens. 그럴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I forgot my homework. It happens. I forgot my homework. 익숙한 문장이죠? 내가 숙제를 잊어버렸어? 그럴 수 있지. 와 같이 또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문. I was late for school today. It happens. 학교에 오늘 내가 늦었어? 지각을 해버렸어? 지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위로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패턴, it happens.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제 버디아에 대해 보면서 따라 말하고 연습해 보고 올게요. Let's watch.
2: Hyunwoo, you look stressed. What's going on?
3: I dropped my lunch tray in the cafeteria. It was so embarrassing.
2: Oh my gosh! Are you okay?
3: Everyone was looking at me.
2: It happens. Don't worry too much about it.
3: I still feel bad.
2: Let's take a short walk.
3: Yeah, that sounds good to me.
2: Shake it off. You're doing fine.
3: Thanks. I feel much better now.
2: 현우, you look stressed. What's going on?
3: I dropped my lunch tray in the cafeteria. It was so embarrassing. I dropped my lunch tray in the cafeteria. It was so embarrassing.
2: 오 마이 갓! Are you okay?
3: Everyone was looking at me.
2: It happens. Don't worry too much about it. It happens. Don't worry too much about it.
3: I still feel bad.
2: Let's take a short walk. Let's take a short walk.
3: Yeah, that sounds good to me.
2: Shake it off. You're doing fine. Shake it off. You're doing fine.
3: Thanks. I feel much better now.
1: 영상 보고 잘 연습하셨겠죠? 그러면 어떤 대화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핵심 패턴과 추가 유용한 표현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현우야, 너 스트레스 받아 보이는데 What's going on? 무슨 일인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해요. 현우가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 있나 봅니다. I dropped my lunch tray in the cafeteria. Dropped. Drop은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식판을 급식실에서 식당에서 떨어뜨렸어. 어떤가 여러분들 공감을 한번 해보자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it was so embarrassing, embarrassing, 창피한,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창피했어, 당황스러웠어. Oh my gosh, are you okay? 너 괜찮아? 너 괜찮지 않은가 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렇죠.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 없는 상황이었겠죠. 갑자기 딱 시선을 받는 그 상황.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It happens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어떤 의미죠? 그럴 수 있지. Don't worry too much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 라고 나름의 위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현우와 같이 어떤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겪은 친구에게 위로해줄 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영어로는 it happens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 I still feel bad. 나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let's take a short walk. 짧게 걷자. 잠깐 산책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Yeah라고 수락을 하는 거죠. That sounds good to me. 그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또 유용한 표현이 등장해요. Shake it up. Shake라고 하는 건 흔들다 혹은 흔들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어서 털어버리다 이런 의미로 shake it off는 털어버려, 잊어버려, 무언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일, 안 좋은 일이나 기억에 대해서 털어버려라, 아예 잊어버려라고 할때 여러 표현을 쓸수 있지만 여기서 shake it off라고 하는 표현도 그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 You're doing fine. 아예 너 잘하고 있잖아. 이것도 무언가 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위로해 주는 말인 거예요. Thanks. 고마워. I feel much better now. 지금 더 기분이 나아졌어. 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마음이 조금 평온해진 현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이렇게 또긴 대화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의 패턴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죠?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oday's pattern. 그럴 수 있지. 두 단어만 말하면 됩니다. It happens. 다시 한번. It happens. It happens라는 게 상대를 위로할 때 주로 쓸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 나갑니다. Today's mission, it happens라고 하는 말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위로하는 말을 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t happens를 통해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에 있는 문제를 통해 내용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6강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인데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를 공부할 때 가장 큰 전쟁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인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이 전쟁을 이겨낸 그 과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임진왜란에서 해전이 일어난 곳과 판옥선의 모습입니다.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왼쪽을

수군은요, 여기 조선 땅에 있는 일본의 육군에게 바로 쌀이나 물자, 이렇게 군량미나 이런 여러 가지 물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본 수군이 여기에 도착하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이 물자 보급로를 누가 차단했느냐? 바로 이순신이 모두 다 차단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차단되었을 때 만약에 이 전라도 지역의 곡창지대가 일본군에게 빼앗겼더라면 일본군은 굳이 일본 수군을 통해서 물자를 보급받지 않아도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식량으로 계속해서 한양까지 진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수군, 이 수로를 다 조선 수군이 일본의 이 보급로와 그리고 일본 해로를 모두 다 차단하면서 조선의 곡창지대를 지켜냈었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에 끼친 영향, 바로 일본의 보급로를, 물자 보급로를 차단하고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일대를 지켰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전쟁터,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를 누가? 바로 이 광해군이 열심히 다시 회복했었죠. 자, 이 광해군과 관련된 자료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죠.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니까 여기 조선의 왕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바로 명나라와 후금이 있는데요. 당시 이 후금이 세력을 키워서 명나라를 굉장히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요, 바로 조선에 군대를 요청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광해군이 강홍립 장군에게 뭐라고 하냐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광해군은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 이제 임진왜란이 막 끝나서, 이제 지금 조선은요, 다시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또다시 후금과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명나라의 군대 요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이 명나라를 또 배신하는 게 되는 거니까, 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광해군이 일단 군사를 파병하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라라고 한 거죠.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이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무엇이냐? 바로 중립 외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립 외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위 외교 정책을 펼친 후 조선에 나타난 정치적 변화를 서술하세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통해서 이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사실 명분과 의리를 지키게 된 거예요. 왜냐면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후금과의 전쟁은 또 피할 수 있었던 실리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당시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신하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명분과 의리를 매우 중시했던 이 신하들은요, 결국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 무엇? 인조 반정이 실시됐죠. 자, 그래서 신하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문제 봤고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전쟁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전쟁의 첫 전투 장면을 그린 부산진 순절도입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과 조선군이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다? 바로 일본군과의 전쟁이죠. 자, 그래서 부산진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1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였다. 자, 이 전쟁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 때 여러분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무엇이냐? 바로 조선 후기 아주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신미양요라고 해서 미국군인과 싸우던 그 설명입니다. 3번.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자, 이건요. 세종 때의 설명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에 일어난 거죠. 4번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에 있었던 사실 바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장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의 격전지를 가다입니다. 격전지라는 것은 치열하게 싸웠던 장소를 말하는데요. 임진왜란 중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유적을 답사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선조들의 호국 정신을 기린다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격전지를 한번 보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탕금대입니다. 충주 탕금대. 이때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명장,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던 신립장군이요. 바로 이 충주 탕금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었죠. 맞는 설명. 그다음에 2번 행주산성. 권율의 행주산성. 여러분들 이 전투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3번 수원화성은요. 정조 때 계획해서 건축한 성이죠. 그래서 이건 임진왜란의 격전지라고 볼수 없고요. 4번 울산 왜성입니다. 당시 일본군은요. 남해안 일대에 성을 많이 지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이 울산에 지었던 이 왜성은요. 나중에 정유재란 때 치열하게 또 싸웠던 격전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의병장으로 오른 것은 의병이라는 건요, 당시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당시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했어요. 임진왜란 때. 왜냐면 이러한 자기 고향 사람들은요, 자기 고향의 주변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싸우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라는 걸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병들이 싸워서 승리했던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병장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85년 과거 문과를 봤는데요. 답안지에 왕을 비판한 내용이 있어서 합격이 취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면요. 임진왜란 당시 자신의 고향 의령에서 군사를 모아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의병장이에요. 경암진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으며 붉은 옷, 여기 특징이죠.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서 많은 일본군을 무찔러 무엇이라고 불렸다? 바로 여기 마지막 힌트,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홍의 장군이라고 불리었다라는 거. 어떤 의병장이에요? 바로 곽재우입니다. 그래서 홍의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곽재우 의병장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나머지 1번, 2번, 4번도요. 다 의병장 출신입니다. 다 의병장이고요. 조헌은 금산에서, 고경명은 담양에서, 그리고 정문부는요, 길주에서 활약한 의병장이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밑줄 그은 나에 해당하는 왕으로 오른 것은, 자,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인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나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무엇을 펼쳤다? 중립 외교를 펼쳤다. 자, 그러면 중립 외교를 펼친 이 왕은요, 누가 됩니까? 바로 광해군이죠. 그래서 광해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여기 보면은, 광해군, 바로 이름을 골라내는 거네요. 그래서 세조 아니고요, 정조 아니죠?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연산군 아니죠.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 광해군 하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 할게 바로 중립 외교고요. 그리고 이 중립 외교를 싫어했던 명분과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바로 신하들에 의해서 나중에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누가 왕이 되나요? 바로 인조. 그래서 인조 반정까지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 책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1610년 허준이 전통 의학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의학서래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죠. 이 책은 여러분 뭘까요? 바로 나와야 되겠죠?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 자, 그러면 첫 번째, 북학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바로,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써낸 책인데요. 청나라를 갔다 와서 우리나라도

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좀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책입니다. 자, 2번 농사 직설은요, 전국 팔도에 있는 농부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걸 적어놓은 농업서예요. 세종 때 편찬된 책이죠. 그래서 농업서, 농사 직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어느 시대 때 편찬되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이 정답이고요. 4번의 자산오보는요, 정약용이 편찬한 책인데요. 자, 여기 어자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물고기 그리고 해양생물들을 아주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산오보라는 책도 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6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사건으로 오른 것은? 자, 무언가를 검색하는데요. 연관 검색어에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임목 대비입니다. 자, 그리고 영창대군, 친명배금, 이괄의 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임목 대비와 영창대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왕이냐면 바로 광해군 떠올리셔야 해요. 왜냐면, 자, 여기 임목대비는요, 선조의 계비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죽고 나서 다시 새 왕비를 맞아들인 그 왕비가 바로 임목대비인데요. 자, 임목대비 아들이 영창대군이었죠. 당시, 광해군이 왕이 세자가 될 때, 그때 당시 이제 세자에서 다시 왕으로 올라갈 때, 이 영창대군을 세자로 올려야 한다라는 신하들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 이 영창대군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당시 광해군이 왕이 되었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임목대위의 폐위, 그리고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광해군의 다음 왕, 바로 인조인데요. 친명배금 이괄의 난 하면은 바로 인조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조의 정책이 무엇이었냐? 명과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후금을 배척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괄의 난은 인조 반정 때 이괄이라는 신하가 나도 이 인조 반정 때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제대로 지금 특혜를 못 받았다라면서 이괄의 난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623년 능양군이 김유, 이귀 등과 함께 광해군 및 주요 인사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여 왕으로 즉위한 사건. 능양군이 누구냐? 바로 인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인조 반정 4번이 되겠죠. 1번 경신황후군요. 바로 숙종 때 남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말하고요. 무오사화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뭐예요? 조의제문해서 연산군이 살인들을 그때 많이 죽이고 귀양 보낸 사건이죠. 조의제문을 트집 잡아서 우리 세조 증조 할아버지 세조를 능멸하다니 이러면서 살인들이 화를 많이 입었던 사건입니다. 신유박해는요, 조선 후기에 아주 나중에 천주 교도들을 박해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성령을 지났느냐? 초하구는 어디쯤인가? 북풍도 차기도 차다.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 누가 내 행색 그려내어 임계신대 드릴까? 자, 여기 있는 이 시조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딘가를 막 멀리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북풍이 참 차다. 또 거기에 비까지 내린다. 내 행색이 참 초라한데 이 행색을 그려내어 임계신대 드릴까? 자, 이 모습. 이 시조는요, 이 전쟁 당시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뒤 복림대군이 청해 볼모로 끌려가며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청해의 심양으로 끌려가는 비참함과 처절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뭐예요?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이 삼전도에서 아주 굴욕적인 항복의 예를 표시한 이 전쟁은 병자호란을 말하죠. 1번,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남한산

산성에서 견디다 못해 이제 항복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병인양요 말합니다. 3번,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건요, 고려시대 때 몽골에 침입 때이 고려의 장군, 승려였던 김윤우의 이 전투를 말하는 거고요. 4번, 조명 연합군,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이건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전쟁인지 볼까요? 지금 촬영하는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에 세워진 산성으로 이 전쟁 때 인조가 피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바로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병자호란과 관련된 설명 골라볼게요. 1번, 김시민 장군이 활약하였다. 진주성에서 전투했던 이 김시민 장군, 이건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별무반을 편성하여 적과 싸웠다. 이거는 고려시대 윤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3번, 전쟁 후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그렇죠. 바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이여송이 이끄는 명예지원군이 파병되었다. 조명연합군 설명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명예지원군이 파병되었다. 바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역사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고조선부터 그리고 조선의 커다란 전쟁 두개 함께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꾸준히 역사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친구들, 안녕!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과학교과를 맡은 선생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과학자꿍 예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학이라는 영역의 문항들을 함께 보면서 아, 초등과학 서술형에서와 중학교 과학 서술형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함께 느껴볼 건데요. 우리 과학 개념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항을 함께 풀다 보니 그 개념이 없으면 이 문항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 배울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또 그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 다음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와 줄 수 있죠? 선생님이 서술형 문항을 풀 때는 여러분도 함께 답안을 작성해보기 꼭 약속해주세요. 오늘의 탐구 목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6학년 1학기 4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현상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 19강에서 함께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물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학에서 짚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일상생활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자 라는 거네요. 중학교 과학에서도요, 이 내용 똑같이 다룹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실험 결과로부터 알아내고, 그리고 중학교 과학에서는 초등 과학보다 다른 점, 더 깊어지는 점, 모든 과학적인 현상들을요, 최대한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화학 영역이니까 입자 관점으로 들어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리 영역에서 열을 다룰 때도 입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중학교 과학의 특징이다 라고 했는데, 이 화학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자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로부터 내가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라. 이 과학 지식을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내가 알아내라. 두 번째, 이 내용을 입자 모형,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자 관점에서요. 어때요? 조금 깊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 소재는 비슷하지만 내용의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우리가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에도 좀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꼭 체크해 주세요.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을 차근차근 먼저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과학 6학년 1학기 이 4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는요,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관찰하기예요. 이거를 실험으로,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플라스틱 스포이트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스포이트에 물을 조금 넣어놨고요. 공간을 약간 남겼죠. 이때 입구를 손가락으로 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막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플라스틱 스포이트의 머리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 부분 손가락으로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를 막고 있고요. 물이 조금 들어가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 부분을 꾹 누르면은 이 머리 부분의 부피가 줄어들죠? 손가락으로 누르면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 줄어듦. 줄어듦. 여러분, 저 실험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이 실험은요, 직접 해봤어도, 해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손가락으로 눌렀다. 압력을 가해준 거죠? 압력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압력이 증가했다고 할수 있죠, 누르면. 그랬더니,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기체 부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 줄어들었어. 선생님, 압력을 높여줬더니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 게 결과로 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요. 또한 다른 실험도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피스톤을 약하게 누를 때와 피스톤을 세게 누를 때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정도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 한번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예상해 볼까요? 피스톤을 약하게 눌렀습니다. 압력 변화가 비교적 작은 거죠?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조금 줄어들까요? 많이 줄어들까요? 맞아요. 조금 줄어들죠? 조금 줄어든다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 피스톤을 세게 눌렀다. 압력 변화가 큰 거죠? 압력 변화가 클 때는 공기의 부피가 조금 줄어들까요? 많이 줄어들까요? 맞아요. 많이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이 괄호를 채울 수 있겠습니다. 압력 변화가 크면 기체의 부피 변화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과학 개념을 생활 속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풍선놀이 틀 위에 올라서면 이 풍선놀이 틀의 부피가 줄어든다. 학생들이 풍선놀이 틀에서 막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요,
풍선놀이 틀의 부피가 줄어들죠. 압력이

가해지니까 기체 부피가 줄어든 겁니다. 밑창에 공기주머니가 있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공기주머니의 부피가 줄어든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어요. 기체의 부피가 압력이 가해지면 줄어든다는 거 생활 속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물속에서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 방울이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진다.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부피가 커집니다. 또한 비행기 안에 있는 과자 봉지는 땅에서보다 하늘을 나는 동안 더 많이 부풀어 오른다. 하늘에서는요, 압력이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 공기, 그러니까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생활 속 예시를 많이 볼 수가 있네요. 중학교 과학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는 어떻게 깊어졌을지 같이 보죠. 중학과학 1에서 6단원 기체의 성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인데요. 우리 과로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는 일정해. 그때 일정량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고, 그렇죠. 감소하고,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감소시키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감소시켰어. 압력을 오히려 더 낮췄어.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한다까지 나아가네요. 그리고 여기 피스톤에 그림이 있습니다. 또한 피스톤 그림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입자 모형이 포함되어 있죠. 아,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입자 모형에서 해석하고 있구나. 같이 살펴보죠.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체 입자가 있는데요.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했어. 피스톤을 눌렀다라고 볼수 있겠죠?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됩니다. 그쵸? 그리고 피스톤을 반대로 누른 게 아니라 잡아당기면요. 압력이 감소하면서 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줄어드니까 부피는 잡아당기면 피스톤 잡아당기면 부피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압력이 감소할 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입자 모형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걸 더 깊이 입자 운동까지 한번 나아가 보죠. 입자 운동에 따른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아까 피스톤을 눌렀어요. 눌렀어. 그러면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기체의 부피는 줄어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그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그러면 기체 입자끼리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죠. 이렇게 입자가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요. 이 충돌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체 압력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기체 압력이란 기체가, 입자가 용기의 벽면에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기체 압력 또한 증가한다. 이렇게까지 그 흐름을 입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학 현상을 보일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등 교과서에서는 보일 법칙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만 언급하죠. 하지만 중학과학에서는 이건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이야기했어라고 하면서 이 보일 법칙을 입자 모형뿐만 아니라 그래프까지 해석합니다. 보일 법칙이란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설명해요.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든다.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이죠? 그것을 반비례라고 합니다. 어떤 값이 높아질 때 다른 값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 반비례한다.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2배, 3배 곱하기 2 곱하기 3 압력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거죠. 우리 2분의 1배라고 하면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어떤 값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죠. 여러분, 선생님이 중학과학 꿀팁을 지금 하나 풀게요. 그게 무엇이냐?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 해석하려고 해요. 무엇을 맨 처음 고려해야 하느냐?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뭐라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로축 한번 보죠. 압력입니다. 세로축은요? 부피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커진다는 거죠.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압력이 1기압일 때는 부피가 12리터였어. 1기압, 12리터. 그런데 압력이 4배가 증가했어요. 곱하기 4. 4기압이에요. 그때 부피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부피는 3리터예요. 3리터. 그러면 1에서 4로 기압이, 압력이 4배로 증가했는데, 부피는요? 12에서 3으로 4분의 1로 감소했죠. 이게 보일 법칙입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거. 어때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조금 숫자도 들어가고 막 법칙도 나오고 어렵다, 그쵸? 하지만 이 개념 조금만 이해돼도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랑 서술형 문제 풀이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곡차곡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스텝 1. 초등과학 서술형 문항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빈 페트병을 마개로 닫은 뒤에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페트병이 찌그러져 있었대요. 그때 페트병이 찌그러진 까닭을 보기에서 말을 포함하며, 보기의 말을 포함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 서술형 문항에서 꼭 적어야 되는 문항이 무엇이냐? 꼭 적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무엇을 써야 하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면 페트병이 찌그러진 까닭. 이거를 써야 되죠. 그쵸?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페트병이 찌그러졌다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우리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높은 산 위에서는 페트병이 멀쩡했어요? 근데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페트병이 찌그러졌어요? 왜 그랬을까? 산 위보다 산 아래가 공기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페트병 속 공기에 가해지는 기체 압력이 큰 것이죠. 산 아래는요, 산 위보다 공기의 양이 많으니 페트병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찌그러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을 파악했으니 키워드도 생각해보자. 산 위와 산 아래를 비교해 줘야 하니까 이두 용어 꼭 들어가야 하고요. 또 압력의 변화도 꼭 설명해 줘야겠죠. 이렇게 키워드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문항에서는 이 키워드가 곧 조건이 되니까요. 보기에 말을 꼭 포함하라고 했잖아요. 조건이 되니까 놓치지 않아야 해요. 모범 답안 함께 보겠습니다. 산 위에서 페트병에 가해지는 압력보다, 여기서 가해지는 압력보다, 산 아래에서 페트병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때요? 더 크죠? 산 아래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페트병이 찌그러진다라고 그 까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조건도 다 맞췄죠? 산 위, 산 아래, 그리고 압력에 대한 단어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스텝 2. 중학과학 서술형 문항입니다. 우리 이 중학과학 서술형 문항에서는요,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느냐? 실험이 등장하고 그 실험을 해석해봐라.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실험을 한번 내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이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계속해서 한번 생각하는 연습 꼭 해봐야 됩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은 빨대 잠수부 장난감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 1. 그림과 같은 빨대 잠수부의 빨대에 물이 들어있을 때가 공기가 들어있을 때보다 더 무겁다. 아, 지금 이 빨대 잠수부는요, 빨대를 조금 잘라놨고요. 찰흙 장식을 뒀습니다. 찰흙 장식을 두는 이유는 이 페트병 안에 있는 물 안에서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하는데 가라앉을 때 무게를 준 거죠. 또, 빨대 안에 공기가 들어있을 때보다 물이 좀 들어갔을 때더 무겁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자료 2. 물이 든 페트병에 공기가 들어있는 빨대 잠수부를 넣었어요. 물 들어있어요? 아니, 공기가 들어있는 빨대 잠수부를 먼저 넣었어요. 그 다음에 페트병을 세게 손으로 눌렀대요. 세게 손으로 눌렀어? 그거는 압력을 가해준 거죠? 지금 빨대 잠수부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압력을 어떻게 해줬어? 가해준 겁니다. 압력을 가해줬어. 그랬더니 잠수부가 가라앉았네. 잠수부가 가라앉았어. 페트병을 눌렀을 때 빨대 잠수부가 가라앉는 까닭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써야 되죠? 빨대 잠수부가 가라앉는 까닭. 이것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술하면서 꼭 포함해야 되는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자. 손으로 세게 눌렀어. 그러면은 압력을 가해준 거죠. 압력을 가해줬다. 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키워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압력 꼭 포함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때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서술해야 되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개념이 무엇이냐?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 이야기가 둘다 들어가야 된다. 모범 답안 함께 보겠습니다. 압력과 부피를 꼭 넣어서 서술 한번 해보죠. 빨대 속 공기의 압력이 증가했어. 왜? 세게 손으로 눌렀으니까요. 증가하면서 공기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죠. 압력이 높으면 부피가 줄어든다. 기체 성질입니다. 빨대 안으로, 공기의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빨대 안으로 뭐가 들어가겠어? 물이 들어갑니다. 이걸 세게 누르면요. 빨대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서 자료 1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들어있을 때가 더 무겁다고 했죠. 물이 들어가서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수부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답안을 분석해 보면서, 아, 이런 실험의 이 결과를 나는 과학 지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서술할 수 있구나라는 거감 익혀 볼게요. 빨대 속에 공기의 압력이 증가해요. 세게 눌렀으니까. 공기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공기의 부피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빨대 속에 공기 부피가 감소한 만큼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면서 무거워져서 가라앉은 거죠. 이렇게. 뭐뭐하기 때문이다까지 키워드 포함해서 서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중학과학 서술형 문항이면서 선생님 뉴런과학 1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문항 선생님 먼저 이야기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펜을 들고 다음 문제로 넘어왔으니까 노트에 다음 페이지를 펼치고 같이 문제도 적어보고 답안도 함께 적어봐요.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숨을 들이마실 때, 들이마실 때와 숨을 내쉴 때, 후, 그때 갈비뼈와 횡격막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우리 갈비뼈 한번 만져볼까? 들숨. 갈비뼈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후, 내쉬면 날숨. 갈비뼈?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사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들숨일 때와 날숨일 때폐 압력과 부피를 비교해서 호흡 과정에서의 공기의 이동을 서술하시오. 자, 우리 지금 어떤 과학 개념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냐면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 간의 관계, 이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 이 우리 일상생활 속 현상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들숨일 때와 날숨일 때, 폐 압력과 부피 비교해야 하고요. 무엇을? 이거 써야 되고, 호흡 과정에서의 공기의 이동도 써야 합니다. 무엇을 써야 하냐? 이두 가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압력과 부피가 되겠죠. 키워드 체크하겠습니다. 공기의 압력과 공기의 부피.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 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폐 압력과 폐 부피 관점에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모범 답안 함께 분석해 볼게요. 폐 부피는요, 들숨일 때가 날숨일 때보다 폐 부피가 어때요? 크죠? 폐 부피 크죠? 날숨일 때보다. 그리고 폐 압력은 어때요? 폐 압력은 날숨일 때가 들숨일 때보다 크다. 후, 날숨일 때폐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와 압력은 반대로 간다고 했어요. 부피가 줄어들 때 그때 압력이 큰 거죠. 폐 부피는 비교했어요. 들숨, 날숨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들숨일 때가 더 크다. 그리고 폐 압력도 비교했어요. 날숨일 때가 들숨일 때보다 크다. 부피와 압력 비교 체크.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호흡 과정에서의 공기의 이동 서술해야 되죠? 따라서 들숨일 때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죠.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날숨일 때 폐에서 후, 외부로 나간다. 이렇게 공기의 이동까지 서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를 보이냐면요. 들숨만 얘기해 볼게요. 날숨 없이. 선생님, 들숨만 얘기해 볼게요. 자, 들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그림에서도 보이죠? 늑골이 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올라가고 들숨일 때 횡격막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부피가 어떻게 돼? 폐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진다는 건 압력은 어때? 반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폐 압력은 작아져. 그리고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요. 지금 폐 압력이 비교적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공기의 압력이 폐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날숨도 폐 압력은 날숨일 때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폐 압력이 커요? 그러면 외부 공기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날숨일 때 폐에서 외부로 공기가 나가게 된다. 이거 해석되죠? 폐는 압력이 높고 외부 공기가 지금 압력이 낮은 상태니까 이렇게 공기가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호흡 운동의 원리를요. 중학교에서는 소화계, 순환계, 그리고 호흡계 그 단원에서도 다루고요. 또이 단원에서도 다룹니다.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원에서요. 아, 정말로 선생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이 중학교에서도 나오는군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라는 느낌 드나요? 그쵸. 소재는 같지만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 다시 한번 탄탄하게 다지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것을 선생님은 최대한 권장할게요.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주변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요.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실력 업 미션을 소개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면서 초등학교 서술형 문항은 이렇게 지식 중심이야. 정확한 개념을 진술하는 게 중요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중학교 과학 서술형 평가에서는 지식 중심을 넘어서 새로운 상황, 우리 일상생활 속 상황, 또 실험 상황, 거기에 개념을 적용하는 힘,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렇게 문장을 서술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내 스스로, 내 나만의 문장을 한번 써보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0: 선생님이 이름도 실력업 미션이라고 붙인 겁니다. 오늘의 실력업 미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과학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어떠하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한쪽의 값이 커질 때 다른 쪽의 값은 일정한 비율, 같은 비율로 작아진다. 이런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반비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요. 선생님 하나 언급하자면, 초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중학교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오늘 새롭게 한번 맛을 본 거니까, 중학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 중 일부분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적었나? 또 함께 보면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이 강의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음 강에서요, 똑같이 화학 영역을 다룰 거고요. 오늘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다뤘고, 다음 강에서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화학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어떤 점이 다른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 두 번째 시간,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흔히들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개념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풀이를 하려고 보니까 제곱과 제곱을 더했을 때 다시 제곱수가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을 열심히 듣고 나면은 그 과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습목표 보면서 같이 어떤 내용 배울지 알아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삼각형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3, 4, 5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짧은 거 두 개, 3과 4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9와 16이잖아요. 그럼 그 둘을 더해주면 가장 긴 변인 5의 제곱 25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만족해요.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 빗변의 길이가 5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C, 다른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A와 B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입니다. 라는 정리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그게 바로 C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다른 말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고도 합니다. 거꾸로 됐다는 소리예요. 간단하죠, 아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변의 길이를 보고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인지 이것만 파악하신 다음에 만약에 성립해요? 그러면은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삼각형이 되냐? 바로 개념집에다가 별표. 짧은 거 제곱해서 더했을 때 a제곱과 b제곱을 더했을 때 만약에 c제곱보다 그게 커졌어요. 그러면요. 걔는 예각삼각형이 되고요. 반대로 a제곱과 b제곱 짧은 거 제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빗변 이제 c제곱 가장 긴변 길이의 제곱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걔는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 변의 길이 A, B, C에 대해서 짧은 거 제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되는지 요것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6, 92 중에 12가 가장 깁니다. 따라서 6의 제곱, 66에 36. 9의 제곱, 99, 81. 둘을 더해볼까요? 그러면은 117이 나오죠. 자, 그와 반면에 12의 제곱은 몇이죠? 12의 제곱은 144입니다. 둘은 값이 같지 않죠. 제곱해서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 이번엔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될수 없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커요. 그러면은 어떤 삼각형이다? 이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니은. 7, 24, 25 중에 25가 가장 깁니다. 그럼 7의 제곱은 7, 7에 49가 나오고요. 자, 24의 제곱. 외우진 않았지만 24의 제곱, 24 제곱 해볼까요?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24 곱하기 24. 44, 16에 248이니까 96. 248에 224니까 48. 둘이 더해주면 576이 됩니다. 따라서 24의 제곱은 576이고요. 그 둘을 더해준다면, 더해주면 625가 되죠. 그런데 이 625, 얘는 정확하게 25의 제곱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짧은 거두개 제곱해서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됐네. 뭐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어디가? 이 25cm가 바로 빗변의 길이가 되는. 디귿 볼게요. 자, 디귿. 8, 8에 64. 15의 제곱은 225. 둘이 더해볼게요. 둘이 더하면 289가 되는데, 289. 아시죠? 뭐의 제곱이다? 얘는 정확하게 이 17이란 수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제곱해서 제곱해서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됐네.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직각삼각형이 된다. 17cm가 빗변이 되는. 그래서 디귿도 맞죠? 자, 리을 볼까요? 90

15. 그러면은 9의 제곱, 99, 81이고, 10의 제곱, 100이죠. 둘을 더하면 181이 돼요. 근데 15의 제곱을 계산해 볼까요? 15의 제곱은 225가 됩니다. 둘은 같지 않으니까 리을 또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리을도 보자면 어때요? 9의 제곱, 10의 제곱 더했더니 181.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 작았어요. 작으면 이 삼각형 또한 어떤 삼각형? 분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짧은 거두개 제곱해서 더했고요. 그 다음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비교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사실 뭐냐면, 얘네가 삼각형이 정말 되냐? 삼각형이 되는지 그 조건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이 되는 조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세 변의 길이가 A, B, C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C는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됐어요. 왜 그랬죠? 삼각형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A, B,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의 길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각형이 되려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인 선분 C가 있죠. 그런데 삼각형이라는 말은 C를 거쳐서, 즉 교점 C가 생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냐면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거리인 A 플러스 B보다 A에서 B로 바로 가는 최단 거리인 C가 더 작아야 된다라고 1학년 때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요 내용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이번엔 입체도형에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모서의 길이가 5cm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의 부피를 구해라.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그려봐야 돼요? 원뿔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원뿔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 모서의 길이가 5c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cm 주어져 있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니까 밑면 원의 중심 찍어놓고 여기가 3cm.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원뿔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즉 3, 3, 9파이와 그 다음에 높이 모르니까 거기를 H라고 할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원뿔은 뭘 곱해줬냐면, 중요하죠. 3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요 3분의 1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높이 h를 모른다라는 거죠. 즉 그림상에서 표현하면 이 높이 h를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활용하자?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자라는 거죠. 보이죠? 무슨 삼각형이 됐어요? 직각삼각형이 됐습니다. 저 삼각형을 이쪽으로 싹 가져와 보면요. 높이가 h, 뭐 cm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몇 cm냐면 3cm. 그러고서 쭉 직각의 대변인

빼서 3의 제곱 9를 뺀게 되겠죠. h제곱이 16이 돼야 되니까 제곱해서 16이 나오는 수는 몇이다? 바로 4입니다. 따라서 h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h 자리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 4만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해주면 3분의 1과 9 약분이 되죠. 3파이 남고 3, 4, 10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2파이. 부피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구해야 됐었는데 이 높이는 뭘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유제 10번.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 문제만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사실은 얘가 밑변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조선을 그어서 높이를 h라고 둔 다음에 또 h를 구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 h를 구할 방법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건 아니구나.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삼각형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삼각형이 될것 같다라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입니다. 16을 제곱해주면 256이고 12를 제곱하면 144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256과 144를 더했을 때그 결과값인 400에 집중하겠다 이거죠. 400 뭐의 제곱이었어요? 바로 20의 제곱이 됐고요. 얘는 뭐죠? 가장 긴변 길이의 제곱이 성립했죠. 즉, 짧은 거두개 제곱해서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요 짧은 거두개 사이에 이루는 각이 몇 도다?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밑변이 16cm, 높이가 12cm, 둘이 곱하고 2분의 1 해주면 된다라는 거니까 정리하면 8과 11을 곱해줘서 정답은 96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 계산해서 더해서 또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지 이거 판단하는 과정이 너무도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죠.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적어주세요. 피타고라스 수 또는 피타고라스 세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직각삼각형이 되냐,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냐 그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봤듯이 16cm, 12cm, 20cm 요렇게 세 개는 제곱해서 더했을 때 20의 제곱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수들이 얼마나 있냐? 우리가 알수 있을 정도로 배우기 쉽냐라는 겁니다. 이 자연수가요.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다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즉, 자연수 3개 A, B, C, 쌍에 대해서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다시 C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는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수들은 몇 가지 없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3과 4, 그리고 5. 이렇게 세 수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3과 4를 제곱해서 9와 16을 만들어주고요.
그 둘을 더해주면

정확하게 5의 제곱인 25가 됩니다. 그래서 3, 4, 5라는 세수가 있으면 5를 빗변으로 갖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그런 친구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5, 12, 13이 있어요. 즉 5와 12, 나머지 13, 13이 빗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8, 15, 17 있고요. 하나 더 이야기해보면 7, 24, 25 요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문제는 이거 안에서만 다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얘가 어떤 힘을 가지냐면 3, 4, 5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서 직각삼각형 되잖아요. 그럼 3, 4, 5에다가 전부 두 배를 한 6, 8, 10 또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10을 빗변으로 갖는. 마찬가지로 3배씩 해주면 9, 12, 15도 15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지금 3, 4, 5에 4배씩 해주면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봤던 3, 4, 12, 4, 4, 16, 5, 4, 20, 12, 16, 20이라는 쌍을 갖습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하고 봤더니 지난번 문제 볼까요? 예제 5번. 3cm, 5cm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직각삼각형을 이루려면 빗변의 이제 높이는 자연스럽게 몇 cm가 돼야 된다. 3, 4, 5가 쌍이었으니까 여기는 4cm가 쌍이어야 된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야기해보면요. 우리 이거 아까 개념하기 문제 2번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계산이 복잡했지만 어때요? 7, 24, 25 이거 직각삼각형 됐었어요. 피타고라스 수였죠. 마찬가지로 8, 15, 17 또한 피타고라스 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리을을 보면 9, 15가 있어요. 그럼 9는 3 곱하기 3이고 15는 3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3, 4, 5에 3배를 해야 직각삼각형 되는구나. 여기가 3 곱하기 4인 12cm가 되어야 직각삼각형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수예요. 자,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연습문제 4번. 자, 세 모서리의 길이가 5, 3, 6cm인 직육면체에서 꼭지점 A를 출발해서 겉면을 따라 모서리 BF를 지나 점 G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 최단 거리,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항상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 우리는 A부터 G까지 이런 직선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최단 거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줬어요.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조건을 줍니다. 뭘 따라서? 겉면을 따라 이동하는데 모서리 BF를 꼭 지나도록 만들래요. 그럼 이 면을 따라서 이동해야겠죠.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전개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전개도를 그려보자면 A, B, F, E 요 면 하나 그릴게요. A, B, F, E 그 다음에 옆에 F, B, C, G 이어서 그려주면 F, B, C, G 이렇게 되는 거고 전개도상에서 최단거리를 그리자라고 한다면 A에서 G까지 어떻게 가면 되냐?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꺾여서 입체가 되어도 여전히 BF를 지나서 최단거리로 가겠죠. 그럼 AB가 5cm, BC가 3cm, CG가 6cm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거고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뭘 단순히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부터 C까지가 정확하게 8이니까 우리는 이 계산을 해준다면 AG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XCM라고 둔다면 X라고 둔다면 X의 제곱이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8, 8의 64 플러스 6, 6의 36

0: 배고픈 게 100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제곱한 게 100이 되라. 그러면은 X는 10이니까 우리 최단 거리는 몇 센치? 10cm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수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6, 8. 그럼 방금 전에 했었죠. 여기가 몇이 돼야 된다? 10이 되도록 만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과정 있어도 되고 아니면 바로 피타고라스 수로 바로 풀어줘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9, 5를 중심에서 4cm만큼 떨어진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원의 넓이가 9파이다. 9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우리는 9의 반지름의 길이를 R, cm라고 더볼게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조건을 해석을 해야겠죠. 단면인 원의 넓이가 9파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다? 반지름의 길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3cm가 돼야 된다. 설명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뭐가 하나 생겼냐면, 3과 4. 이 반지름과 요 4cm가 이루는 게 직각이기 때문에 점두 개를 이어주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9의 반지름 R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다시 옮겨와 주면 밑변의 길이가 3cm, 높이가 4cm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그때의 빗변의 길이 R을 구해라. 무슨 말이다? 3, 4, 나머지 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cm인데 요거 계산을 한다면 R의 제곱은 3의 제곱 9와 4의 제곱 16을 더한 25가 돼야 돼요. 따라서 R의 값은 5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간단하죠? 아주.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런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가 6cm, BC가 8cm, AC가 X cm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번에 직각이 아니라 각 B가 뭐가 되게 얘가 둔각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럼 X가 몇이어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설명했죠? 우리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했을 때 가장 긴변 C라고 하면요. 짧은 거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C의 제곱이 더 길었어야 됐죠.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짧은 게 6과 8이니까 6의 제곱과 8의 제곱을 계산해서 더하면 66에 36, 88에 64니까 100이거든요. 100보다 뭐가 길어야 되냐? x제곱이 길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 100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x제곱이 100보다 크다? 아, x의 값이 10보다 큰 자연수면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럼 X 값이 될수 있는 자연수. 뭐 X는 11, 뭐 12, 뭐 13, 14, 뭐 너무 많은데요? 어떡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었냐면, 이 삼각형이 이루어지긴 하냐. 그 조건이 있었죠. 얘가 AC가 너무 길어진다면, AC가 너무 길어진다면, 8cm, 6cm가 이렇게 와도요,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절을 해라. 뭐였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 x가 6과 8을 더한 14보다는 작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다? 14부터는 안 되고, 11, 12, 13만이 정답이더라라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통해서 즉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어떤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는지 그 조건으로 나열한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애초에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죠.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이런 삼각형에서 뭐가 성립해야 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 이게 성립하면 C가 바로 빗변의 길이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둔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C제곱 쪽이 더 커져야 됐고, 만약에 예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쪽이 더 커지도록 만들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개념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자, 오늘의 숙제죠. 미니 모의고사. 지금 주어진 8번 이 서술형 문제 한 문제와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요네 문제 총합해서 다섯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답안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8번 서술형은 풀어서 수강 후기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피타고라스 정리였는데요. 우리 피타고라스 수 굉장히 중요했고 계산 과정을 줄여주는 이 과정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시간 마지막 챕터 확률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 ㅎ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중단원 실전 문제 7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시험관 ABC에 같은 양의 탄산 음료를 다 똑같이 넣은 후에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다가 넣고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포를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물과 그냥 상온의 물과 50도의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각각 담근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기포의 양을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항상 이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탄산음료를 시험관에 넣어두고 서로 다른 온도 속에 넣거나 그리고 혹은 마개를 열거나 닫아서 이 발생하는 기포양 가지고 기체의 용해도를 비교하는 것을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포의 양이 어떨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지 이 기포양과 기체의 용해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포의 양과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와의 관계. 자, 여러분, 이 사이다에서 뽀글뽀글 기체가 나오는데 이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 사이다의 용해도가 높으면 기체는 그냥 이 사이다 속에 녹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뽀글뽀글 기포가 되어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용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너 이제 더 이상 녹아있을 수 없어.

기체로 다시 나가라고 하면서 뱉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포양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를 더 많이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용해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포양이 많이 발생했다, 그것은 기체의 용해도가 낮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자, 그렇다면 기체의 용해도는 어떨수록 커지고 작아지느냐, 이 조건을 이해하셔야겠죠?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체의 온도, 그리고 용액의 온도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해지는 외부 압력이 있었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는 조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기체는 어떨수록 더 용해도가 높아졌나요? 온도는요, 낮을수록, 압력은요, 클수록 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특히나 이 온도는 고체 물질과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이지만 기체는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 이런 내용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해볼게요. 기포의 양을 옳게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포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용해도가 낮은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온도와 압력을 봤을 때 압력은 지금 다르지 않아요. 다 지금 대기압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보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온도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온도가 가장 높은 50도의 물속에 들어있는 C입니다라고 골라줄 수 있어요. 돼요. 따라서 기포양은 C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즉 용해도가 작아서 제일 많이 기체를 뱉어내고요. 그 다음이 온도가 높은 상온의 물 B, 그리고 가장 온도가 낮은 얼음물 A가 용해도가 가장 큰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B, A,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A점을 찍어주고 이 A 상태의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물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A 상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이 A 상태의 용액은요, 현재 온도는 60도입니다. 이 60도의 물 100g에는요, 이 용질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50g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딱 30g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A 상태의 용액은 아직 덜찬 상태, 즉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용매를 20g 더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된다. 자, 여기서 20g을 추가했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은 용매가 아니라 용질이죠.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물질은 용질입니다. 그래서 용질을 추가해주면 포화 용액이 되지만 용매는 녹여주는 매개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120g으로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더 포화 용액에서 멀어지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디귿. 이번에는 얘를 20도로 냉각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쭉 따라서 20도까지 냉각시켜 볼까요? 자, 처음에 용질이 30g 녹아 있었을 때는 충분히 다 60도의 온도에서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도로 냉각시켰더니 어떻게 됐나요? 네,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을 넘어서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된다고요? 너 이제 더 이상 녹아 있을 수 없어. 다시 고체로 돌아가. 라고 하면서 석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석출량 계산할 때도요, 이 넘치는 값, 여기를 석출량으로 계산을 하기도 했었죠. 따라서 디귿, 20도로 냉각하면 녹아 있었던 용질 다시 석출된다, 재결정된다, 이런 표현 썼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 아주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설탕을 물 속에 녹입니다. 자, 그렇다면 녹여주는 매개체는 용매였었죠. 따라서 물이 현재 용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녹아 들어가는 물질은 녹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줄여서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설탕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현상, 녹아 들어가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우리 용해라고 배웠었고요. 이렇게 섞인 물질을 용액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탕물이 용액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들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점수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헷갈림 없이 다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질, 용매, 그리고 용해, 용액을 올바로 짝지어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이것과 이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기역은 낮을수록, 그리고 니은은 반대로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는 조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 기체의 용해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듯이 고체의 용해도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여서 따로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온도는요, 고체와는 반대로 오히려 낮을수록 더잘 녹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탄산 음료를 마실 때 탄산이 잘 보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압력이었는데요. 이 압력은 크면 클수록 기체 용해도 더 높아진다라고 우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의 뚜껑을 잘 잠가 두어야 이 기체가 잘 녹아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서 우리가 마실 때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 온도, 니은, 압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표는 물에 대한 염화 나트륨의 용해도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0도부터 20도 높아질 때마다 이렇게 그때의 용해도 값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80도의 물 100g에 염화 나트륨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용액을 20도까지 냉각시켰습니다. 이때 석출되는 염화 나트륨의 질량, 즉 석출량을 계산하여라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석출량 계산하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이 용해도 곡선에서 해석해서 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로 주어졌을 때도 석출량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80도의 물 100g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이때 물 100g에는 이 염화 나트륨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37.3g이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 이 염화 나트륨이 현재 37.3g 들어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데 어디까지 냉각시켰다? 20도까지 냉각시켰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온도가 낮아졌더니 용해도가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20도의 물 100g에는 36g만큼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자, 처음에 37.3g이나 넣어줬는데 이제는 현재 36g까지밖에 못 녹인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치는 양을 뱉어내야죠. 그것이 바로 석출량입니다. 따라서 37.3g 빼기 36.0g을 해주시면, 아, 1.3g만큼이 다시 고체로 석출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액체 물질 A와 B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용하는 문제들은요, 이렇게 그래프로 항상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찾아내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딱 보니까 A도 90도에서 B도 90도에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보면서 상태 변화 중이군이라고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출발점 상태가 무엇이었냐면 액체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아,

처음에는 둘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상태 변화하니까 기체로 끓는 중이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90도라고 하는 온도는 무슨 점? 그렇죠.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자, A도 B도 둘다 90도에서 끓네요. 그렇다면 물질의 종류는요? A와 B가 서로 같구나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종류는 같아요. 그런데 왜이 가열 곡선의 생김새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자, A랑 B 중에서 누가 더 양이 많을까요? 그렇죠. B가 더 많죠. 어떻게 알수 있죠? 끓는 시간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A랑 B랑 동시에 가열했는데 B가 더 늦게 끓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아서 그만큼 가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찾아놓으시고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끓는 점이 다른가요? 아니요. 둘다 90도로 같습니다. 니은, A와 B가 같은 물질일 경우, 네, 같은 물질이죠. 질량은 A가 B보다 큰게 아니라 B가 더 많아서 더 늦게 끓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60도에서 A와 B의 물질의 상태는 같다? 자, 60도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면요.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액체 상태일 때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물질의 상태는 액체로 모두 같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에탄올을 가열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실험. 일단 어떤 실험이 등장하면 이것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 혹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실험인지 그 실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물 속에 이렇게 가지 달린 시험관을 넣고요. 그 안에 에탄올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따로 에탄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순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탄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자, 이때 갑자기 끓어오르지 말라고 끓임 쪽이라고 하는 기구도 넣어준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끓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겠죠. 그럼 기체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이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때 차가운 물을 만나면서 다시 액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즉, 기체가 액체로 다시 상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B로 액체 상태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기화된 에탄올이 찬물에 의해서 액화가 되겠죠. 여기에 담겨 있었던, A에 담겨 있었던 에탄올이 끓어서 상태 변화한 후에 다시 건너편에서 액화되어서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현재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에탄올이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어주는 도구, 끓임 쪽 맞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자, 보시면 지금 그냥 단순히 끓여서 다시 액화시켜서 모은 거거든요.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이 실험은 그냥 이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 변화를 봄으로써 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의 끓는 점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 에탄올의 끓는 점을 측정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실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4번, 에탄올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끓을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같은 종류의 물질이 있을 때 끓는 점은 일정하지만 그 끓는 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양이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린다. 이런 내용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5번이 틀린 설명이죠. 시험관 A 물질 그대로 기화됐다가 액화돼서 B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은 물질입니다. 지금 이 실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 아니라 단순히 이 에탄올의 끓는 점 확인하고 다시 그냥 액화시킨 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 A의 가열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서 또 이렇게 그래프가 등장을 하네요. 자, 먼저 이렇게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과 관련된 문제를 접근을 할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처음 출발 상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이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현재 출발 상태가 지금 고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나타나는 이 상태 변화 구간은 가열 곡선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중이겠구나라는 것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된 상태에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가열이 되다가 이 시점부터는 다시 냉각을 시켜서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에서부터 냉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냉각 곡선의 이 온도가 일정한 부분은 어는 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물질 A의 어는 점알수 있죠?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이때의 온도. 이것이 바로 어는 점이었죠? 일반적으로 순물 지를 때 녹는 점과 어는 점 동일하기 때문에 네, 알수 있습니다. 니은, 물질 A의 녹는 점 0도. 그리고 끓는 점은 70도이다. 일단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이 녹는 점이 0도라는 것은 알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끓는 점알수 있나요? 끓는 점을 알려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측정해야 돼요. 하지만 아직 체 상태 변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냉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없어요. 따라서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70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A의 질량을 더 크게 늘리면 가와 나 구간이 더 길어진다.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상태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지겠죠. 따라서 구간의 길이 길어진다. 이것은 즉,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그림은 액체 물질 ABC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죠. 자, 또 이렇게 액체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끓는 점을 알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또 등장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거 보자마자 바로 눈치채셔야 되죠. 아, 지금 현재 물질의 종류는 A와 B와 C가 같구나. 왜요? 끓는 점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데, 끓는 점이 같다? 그 말이 곧 종류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왜이 생김새가 달랐죠? 끓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도달하는 시간이 A보다 B, B보다 C가 더 길다라는 것은 물질의 양이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1번. A의 질량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작아야 하고요. ABC의 어는 점도 동일할 겁니다. 왜요? 물질의 종류가 같으니까요. 따라서 3번. 서로 다른 물질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물질이고요. 동시에 가열했을 때 제일 양이 적은 A가 가장 먼저 끌어나올 겁니다. 끓을 때까지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물질의 양이 가장 많은 C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긴 실전 서논술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갈수록 이런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학교 수행평가나 지필평가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을 작성하면 좋은지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물질 A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필요한 실험기구 기억 니은을 이 보기에서 찾아서 일단 고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실험 과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 물질 A의 상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물질 A,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밀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죠. 얘를 이곳에 올려

왔을 때 진량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기억. 진량을 알수 있는 도구. 바로 저울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저울 골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량을 측정했고요. 그리고 밀도를 알기 위해서 또한 가지 알아야 되죠? 부피였죠. 그래서 물 10ml가 들어있는 이곳에 물질 A를 넣어서 증가한 눈금을 측정함으로써 부피를 알수 있는 도구, 바로 우리 많이 앞에서 문제에서도 봤었던 눈금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눈금만큼 그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알수 있었죠. 눈금 실린더죠. 자, 그랬더니 실험 결과 질량은 81g. 그리고 부피를 측정했을 때 부피가 19ml로 눈금이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 물질 자체의 최종 부피가 아니라 최종적인 증가한 눈금을 읽은 값이 19ml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과 니은 도구는 찾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물질 A의 상태는 무엇이겠느냐라고 또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눈금 실린더에 일단 집어 넣어서 증가한 눈금을 읽음으로써 부피를 측정하려면 고체 상태여야 될까요? 액체 상태여야 될까요? 아니면 기체여야 될까요? 당연히 단단하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체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석함으로써 이 물질 A는 일단 고체 상태구나. 요 정도는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범답안 한번 볼게요. 일단 저울 눈금 실린더 골라주시고요.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물질 A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고체 상태다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자, 그렇다면 A의 밀도를 직접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해볼 수 있죠? 밀도는 뭐였죠? 그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의 부피와 질량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피는요. 바로 19ml입니다. 하면 안 되죠. 왜요? 이 눈금을 읽었을 때 마지막 눈금이 19ml였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처음에 물 10ml 들어 있었잖아요. 얘를 빼준 값인 9ml가 물질 A의 진짜 부피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질량은요, 그냥 저울로 쟀더니 81g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조합한 결과 단위 부피당 질량은 9분의 81이므로 9g per ml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한번 볼까요?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정의 내리고요. 그리고 식을 세워서 9분의 81, 즉 9g per ml 또는 단위를 바꿔서 9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표는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8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63g을 녹여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용액을 포화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서술해 볼까요? 자, 현재 80도의 물 100g에는 사실 질산칼륨 170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3g만을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겠죠.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첫 번째는요, 용질을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 더 녹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용질 추가 방법이 있고요. 얼만큼 더 넣으면 포화 상태가 될까요? 그렇죠. 170에서 63g을 빼준 107g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인데요. 온도를 낮춰주려면 몇 도까지 낮춰줬을 때 포화 상태가 될까요? 현재 용질이 63g 들어 있으므로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온도 40도의 물 100g에 63g을 넣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되므로 40도까지 냉각시켜 주면 되는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도까지 냉각시켜 줍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모범 답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용질을 107g 추가하거나 혹은 이 수용액을 40도로 냉각시키면

호화요 얘기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서 논술형 문제 중에 이제 논술형 문제인데요. 자, 처음 제시문은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사건을 다룬 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르키메데스가 금관 성분의 물질을 찾아낸 상황을 기사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 보시니까 지금 어떤 해역에서 대규모 기름의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개류, 해조류, 양식장에 피해가 불가피하대요. 자, 그래서 우리 방제선을 추가 투입하여 유흡착보 설치 작업을 확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일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을 보니까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 중에 위대한 발견을 해서 유레카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금왕관이랑 합금왕관을 가려내는 상황에서 목욕을 하다가 어떤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 선생님이 흥분해서 몸을 담그면 밀려 나오는 물의 양이 물체의 부피와 관계 있다 라고 외쳤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밀도의 특성을 이용해서 유출된 기름 제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밀도입니다.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밀도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기름은 물 위에 떠오르기 때문에 이 떠오른 기름을 잘 펜스로 모아서 흡착포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예시는요. 물고기 속에 있는 불에 그리고 잠수부가 납벨트를 타고 가라앉는 원리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순금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밀도입니다. 두 왕관의 질량이 같더라도 차지하는 부피가 다르죠? 그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밀어내는 물의 양이 다를 거예요. 따라서 왕관과 순금의 밀도랑 비교해 보면은 순금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1단원의 뒷부분 문제 정리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무입니다.
1: 자, 오늘의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1: 아, 여행 너무 좋아하죠. 네.
0: 인생 첫 해외여행지가 29살 때
1: 네.
0: 일본에 저는 오사카로 갔었거든요. 근데 오사카로 간 이유가 제가 그 역사 교과서에 보면 호류사 5층 목탑이라고 난 중학교 때부터 그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이제 오사카로 들어가서 아스카로 가가지고 역사 공부하듯이 이제 실제로 딱 봤을 때 진짜 좀 대단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1: 뭐 물론 여행을 순수하게 좀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더 즐길 수 있는 게 사전적인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었을 때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너무 뭐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좀 컴팩트하게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 앞으로 뭐 많은 우리 여러분들도 여행을 갔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이걸 누릴 수 있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그냥, 진짜 네. 그냥 떠나는 네.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배경 지식을 갖고 봐야 될 것들을 확실히 알고 보게 된다면 또 그 전에 봤던 거랑 다르잖아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흥미롭고 이국적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방문하면 좋을 15개 네. 세계 도시들로 역사 여행을 떠날 건데요.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힌트, 우리 여기 있는 곳이 바로 교육의 메카잖아요.
1: 그렇죠. 네. 교육의 메카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좀 이렇게 감이 오는데 글쎄요. 요즘 우리 친구들도 메카란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교육의 메카, 뭐 패션의 메카, 뭐 교육의

0: 메카는 우리 또 이렇게 고양시에 있고 패션의 메카, 동대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
1: 동대문은 너무 옛날 얘기야. 네.
0: 자, 이 메카 아닌가요, 메카?
1: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떠날 도시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인데요. 어떤 도시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다 같이 알아볼까요?
0: 네, 출발하겠습니다.

0: 와,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지금 저 조그마한 점들 같은 게 전부 다 사람입니다. 와, 자, 어마어마한데. 자, 단 5일 동안 몇백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슬람교 성지가 여러분 비단 메카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메디나도 있고요. 예루살렘도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메카에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1: 그건 메카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메카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기 이전에도 이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카바 신전이 있었죠. 여기서 카바라는 말은 아랍어로 네모난 집, 정육면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카바 신전은 큰 네모난 검은 건물이에요. 영어의 큐브와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친숙한 느낌이 들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신전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신께 바치며 순종했던 믿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에 주저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신앙을 확인한 신은 천사를 통해서 아들 대신 바쳐질 숫 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는 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상징하며 유일신 신앙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부족 사이는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고요. 섬기는 신도 매우 다양했대요. 그때 카바는 모든 부족이 모여 참배하는 종교적 중립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카는 자연스럽게 종교적 성지이자 부족 간 평화를 보장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더불어 교역과 축제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 최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때는 7세기. 당시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이 동쪽에서 이어진 동로마 제국으로도 불렸는데요.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크리스티교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고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서아시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맞서 싸우면서 전통적인 육상 교역로가 불안해지고요. 위험해졌어요. 그렇다면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겠죠. 상인들은 기존 길 대신에 홍해를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이 루트의 딱 중간에 위치한 메카, 메디나가 주목받게 되었고요. 이 도시는 안전한 중계지로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교역을 통해 많은 부가 쌓였고요. 다양한 문화도 함께 축적됐죠. 이처럼 국제정세와 교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메카와 메디나는 종교,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는 종교적 성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도시가 커질수록 명암도 짙어졌습니다.

0: 부유한 상인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고요. 그에 반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죠. 이런 걸 빈부격차라고 하죠. 사회적 부패, 전쟁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 메말라가게 하는 많은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대천사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한 인물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메시지를 외쳤어요. 이는 끝없는 전쟁과 계급 사회에 지쳐있던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 자,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메시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0: 맞아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확실히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람들이 참 갈망해 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교가 참 핵심적인 전곡을 찔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1: 무슬림. 네.
0: 근데 아랍, 뭐 중동 이런 단어들도 많이 써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1: 이 아랍이라는 말은 좀 언어적인 부분이 있고 또 민족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고급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이 아랍연맹이라는 단체가 이제 창립을 할때이 채택한 아랍인의 정의가 있는데요. 아랍 국가에 살고 아랍어를 사용을 하며 이 아랍인들의 염원을 공유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중동은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용어예요. 아라비아 반도와 주변 서아시아 지역인데 아랍 국가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무슬림은 종교, 아랍은 민족, 그리고 중동은 지역. 놓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곳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좀 획기적인 사상이라서 잘 받아들여졌을까 좀 궁금해요.
1: 네, 지금 충무쌤이 이렇게 획기적인 사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예, 네, 그냥 정말 숨 쉬듯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건도 있고, 뭐 때로는 혁명이 일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이 평등을 내세웠던 이슬람교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와 초기 신도들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자, 이는 이슬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연도를 보시죠. 자, 먼저 2025입니다. 바로 이 강의가 제작되고 있는 현재의 연도를 의미하는데요. 다음 숫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47년. 자, 1447년은 무엇일까요? 아마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특정한 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놀랍게도 이슬람력으로 계산한 현재의 연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2025년 6월 26일부터가 이슬람력으로는 1447년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이진 않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각종 매체에서 이러한 연도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헤지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헤지라는 아랍어로 이주 또는 탈출을 의미하는데요. 이슬람교가 처음 탄생한 이 메카에서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 신도들은 큰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이 메카의 지배층들은 무함마드가 전하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더 이상 메카에 머무를 수 없었던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서기 622년, 무함마드는 목숨을 건 이주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향했던 곳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도시였는데요.

0: 네, 바로 초승달입니다. 이슬람 사원 꼭대기나 깃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날에도 이슬람을 믿는 이 국가들의 국기에 이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초승달은 해지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슬람력은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는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달 새로운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고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이 초승달은 이슬람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와 신도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던 바로 그 헤지라의 날에도 이 초승달과 별이 그들을 비춰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승달은 곧 이슬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승달이 이슬람의 공식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요, 이후 오스만 제국이 이 상징을 사용하면서부터인데요. 이 광대한 영토를 기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스만 제국이 초승달을 상징으로 사용하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메디나에 정착해서 이 공동체를 이룬 무함마드는요, 10년 만에 고향인 메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기 630년, 무함마드와 수많은 신도들은 무력 충돌 없이 메카에 입성을 했고 카바 신전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유일신 신앙이 다시 메카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사망을 한 후에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는 이 칼리프라고 불리는 후계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무함마드와 가까운 동료들이 투표를 통해서 칼리프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자, 이들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칼리프가 암살된 후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칼리프의 자리는 선출이 아니라 세습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슬람의 영토를 아주 빠르게 확장을 시켰는데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이슬람 제국은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일부,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에스파냐가 있는 그런 영토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슬람 세력에 정복되었던 나라들은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지금도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1: 와, 이슬람교도 우리나라 달력 보면 단기라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단군 네.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 단기처럼 네. 이슬람력이 따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0: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게 진짜 어렵게 구한 건데 바로 이제 이슬람력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을 우와. 네, 특별히 입수를 해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26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기 2025년, 자, 6월 26일이, 자, 이슬람력으로는, 이제 바로 비로소 새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1447년, 자, 이제 무하람이라고 해서 새해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네요.
1: 와, 이 달력까지 가져오는 이 열정, 진짜 이거. 야, 이렇게 우리가 달력까지 알게 되면서 반드시 뭐 메카뿐만이 아니라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는데, 메카로 다시 돌아와서 메카가 무슬림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진짜 있었네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 정말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성지순례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0: 뭐, 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전 세계의 이 무슬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 같은 경우는 핫지라고 해서 이런 특별한 칭호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 핫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1: 야, 오늘 메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슬람교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도시로 네. 떠나볼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1: 안녕.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북투 교재의 두 번째 중단원 내용 복습 다 했고요.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로 실전이에요. 여러분,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총 20문제 있었죠? 그 중에 오늘은 1회 문제 같이 만나볼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 미리 20문제니까요. 단원 평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깨끗하게 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두고 미리 문제풀이 하고 오세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권을 왜 침해하면 안 되는지, 왜 보호해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 개념으로 배웠는데요. 이걸 직접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한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나요? 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을 적었나요? 아, 좋아요. 내가 학교에 가서 일단 가장 가까운 우리 반 친구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을 적었어도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놀리거나 차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교실에 가면 나와는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나랑 좀 다르다는 이유로 야, 너는 왜 그러냐? 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친구를 놀리거나 차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하죠.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악성 댓글을 쓰지 않고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방법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우리 친구들 직접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 정리하고요. 우리 만점왕 문제풀이 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북투 교재의 교재 52쪽 문제풀이 20문제 달릴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는 우리 꼭 알아야 될 용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억은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두 가지 개념이 떠올라야겠죠. 법과 도덕. 뒤에 내용도 볼게요. 또한 이 기억은 국가가 만들었대요. 국가가 만든 이것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자,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거 법이에요? 도덕이에요? 법이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법이겠구나. 자, 아까 니은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무엇이다? 그렇죠. 국가가 직접 만든 규범입니다. 쉽게 말해서 규칙이라고 했죠.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다. 규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 1번. 자, 2번 볼게요. 다음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중요한 문제죠. 다음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법의 특징을 써야 돼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있는 법의 특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뉴스 내용에 나온 것을 골라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뉴스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나왔죠. 무엇이 법이요?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대요. 자, 우리 어떤 특징인지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한번 골라볼게요. 1번에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이것은 강제성에 대한 내용이죠. 2번,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자, 법의 특징은 맞아요. 법의 특징 맞죠, 당연히. 강제성 있는 거.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과, 이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건 아니죠. 땡. 3번,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것도 법의 특징은 맞지만 이 뉴스의 내용은 아닙니다. 4번에 필요에 따라 원래 있던 법이 바뀌기도 한다. 바뀌기도 하는 거? 아, 조금은 다르죠. 땡. 5번. 사회 요구에 따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겠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캐치했다면 5번 정답 바로 찾을 수 있었겠죠. 자, 여기서 이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알던 일반 로봇이랑은 조금 달라요. 일반 로봇은 사람이 입력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만요. 지능형 로봇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처럼. 그래서 스스로 생각도 하고요. 스스로 뭐가 맞는지 판단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 지능형 로봇이 개발이 많이 돼서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였습니다. 3번 볼게요. 법의 제재를 받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법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라는 말은 즉 법을 어긴 상황이다 라는 뜻이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박물관에서 뛰어다니는 거. 박물관에서 마구마구 뛰어다니면 법적 제재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비난은 받을 수 있겠죠. 도덕을 어겼으니까. 자, 2번. 친구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자, 친구에게는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라는 법의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거 예의죠. 친구를 보면 인사하는 거. 친구에 대한 예의이자 배려잖아요. 그렇지만 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3번에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덕을 어겼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고요. 4번에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이것도 도덕입니다. 5번, 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모 쓰지 않는 거. 안전모, 헬멧이죠.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단순히 교통 안전을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동킥보드 탈 때 헬멧 쓰는 거, 그냥 내 안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통, 도로교통

안전법이라는 법을 지키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라는 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죠. 따라서 법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이 5번인 거예요. 4번.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법에 보호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법들이 우리 학교 생활 속에 숨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알맞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의 학교 급식법입니다. 우리 친구들 점심시간에 급식 먹는 거, 이것도 법으로 학교 생활에 관련되어서 정해져 있죠. 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어떤 법이었죠? 맞아요.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자, 2번, 3번,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을 내고 구매한 사람이죠. 소비자? 학교 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2번과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의 초중등교육법 잘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한 전반적인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에 잘 나와 있고요. 5번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되겠죠. 2번, 3번으로 정리할게요. 자, 5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기사 내용이 있고요. 빈칸에 어떤 법인지 그 법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법의 이름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키워드를 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이용 튜브 점검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어린이용 튜브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튜브. 자, 여름 물놀이철을 앞두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를 점검한 결과 10개 중 1개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안전기준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법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키워드는요, 어린이용 튜브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 제품이라는 키워드가 담긴 법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도로교통법 아니고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또는 사용했을 때 충분히 안전한지 이 안전 기준을 잘 지켜야 되고요. 또는 사용 연령을 잘 제한을 해두기도 합니다. 자, 2번이 정답. 2번. 나머지 보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우리 친구들이 노는 곳, 놀이터, 그네, 시소 이런 거와 관련된 법이 되겠고요. 4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뭐 출생신고하는 거, 혼인신고하고 사망신고 이렇게 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는 거 그런 법률이에요. 5번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그런 감염병, 질병과 같은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6번 볼게요. 법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문제고요. 법의 역할이 나왔네요. 결국에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법이 우리한테 해주는 역할이 뭔데? 그걸 묻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자연재해를 막는다. 자연재해라는 말은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큰 피해를 뜻해요. 우리 사람이 법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니은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그렇죠.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개인정보를 마구 가져갈 수도 없고요.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법 덕분에 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죠. 자, 디귿에 보면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준다. 미리미리 이 법을 잘 지키도록 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리을

볼게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국민을 통제한다. 자, 통제라는 말은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원하는 대로 국민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리을 보기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는 법 때문에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도 못해요. 법이 저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이요. 국가가 국가 멋대로 우리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의 목적은 모두가 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도 못하고 통제받아서 짜증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됐죠? 따라서 니은 비긋. 3번이 정답. 3번. 자, 7번 볼게요. 다음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기어. 이 단순한 용어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다. 바로 떠오르죠. 인권이겠구나.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이 절대 빼앗을 수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보장되고요. 헌법으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답, 인권이죠. 1번, 인권. 8번, 이러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아니죠. 오히려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겠죠.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다. 법을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갖기 위해서. 내가? 나만 더 많은 자유? 틀렸죠? 4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평등해야 돼요. 5번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권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모두가 다 같이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번, 8번의 답은 5번. 자, 9번에서 10번은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9번이 헌법에 나타난 기본적 인권 중에서 기억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어요. 자, 우리 헌법에 보면 기본적 인권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뒀죠. 그 중에 기억과 관련된 것은 무엇일지 찾아볼게요. 기억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동등하게 대우받으면서 일해요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는 건 차별이 아니에요. 일하는 곳이잖아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은 빨리 승진을 하고 월급도 더 빨리 오르고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승진을 하고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평등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을 많이 주고, 누군가는 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을 거의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차별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는 그 권리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유 아니고요. 2번에 평등이죠. 정치 참여 아니고 국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권리 아니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도 아닙니다. 자, 바로 평등과 관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헌법에 나타난 기본적 인권 중에서 이번에는 이 니은과 관련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니은을 보면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직접 나왔고요. 공약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출마해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나왔죠.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국가의 이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투표권을 통해서 이 국회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죠. 직접 뽑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국가의 법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이건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동이 되겠죠. 따라서 이 니은과 같은 상황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은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아니죠. 2번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다 아닙니다. 정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3번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아니죠. 4번에 국가의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 나왔죠. 이 말이 즉 정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5번에 국가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니죠. 자, 우리 친구들 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게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지 이해됐죠?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상황인지 기억과 니은 살펴볼게요. 기억은 지금 사이버 공간이네요. 누가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올린 거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는요, 두 가지 인권 침해가 모두 들어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찍었다. 내 얼굴, 나만 알고 싶은 내 개인 정보인데 누군가가 이것을 찍었다라는 것은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사진으로 남겼다? 사생활 침해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SNS에 올린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볼수 있게 내 정보를 퍼뜨린 거죠.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과도 관련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기억 상황.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똑같이 일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돈을 적게 받았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한 거죠. 평등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읽어볼게요. 니은은 외국인이 겪는 인권침해이다. 맞죠? 2번. 기역, 니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이다. 맞습니다. 3번. 니은은 외국인을 배려해서 생긴 상황이다. 아니죠. 오히려 외국인을 차별해서 생긴 상황이죠. 3번이 정답. 4번. 기역은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 맞죠. 내 사진이 다른 사람이 모두 볼수 있는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맞습니다. 5번. 기역처럼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지요. 정답은 3번. 자, 12번 봅시다. 위에 니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이 일했어요. 근무한 시간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돈을 적게 받았습니다. 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과 다르게 대우한 거죠. 월급 똑같이 줘야죠. 그런데 차별한 겁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성별에 대한 차별 아니죠. 나이에 대한 편견 아니고요. 3번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아니에요. 4번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맞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했으니까. 4번, 5번. 언어 번역 서비스 부족.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 4번. 13번 볼게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장애인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가장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거리를 새로 조성하면서 점자 블록을 없앴어요. 자, 점자 블록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앞을 볼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갈수 있게 이 길에다가 이렇게 우둘툴툴한 표면으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걸 없애면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겁니다. 인권 침해 사례 맞다. 자, 2번에 회사 안에서 편히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어요. 자, 이것은 누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 근로자의 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 침해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3번. 건물 입구에 경사로 없어서. 자, 경사로. 휠체어로 이동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경사로는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이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 편의 시설이죠.
이게 없으면 장애인 인권 침해 맞습니다. 4번, 장애인 화장실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장애인 인권 침해 맞고요. 5번에 뉴스 방송에 자막이나 수어가 없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인권 침해일까요? 그렇죠.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죠. 14번, 밑줄 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국제연합, UN이라고 하죠. UN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표된 후 많은 나라가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국제연합총회라는 건 세계 여러 나라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면서 문서로도 남겨두었거든요. 그 문서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계인권선언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요? 3번에 있죠. 세계인권선언이에요. 여기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고 이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도 이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정답 3번. 15번, 다음 중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낮은 세면대. 정답 바로 나왔죠. 키가 작은 어린이들도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낮게 설치를 해둔 것입니다. 2번, 휠체어 리프트 아니죠. 실업급여 제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계단의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죠. 16번,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에요. 1번,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아니죠. 둘 다 중요합니다. 2번, 어른들만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학생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퀴즈의 정답이기도 했죠. 3번,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사회보장제도는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다. 자, 4번 보기 많이 헷갈렸죠? 사회보장제도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국가 또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5번에 아동인권교육은 노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다? 아니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죠. 정답 3번. 17번,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상과 내용이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에 노인을 위한 직업교육을 한다. 노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맞죠. 자, 2번, 외국인을 위한 인권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2번도 맞다. 3번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한다. 자, 우리 친구들, 음향신호기라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죠. 신호를 소리로 알려주는 것이니까 3번이 틀렸죠. 4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을 위한 디지털기기 활용교육 맞습니다. 5번에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다양한 언어로 발송한다. 이것도 맞죠. 정답은 3번. 18번,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했죠. 자, 의식 개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이 생각을 더 나아지게 해주는 활동이에요. 인권 침해 사례를 바로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나아지게 하는 활동. 경사로 설치는 생각을 나아지게 하지 않죠. 장애인 전용 택시 운영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 캠페인 활동이 더 맞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니까. 차별금지 관련 법 제정하는 거 아니고요. 다문화 가정 차별금지 서명 운동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는 활동이 되겠죠.
3번과 5번이 정답이다. 자, 이 문제 헷갈리지 마세요.

0: 19번에 다음 자료와 같은 인권 보호 실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두 개의 자료를 보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림과 간단한 문구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스터라고 하죠. 자, 포스터. 4번. 인권 보호 포스터 그리기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 친구가 청소년들이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편해요. 청소년들도 취미 생활 할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죠. 승원이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놀아. 아니죠. 현호, 청소년들은 취미 생활 필요 없잖아. 아닙니다. 진솔이, 청소년들은 취미보다 공부해야지. 이것도 아니죠. 세호, 청소년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맞아. 이렇게 이 친구의 말에 공감해주었죠. 태규, 청소년 문화시설보다 노인복지관이 더 먼저야.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네, 여기서 오늘의 수업 마치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마음껏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풀었던 문제 틀린 거꼭 복습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부터 4시간 동안은요, 우리 대단원, 3단원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우리 3단원에는 두 개의 중단원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핵심을 우리 함께 정리하고 또 대단원 학습 문제도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북일 교재 필요합니다. 북일 교재 104쪽 펴주세요. 자, 준비되었나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가장 먼저 다양한 공간 자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단원의 내용이 세계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이것들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양한 공간 자료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각 공간 자료의 특징을 공부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공간 자료였냐면 이 공간 자료는요,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줄인 모형이에요. 자, 모형이라는 것이 뭐예요? 실물을 모방해서 만든 물건이 모형이죠. 자,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 면적, 지역 간의 거리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공간 자료가? 그렇죠. 지구본이었죠. 지구본. 자, 그런데요. 지구본.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지구본으로 전 세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요. 지구본을 돌려서 봐야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구본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라는 특징도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간 자료는 세계 지도였습니다. 둥근 지구의 모습을요, 평면으로 나타낸 지도예요. 그래서 장점이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이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었죠. 둥근 지구의 모습을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땅의 면적이나 모양 등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지도 볼때 그런 특징들을 좀 생각해 주면서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디지털 영상 지도,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의 여러 지리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가 디지털 영상 지도였어요. 자, 이 디지털 영상 지도는 디지털 정보로 표현했기 때문에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로 우리가 볼수 있는 지도였죠. 또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 공부하고 우리는 어떤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공부했습니다. 자, 먼저 위도겠죠. 자, 위도의 기준은 어디였어요? 적도였습니다. 즉, 적도가 위도, 영도예요. 위도란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북쪽의 위도는 북이라고 했고, 남쪽의 위도는 남이라고 했죠? 자, 각각 북이 남이 모두 영도에서 90도까지 있었다. 자, 그리고 경도도 공부했는데요. 경도의 기준은 본초 좌우선입니다. 여기가 경도 영도이지요.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동쪽의 경도는 동경이었죠. 서쪽의 경도는 서경. 동경, 서경 모두 영도에서 180도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도 경도 공부하고 우리는 여러 국가의 위치를 위도 경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위도 경도로 표현하는 방법은요, 국가의 영토에서 동서남북 각각의 끝지점을 찾았죠. 자, 대한민국을 예로 든다면, 자, 지금 동, 서, 남, 북 이렇게 끝지점을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 끝에 가까운 위선을 찾습니다. 자, 북쪽과 남쪽 끝에 가까운 위선을 찾고 또 동쪽과 서쪽 끝에 가까운 경선을 찾아요. 동쪽과 서쪽 끝에 가까운 이렇게 경선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보고 읽어주면 되겠죠? 각 위선과 경선에 표시된 숫자를 찾아 위도와 경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위치도 위도와 경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어떤 나라의 위치라도 이렇게 위도와 경도로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중단원 공부를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이 이제 대륙과 대양이었습니다. 자, 대륙에는 7개의 대륙 있었죠?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대륙 있었어요. 자, 한 가지 대륙이 빠졌는데 어떤 대륙? 그렇죠. 가장 큰 대륙, 아시아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7개 대륙 있었고, 대양은 5개의 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해, 아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죠.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개의 대양이 있어요. 대륙과 대양 이름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위치를 관계적으로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대륙부터 가보죠. 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자, 오세아니아 있고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있죠. 자, 이제 대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여기 있어요. 자, 대서양. 자, 대서양은 이쪽에도 있어요. 지금 지도가 잘린 거라고 했죠.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자, 이렇게 위치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각 대륙에 속한 국가들을 알아봤었습니다.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 쭉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아시아에 속한 국가는 일단 대한민국, 중국, 일본, 몽골. 자, 동쪽에 있죠. 그리고 베트남,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남쪽에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에 속한 국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한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있었고 태평양에 여러 섬들도 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국가를 보면 우리 대륙 알수 있겠죠. 어떤 대륙이에요? 그렇죠. 유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쪽에 영국, 프랑스 있습니다. 자,
자, 독일은 기준에 따라 서유럽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중부 유럽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자, 선생님은 중부로 볼게요. 자, 독일.

스위스. 자, 스위스는 우리 특징 공부했는데 내륙국이라고 했어요. 자, 내륙국이란 육지 안쪽에 있어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나라를 내륙국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북유럽에 노르웨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부 유럽에 에스파냐, 이탈리아 있었습니다. 자, 이탈리아 국토의 모양이 영토가 장화 모양을 닮았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보면, 자,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흐르는,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그리고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쪽 하단에 있었죠. 자, 북아메리카는 선생님이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고요. 자, 그 외에 쿠바, 자메이카 같은 섬나라도 있습니다. 자,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본다면 이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 브라질, 그리고 적도를 딱 지나는 에콰도르, 그리고 이제 세로로 길쭉한, 남북으로 길쭉한 나라, 칠레도 있었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각 나라들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우가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 자료는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지만 영토 모양이나 크기가 실제 모습과 달라질 수 있대요. 즉, 왜곡이 있을 수 있는 이 공간 자료는 뭐예요? 그렇죠. 세계 지도죠. 자, 왜 세계 지도는 이렇게 왜곡이 있나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런데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 왜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서우가 이용한 공간 자료는 무엇인지 쓰세요? 바로 세계 지도가 되겠죠?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의 이유는 무엇인지 쓰세요. 자, 기역은 이 부분입니다. 영토의 모양이나 크기가 실제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은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요. 둥근 지구를 어떻게 표현했기 때문에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이 주관식 문제 적어줄 때는요. 둥근 지구라는 낱말, 그리고 평면이라는 낱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공간 자료는 무엇입니까? 자, 공간 자료 골라야 하는데요. 어떤 공간 자료의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자, 장점부터 볼게요.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와 영토 모양, 면적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단점은요.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대요. 자, 이 공간 자료 무엇인가요? 바로 지구본이죠. 지구본은요, 지구의 실제 모습을 본떠 만든 모형이에요. 때문에 정확하지만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지구본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세계 지도는 공부를 했죠. 자, 기후도도 우리 친구들 5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후도가 뭔가요? 기후. 그러니까 날씨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기온이 어떠한지, 어떤 지역의 강수량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도가 기후도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5학년 때 우리나라의 기후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 많은 기후도 공부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형도 나오는데요. 지형. 땅의 모양이,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평야인지, 강인지, 높은 산인지, 이런 거죠. 그래서 4학년 때 우리 친구들 등고선 공부했죠. 자, 등고선 공부했을 때에 아마 여러 지형도를 또 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인구 분포도도 우리 친구들 5학년 때또 공부를 하죠. 어떤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모여 사냐, 그런 것과 관련된 지도죠. 자, 그래서 우리 6학년 사회니까 우리 3, 4, 5학년 때 사회 다 공부했잖아요. 자, 그래서 복습하는, 보기 보면서 복습하는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적도를 기준으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위도, 영도, 적도입니다.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죠? 자, 기역과 니은. 기역은 뭐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북위. 니은은 남쪽, 남위. 그러면 북위, 남위죠? 자, 북위, 남위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북위, 남위 각각 0도에서 90도까지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북쪽을 뜻하는 거라고 했죠. North. 그리고 S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남쪽을 뜻하는 겁니다. South.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경도에서도 영어 나옵니다. 동쪽과 서쪽을 뜻하는 거.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지금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이 친구의 말부터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에 따라 입는 옷, 먹는 음식, 집의 형태 등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 자, 무엇에 따라 옷, 음식, 집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요, 기후. 자, 그런데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도잖아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위도겠죠. 위도에 따라 입는 옷, 먹는 음식, 집의 형태 등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봤지만, 이제 위도는 기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1년 내내 더운 곳에서는 두꺼운 옷 입으면 돼요? 얇은 옷, 헐렁한 옷 입어야 되죠. 자, 우리나라 사계절 있는데, 여름에는 반팔,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고요. 자,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은 추워요. 그러면 털옷을 입어야죠. 자, 이렇게 기후에 따라 옷도 달라지고 또 기후에 따라 잘 자라는 작물도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집의 형태도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있죠. 자,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니까 땅이 습하잖아요. 따라서 수상가옥 형태에서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고위도 지역에서는 단단한 눈이 많으니까 단단한 눈으로 이글루라는 집의 형태도 만들어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했죠. 즉, 기후는 이런 생활 모습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런데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위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 위도가 되겠고요. 맞아. 위도에 따라 햇빛을 받는 양이 달라서 그래. 맞죠?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저위도 지역은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모여요. 그래서 기온이 높죠. 하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어때요? 지구는 둥그니까 태양이 비스듬하게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기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들어갈 말은 위도가 되겠습니다. 즉, 위도에 따라 친구들, 기온이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6번, 7번 함께 이 지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볼게요. 위 지도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도에 있는 국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대한민국. 자, 그러면 비슷한 경도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선을 봐야 돼요. 그쵸? 자, 이 위치에 있는 국가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영국은 어디 있어요,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영국. 그러면 비슷한 세로선이 아니에요? 자, 아니고. 자, 미국 어디 있어요? 미국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죠. 비슷한 세로선 아니죠? 아닙니다. 브라질 어디 있어요, 친구들? 브라질.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도를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세로선이 비슷한 위치에 있나요?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프랑스 어디 있나요? 프랑스. 프랑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프랑스도 세로선 멀리 떨어져 있죠? 아니에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대한민국 여기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있어요. 어때요? 비슷한 경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우리나라는요. 경도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차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 지도에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있는 국가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위도니까 우리 어떤 선을 봐야 돼요? 위선, 가로선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선. 이 위치에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이 위치에 없는 나라 찾아줄 거예요. 자, 먼저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 여기 있네요? 자, 비슷한 위도 맞죠? 자, 일본? 여기 있습니다. 비슷한 위도 맞죠? 자, 튀르키예. 튀르키예 어디 있어요?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튀르키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여요? 자, 튀르키예는요, 아시아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과 비슷한 가로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에스파냐 어디 있어요? 에스파냐? 스페인이잖아요. 여기 있죠. 자, 에스파냐도? 오, 비슷한 위선에 있다. 그렇게 차이 안 난다. 인도네시아 어디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슷한 위도에 있는 국가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인도네시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친구들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경도입니다. 1번. 본초 좌우선. 경도의 기준 맞죠? 본초 좌우선의 동쪽은 동경이야? 맞아요. 자, 세보미. 본초 좌우선의 서쪽은 서경이야? 맞죠? 자, 성빈이. 동쪽과 서쪽 각각 0도에서 180도로 나타내? 맞아요. 자, 4번. 경연이. 본초 좌우선에 가까울수록 경도가 커져? 자, 이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초 좌우선은 경도 0도예요. 그쵸? 친구들. 자, 경도 0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죠. 자,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가요? 동경 10도, 동경 20도 이렇게 가고 여기도 서경 10도, 서경 20도, 서경 30도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경도 0도, 본초 좌우선에 가까울수록 경도가 큰가요? 작은가요? 숫자가 작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니죠. 자, 주원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경도가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9번입니다. 9번, 10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자, 지금 미국과 인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저녁 7시예요. 저녁 7시에 남은 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이때의 인도는요, 지금 해가 떴죠? 아침 7시 30분입니다. 네,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미국과 인도는요, 시차가 약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이 끊어지지 않고 주고받으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럼 9번. 위와 같이 지역 간의 표준시 차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 뭐예요? 시차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를 보면 범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4학년 때 범례 공부했었죠? 자, 범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지도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범례는요, 지도에서 어떤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범례가 있어야 지도를 잘 해석할 수 있죠. 자, 우리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자, 그럼 10번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인도와 미국 간의 시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쓰세요? 자, 시각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경도. 자, 따라서 경도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답 적을 때 경도라는 낱말, 시차라는 낱말 꼭 넣어서 문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에서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지도가 있는데요. 11번.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국가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려면 남반구에 있는 국가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 리을과 니은이 되겠죠.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일 거예요. 자, 따라서 니은, 리을이 정답이니까 정답 몇 번?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친구들. 자, 그리고 동경 34도에서 55도. 자, 그러면 경도, 영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요. 34에서 55. 자, 지금 여기가 30이고요. 여기가 45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쯤에 있는 나라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겹치는 나라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다? 4번,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도에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신문 기사 보면 크리스마스 앞두고 가장 바쁜 핀란드 산타 마을. 자, 핀란드는 어느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핀란드는요, 북유럽에 있어요. 자, 핀란드에 가면 산타 마을이 핀란드 북쪽에 있거든요. 자, 왜 산타 마을이 있을까요? 되게 잘 어울려요. 자, 핀란드는요, 위도를 보면 북이 60에서 70도예요. 자, 그러면 고위도 지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고위도 지역이다 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눈이 와도 눈이 잘 녹지 않습니다. 어때요? 산타, 크리스마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으로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아니에요. 고위도 기온이 낮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다? 핀란드도 북반구이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는 아니고요. 3번, 고위도 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 자, 어울리는 내용이죠. 지금 이 기사와. 4번, 겨울에는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아니에요.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길죠. 그리고 고위도 지역일수록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밤의 길이가 더 길죠. 고위도 지역일수록. 자, 그리고 5번, 우리나라와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 경도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죠.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생각 그물,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두 글자로 쓰세요. 자, 지금 주변에 쓴 낱말들 보면 남극,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가 적혀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한 거예요? 7개의 대륙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말, 대륙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오늘은 우리 16번 문제까지 풀 거예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관련된 대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대항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다야. 어떤 대항이에요? 대서양이죠. 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어. 자, 이런 문장 나오면 선생님이 상상하라고 했어요. 자, 친구들 대서양 한번 딱 머릿속에 띄어 보세요. 띄었나요? 대서양. 자, 됐죠? 갑니다. 자, 이쪽에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맞죠? 이 말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대서양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 지금 다른 보기에 다른 대양들 나오는데 우리 가장 넓은 대양은 태평양, 대서양이 두 번째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넓은 대양, 인도양, 그 다음 남극해, 그리고 북극해가 가장 면적이 좁은 대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다음 대륙과 접해 있는 대양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대륙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이 대륙은요, 지구의 남쪽 끝에 있는 대륙이에요. 지구의 남쪽 끝에 있어요. 자,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식물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자, 이 대륙 어떤 대륙이죠? 그래요.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 자, 그러면 남극 대륙과 접해 있는 대양은 뭐예요? 남극 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친구들 남극 대륙은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식물이 자라기 어려워요. 남극 대륙은요, 여름에요. 그것도 아주 잠깐 일부 지역에서 이끼류 있죠.
이끼류 같은 식물은 볼 수 있다.

있지만 다양한 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런 개념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 남극과 북극의 차이 반드시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자, 남극에는 대륙이 있지만 북극에는 대륙이 없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16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수학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퀴즈 정답 궁금하시죠? 자,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자, 우리 병수, 주환이, 수경이, 혜리. 자, 이 네 명의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알맞은 단위로 표현한 학생이 누구인지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정답은 누구냐면, 바로 수경이지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병수, 주환이, 혜리는 왜 틀렸는지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병수는요, 축구 경기장의 넓이가 약 7140제곱센티미터라고 했는데, 자, 제곱센티미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제곱미터를 사용해주는 게 조금 더 알맞게 표현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주환이의 경우에는 A4 용지의 넓이가 약 624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 단위를 사용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혜리의 경우에는요, 교실 벽면의 넓이가 약 40.5제곱센티미터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교실 바닥이나 벽면의 넓이는 제곱미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러 가볼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밑변과 높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자,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 자, 이것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을 오해할 만하냐면, 바로 이 밑변에서 밑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밑이라고 하면은 아래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밑변이라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변, 이것만 밑변이 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기초,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 바로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변이 넓이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용어인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높이는 무엇이냐?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 높이라고 합니다. 자, 이 거리는요, 이 두 밑변 사이를 수직으로 이렇게 이은 선. 자, 이만큼이 무엇이 된다? 높이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이

높이는요, 우리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높이라고 할수 있어요. 선생님, 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높이가 될수 있는 건가요? 자, 우리 아까 밑변은 무엇이라고 했죠?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 위에 변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이 밑변 같은 경우에는 변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와 연결을 한번 가상의선을 한번 쭉 이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래 있는 밑변에도 가상의선을 쭉 이으면 이만큼까지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서로 아직 평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밑변과 아래 있는 이 밑변, 자, 이만큼 사이에 수직으로 만나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럼 무엇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두 밑변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높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오른쪽을 보면요. 이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서로 평행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밑변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 그럼 높이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 아까 여기서 살펴봤었던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밑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변이 서로 이 선을 수직으로 이은 선, 위에 밑변에서 아래 밑변으로 수직으로 이은 이 선의 거리만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높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가상의선 이어서도 한번 생각해 봤었죠? 자, 가상의선을 이어서 이만큼 한번 더 길게 평행하도록 선을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선과 이 밑변의 가상선과 이 밑변의 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만큼. 자, 이건 역시 무엇이 된다? 높이가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 무엇이냐?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이 밑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넓이가 될수 있는 이두 가지 용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용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했어요. 밑변과 높이 이두 가지를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럼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원리를 이해하느냐?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방법인데요. 수학에서 원리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 하나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했었죠. 자,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를 어떻게 해요?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느냐? 평행사변형? 이 모양을 그럼 무엇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자, 지금 이 핑크색 부분이 밑변이죠? 자, 이 밑변 사이의 거리, 자, 이만큼 높이를요, 여러분들,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자,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갖다 붙이면은 여러분들 무슨 모양이 되느냐?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직사각형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자,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무엇이 되나요? 바로 밑변의 길이랑 같죠. 그렇다면 이 세로는 무엇인가요? 자, 세로는 우리 아까 이 점선이 뭐였죠? 두 밑변 사이의 수직으로 내린 거리, 즉 높이였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세로가 무엇이다? 높이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마치 방탈출 게임하듯이 하나하나 그 힌트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도 우리 친구들 쉽게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이 내용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가의 경우에는요,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자, 모는 종이 한 칸이 1cm, 세로 1cm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1제곱c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가로는 3cm. 자, 세로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자, 세로가 아니죠. 여기서 높이죠. 밑변, 높이. 자, 그러면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수직으로 내린 거리 이만큼이네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자, 4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제곱cm가 나오는 거고요. 나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서 12제곱cm, 다도 12제곱cm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아,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더라도 지금 넓이가 다 어떤가요?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아,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높이는 밑변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두 밑변 사이에 수직으로 내린 이만큼의 거리. 자, 이게 높이가 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며 이해요 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와 같이 평행사 변형의 높이를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기 보면은 우리 밑변 나와 있고요. 자, 높이 나와 있어요. 자, 아래 밑변 있으면 위에도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밑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행사 변형에서 밑변은 서로 어떻게 한다? 평행한 두 변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두변 사이에 수직으로 내린 이 거리, 자, 이게 높이가 되는 것이니 우리 오른쪽에서 표시를 해보면, 자, 오른쪽은 지금 이 오른쪽 변이 밑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 변도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밑변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높이 어떻게 구하라고요? 두 밑변 사이에 수직으로 내린 그 거리가 여러분 높이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밑변 사이에, 자, 수직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내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수직으로 내리면, 자, 두 밑변이 있어요. 두 밑변 사이에 수직으로 내리면 이렇게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요만큼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수직이 안 되겠죠? 자, 수직을 여러분들 만들어 볼까요? 자, 수직을 만들면, 자, 요렇게 여러분들 높이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가상의 선을 이렇게 이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랑 수직으로 이어보는 거예요. 자, 이 선과 선생님 지금 자가 없지만 우리 친구들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한번 수직을 재보는, 아, 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수직을 재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요만큼도 뭐가 되는 거죠? 높이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번 문제 평행사 변형의 높이 중요한 것보다 두 밑변 사이에 수직으로 내린 이만큼의 거리다. 자, 이게 높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고 수직인 조건 만족해서 우리 친구들이 높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평행사 변형을 그림과 같이 잘라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가로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밑변의 길이였다. 그리고 세로가 무엇이었다? 결국은 평행사 변형의 높이였다. 자, 그래서 우리 밑변의 길이 얼마인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5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5. 자, 높이는 그러면은, 자, 이만큼 수직으로 내린 거. 1, 2, 3. 3cm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넓이는 얼마다? 15제곱cm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구한 거 보시면은 하나에 1제곱센티미터짜리 모는 종이죠? 자, 몇 개가 여러분들 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까? 15개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제대로 계산한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해볼까요?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 7cm, 그리고 높이, 자, 두 밑변 사이의 거리 5cm니까 7 곱하기 5에서 얼마? 35제곱cm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밑변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그럼? 그렇죠. 두개 평행한 변. 자, 13cm가 밑변이 되겠네요. 자, 밑변 13 곱하기 높이,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수직으로 내린 거리 6cm. 자, 그래서 얼마? 78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해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평행사변의 높이가 다음과 같을 때 밑변을 모두 찾아 기호 쓰는 문제예요. 자, 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밑변 사이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니까 수직으로 내렸네요. 자, 수직으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여러분 수직으로 내렸어요. 자, 보니까 두 변이 서로 평행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문제에서의 밑변은 무엇이다? 기역과 미음이다.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15cm일 때 높이가 몇 cm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자, 높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자, 근데 거리인데 수직으로 내렸을 때 거리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15cm라고 한다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변과 왼쪽에 있는 이 변이 지금 서로 밑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두변 사이의 거리, 수직으로 내려진 거리를 보면, 바로 여기서 여기로 이어진 무엇이 높이가 된다? 그렇죠. 20cm가 높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3번 문제는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이 밑변 잘 찾고 높이 잘 찾아주면 돼요. 자, 밑변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평행한 두 개의 변이었었죠. 그쵸? 서로 평행한. 자, 그러면 여기서의 지금 서로 평행하고 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쌍이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럼 밑변이 될수 있는 후보는 12cm도 될수 있고 20cm도 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넓이 구하려면 높이가 필요하죠? 자,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무엇이다? 거리다. 수직으로 내렸을 때 거리다. 자, 지금 보니까 두 밑변 사이의 수직으로 내린 거리. 그렇죠? 얼마? 16cm네요. 자, 그렇다면 밑변을 무엇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cm를 밑변으로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12cm 곱하기 얼마? 16cm. 자,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여러분들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곱해 볼까요? 12 곱하기 16을 하면요. 26에 12, 61은 6, 72, 21은 2, 11은 1. 자,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온다? 192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18m이고 높이가 24m인 평행사변형 모양의 밭이 있다고 해요. 자, 이 밭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이야기해 보세요. 자, 시작. 그렇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죠. 자, 다행히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 18m라고 나와 있고요. 높이는 24m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줘라? 곱해줘라. 자, 그럼 곱해줘 보겠습니다. 자, 24 곱하기 18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랑? 자, 곱하기 해볼게요. 4, 8에 32. 2, 8에 16. 그쵸? 19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 1은 4, 2, 1은 2.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더해줄까요? 하나 올라가고요. 3, 4.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432가 나오네요. 자, 몇 제곱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432제곱미터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보고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먼저 연우가 모양이 다르니까 넓이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연우의 말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넓이도 달라? 그럼 진짜 넓이가 다른가?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세 가지의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우리 핑크색 평행사변형부터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밑변은요, 평행한 두 변이라고 했어요. 서로 마주보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을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는 2cm가 되겠고요. 자, 높이는
그 밑변 사이의 수직으로 되는 거리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1, 2, 3, 4, 4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넓이가 얼마가 돼요?

4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가운데 있는 노란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양은요, 평행사변형보단 직사각형 같지만, 사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할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 일단 밑변의 길이 얼마? 2cm. 자, 높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4cm죠? 그러면은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 8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 보니까요. 지금 밑변의 길이 2cm고요. 높이 여기서 바로 가기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라? 가상의 선을 그어라. 자, 밑변 이어주는 쭉 평행한 가상의 선을 이으면, 자, 위에 있던 밑변과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 4 얼마? 4c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넓이가 지금 다르다고 한 연우나 또 아래에 있는 가연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넓이가 다르다고 했으니 잘못된 말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서연이를 보니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모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변의 길이 2cm, 그다음 높이 4cm에서 넓이가 모두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서연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합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건데요. 자, 우리 노란 색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면 8 곱하기 6 해서 얼마? 48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7cm입니다. 자, 높이가 얼마예요? 12cm인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하면 8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84제곱센티미터와 48제곱센티미터. 자,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그렇죠. 132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6번 문제 정답도 어렵지 않게 구하였습니다. 자, 7번은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지금 나와 있고요. 무엇이 나와 있냐면 밑변이 나와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자, 이때 우리가 높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부분에 숫자를 넣으면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어요? 밑변의 길이에,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해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9에 얼마를 곱해줘야 여러분들 63이 되죠? 그렇죠. 9, 7에 63. 자, 따라서 우리 높이는 얼마가 된다? 7cm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 7번 문제의 정답 찾았습니다. 8번 문제는요, 높이가 12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인데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7번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밑변의 길이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표시한다? 네모라고 표시를 하자. 자, 그러면 우리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평행사변형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12에 어떤 수를 곱해줬더니 72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네모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72에서 12를 나눠준 것만큼이겠죠? 자, 나눠주면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 자, 따라서 밑변의 길이 몇 센티미터다? 6cm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요,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이고, 모양이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 두개 그리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곱해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12가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일단 밑변의 길이가 2cm이고 높이가 얼마? 6cm인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6cm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 6cm만큼 그리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우고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가 우리 3cm인 거 생각해 볼까요? 그럼 높이가 4cm가 돼야 됩니다. 자, 4cm만큼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에다가 우리 점 하나 찍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만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서로 평행하게 하는데, 자, 요렇게 우리 기울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기 3cm만큼 그린 다음에, 요렇게 그려주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는 3cm,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인 평행사변형, 넓이 12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 하나 그렸고요.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번에는 가로를 여러분 6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만큼 여러분들 표시해 보시고요. 자, 2cm입니다. 높이가 2cm. 그러면, 아, 여기 정도까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2cm 정도 되게 우리가 이렇게도 평행사 변형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자,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얼마여야 넓이 12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행사 변형인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10cm, 30cm, 24cm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평행사 변형에서 우리 넓이를 일단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우리 여기서 높이, 이만큼의 높이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가 높이가 되기 위해서는 30cm가 밑변인 경우인 겁니다. 자, 근데 다행히 여기 10cm와 또 높이 24cm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24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해주니까요. 자, 그런데 이 240제곱센티미터는 밑변이 30이고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이거를 계산할 때도 똑같이 240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30 곱하기 8을 해줘야 24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알맞은 수 8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 구하려고 하는 건, 우리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네모 안에 알맞은 수예요. 이 평행사 변형의 이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직사각형과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지금 조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가로와 세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가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를 우리 친구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16cm 가로, 세로 6cm 곱하면, 그렇죠? 얼마? 96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 역시 같으니까 9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평행사 변형의 밑변의 길이를 네모, 모르니까 네모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네모 곱하기 8을 했을 때 96이기 때문에, 자, 네모는 얼마가 된다? 96 나누기 8을 해서 12가 된다. 자, 그래서 네모 12cm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역시 직사각형과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같아요. 자, 이번엔 높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15 곱하기 6을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90이 나옵니다. 자, 90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도 90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는 9cm예요. 자, 높이를 모릅니다. 자, 9 곱하기 얼마를 냈더니 90이 나와야 돼요. 자, 네모에 들어갈 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90 나누기 9, 10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얼마다? 10cm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넓이 같은 걸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줬는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네모가 10인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 친구들 이답 속에 들어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했었어요. 먼저 살펴봤었던 게 밑변과 높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밑변은요, 평행사 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 자, 이걸 밑변이라고 한다. 자, 밑변은 우리 밑이라는 것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행한 두 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위아래 변이 밑변이 될 수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 변이 밑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높이는요, 우리 밑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두 밑변 사이의 거리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밑변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 인것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직사각형을 우리가 바꿔줘서 만들었었죠? 자, 그렇게 바꿔서 만들었더니 결국은 가로가 무엇이었더라? 밑변의 길이였고 세로가 무엇이었더라? 높이랑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나온 것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요,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높이가 20cm인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인데요. 이 평행사 변형의 밑변의 길이 몇

0: 센티미터인지 우리 친구들 정답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을 해보시고,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 내용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새로운 단원으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번 단원부터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여기 보이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이 연우라고 해요, 연우. 연우가 예전부터 가지고 놀던 이 쌍키나무, 이제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게 되어서, 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겠다, 사촌동생에게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상자에다가 쌍키나무를 막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보이는 이 쌍키나무는 이 상자 안에 몇 개나 담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쌍키나무를 다 담은 이 상자,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오, 포장지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은 바로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예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부피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부피의 단위를 알아보고, 직육면체의 부피, 그리고 겉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선생님, 부피가 뭐예요? 대체 겉넓이는 뭐죠?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날 개념은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 알아보기예요. 여기 처음 보는 단위가 나왔죠.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었는데요. 자, 1세제곱센티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개념 만나볼까요?

우리 이번 단원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바로 1세제곱 센티미터를 알아볼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1세제곱 센티미터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선생님이랑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피라는 거예요, 부피. 부피란 무엇일까? 선생님, 저 넓이도 알겠고, 무게도 알겠고, 길이도 알겠는데, 부피는 대체 뭐예요? 부피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여기 아래 보세요.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피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공간 있죠? 이 공간에서 여러분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 있죠? 이 교재에도 부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부피가 있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펜에도 부피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단원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넓이잖아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볼 거예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알아보는 방법, 비교해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 맞대어서 부피를 비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단위를 이용하여 부피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육면체가 있어요. 여러분, 한눈에 봐도 어느 것의 부피가 더커 보이나요? 자, 부피라고 하는 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어느 것이 공간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냐고요? 가랑 나중에서 네, 한눈에 봐도 나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림 없이도 우리가 부피를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대어 비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가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2cm, 3cm. 어느 것이 더 긴가요? 네, 3cm가 더 길죠. 세로 3cm, 4cm예요. 어느 것이 더 긴가요? 4cm가 더 길죠. 3cm 그리고 5cm. 자, 높이도 차이가 있죠. 어느 것이 더 긴가요? 5cm가 더 큽니다. 아, 가로, 세로, 높이까지 비교를 했을 때딱 맞대어 보니까 나가 각각 더 길더라. 그래서 이 나가 더 부피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직립면체의 모서리를 맞대어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가 직립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나 직립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보다 더 짧으므로 가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더 어때요? 작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가가 더 작은 거고요. 나가 더 부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를 비교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단위를 이용하여 부피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를 잴 때에도 무게를 잴 때에도 어떤 우리가 공통적으로 약속하는 단위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위를 이용하여 부피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는 거죠. 가나 다가 있어요. 연두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조각을 우리가 단위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가랑 나는 단위로 사용하는 이 연두색 모양의 직육면체의 크기가 똑같고 다는 좀 달라 보이죠? 가와 나는요, 크기가 같은 블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해요? 그렇죠. 개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블록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 나와 부피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는 블럭이 6개가 사용되었네. 다에는 블럭이 5개가 사용되었네. 그러니까 나가 부피가 더 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다는 비교를 할 수가 없네. 가랑 나를 비교해 볼까? 가 상자에는 블록이 2개, 그렇게 2층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개만큼이 들어가고 나 상자는 3 곱하기 2. 즉, 6개만큼 블록이 들어가니까 가 상자의 부피는 나 상자의 부피보다 블록이 2개만큼 더 들어가서 더 큽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피보다 가상자의 부피가 나상자의 부피보다 블록 두 개만큼 더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번에는요, 부피의 단위로 사용될 수 있는 모양, 어느 것이 알맞을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쌓기나무처럼 생긴 이 모양 하나는 상자를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도 빈틈이 안 생기잖아요. 착착착착 넣어보면. 그래서 부피의 단위로 알맞아요. 우리가 단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아래쪽에 있는 이 공모양을 보니까, 공모양을 넣었을 때 상자를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 부피의 단위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부피를 재기 위해서 단위를 쓰는데, 이렇게 빈 곳이 많이 생기면 부피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쌓기나무처럼 생긴 이런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모양을 단위로 사용하면 편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개념 꽉입니다. 우리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부피를 나타낼 때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예요.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쓰고 읽을 때에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예요. 자, 그러면 가로도 1cm, 세로도 1cm, 높이도 1cm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넓이의 단위로 보았을 때 제곱센티미터 봤을 거예요. 그때에는 오른쪽 위에 숫자가 2라고 쓰여 있었죠? 이번에는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읽을

때에도 다르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피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쌓기나무 사용된 개수 세는 방법은 다 알죠? 네, 가로에 몇개 사용되었나, 세로에 몇개 사용되었나, 뭐 높이에는 몇 개만큼 있지? 이거잖아요. 자, 그 개수만 셀수 있다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모양 하나, 이것을 우리가 1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그 부피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가로에 두 개, 세로에 두 개만큼 놓여 있어서 이 정육면체가 몇 개? 2는 4, 4개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육면체 모양, 이 하나가 1세제곱센티미터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피는 4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모양은 가로에 3개, 세로에 3개만큼 놓여 있어요. 3, 3은 9, 총 정육면체 9개만큼 놓여 있는데요. 이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의 부피는 9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블록을 직육면체에 빈틈없이 채워서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오늘의 개념 어렵지 않았죠? 그럼 우리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하네요. 자, 가나다 세 개의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직접 우리가 맞대어서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대어 비교를 할 때에는요, 모서리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1번, 부피가 가장 큰 직육면체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로의 길이 비교해 볼게요. 3cm, 3cm, 3cm. 어? 똑같잖아요. 그럼 세로 비교해 볼게요. 4cm, 4cm, 4cm. 예? 또 똑같네. 그럼 어떡해요? 높이 비교해야죠. 2cm, 3cm, 5cm. 아, 높이가 달랐네. 그럼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맞대어 봤을 때그 모서리의 길이가 더 기니까, 아, 부피가 더 크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바로 다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부피가 가장 작은 직육면체의 기호 써보래요. 자, 길이가 가장 짧은 모서리 바로 가에 있었죠. 그러니까 가의 부피가 가장 작은 거예요. 다 그리고 가라고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2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과자 상자를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부피가 더 작은 직육면체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과자 상자의 개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자, 몇 개씩 사용되었지 이걸 보고 더 적은 개수만큼이 있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먼저 가 경우를 보면 과자 상자가 가로에는 4개만큼 그 다음 몇 층으로? 4층 높이로 놓여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4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16개만큼 놓여 있는 거죠. 나는 가로에는 5개, 몇 층으로? 3층으로 놓여 있어요. 5, 3, 15이니까 15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자 상자의 하나의 부피는 모두 다 같다라고 보았을 때 사용된 과자 상자의 수가 더 적을수록 부피가 더 작은 것이잖아요. 16개, 15개. 부피가 더 작은 것은 바로 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네모 안에 써넣으세요. 자, 보기에는 1제곱센티미터, 1세제곱센티미터, 1제곱센티미터,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낱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알맞게 한번 넣어볼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자, 부피래요? 그럼 부피의 단위 써야겠죠?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쓰고, 그 다음 읽을 때에는 1세제곱 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4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부피를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쌓기나무의 개수를 생각해서 우리가 부피를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자, 가로에는 2개 놓여 있고요. 세로에도 2개 놓여 있어요. 몇 층으로? 3층으로 놓여 있는 거죠. 3층 높이로.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그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2는 4, 4, 3, 12. 1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부피가, 이거 하나만큼의 부피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결국 전체 이 모양의 부피는 얼마만큼이에요? 12개 사용됐으니까 12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어렵지 않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부피가 더큰 직육면체의 기호를 쓰세요. 자, 부피가 더큰 직육면체를 찾으래요. 우리가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렇죠. 바로 직접 맞대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서리의 길이를 비교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단위를 활용하는 거였죠. 자, 몇 개만큼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를 보니까 간은 가로 10cm, 세로 7cm, 높이는 4cm고요. 나는 가로는 6cm, 세로는 7cm, 높이는 4cm예요. 그러면 높이는 4cm로 같고, 세로도 7cm로 모두 같아요. 가로를 비교했을 때 10cm 그리고 6cm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더긴 가가 부피가 더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피가 더큰 직육면체 바로 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2번,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부피의 단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오, 여기 보니까 하나는 가로, 세로, 높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는 어때요? 동그란 구슬 모양의 공 모양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피를 비교하려고 할때 어느 모양이 더 알맞을 것 같은가요? 그렇죠. 바로 빈틈없이 이 직육면체를 채울 수 있는 이 왼쪽이 단위로 알맞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구슬 모양 또는 이공 모양을 부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여러분 딱 보기에도 비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비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피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모양을 우리가 부피의 단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바로 왼쪽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에 바르게 읽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 건가요? 오, 숫자는 쉽게 읽죠. 4, 그 다음 세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어준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 4cm, 4제곱cm, 4세제곱cm? 그래요. 몇 번째? 바로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4cm는 여러분 어떻게 쓰나요? 4cm는 4cm라고 쓰죠. 이건 cm는 길이의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 4제곱cm는 어떻게 쓰나요? 4제곱cm. cm의 오른쪽 위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2라고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자,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건요, 넓이의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 4세제곱센티미터라면, 센티미터라고 쓴 다음 오른쪽 위에 3을 작게 써주는데요. 자, 이건 바로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4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간은 각설탕이에요. 나는 두부고요. 다는 휴지값이에요. 자, 각설탕의 경우는 우리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뭔가 음료수를 마실 때에다가 여기에다가 넣는 각 모양으로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진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인데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각설탕 그리고 두부, 휴지값이 있다면 어느 것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할까요? 우리가 1세제곱센티미터 우리 주변에 있는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거는 아주 작은 주사위 같은 것들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센티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나요? 우리가 자를 보면 우리가 긴 눈금, 딱 이렇게 두 개의 사이만큼이 1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1센티미터로 가로, 세로, 높이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보기에도 휴지값? 오, 훨씬 크겠죠,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보다. 두부 어때요, 두부? 두부 보면,

한 밑면의 모양이 선생님 한 손바닥 정도 될것 같거든요. 두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상태로 두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1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훨씬 더클것 같아요. 그러면 각설탕은 어떤가? 각설탕이야말로 한 요만해요. 이렇게 요만한데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큰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랑 가장 비슷한 거 찾아라. 바로 각설탕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5번입니다. 상자에 벽돌과 타일을 담아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자, 가랑 나가 있어요. 벽돌이랑 타일을 담아서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민, 가상자에는 벽돌이 16개 들어가고, 나상자에는 타일이 18개 들어가므로 나상자의 부피가 더 커. 자, 가로에 2개, 세로에 2개, 그리고 4층 높이로 우리가 벽돌을 넣으니까 16개 넣는 거 맞고요. 나도 벽돌 3 곱하기 3 곱하기 2이니까 18개만큼 타일을 넣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개수가 18개고 16개니까, 나상자의 부피가 더큰거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단위로 사용한 것이 똑같아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개수로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에요. 영호, 벽돌과 타일의 크기가 다르므로 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할 수 없어. 그렇죠. 영호가 제대로 알고 있네요. 벽돌과 타일의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피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것을 단위로 사용을 해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써라. 바로 영우의 이름을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블럭을 사용하여 세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두 상자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부피를 비교하려면, 그러니까 단위를 사용해서 부피를 비교하려면 이 단위가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 동일해야 하는 거죠. 가에 사용된 이 단위 보니까, 뭔가 세로의 길이가 좀더 길쭉한 것 같죠? 그런데 나와 다에는 동일한 크기의 그리고 동일한 모양의 단위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두 상자를 살펴본다면 봐라, 바로 나랑 다가 되겠죠. 나, 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단위를 사용해야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로 2개, 세로엔 3개가 놓여 있으니까 6개 놓여 있고, 그 다음 다에는요, 가로 2개, 세로 2개, 2층으로 놓여 있으니까 8개 사용됐네. 아, 그러면 다의 부피가 더 크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7번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블록을 사용하여 직육면체 가와 나를 만들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나 수를 써넣으세요. 자, 네모가 네모보다 블록 네모개만큼 부피가 더 큽니다. 아, 부피를 비교했나 봐요. 부피를 비교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정육면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서 비교를 했나 봐요. 가를 보니까 가로의 3개, 세로의 3개, 2층 높이로 쌓았구나.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9, 2, 18. 그래서 18개만큼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가로에 2개, 세로에 2개, 3층 높이로. 그러니 2 곱하기 2 곱하기 3. 4, 3, 12. 12개만큼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8개 더 많이 사용됐으니까 가가 나보다 18 빼기 12는 6. 6개만큼 부피가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위가 몇 개만큼 사용되는지를 가지고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8번입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를 찾아 이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의 부피가 얼마라고 했어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만 있다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왼쪽에 있는 쌓기나무 모양 볼게요. 가로에 3개, 그 다음 세로에 2개만큼 놓여 있어요. 3, 2, 6. 6개가 사용된 거죠. 그런데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결국 부피는 얼마예요? 그렇죠. 6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가로에 2개, 세로에

두 개, 몇 층으로? 2층 높이로 이렇게 쌓은 모양이구나. 6이 12이고, 12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24네. 아, 24개가 사용됐구나. 그러면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니까 이 모양의 부피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24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10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킨 나무를 사용하여 가상자와 같은 모양을 만들고 가상자를 사용하여 나상자를 채우려고 합니다. 나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가상자가 있고요. 여기에 나상자가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나상자의 부피인데요. 나상자의 부피를 구할 때이 가상자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상자의 부피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가상자는 사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이런 쌓기 나무를 가로에 3개, 세로에 3개, 그 다음 3층 높이로 쌓아서 만든 모양과 부피가 같은 거예요. 3, 3, 9, 9, 3, 27이기 때문에, 아, 가상자의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상자가 몇 개만큼 들어가야 나상자가 될까요? 가로에는 2개, 그 다음 세로에는 4개. 몇층 높이로? 4층 높이로 쌓았으니까 2, 4, 8, 8, 4, 32. 32개만큼이 사용된 거죠? 그럼 부피가 27세제곱센티미터짜린 이 상자가 32개만큼 있는 거니까 27 곱하기 32를 계산했을 때 7이 14, 2는 4, 7, 3, 21, 2, 3은 6. 그래서 86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정답은 86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과학입니다. 자, 나의 부피를 바로 구할 수 없어요. 바로 가의 부피를 구한 다음, 우리 나의 몇 개만큼이 사용됐는지를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11번 문제 해결 접근하기입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두 상자 중 어느 상자의 부피가 몇 세제곱센티미터 더 큰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상자의 부피가 몇 세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큰지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두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의 부피를 구해서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상자에는 이 모양만큼이, 1세제곱센티미터만큼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가로에 4개, 세로에 2개, 3층 높이로 쌓은 모양이니까 4, 2, 8, 8, 3, 24. 즉, 24개만큼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의 부피는 24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나는 어때요? 나상자는 가로에 2개, 세로에는 5개. 2층 높이로 쌓은 모양이니까 2, 5, 10, 10 곱하기 2는 20이에요. 그래서 20개만큼이니까 나상자의 부피는 2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의 부피가 얼마만큼 더 큰가요? 바로 가상자의 부피가 4세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기에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를 사용하여 오른쪽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역시 가로에 3개, 세로에 4개, 그리고 3층 높이로 쌓여 있으니까 그 개수는 3, 4, 12. 12 곱하기 3은 36이죠? 36개예요. 그러면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니까 결국 부피는 얼마? 36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상자에 쌓기 나무를 36개 채울 수 있으므로 상자의 부피는 36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부피를 나타낼 때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6단원의 첫 번째 개념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직육면체의 부피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퀴즈 개념 문제 하나씩 깨다 보면 어느새 과학왕 재미있게 레벨업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4단원 북이 시작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4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이죠. 우리 몸속 여러 기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그 내용 쪽지 시험으로 정리해 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쪽지 시험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 답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쪽지 시험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1번, 2번, 3번 문제 똑같이 들어있는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뼈죠. 자, 뼈에 대한 개념 한번 문제 통해서 떠올려 보자고요. 자, 우리 몸의 뼈는요,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한가요? 일정한가요? 뼈 크기, 생김새 모두 다 똑같나요? 아니죠. 다양한 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양한 뼈 중에 우리 대표적인 몇 개의 뼈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봤어요. 자, 2번이 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뇌를 보호하는 뼈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자, 뇌. 뇌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머리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 부분에 있는 뼈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당연히 이름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머리뼈겠죠. 자, 머리뼈. 아,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선생님, 옛날에 머리뼈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자, 머리뼈입니다. 자, 3번. 짧고 둥근 뼈가 여러 개 위아래로 연결된 모양이면서 몸을 세울 수 있게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뼈는 무엇입니까? 자, 짧고 둥근 뼈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목부터 엉덩이 입까지 쭉 이어져 있네요. 꼬리뼈까지. 그렇죠. 바로 척추뼈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뼈가 있었죠? 우리 중요한 몸속 기관, 심장,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휘어진 모양입니다. 12쌍이 있어요. 자,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갈비뼈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뼈 배웠죠? 그렇죠. 바로 팔뼈죠. 자, 위에는 이렇게 긴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두 개의 뼈, 막대 모양입니다. 양쪽에 있죠. 자, 그리고 이 팔뼈보다 더 두껍고 긴 모양입니다. 맞아요. 바로 다리뼈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뼈는 더 두껍고 길게 위에는 하나, 그리고 아래는 요렇게 있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뼈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생김새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떠올려보면 되겠죠. 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 6번 보니까요. 바로 근육이 보이죠. 뼈의 단짝, 근육이죠. 4번 보니까 우리 몸의 뼈가 움직일 수 있는 까닭은 이것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것, 뼈에 붙어 있는 바로 근육이죠. 자, 그래서 뼈 하는 역할 하면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우리 몸속 기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이고요. 근육이라고 하면은 뼈와 몸속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것은 근육이다. 이렇게 꼭 짝지어서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길이가 변하는지 이제 5번, 6번 팔을 구부릴 때와 팔을 펼때 구분해서 기억해야 하죠. 선생님, 이건 내가 직접 팔을 구부려 보고 펴보면서 팔 안쪽 근육의 길이, 팔 바깥쪽 근육의 길이 직접 해보면 쉽다고 했어요. 해보면서 우리 펴로 또 간단히 정리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팔을 구부릴 때, 굽힐 때, 펼 때, 우리는요, 팔 안쪽 근육의 길이와 바깥쪽 근육의 길이 변화를 살펴봤어요. 자, 구부릴 때 어떻게 된다? 안쪽 근육이 볼록해지죠. 그 말은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고요.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평평하죠. 자, 이 말은 길이가 늘어난다 라는 것이고요. 자, 폈어요. 그러면 바깥쪽 근육이 볼록해집니다. 그 말은 바깥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고 안쪽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팔 구부릴 때팔 안쪽 근육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줄어듭니다. 자, 펼때팔 바깥쪽 근육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펼때 바깥쪽 근육의 길이 줄어든다. 자,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뼈를 어떻게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뼈가 따라 올라오면서 구부러지는 거고, 펼 때는 바깥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뼈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뼈가 내려가면서 팔이 펴지게 되는 그 원리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어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 7번, 8번입니다. 아하, 보니까 영양소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소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하, 바로 소화기관이겠구나. 자, 그럼 일단 우리 음식물 속에서 영양소를 우리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요 말이 중요하죠. 잘게 쪼개는 과정,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이 소화기관인데요. 음식의 길이다. 음식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하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라고 했죠. 자, 그럼 8번 봅시다.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내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요. 중요한 내용은요. 영양소와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하는 소화기관입니다. 무엇인가요? 자, 생각해 볼까요? 소화기가 일단 입으로 시작해요. 입에서 이로 잘게 부수고 혀로 침과 잘 섞어서 꿀꺽 삼키면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내려가죠. 어디에 도착? 위에 도착합니다. 자, 위에서 음식물이 잘게 쪼개져요. 더 잘게 쪼개집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바로 작은 창자. 작은 창자에서 더 잘게 쪼개지면서 영양소와 대부분의 수분이 흡수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작은 창자보다 조금 굵은 관인 큰 창자로 갑니다. 여기에서 남아있는 수분을 쭉 흡수하고, 그 다음 음식물 찌꺼기를 항문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영양소, 대부분 수분 흡수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작은 창자를 떠올려야 합니다. 자, 작은 창자에는요, 주름과 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는 데 효율적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이번에 9번, 10번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아하, 이건 바로 호흡이라고 하죠. 자, 이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을요, 우리는 호흡기관이라고 합니다. 호흡기관을 통해서 우리 공기의 길이죠. 공기가 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몸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 공기의 길, 호흡기관 무엇이 있었어요? 또 한번 해봅시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코로 시작하죠. 자, 코, 그 다음에 코와 연결된 기인관, 순간. 순간이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나뭇가지처럼만 갈라져요. 순간가지. 자,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 모양으로 있는 거, 폐.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한 호흡기관이죠. 자, 그 호흡기관 중에서요,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는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호흡기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코는요, 그냥 공기가 드나드는 곳이고요. 순간 가지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그렇죠, 폐라고 써줘야겠죠. 자, 호흡기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공기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이동했고, 숨을 내쉴 때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자, 9번.

어려운 10번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11번, 12번, 11번부터 보니까요.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혈액을 순환시키는데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자, 우리 몸에서요.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는 것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은요, 우리 순환 기관이죠.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혈액. 그리고 혈액이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운반, 배달부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 곳곳에 운반해주고요. 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호흡기관으로 운반해주고, 그리고 노폐물은 배설기관으로 운반해주는 이 운반, 순환과 관련된 기관, 순환기관. 그 중에서도 심장은요, 끊임없이 펌프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럼 이번에 12번입니다.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내보낸다. 그러면 뭔가 배출시킵니까? 배출기관 아니에요? 아니죠. 헷갈리면 안 되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우리는요, 배설이라고 했어요. 배설. 자, 그래서 우리 배설기관이다. 우리 몸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요. 자, 그러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 걸러내줘야 합니다. 걸러내는 일을 하는 거. 그렇죠. 콩팥입니다. 자, 콩팥은요, 노폐물을 걸러내고 오줌의 형태로 만들죠. 그러면 이 오줌이 오줌관을 따라서 잠깐 모이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방광이죠. 방광에 오줌을 모아두었다가 요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차면은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요, 첫 번째 중단원에서 뼈 근육부터 해서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그리고 배설기관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들 우리 문제 속에서 한번 써먹어 보자고요. 자, 중단원 확인 평가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뼈 하면 일단 하는 일세 개의 낱말 찾아볼까요? 몸의 형태를 만든다. 뼈는 몸속 기관을 보호한다. 뇌, 심장, 폐 이런 거 보호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뼈는 몸을 지탱하여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 뼈가 하는 일 설명 잘돼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생김새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뼈는 크기와 생김새가 어떻다? 다양하다. 둥근 모양 있고 휘어진 모양 있고 막대 모양 있고 크기도 다 달랐죠. 맞습니다. 뼈와 근육은 관절로 연결되어 있다. 뭐 관절이 연결되는 거라고 했는데 뼈와 관절이 근육이 관절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죠. 관절은요, 바로 뼈가 맞다 연결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했어요. 뼈와 뼈는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육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 4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뼈 생김새,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특징들 다시 한번 이 문제 속에서 정리해 둡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3번이에요. 다음은 영민이가 뼈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영민이 정리 잘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머리뼈부터 정리했습니다. 머리뼈는 둥근 모양. 맞죠? 우리 친구들 머리뼈 만져보세요. 둥근 바가지 모양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가. 머리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머리뼈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머리에 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뇌가 있죠. 아, 그러니까 머리뼈는요, 뇌를 보호해. 이런 말이 가에 적혀 있어야 하겠네요. 자, 그 다음 팔뼈를 설명했어요. 팔뼈는 곧고 긴 막대 모양이야. 맞죠? 우리 친구들 팔뼈 만져보세요. 곧고 긴 막대 모양 맞아요. 팔뼈가 있어서 물건 들수 있어. 그렇죠? 자, 이번에 갈비뼈 설명합니다. 갈비뼈는 휘어진 모양이야. 활처럼 휘어져 있는 거 만져보세요. 오,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 있죠? 맞습니다.
몸속에 있는 폐와 심장 같은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맞지요? 갈뼈가 있는 그 부분에 심장, 폐다 있습니다. 자, 이제 척추뼈는 여러 개의 짧고 둥근 뼈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모양이야. 맞죠? 우리 여기 이렇게 등 만져보면은 짧은 뼈들이 연결된 모양 맞습니다. 우리 몸을 똑바로 서게 해준다. 맞게 설명했어요. 자, 다리뼈는 팔뼈보다 짧고 가는 막대 모양. 우리 친구들 다리뼈 만져보세요. 팔뼈보다 짧고 긴 다리가 팔보다 짧다? 이상하겠죠? 그쵸? 팔뼈보다 어때요? 두껍고 긴 막대 모양이야 라고 해야겠죠? 미음 틀렸네요. 팔뼈와 모양이 비슷하다. 그렇죠. 위에는 하나, 아래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다리뼈는 몸을 받쳐주고 우리가 걷거나 뛸수 있도록 해준다. 맞죠? 자, 그럼 2번. 기역부터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래요. 무엇이 틀렸나요? 바로 미음이 틀렸죠. 다리뼈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뼈는 몸속 기관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관련지어 머리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 글에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머리뼈 둥근 모양이고, 자,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을 보호한다? 뇌를 보호한다. 간단하게 뇌를 보호한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근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근육의 생김새, 크기와 생김새 다양합니다. 맞죠? 자, 근육은 뼈와 몸속 기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뼈는 뼈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보호해주는 거 맞고요. 근육은 붉은색을 띠며, 붉은색은 맞아요. 굵게 덩어리져 있다고요? 아니죠. 우리 근육은요, 가늘게 갈라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육하면요, 개념 설명할 때 고무줄 다발 같다라고 했잖아요. 고무줄이 막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늘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3번 일단 틀렸고요. 자,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인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맞습니다. 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자, 뼈에 붙어있는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 맞지요.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모든이라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팔다리 근육은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과 같은 근육은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내 맘대로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죠. 심장 지금 쉬어야 할것 같아. 자, 심장 쉬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해집니다. 혈액이 순환하지 못해서. 자, 그래서 우리 근육은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팔, 다리 근육과 같은 것도 있지만, 심장과 같은 근육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거 3번과 5번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이에요. 다음은 팔 모형을 구부릴 때와 실제 팔을 구부릴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팔 모형과 실제 팔 비교하면서 몸이 움직이는 원리 알아보았는데요. 자, 팔 모형에서 어떻게 하면요, 이팔 모형이 구부러졌었나요? 맞아요. 위팔 안쪽 빨대의 길이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아래 팔뼈 그림이 이렇게 잡아당겨지면서 팔이 구부러졌죠. 자, 그럼 실제 팔에서는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볼록해지면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팔이 따라 올라가서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팔 모형은 위팔 안쪽 빨대의 길이를 어떻게 줄이면 구부러지고요. 실제 팔은 팔 안쪽 근육이 어떻게 줄어들면 구부러진다. 줄이면 줄어들면에 동그라미 표시해줘야겠죠. 자, 6번입니다. 소화기관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음식의 길이에요. 우리 먼저 어디에서 먹는다? 입에서 먹습니다. 입으로 먹습니다. 입에서 씹어요. 잘게 부수고, 혀로 침이랑 막 섞어서 꿀꺽 삼키면 바로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위에 도착합니다. 자, 위에서 음식이 잠깐 저장되면서 이 소화를 돕는 액체를 통해서 잘게 잘게 부서지죠. 자, 그리고 나서요, 바로 작은 창자로 갑니다. 작은 창자에서 음식물이 더 잘게 쪼개지면서
영양소와 대부분의 수분이 흡수되고요. 그리고 나서 큰 창자로 가서 남아있는 수분 흡수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찾아봅시다. 위 여기 있고요. 식도 여기 있고요. 큰

상자 여기 있고요.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그리고 미음, 그리고 비읍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코는요? 맞아요. 바로 호흡기관입니다. 자, 그럼 호흡기관 또 찾아볼까요? 코, 그 다음에 폐도 호흡기관이고요. 그리고 숨관, 가지도 호흡기관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숨관도 호흡기관이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심장은요? 그렇죠. 바로 순환기관입니다. 자, 순환기관 심장 말고 또 찾아볼까요? 그렇죠. 바로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 혈관도 순환기관입니다. 자, 그럼 콩팥은요? 그렇죠. 바로 콩팥은요, 배설기관입니다. 콩팥 이외에도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었죠. 그래서 소화기관만 찾아서 기호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봅시다. 오른쪽은 우리 몸속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각각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소화기관에 이름 적어 봅시다. 자, 기역은요, 입입니다. 자, 니은은요, 긴 통로, 긴 관, 바로 식도고요. 자, 디귿은요, 주머니 모양입니다. 위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여기 이렇게 구불구불한 관. 맞아요. 바로 작은 창자. 자, 그 다음에, 자, 미음은요, 조금 작은 창자보다 굵은 관이죠. 큰 창자. 큰 창자와 연결된 이 부분은 항문이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기역. 그러니까 입은 음식물을 저장하고 침과 섞는다. 침과 섞는다는 맞는데요. 음식물을 저장하는 것은 바로 위가 하는 일이죠.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식도죠. 식도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낸다고요? 아니죠. 니은은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틀렸어요. 디귿, 위죠. 위는 음식물 찌꺼기가 지나는 길로 주로 수분을 흡수한다. 이건 무엇에 해당하는 건가요? 음식물 찌꺼기에서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건 바로 큰 창자, 미음에 해당하고요. 리을은 작은 창자죠. 작은 창자는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고 영양소와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5번. 미음. 바로 무엇인가요? 미음 큰 창자죠. 큰 창자는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아니죠.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바로 비읍, 항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거 4번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8번입니다. 오른쪽은 붉은 색소물에 넣은 주입기에 펌프를 눌러서 혈액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래요. 자, 순환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모형으로 알아봤다면, 모형, 그 준비물이 각각 우리 몸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꼭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펌프는요, 우리 몸에 무엇에 해당하죠? 맞아요. 바로 심장에 해당합니다. 자, 붉은 색소물은요, 혈액이죠? 자, 붉은 색소물이 이렇게 관을 따라 이동하죠. 그러면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 이 관에 해당하는 것은요, 바로 혈관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붉은 색소물은 노폐물을 의미한다. 아니요, 혈액을 의미한다. 라고 해야 하고요. 펌프를 누르면 관을 따라 붉은 색소물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관을 따라가서 구분관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된다라고 했어요. 오호, 맞습니다. 펌프 누르면 관을 따라 붉은 색소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펌프는 콩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붉은 색소물이 이동하도록 한다. 콩팥이 아니라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펌프를 빠르게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동하겠죠. 그리고 펌프를 천천히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어떻게 천천히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2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오른쪽은 우리 몸속 순환기관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이름도 쓰고요. 역할도 쓰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기역은요.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심장입니다. 자, 심장 하면요.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선생님이 생명의 펌프라고 했죠. 자, 펌프 작용을 통해서요,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자, 그럼 니은은요, 온몸에 퍼져 있는 가늘고 긴 관, 그렇죠. 바로 혈관입니다. 자, 혈관에 하는 일은요, 뭐예요? 혈액의 길이에요. 혈액을 이동하는 통로다. 자, 이렇게 짝지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예시 볼게요. 기억은 심장이고 이름 썼어요. 펌프 작용을 해서 혈액을 끊임없이 순환시킨다. 자, 역할 적었고요. 니은은 혈관입니다. 이름 적고요.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이름, 그 다음에 역할 모두 다 적어야지만 완벽한 100점짜리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이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호흡기관에서 공기의 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쓰래요. 자, 들이마십니다. 그럼 어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죠? 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코에 연결된 긴 관, 숨관. 순간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나뭇가지 모양의 길을 따라갑니다. 숨관 가지. 그리고 어디에 도착? 배에 도착하게 되겠죠. 자, 내쉴 때는 이 과정이 반대로 가는 거죠. 자, 폐에서 시작해서 숨관과지를 통해서 숨관을 통해서 코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배설기관을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 자신의 장점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가라에 해당하는 기관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가가 내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지. 걸러낸다. 강낭콩 모양이다. 그럼 딱 떠오르는 거 요렇게 양쪽에 생긴 거. 그렇죠. 요렇게 생겼죠. 자, 바로 콩팥이죠. 걸러낸다. 콩팥. 나. 오줌은 내가 길을 열어야만 몸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 길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건 바로 요도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오줌을 모아두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오줌바다가 될걸? 오줌을 모아둔다. 이말 하면요. 작은 공 모양의 방광이겠죠. 가늘고 길다고 날 무시하면 안 되지. 오줌을 안전하게 창고로 전달하는 건 오직 나뿐이야. 오줌을 안전하게 이 창고는요,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죠. 방광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콩팥에서 방광으로 오줌을 전달하는 건 바로 오줌관이죠. 아, 각각 다 장점이 있네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다르게 짝지은 거 한번 볼까요? 가는 콩팥 모두 콩팥이고요. 나는 요도, 다는요 방광, 그리고 라는 오줌관. 그러니까 5번이 정확하게 짝을 지어 놓았네요. 마지막 12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오른쪽에 자동 이것 충격기는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되도록 펌프 작용을 하는 이것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이용합니다. 펌프, 생명의 펌프, 우리 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자동 심장 충격기로 전기를 이용해서 심장 박동, 심장의 리듬을 다시 되찾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응급처치 도구다라고 했었죠? 정답, 심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자,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배출기관인가요? 배설기관인가요?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쓰면서 배출과 배설, 각각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 한번 구별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4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함께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아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46강에서는요. 지구의 운동 북2에 돌입합니다. 41쪽에 있는 쪽지 시험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을까요?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운동장과 숲속 중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를 관찰하기 알맞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태양 그리고 별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저무는 이런 모습을 관찰을 할 예정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후보지가 운동장이 있고 또 숲속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장은 넓고 여러분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건물이 크게 많지 않은데, 숲속은 어때요? 나무가 울창하지요. 여러분,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관찰하기에 더 적절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에는 나침 반으로 방위를 확인하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해 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우리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요? 남쪽 하늘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가 남쪽이지? 어디가 남쪽이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찰을 위해서 나침반이라는 준비물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나침반이 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봐야 됐더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나침반을 가지고 어느 쪽을 향해서 서야 하나요? 남쪽을 향해서 서야 합니다. 남쪽을 향해 섰을 때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남쪽의 가장 높은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저무는 이러한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별도 마찬가지로 이 동쪽에서 떠올라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죠? 3번 문제 갈게요. 하루 동안 태양은 동쪽, 서쪽 하늘에서 동쪽,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루 동안 태양은요,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이때의 위치가 가장, 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쪽 하늘로 저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시작은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시작은 동쪽, 마무리는 서쪽이라고 정리해 주세요. 4번 가볼게요. 하루 동안 별은 동쪽, 서쪽 하늘에서 동쪽,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알맞은 정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별 그리고 태양 모두 동쪽에서 떠올라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저물어 갑니다. 이후에 문제 풀면서 우리 확인하겠지만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런 위치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등 실험 했었거든요. 이 전등 실험을 하면서 전등을 앞에다 놓아두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회전을 하는 모습을 해보았었습니다. 이때 이 전등은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이 전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요. 이 태양이나 별은 너무 멀리, 태양도 우리 태양계에 있는 유일한 별로서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천체인데요. 이러한 태양 그리고 별과 같은 것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마치 태양과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는 자전을 어떻게 하느냐? 지구는 자전을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합니다. 우리가 전등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 이 전등의 모습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루 동안 별이든 태양이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물체의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5번 한번 가볼게요. 하루 중 태양은 어느 쪽 하늘에 있을 때 가장 높이 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태양이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에 위치하는데요. 하루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언제 가장 높이 떠 있나요? 태양은 남쪽 하늘에 있을 때 가장 높이 떠 있습니다. 남중 고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때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정답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면 남쪽 하늘에 있을 때 가장 높이 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는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고 별은 서쪽에서 떠올라 동쪽으로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과 별 모두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고 또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집니다. 이것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에서는요, 같습니다의 동그라미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7번 한번 가볼게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어서 만든 가상의 직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구 모양으로 있고요. 여기 북극 그리고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이 있습니다. 왜 점선으로 표시를 하나요?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있는 그러한 선이 아니라 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전을 하도록 만드는 축이라고 해서 이 축의 이름을 우리는 자전축이라고 부릅니다. 8번 가볼게요. 지구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자전을 하나요?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이나 별을 관측할 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저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동에서 서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면이라는 이 차원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마치 서와 동, 동에서 서라는 것이 하나의 이미지인 것 같이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때 기준으로 잡는 것은요, 여러분의 앞쪽 방향이에요. 앞쪽 방향을 생각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라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만약 위쪽에서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위쪽에서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자전축이라고 치면요. 여기 남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동, 서, 관측자가 있을 겁니다. 관측자에게는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실제 지구는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아하,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엔 반대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과 별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해두고 계셔야 해요. 9번 가볼게요.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나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다른 문제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지구가 있다면 북쪽, 북극 그리고 남극,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선이 있고 이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 가상의 선의 이름이 바로 자전축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 지평선이 있을 때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태양이 뜰 때부터 남쪽 하늘로 떠오르고 그리고 질 때까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태양빛을 받고 있는 반구에 있거든요. 태양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밝다, 밝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을 우리는 낮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태양이 지고 난 이후 그리고 다시 뜨기 전까지를 밤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구라는 구에서 반구, 태양의 빛을 받고 있는 반구에 속하는 이때, 이때 우리는 낮이고 이때 우리는 자주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11번 가볼게요.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지역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여러분, 지구가 있었어요. 지구의 자전축도 한번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는 것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태양이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가깝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 실제 상황과는. 그런데 태양빛은 직선으로 나아가고 직선으로 태양빛을 받는 이 반쪽 부분, 여기 부분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바로 낮이 되는 겁니다. 이 직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요. 이 태양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지구가 한 번에 전체가 모두 밝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지역은 바로 낮이 됩니다. 바로 이 선생님이 빗금을 친 부분이 낮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12번입니다. 지구의 무엇으로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날까요? 여러분, 낮과 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 낮,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는 밤인데 특히 또 알 수 있는 또 다른 힌트는 하루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은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하루를 주기로 한 바퀴를 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루라는 표현을 보면서 지구의 자전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삼아서 우리 공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전은요, 한 천체가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한번 알아둘게요. 태양이라는 이 또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그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공전이라고 하고요. 공전은 한 바퀴를 도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한 바퀴를 도는 주기가 1년입니다. 1년이라서 이 자전은 하루, 공전은 1년이다 라고 하는 이 차이도 함께 알아두실게요. 이제 우리 중단원 학인평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의 두 장소 중에서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도 있고요. 나무가 많은 공원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남쪽 하늘 잘 보여야 돼요. 남쪽 하늘이 잘 드러나야 한다.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혹은 나무 등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가리지, 가리는 것이 X.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요, 넓어서 이 하늘 부분 쳐다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많은 공원 어때요?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하늘이 잘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하면 운동장이 나무가 많은 공원보다 훨씬 더 관찰하기에 좋다. 그래서 이 1번에는 정답이 기억이 되겠고요. 2번 가볼게요.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태양의 위치 변화 관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바라보아야 한다? 남쪽 하늘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남쪽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동그라미이고요. 여러분, 돋보기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돋보기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은 태양 관측용 안경이겠죠. 태양을 여러분의 육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돋보기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관측 일지 어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관측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동쪽이다, 서쪽이다. 그리고 이쪽에는 얕은 건물이 있고, 이쪽에는 아주 낮은 언덕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간단한 위치를 적어 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대, 8시 반, 10시 반, 12시 반, 2시 반, 4시 반 정도에 태양이 이렇게 변화하였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록을 하는 것은 바로 관측 일지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2번의 정답은 나침반과 관측 일지겠죠. 여러분, 여기서 페트리 접시 필요할까요? 페트리 접시처럼 어떤 특정한 관찰 대상을 놓아두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의 관찰 대상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그리하여서 2번의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남쪽 하늘 바라보고 있고요. 왼쪽에는 동쪽, 오른쪽에는 서쪽입니다. 지금 2시간 간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정한 공간에서 관찰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관찰을 해봤더니 동쪽에서 떠올라서 점점 더 올라가고, 남쪽 하늘에서 가장 높았다가 점점 내려와서 서쪽 하늘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하루 동안 별의 위치는요, 하루 동안 별은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고요. 4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투명 반구에 점을 찍어서 표시하면서 하루 동안 태양에 무엇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여기에 있을 때이 유성매직이나 색연필을 갖다 대고요. 이 태양 그림자가 방위표의 중간 정도에 오는, 방위판의 중간 정도에 오도록 하여서 여기 부분에 점을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찍게 되는 점의 위치도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 반구를 이용한 실험 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태양의 위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4번에서의 정답은 태양의 위치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5번 가볼게요. 5번에서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와, 이 사람 이쪽으로 투명한 방구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남쪽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북투 정도 되니까 여러분에게 남쪽이다,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문제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눈이 닿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오른쪽은 도대체 어디?

일까요? 남쪽이니까 우리 왼쪽 동쪽이라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배웠어. 그러니까 무조건 동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오히려 뒤통수를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쪽이 이쪽 방향이라면 이 사람의 왼쪽이 동쪽이고 이 사람의 오른쪽이 서쪽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가는 서쪽, 나는 동쪽이라고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위 그림에서 다음 방위가 들어갈 곳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서쪽, 나는 동쪽이다. 늘 해왔던 것처럼 그림에서 남쪽, 동쪽, 서쪽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상황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뒤통수가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그림을 조금 더잘 그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어요. 이 뒤통수가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이 사람의 오른쪽은 서쪽, 왼쪽은 동쪽이거든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이 사람의 오른쪽은 서쪽, 왼쪽은 동쪽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잡아내셨어야 해요. 이제 6번 가볼게요. 현재 관찰자가 보는 남쪽 하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여러분, 이제야 이 사람의 뒤통수 부분이 나왔어. 뒤통수 부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느냐?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기역일까요? 니은일까요? 지금 니은 상황은요, 오히려 머리 위쪽으로 태양이 뜬 상황이기 때문에요, 태양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역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7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은 스스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 모형 실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구의 자전이다. 이 실험은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네요. 물음에 답하시오. 모형 실험인데요. 스마트 기기 그리고 전등이 있습니다. 여기 회전 의자가 있는데요. 이 회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스마트 기기 그리고 회전 의자 이 자체가 우리 지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회전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전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등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쪽 그리고 서쪽 붙임딱지를 붙여놓고요. 태양의 역할을 하는 전등은 그대로 두고 지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회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도대체 스마트폰에는 어떤 모습이 찍힐까?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한다면 가만히 서 있었던 전등은 스마트폰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찍힐 겁니다. 이 물체의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친구들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체에 대하여 회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 모형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전등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제 태양의 위치 변화와 같다.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 태양의 움직임과 같죠?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2번. 회전 의자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하는 것은 실제 지구의 운동 방향과 같다. 여러분, 회전 의자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시켜야 실제 지구의 운동 방향과 같을 겁니다. 회전 의자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면 전등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옆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옆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회전 의자가 회전하는 방향과 관계없이 전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전

0: 지구의 자전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볼까요? 하루 동안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을 지구의 운동과 관련지어 쓰시오. 여러분, 하루 동안 별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의 운동과 관련지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루 동안 별의 위치가 동에서 서로 달라지는 까닭은 실제로는 지구가 스스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무엇을 하기 때문이다? 자전하기 때문에 이 별의 위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10번에서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 그림에서 가와 나 중, 태양이 있는 쪽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태양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요. 왜냐? 여기 전체 구가 있었을 때 경계선을 중심으로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낮을 것이고 이 부분이 낮을 수 있는 이유는 태양빛이 이쪽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는 쪽의 기호는 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위 그림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다예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선, 바로 자전축입니다. 이 자전축은 가상의 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구는 달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맞습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고요. 남극과 북극을 이어서 만든 가상의 직선이다 맞습니다. 자전축에 대한 올바른 정의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기억입니다. 12번 문제 가볼게요. 낮과 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지역은 낮이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밤이 되는 거잖아요.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밤이 된다. 맞고요. 태양빛을 받는 지역에서는 태양을 볼수 있다. 우리가 낮에는 태양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 맞겠죠? 지구가 회전하지 않더라도 낮과 밤이 계속 바뀐다. 맞을까요, 여러분? 지구본을 회전하지 않으면 지구본 모형 위에 있는 관측자 모형 어떠하나요? 언제나 한 군데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번갈아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회전을 해야만 낮과 밤이 바뀌어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운동과 관련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문제 풀어볼게요. 위 그림에서 가와 나 중, 밤은 도대체 어느 쪽일까요?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중단원 두 번째 문제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4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이 바로 이 4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울지 마세요. 네, 벌써 울고 있는 친구들 있네요. 아니라고요? 좋다고요? 이제 끝나서 좋다고요? 아, 그래요.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정말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의 주제는요, 찌찌징. 바로 과학인데요. 하품과 재채기는 왜 나오나요? 똥과 방귀는 왜 나오나요? 이 글입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글로 준비했죠?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친구들 거기 하품하는 친구들 있네. 안 돼요, 안 돼.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 딱 네, 눈을 맞추고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 다 보여요. 아치, 어머, 감기 걸렸어요? 재채기 하는 친구도 있네요. 이렇게 하품과 재채기 왜 나오는 걸까요? 오늘 글을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 알수 있습니다.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하품을 했던 적이 있나요? 아, 우리 친구들 지금 하품을 했어요.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몸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하품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무엇일까요? 현재 나타나 보이는 상태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이 상태라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하거나 뛰어놀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뇌는 산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돼요. 이때 뇌는 산소를 더 빨리 가져와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는 몸 전체에 전달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면서 산소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뇌가 산소를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하고 이 산소가 이 몸속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랍니다. 아, 아까 하품한 친구들, 선생님이 오해했어요. 이거 혹시 지겨운 거 아니야?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 뇌의 신호였던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하품이 나면은요, 창문 탁 열고 한번 숨도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들이셔보고요,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산소를 탁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예, 하품을 다시 해주세요. 하고 일부러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하품을 할때 눈물이 나온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하품하면 꼭 눈물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눈물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하품을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릴 때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 옆쪽에 있는 눈물 주머니가 눌리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눈물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은 이 얼굴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 옆에 눈물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눈물 주머니를 누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이 나오면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눈물이 쫙 나오면은 뭔가 건조했던 눈이 촉촉해지기도 하고요. 안에 먼지가 들어가 있었던 게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품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네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몸에 또 다른 특별한 현상은 재채기예요. 우리 친구들, 재채기. 그건 왜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갑자기 빛을 받거나 강한 냄새를 맡을 때, 재채기를 하기도 해요. 이때는 민감한 신경이, 자, 민감한 무슨 뜻일까요? 드릭.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슉 날릴 때 그것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바로 재채기가 나오고요. 갑자기 강한 냄새가 확 풍길 때 그것에 빠르게 반응을 해서 재채기가 나와요. 근데 그 민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자극, 사람의 기관 등에 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이게 자극을 받아서,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켜서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채기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뭐 강한 냄새라든지 꽃가루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채기예요. 재채기도 몸속에 있는 이물질 뭐예요? 이물질 순수하지 않거나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뭔가 다른 물질.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물질. 이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처럼 하품이나 재채기와 같은 작은 반응들은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 하품이나 재채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이야.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사람의 기관 등에 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게 함. 뭐예요? 모르겠다 하면은 찾아보면 되죠? 이때는 민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자극이네요. 자극. 순수하지 않거나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 뭘까요? 어, 선생님, 이물질 아닌가요? 이물질? 그렇죠. 우리가 재채기도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이물질. 이물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낱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강한 냄새를 맡을 때 민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우리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한다. 자, 민감한 신경, 뭔가 자극이 가해졌을 때 빠르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무심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둔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예민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민감한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예민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우리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는 것이죠. 무심하다. 이거는 어때요? 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둔감하다. 감정이 조금 더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다의 좀 반대말이 둔감하다인 거죠. 자극에 있어서의 반응이 느린 겁니다. 둔감하다라는 것은요. 자, 그럼 계속해서 독해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이 글은 무엇과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엇과 무엇이죠? 그렇죠. 하품과 재채기입니다. 하품. 하품. 그리고요. 재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하품이 나오는 때는 언제인가요? 눈물이 나올 때,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할 때, 몸 안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 갑자기 강한 냄새를 맡을 때, 언제예요? 모르겠다. 그래요? 하품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고 바로 찾아볼 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아까 읽었던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이 나온다고 했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재채기가 나오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재채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몸에 있는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몸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재채기는요.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갑자기 빛을 받거나 강한 냄새를 맡을 때 재채기를 하기도 해요. 이때는 민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채기도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요. 몸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재채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답은요, 나가 되겠네요. 4번 문제 볼게요. 우리 몸이 하품이나 재채기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품이나 재채기를 하는 까닭은요, 바로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다 라고 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어때요? 2번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죠? 네, 우리가 글을 읽어보았으니까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보아야 되겠죠? 하품과 재채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하품, 재채기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죠? 하품은요, 우리 몸에 무엇이 더 필요할 때, 그렇죠. 산소가 더 필요할 때 한다라고 했고요. 재채기는요, 우리 몸에 무엇을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긴 글이 한 번에 정리가 되네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글의 구조 파악하기, 선생님이랑 이 독해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독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

네, 두 번째 글입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똥과 방귀는 왜 나오나요? 똥과 방귀, 아, 웃고 있는 친구들 다 보여요. 아, 똥, 방귀, 왜 나오는 걸까요?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똥과 방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똥과 방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똥, 방귀, 더러워요. 이거 아니고요. 아, 건강하게 우리가 자라고 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똥이 왜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똥, 왜 나올까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흡수한 후에, 자, 흡수, 두루두루 안이나 속으로 빨아들인, 그러니까 영양분을 슉 빨아들인 후에 필요 없는 물질을 남겨요. 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필요 없는 건 남겨야 되겠죠? 이렇게 남은 찌꺼기들이 모여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똥이에요. 똥은 소화 과정에서, 자, 소화, 두들뜨리, 먹은 음식물을 뱃속에서 분해하여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크게 우리가 음식을 큰 거를 먹으면요, 이로 씹어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작게 분해되는 소화 과정을 거치죠. 작게 분해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슉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찌꺼기가 바로 똥이 되는 거죠. 이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요. 그러니까 똥은요, 더러워, 지저분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흡수하고 했던 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동물의 똥을 다양하게 이용하기도 해요. 동물의 똥을 모아서 연료로 쓰거나 동물이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한, 자, 배설, 뜨리리뜨리, 생물체가 영양소를 섭취한 후 생기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똥, 오줌 이런 것들은 다 배설을 하는 거죠. 내보내는 거예요. 이 배설한 커피콩을 이용해서 독특한 맛의 커피를 만들기도 해요. 또 몇몇 지역에서는 코끼리 똥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기도 해요. 이 동물의 똥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이 동물의 똥으로 연료를 씁니다. 연료를 쓴다는 건 이거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뭐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빛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동물들이 커피 열매를 먹는데 그 커피 열매를 먹고 싼 똥에는요, 독특한 향기가 난대요. 그걸로 커피를 우리가 만들어 먹는 겁니다. 코끼리 똥은요,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귀는 왜 나올까요? 똥은 그렇다 치고, 그럼 방귀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하면서 우리 몸은 가스를 만들어내요. 이 가스가 몸 안에 쌓이면 가끔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계속 쌓여가지고 이몸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내보내야 되겠죠. 이 가스가 항문으로 나오면 방귀이고 입으로 나오면 트림이 되지요. 방귀의 가스 성분은 주로 질소, 수소,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있대요. 어른의 경우 하루 평균 8에서 15회, 많으면 25회가량 방귀를 뀌지만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선생님, 저는 방귀 안 껴요. 선생님, 저는 방귀는요, 하루에 한두 번 끼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귀를 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8에서 15회, 많으면 25회.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끼고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다 방귀 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동물들도 방귀를 뀌어요. 육식동물과 잡식동물은 방귀를 적게 뀌지만 방귀를 적게 낀대요. 고기를 먹어서 나오는 단백질로 인해 냄새가 강해요. 아, 육식동물, 잡식동물은 더 조금 끼는 대신에 한번낄때 냄새가 아주 강하군요. 한편 초식동물은 방귀 냄새는 적지만 더 자주 방귀를 낀다고 해요. 코끼리는 방귀를 많이 끼며 소리도 상당해서, 자, 상당하다. 보통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상당해서 주목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보면은 육식동물, 잡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의 이 방귀의 차이, 그리고 코끼리의 방귀가 얼마나 이 소리가 큰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안이나 속으로 빨아들임 무엇일까요? 그래요. 흡수입니다. 흡수. 생물체가 영양소를 섭취한 후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뭐였죠? 그래요. 바로 배설이었습니다. 배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또 글에서 한번 찾아보았나요? 네, 알고 있어서 써도 좋지만 한 번도 확인해 보는 거꼭 해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흡수한 후에 필요 없는 물질을 남겨요. 그다음 배설은요, 동물의 똥을 모아서 연료로 쓰거나 동물이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한 커피콩을 이용해서 독특한 맛의 커피를 만들기도 해요. 네, 이 부분에 있었네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했습니다. 자, 소화예요. 먹은 음식물을 뱃속에서 분해하여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점심을 급하게 먹었더니 소화가 잘안 되었다. 어때요? 보기에서 말한 뜻이겠죠. 신속한 대응으로 불은 다행히 금세 소화되었다. 이때 소화는 뭐예요? 불을 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도, 이때 소화기도 불을 끄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는 뱃속에서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흡수하다의 뜻은 아니고 불을 끄다는 뜻이다.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독해 문제 1번입니다. 이 글에서 중요한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똥과 방귀, 소화 과정, 방귀와 트림. 무엇입니까? 똥과 방귀죠. 똥과 방귀. 자, 다음 2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은요, 여기 똥이에요, 똥. 먼저 똥이 왜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흡수한 후에 필요 없는 물질을 남겨요. 이렇게 남은 찌꺼기들이 모여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똥이에요. 똥은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요, 라고 했어요. 음식의 영양소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영양소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양소는요, 영양분은요, 흡수가 돼요. 그리고 그 남은 찌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음식의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저 지금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찌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른의 경우 하루 평균 8회 정도 화장실에 간다. 우리가 8회가 나왔던 거는 방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음식을 소화하면서 가스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가스가 입으로 나오는 거, 이건 뭐였어요? 트림이었죠, 트림. 음식을 소화하면서 가스가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건 무엇이었어요? 방귀였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2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동물의 방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하세요. 동물도 방귀를 낀다. 동물, 방귀 끼나요? 그래요. 동물들도 방귀를 낀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토끼가 사자보다 방귀를 적게 낀다. 자, 토끼는요, 초식 동물이고요. 사자는요,

육식동물이죠. 그래서 봤을 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식동물과 잡식동물은요, 방귀를 적게 뀌지만 고기를 먹어서 나오는 단백질로 인해서 냄새가 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방귀 냄새는 적어요. 근데 더 자주 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보다 방귀를 적게 뀌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뀌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사자의 방귀 냄새가 토끼의 방귀 냄새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사자가 육식동물이니까 우리 고기를 먹었죠. 그래서 냄새가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만 X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물건에 대해 알맞게 짐작해서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봤더니 코끼리 모양이 보입니다. 코끼리 똥으로 만든 이 재활용 종이 있네요. 지민, 이건 코끼리 똥을 재활용해서 만든 종이 같아. 정희, 아니야. 이건 코끼리가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한 똥으로 만든 커피콩일 거야. 뭐예요, 이거? 지금 종이잖아요, 종이. 그러니까 지민이가 짐작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였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코끼리 똥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든다고 했고요. 우리가 커피 콩을 먹고 나서 그 독특한 맛의 커피를 만든다고 했지만 이것은 커피 콩은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의 구조를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똥과 방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똥, 방귀. 똥은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은 어떻게 돼요? 영양분은 흡수되죠. 영양분은 흡수되고, 남은 뭐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방귀는요,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진 무엇이? 가스가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건 트림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이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품과 재채기와 관한 글을 먼저 읽어보았죠. 그래서 하품은요, 우리 몸에 산소가 더 필요할 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재채기는요, 우리 몸의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똥과 방귀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똥은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은 흡수되고요. 그 남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고요. 방귀는요,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스가 바로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5주차까지 보았으니까요, 5주차의 마무리 학습을 해보아야 되겠네요. 교재 94쪽에 있는 암호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저 4주차예요, 4주차. 4주차에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암호를 풀어서 뜻에 알맞은 낱말을 각각 쓰세요. 그랬어요. 0, 1, 2, 3, 4, 5, 6, 7, 8, 9 숫자가 있고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이 있습니다. 자, 기호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 모음이 있습니다. 자, 1번. 살이 쪄서 몸이 뚱뚱함. 이것을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5 한번 볼게요. 5는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 비읗. 그 다음에 이 클로버 모여 여기 있네요. 2. 자, 4. 4는 어디 있어요? 미음. 그 다음에 검정색 동그라미 모양 여기 있죠? 아, 자, 1은 여기 니은이에요. 연결을 하면 아 그래요 비만이네요. 비만. 네, 우리 비만에 관련된 글 읽었었죠? 비만이 왜 일어나는가? 지방이 많아서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2번 우주를 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자, 6 볼게요. 6은요, 이응이에요. 6은 이응이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우. 7, 7, 7, 7, 7, 7. 여기 있네요. 지읒.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 또, 우. 자, 6, 6, 6, 6, 6, 6, 6. 여기네요. 이응. 그 다음 클로버 2. 1은요, 니은. 연결해보면, 우주인, 아, 우주인, 우주인. 해서 이 우주인이 우주로 가가지고요,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지구도 관찰을 하고, 거기서 실험도 하고, 연구한 이 결과를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메주에 소금물을 알맞게 부어 숙성시켜 건져낸 건더기. 무엇일까요? 자, 이는 여기 있네요. 바로 D.

하트, 하트, 예쁜 하트, 여기 있어요. 왜? 왜? 그다음에 1은요, 여기 있어요. 니은, 니은, 7은요, 7, 여기 있네요. 7, 검정색 동그라미 여기 있죠. 아, 6은 여기 있어요. 이응. 연결해 볼게요. 된장. 그래요. 된장. 우리 발효 음식 중에서 이 된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순서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메주에다가 소금물을 부어가지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건져내면 그게 바로 된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생물의 한 종류가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짐. 자, 뭘까요? 4. 4. 여기 있네요. 4. 미음. 그 다음, 요렇게 생긴 세모. 여기 있네요. 여. 그 다음, 3. 3. 여기 있네요. 리을. 그 다음, 7. 7. 7. 7. 여기 있어요. 지을. 그 다음, 이거는요. 여기 있어요. 5. 자, 6. 6. 6. 6. 6. 6. 여기 있어요. 이응. 연결해 볼게요. 멸종. 멸종. 그래요. 우리가 이 멸종된 새인 도도새에 대해서 읽어보았고요.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5번 가볼게요.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배부르거나 할때 저절로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하는 깊은 호흡 뭘까요? 볼게요. 암호를 풀어봅시다. 구구구구구 여기 있어요. 히. 자, 이 검정색 동그라미. 아. 자, 팔. 피. 그 다음에 검정색 동그라미 두 개, 우, 그 다음 사는, 니은, 아, 그러네요. 바로 연결을 해보니까, 하, 품. 자, 오늘 우리가 배웠죠. 하품, 재채기, 똥, 방귀까지 그것들이 왜 나오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하품 마지막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암호를 찾아보면서 이번 한주 동안에 어떤 글을 읽어보았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시 기억이 나요. 네, 우리 친구들 다시 기억이 나죠? 이게 바로 복습의 효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4주 동안에 열심히 독해력을 쑥쑥쑥 올려보았거든요.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나서 독해력이 올라간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독해력이 쑥쑥 올라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 4주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독해력이 쑥쑥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요,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또 책도 읽고 수업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이 독해력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배웠던 이 방법들, 글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이 배경 지식을 늘렸던 것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다른 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보지는 못하지만 또 다음 기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할게요. 안녕!

0: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진도에선 30년 만에 꽃게 풍어가 찾아왔는데요.
1: 말만 조금 움직여야 시간이 보인다.
0: 물반 꽃게 반. 알이 꽉 들어찬 봄꽃게가 쏟아지면서 선원들은 눈꽃 뜰 새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1: 기관장한테 유학료 확인 다음에 해보라.
0: 망망대해 위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
2: 잠깐만요.
0: 꽃게 조업에 적신호가 뜨고 말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장이 나섭니다.
3: 밑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4: 예, 수리의 줄이 감기면 배가 막 전전전 떤다입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오래 하니까 요요요 산소를 불고 들어가.
0: 어두운 물 밑으로 향하는 바다 사나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꽃게잡이 조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진도에서 약 60km가 넘게 떨어진 신안군 앞바다. 꽃게잡이 조업이 한창입니다.
1: 목적이 연락도 들고 와야 될 게.
5: 다 고생한다. 고개가 몇마리 모이게 다행이고.
0: 통발 꽃게잡이 양망 작업은 레일 시스템으로 진행되는데요. 그에 맞춰 선원들의 역할도 분업화되어 이루어집니다. 올라오는 통발마다 꽃게가 들어찼습니다.
3: 많을 때는 몇 마리까지 들어갔어요? 한 15마리까지. 15마리요?
0: 부지런히 움직여도 속도 맞추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2: 여봐요. 전신이 개판, 지금 여두 개 개판 5분째 개판.
0: 선원들은 꽃게 집게발을 자릅니다. 서로 싸워 다리가 떨어지거나 죽는 것을 막으려면 집게발 중에서도 신경이 없는 쪽을 잘라야 합니다. 요즘 잡히는 꽃게는 알이 꽉 찬 암꽃게가 대부분인데요.
3: 회장님, 지금 많이 올라오는 편인가요?
4: 예, 예.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편.
3: 오늘 예상치는 몇 박스 하실 것 같아요?
4: 25개.
3: 25개요.
0: 맛은 좋지만 성질이 포악한 꽃게. 작년보다 어획량이 3배나 늘면서 진도 앞바다엔 꽃내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진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꽃게 조업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3: 가장 많이 잡아본 마리수가
1: 어장 1,500개에 하루에 80세강으로 한번 잡은 적이 있죠. 80세강. 2002년도에 그때는 꽃게가 호황이었으니까 그때 좀 많이 잡았다고 봐야지. 지금은 그렇게 못 잡죠. 그런 꽃게가 없습니다.
4: 왜요?
1: 우리 어민들이 무절지한 어구 사용이고 그물들을 갖다가 바다에 투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밑이 자연적으로 썩어가기 때문에 벌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리 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호황은 누릴 수가 없다고 봐야지.
0: 올해에도 다른 지역은 여전히 어획량이 신통치 않은데요. 그나마 진도에서 꽃게가 많이 잡히는 건 꽃게 치어를 방류하고 바닷물의 채취를 금지해 꽃게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덕입니다.
3: 이게 안 돼, 이게. 예, 예, 예. 예, 예, 예.
6: 아, 잘했네.
3: 지금 예, 그건 버리신 거예요?
6: 알 찾잖아. 알 배야지. 알라야죠, 알.
2: 아, 꽃게 많이?
6: 꽃게. 알배기는 살라줘야 돼요. 그래, 이런 새끼가 노래네, 이러니까.
0: 꽃게 한 마리에 최대 300만 개의 알을 품고 있다는데요. 어족 보호를 위해서 꽃게 산란기인 6월 21일부터 두 달간은 금어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크기가 작은 꽃게 역시 바다로 돌려보내는데요. 풍요의 바다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다를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바다,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망을 마친 선원들은 다음 조업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인데요.
7: 언제 그 상황을 가?
2: 너야, 너 고등 하나 좀 더 좀.
7: 그제?
2: 됐어. 멸치 이거는
3: 멸치 한 50개 되겠네. 과장님.
8: 네요.
3: 여기가 어떤 공간이에요?
8: 여기가 지금 청이 5창 입감용하고 이제 아. 그 잡은 거 이제 아. 얼굴도 써.
3: 미끼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8: 밀기, 청어나 고등어, 멸치 이렇게 있습니다.
2: 위에는 그만, 내일까지.
0: 미끼로는 고등어, 멸치, 청어를 사용하는데 영하 2, 3도의 어창에 보관합니다.
7: 이거 고등어 온다. 됐어요, 형님.
0: 하루에 사용하는 고등어 미끼는 약 15상자. 꽝꽝 언 고등어 덩어리를 망치로 내리쳐서 한 마리씩 떼어 놓습니다.
3: 지금 여기 깨는 건 뭐예요?
2: 멸치. 멸치는 이렇게 그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마리씩 떼라니까.
0: 하루에 미끼로 사용되는 멸치도 약 15상자나 되는데요. 베트남 선원들 중 고참인 반 로이 씨가 미끼 담당입니다.
3: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2: 6년을 잘하고.
3: 이베들이 6년.
2: 아, 이베.
3: 안 힘들어요?
2: 왜 안 힘들어? 힘들어, 그지? 멸치 하나.
3: 왜 이렇게 두 개를 섞여 먹는 거예요?
2: 사람도 김치만 먹고 못 살잖아요. 여러 가지 섞어 먹어야 돼. 개도 마찬가지예요.
3: 개가 방사수 따라오네.
2: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단거리 선수고, 이거는 장거리 선수라고. 멸치는 단순간에 빨리 가고, 냄새를 빨리 풍기고, 강하게 풍기고, 고등어가 또 오래 가긴 오래 가는데 좀 장기간으로 간다고 봐요.
0: 꽃게는 후각과 시각이 발달했다는데요. 특히 눈과 눈 사이에 있는 감각기관인 더듬이로 냄새를 맡습니다. 멸치나 고등어의 비린 냄새를 좋아해 냄새를 쫓아 통발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1: 선장이 뭐 손이 올라가고 그럴 때 멸치만 한 종류만 열어하고 소위 팡 안 올라가고 이럴 때는

0: 청하고 멸치하고 섞어 있고 어떨 때는 고등어하고 멸치하고 같이 섞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꽃게잡이 어설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갈매기 떼가 있습니다. 조업 과정과 관계가 있다는데요.
2: 기관장님, 갈매기들 우리들 따라다니는
3: 어떻게 찾으려고
2: 하나요? 어디요?
1: 갈매기들도 속셈이 있었습니다.
3: 그 안에 있는 거예요.
4: 밖으로 버리면요.
2: 예.
4: 갈매기들 다 모여요. 그거는. 아...
1: 한 번 사용한 미끼는 냄새가 사라져 꽃게를 유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미끼로 바꿔주는데요. 갈매기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이 기다려온 만찬의 시간. 공짜 밥을 얻어먹는 것 같지만 조업하는 내내 비행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 먹을 자격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업이 진행될 시간인데 선상이 조용합니다. 선장의 얼굴도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습니다.
0: 준비되나?
1: 기관장은 잠수복으로 갈아입는 중인데요.
2: 밑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5: 예, 스크류에 줄이 감기면 배가 막 던져서 떤다 지금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오래 하니까 요요요 산소를 물고 들어갑니다.
1: 조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경험이 많은 해군 출신의 기관장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크루에 엉킨 줄을 잘라내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수록 손해는 더 커집니다. 엉킨 밧줄을 끊어낼 칼 한 자루를 들고 기관장은 바다 속으로 향합니다.
0: 이게 지금 좋다지 다림지 그렇지 않으면은 스크류 쪽에 뭐가 지금 감겼는지 찡겼는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올라오면은 더 정확하게 이 자동 좋다지 부분에 대해서도 판명이 나겠네.
1: 망망대해 깊이를 알 수 없어 더 두렵습니다. 특히 서해바다는 물이 탁해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예상대로 스크루 근처에 밧줄 모양의 피해 그물이 엉쳐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겐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법이죠. 4분여 만에 기관장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배 위로 올라온다는 건 예상대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인데요.
0: 자, 올라가서 땡기라. 올라가. 올라가 땡기라.
1: 선원들이 마무리하는 동안 기관장은 가쁜 숨을 고릅니다.
0: 뭐가 걸리더노?
3: 고장 틀려 걸렸지. 고장 내가 봤을 때 이미 약간 뼈졌어.
0: 한 개가? 줄 다 올리나?
2: 회장님,
3: 내가
2: 해결될 것 같아요?
3: 예, 예.

0: 배가, 배가 안 털면은 다행이고.
1: 알았다.
2: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그 스크류 쪽에 그물이나 로프가 간 거는 해체가 되다 보니까 배가 뜰림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자동 조타기 부분은 리모트 자체를 갖다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보내야만이 배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리모트 탈인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2: 조업을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4: 간장님,
5: 예.
4: 이 팔뚝게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5: 간장게장 담으려고 합니다. 네? 간장게장을 담으려고 합니다.
4: 사람들이 간장게장 좋아하시나요?
5: 간장게장만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이걸 해주면은 제일 좋은 거 먹는다 보면 됩니다.
4: 청국이 몇 킬로에 몇?
5: 요 한 10kg 정도 됩니다.
4: 10kg요?
5: 예. 40만원 조금 되겠네요.
4: 40만원?
5: 예, 예. 키로에 38,000원이니까.
4: 기관장 주위에 간장게장 같은 비법이 따로 있나요?
5: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밥 하는 거 이거 뭐, 다 어깨너머로 이제 배운 거죠, 뭐.
2: 배수 담그는 게장은 등딱지를 열고 몸통을 자른 다음 다양한 재료와 간장을 넣어 짧게 숙성시켜 먹습니다.
5: 내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오래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지요. 간장하고 물하고 섞어야 되거든요. 반반씩 섞어야 되거든. 근데 안 섞으면 짜봐서 먹지 못해요.
4: 아...
6: 눈대중으로
5: 대충? 그렇죠. 예, 눈대중을 안 하면, 예, 못 맞춰요.
2: 이렇게 만든 간장게장은 오래 저장하지 않고 빨리 먹어치워야 한다고 해서 벌떡게장이라 부릅니다. 통발에는 꽃게 외에도 다양한 생선들이 잡히는데요.
7: 좋은 낭패. 반대기, 반대.
2: 가오리와 양태, 썸뱅이까지 잡은 것은 대부분 선원들의 밥상에 오릅니다.
7: 바다에서는 뭐 먹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싱싱한 거, 제일 싱싱한 거 먹으니까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요.
2: 선상의 만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매일 먹는 익숙한 반찬이지만 간장게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8: 어제 올라온 거 봤잖아요. 큰 거, 긴 거, 꼬리 밥 주고.
9: 즐겁게 밟으세요.
8: 또 밟으세요?
9: 예.
2: 간장게장은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맛인가 봅니다.
7: 좋아.
10: 매일 개요리는 다 먹어요. 끼지 마.
8: 어떤 요리들 먹는데요?
10: 게찜,
8: 네.
10: 게튀김, 네. 간장게장, 양념게장, 좀 출출하고 이럴 때는 게를 뭐 한솥 삶아가지고,
2: 신선한 재료들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 명품 게장입니다.
10: 굿이 얼라,
8: 드립백.
10: 봐라, 준다
8: 이가 동생이.
10: 빨리.
2: 힘들 때마다 선원들은 서로 의지하며 힘을 냅니다.
10: 예. 아야, 너 와이프 몇 살?
11: 34살 되는 와이프 33 넘었어.
10: 와이프 34. 네, 34.
11: 네. 베이비. 베이비 4명.
10: 4명.
11: 딸 3명. 딸 1명.
10: 딸 3.
11: 보고 싶어. 지금 코로나 집에 안 돼요.
10: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
11: 지금 우리 베트남.

0: 이건 코로나 많아.
1: 아, 많이지.
0: 아, 너희다, 너희매, 너희 마녀매. 이제 남은 지어? 전 미쳐 쪼고 나나. 바다 나 비어가 한 바다 딘화이비 이제. 잤나? 바다 이정은 유어 딘화이비. 사랑해요.
1: 이거 알잖아, 이거.
0: 사랑해요. 밤에 만남벽 정말은 이래를 막고 좀 해. 안녕히 가시오.
1: 안녕히 가시오.
0: 빠이. 힘들어요. 짜다 이제 전화 시간 없어요. 제가 짜다.
1: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0: 밥 먹고 빨리 쉬고 빨리 싸워서 짜다. 시간 전화 시간 없어요.
2: 데이비 보고 싶어요?
0: 보고 싶어. 이제 바바 아버지 집에라. 저네 집에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자.
3: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 힘든 타국 생활도 고된 바다일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가족은 그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0: 선원들은 벌써 3개월째 배에서만 생활해 왔는데요. 선원들에겐 잠자는 시간이 유일한 개인 시간입니다. 3평 남짓한 선실에서 8명의 선원들이 함께 생활하는데요. 이곳에선 파스가 필수품입니다.
1: 건배 앞에서 가고 개발 자리지 않습니까? 개 많이 들면 그 자리가 최고 힘든 자리거든요. 이놈이나 내나 키가 크고 허리 수그리하고 하루 종일 하면 허리가 끌어질 때도 아파요. 서로 이제 얼마나 아픈 걸 안 끼네 이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게.
2: 거기가 제일 아파요?
1: 아파요.
3: 많이 아파요.
1: 아유, 머리 아파.
0: TV를 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4: 야, 피곤하니까.
1: 그래도 몇 시간씩은 하고, 한 시간씩은 하고 그래도 다 이제.
2: 와, 잠잘 시간 몇 시간 없으신데 한 시간 고스톱 치시다 주무세요?
1: 네. 잠이야면 뭐.
0: 선원들에겐 그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5: 3월 달에, 3월 초에 나왔으니까.
6: 예?
5: 지금 내년도 3, 4, 5, 5월 달, 3, 달째 접어드는데 내 고향이 영도인데 한 20년 넘게 한번 어쩌다가 부산을 안 가봤는데 너무 변해가지고 길을 못 찾거든, 길을 못 찾거든. 내가 진짜 부산 사람인지.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좀 그런 게 있어. Looking back on years gone by,
0: the best of friends. 바다라는 삶의 터전 위에서 그들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5: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 골뱅이 뭐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말은 안 했었지. 뭐 표현을 해봐야 뭐 얘가 아프다 해도 나도 똑같은 증상인데 똑같이 아프거든요.
0: 오늘도 여전히 그들은 바다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로부터 보배 섬이라 불려온 진도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

0: 좋은 진도 꽃게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데요. 수출용 꽃게는 30kg 단위로 포장을 합니다.
1: 이게 30kg잖아요, 원래. 네. 근데 조금 더 담는 이유가 있어요?
2: 고급풀이라서 이게 물이 빠지면 윤기가 빠져요. 그리고 감량이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제대로 안 나르면은, 그리고 가다가 죽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야 되기 때문에 더 담는 거예요.
1: 아.
2: 있는 거야?
0: 진도꽃게는 중국에서도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인기가 높다 보니 꽃게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3: 한국 가게는 알 많이 있어 엄청 좋아요. 중국 옛날에 우리 중국 꽃게장 안 먹어요. 지금 꽃게장 많이 사람이 많이 먹어요. 한국 꽃게 맛있어요 지금. 중국 큰 것만 줘요. 대자만 줘요. 200g 이상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는 9월, 15일까지 배 나가 안 돼요. 꽃게 못 잡아요.
0: 포장된 꽃게는 컨테이너에 싣는데요. 군산항이나 인천항을 통해 컨테이너를 배에 옮겨 싣고 중국 단둥이나 위해로 운송됩니다. 이동 시간 동안 꽃게 신선도를 위해 해수를 넣고 검역을 마친 해수 얼음까지 넣어 온도를 영상 5도로 유지합니다.
4: 꽃게 되게 죽이려고 하면 죽지도 않은데 살리려고 하면 어렵죠. 뭐 안 살아요.
0: 진도꽃게는 이제 중국 대륙까지 점령했습니다. 꽃게 제철을 맞은 진도 서망항 위판장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경멸을 기다리는 꽃게를 살펴보고 봉투에 담아 목포로 가져가 검사를 한다는데요. 대체 뭘 검사하시는 건가요?
5: 저희 안전성 조사는 총 89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런 꽃게 같은 경우는 납, 카드뮴, 총수은 등 중금속하고 방사능, 그리고 여름철에는 장염, 비브리오 같은 미생물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목적입니다.
0: 맛이 좋다 해도 안전하지 못하다면 오래 사랑받을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진도꽃게는 검증받고 있는 확실한 먹거리라는 걸 알고 드셔야겠습니다. 시끌벅적 진도 5일장이 열렸습니다. 농업과 어업이 고루 발달한 진도는 먹거리가 많아 볼거리도 많은데요.
6: 다 많아. 요즘 제일 맛있을 때.
0: 청정해역에서 건져올린 신선한 수산물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7: 여기 오빠! 오빠! 오빠!
0: 역시 이 계절엔 꽃게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8: 진도꽃게, 봄꽃게가 제일로 좋아. 요럴 때가 제철이에요. 이렇게 알이 뱄어, 전부 다 이놈아.
9: 광어요, 광어.
10: 광어?
9: 응.
10: 뭐 해주시려고?
9: 제사.
10: 응?
9: 제사 깨준다고.
10: 아.
9: 하나를 줘. 2만 원. 그래, 그래, 몇 개 버티대, 그럼.
0: 시장 인심이라 후합니다.
10: 이놈.
11: 어머니, 여기 꽃게 사러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9: 요거? 몇 년 되지? 신이 여기 20년 됐다.
11: 20년 되셨어요?
9: 그래. 그 양념. 빨간 거 양념 해갖고. 그거 맛있어. 참 우리 애기들이 좋아해, 이거.
10: 이거는 뭐예요?
9: 이거 돌게. 돌게. 우리 진도에서 다 나오는 우리 진도산이에요, 진도산.
0: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게 종류는 약 180여 종. 돌게라 불리는 민꽃게는 딱딱한 껍질이 특징입니다. 설계는 강원도 고성 등에서 소식하지만

0: 어획량이 적어 보기 어렵죠.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참깨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대중적인 건 꽃게입니다.
1: 이 꽃게는 서망에서 최고 A급 꽃게. 네? A급. 꽃게에 서망 꽃게를 먹으려고 다 오거든요. 여기 꽃게가 키로에 지금 서망 가면 6만 원이요. 여기서는 5만 원인 거. 3kg만 드릴까요? 다 안 꽂습니다. 그냥 놔두고.
0: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1: 불감 잡아요? 꽃게가 이렇게 좋아요.
2: 과연 일부나 짜다 먹고 게장도 담고 게다가
1: 세일아요.
2: 노란 알이 있는데 그거 다 잡아놓으면 딱 200원이구만. 기가 막히지.
0: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덕무는 선비들에게 게 껍질에 밥을 비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이 게장 담그는 법을 기록한 걸 보니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도 맛의 유혹을 이겨내긴 어려웠을 겁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그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3: 급속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서서히 해동시켜야 이 살이 탱글탱글하게 그 유지가 됩니다.
0: 꽃게는 세척과 손질이 중요한데요.
3: 꽃게가 먹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입인 데가 항상 뻘하고 그 먹이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 여기서 그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0: 세척한 꽃게는 등을 위로 향하게 놓는데요. 그래야 속에 고인 물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장게장을 담글 때에는 배 부분을 위로 놓아 간장이 잘 배이고 맛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장 맛의 비밀은 역시 간장에 있는데요. 취향에 맞춰 마늘, 대추, 고추씨와 각종 한약재까지. 간장에 재료를 넣고 약 5시간 정도 끓인 후 식혀서 부어줍니다.
3: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냅니다. 간장만 꺼내서 다시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또 붓죠. 그것을 세 번 반복을 해야 돼요.
0: 달달한 맛과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진 맛의 향연.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어도 아리찬 몸통을 베어 물어도 맛있습니다. 양념게장까지 보고 나니 게장은 사돈하고는 못 먹는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체면 차리기 힘들겠죠? 선원들이 잠자리에 든 시간. 선장은 조타기에 생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운반선을 통해 받은 새 조타기로 교체하는데요.
4: 선장님 어떻게 직접 하시네요?
5: 아, 예, 이거는 계급이 몇십 년 동안 한 게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돼서.
6: 핸들이 이 안 되면은 차가 마음대로 잘 안 간다 합니다. 그 식으로 마찬가지로.
5: 일단 이걸 갖다 교체를 했, 색을 교체를 했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시운전을 하면 아마 괜찮겠나 싶네.
0: 바다에선 문제가 생겨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5: 일단 배가 육지에서 수랑을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연속이고, 모든, 어떤 조악감, 이런 거는 많이 느끼죠.

0: 모든 일이 선장책임이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땐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1: 제사상을 갖다 모친이 꼭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주거든. 고생하셨습니다. 나 이제 보냈는데.
0: 맏아들이지만 해마다 꽃게 조업을 하느라 아버지 제사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1: 제사 상반은 아버님 기일하고 조부 기일하고 그 두 날짜만은 내가 보낸 고기로 상을 차리십사 하고 내가 가신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들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어깨잡이 어선은 오늘도 바다를 누비며 통발을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파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머리까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일에만 집중합니다.
1: 지금 파도가 되게 심한 것 같은데 대략 몇 미터 정도나 되나요?
2: 한 1에서 3미터.
1: 1에서 3미터? 그러면 작업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2: 네, 힘들어요.
1: 보통 몇 미터일 때?
2: 한 4m 정도 되면 바람이.
3: 바람이 안 세가고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0: 하지만 이럴 때 선장은 예민해집니다.
4: 살짝 접어줘서 한마디 해주세요. 왜 미끼를
2: 다시요.
4: 왜? 오늘은 되게 파도가 높아요.
3: 네. 지금 현재 기상은 폭이 한 12m. 이런 날 마냥 노수로 붙는 거고. 그래도 좀 최선의 안전을 갖다가 기하면서 조업을 해주신 게.
0: 조업을 하고 있지만 선원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1: 많이 잡히는 편이에요? 안 잡히는 편이에요?
5: 안 잡힙니다.
1: 안 잡혀요?
5: 네. 절반도 안 돼.
1: 절반도 안 돼요?
0: 꽃게는 예민해서 바람과 수온,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4: 오케이.
0: 그 덕에 바쁘게 개발을 자르던 선원들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3: 뭐 고기가 안 되면 일단 무조건 선장 책임이니까. 자, 우리가 할 때 어장을 하다 투망을 해놓은 어장을 양망을 하다 보면 뭐 거기에는 어지같이 꽃게가 또 많이 들어있는 줄이 있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망을 하는 이런 줄은 또 고기가 지금 조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안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기다려야만이 모레부터는 이제 고기가 좀 드는 게 안 낫겠나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운반선이 다가옵니다. 하루에 한 번 운반선은 본선을 찾아오는데요. 필요한 물건들을 전해주고 잡은 꽃게를 실어 항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작진은 오늘 이 운반선을 타고 루트로 나갈 예정입니다.
1: 그냥 들어가요, 우리.
0: 일주일의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처음 배에 오를 때 느꼈던 어색했던 감정들은 사라지고 어느새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만남이 있었으니 헤어짐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왠지 그들을 바다에 두고 떠나는 것 같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1: 선장님, 정 들었는데 이별이네요.
6: 네, 수고했습니다.
1: 그동안 어떠셨어요?
6: 네, 공부나 잘해주십시오.
1: 네. 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수업하세요.
6: 예. 네.
1: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6: 예.
1: 고생했습니다.
0: 네, 아쉬운 마음에 작별 인사가 길어집니다. 해마다 꽃게철이 돌아오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밤낮 없이 꽃게를 잡던, 소탈하게 웃으며 삶을 이야기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5: said, whatever you put out there,
3: whatever. 내 나이 19살 때부터 탔으니까 한 10만 치 갈렸대. 커, 어디야, 지게 붙였네.

0: 아마 늙어가 일 못할 때까지는 계속 안 타겠어.
1: 그래갖고 삶의 현장. 그 뿌임도 삶의 현장.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야생이다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그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밤에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점점 더 조여오는 포위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물은 고라니입니다.

0: 못 보겠다.
1: 그들은 겁도 없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했죠. 그렇게 야생동물은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고라니와 인간, 둘 다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달이 뜨면 고라니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지역 농가 몇 곳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현장에 다시 꼭 찾아온다는 고라니. 피해를 중단시킬 방법은 사냥뿐이라고 합니다.
2: 저는 이 뒤에 타면서 가니까요. 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저 사실 이런 장면들을 만약에 잡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1: 평상시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만은 야생의 삶이 허락되지 않았죠. 야생동물이지만 유해한 야생동물. 2004년부터 전국의 엽사들이 고라니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행의 준비물은 총과 멀리 비춰주는 서치라이트, 그리고 열 화상 카메라. 발열이 감지되면 붉게 나타나죠.

0: 고라니는 벌써 눈치를 채고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한 해 전국에서 포획되는 고라니는 10만 마리. 그럼에도 그들의 세력은 좀처럼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 저기 있다.
2: 응.
1: 좀 보이죠?
2: 네, 보이고 있어요.
1: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다.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0: 5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실제 상황. 고라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날카로운 총성. 고라니의 운명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1: 오, 도망간다.
2: 간다.
1: 도망간다. 오, 막 뛰어간다.
0: 이번엔 고라니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테죠.
3: 얘네들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차가 온다든지 차가 선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 서치를 비춘다든지 그러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0: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고라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라니는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을까요?
1: 혹시 포획을 하시다가 와 진짜 얘를 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길 때도 있나요?
2: 그건 많죠. 많죠. 고라니 같은 경우에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거든요.
1: 아 그러죠.
2: 네. 너무 진짜 얘 손담은 자체가 그 하나의 생매체인데 아... 좀 많이 망설이기도 하죠.
3: 아... 그럴 때도 있고 뜰 때 보면 이제 새끼
1: 네네
3: 막 젖 먹고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는 대부분 총은 안 쏘고 지나가요 사실.
1: 네.
3: 근데 또 새끼가 없을

0: 때는 쏘고 나서 이제 또 엄마를 찾으려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보여요. 그때는 엄청 마음이 말도 못해요.
1: 아, 그러시겠다. 갈등이 있으시겠다. 이거를 과연 쏴야 할지 말아야 할지.
2: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도 결코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1: 그렇겠네요.
3: 다시 인간과 고라니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빛 한 줌 없는 어둠의 세계. 열화상 카메라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녀석의 바짝 선 두 귀가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한 듯 합니다.
2: 보이나요?
1: 네,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3: 도망가길 바라야 할지, 잡히길 바라야 할지, 제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0: 생과 사를 가르는 단 한 발.
1: 아, 총을 쏜 순간 바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앉아있던 게 싹 수그리면서 없어졌는데 그게 도망간 건지 안 맞았나.
0: 고라니는 이번에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도망자. 인간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야생의 최전선. 인간과의 갈등으로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고라니의 진짜 야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라니들의 천국,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0: 하루 전, 제가 본 고라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이곳은 보령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빙하같이 놓여있다 해서 그 이름도 빙도. 드넓은 자연을 품에 안은 섬이죠.
1: 이 지역은 완전히 허허벌판이네요.
3: 네, 이런 지역이 이제 고라니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1: 네? 왜요?
3: 보시면 이제 산도 있고, 예, 먹을 수 있는 초지가 쫙 펼쳐져 있고, 또 물도 있고, 고라니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면서도 사람이 별로 없는 곳. 고라니의 이제 영어 이름이 워터디어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물사슴입니다. 물사슴. 그래서 물도 있으면은 고라니도 고라니한테는 더 좋은 거죠.
1: 아, 몸은 크고 다리는 얇고 그래서 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3: 뛰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합니다.
0: 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죠? 엉덩이가 들썩일 만큼 몸이 날렵합니다. 시속 70km까지 뛸 수 있다니 달리기로는 따라잡기 어렵겠는데요. 육상만큼 수영 실력도 수준급. 습지나 하천을 만나도 고라니는 느긋하죠. 물놀이를 즐기면서 한가라위 연잎을 뜯습니다. 원래 고향은 늪지대였지만 늪이 사라지며 산과들로 밀려난 처지가 됐다는군요.
1: 이 고라니가 우리만의 이 야생동물은 아니죠.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죠.
3: 아닙니다. 고라니는 전 세계 개체군의 80-90%가 우리나라에만 삽니다. 자연적으로 사는 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고라니하고

0: 성격이 달라서 되게 예민하고 까다롭고 이래서 자체적으로도 번식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라니는 우리나라 지형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살수 있고
1: 아니, 그럼 수출하면 안 되나?
0: 받아주는 데가 없을걸요.
1: 아니, 말하자면 자기네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많은데, 희귀동물인데.
0: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희귀동물이죠. 전 세계적으로 고라니를 보려면 영국, 중국, 우리나라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저하고 손잡고 어떻게, 고라니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응?
0: 고라니가 K니까.
1: 아.
0: K 사슴으로.
1: 그것도 괜찮네요. 아니, 요즘 K-pop, K-culture,
0: 네.
1: K-고라니, 뭐.
2: 고라니는 척박한 한반도 야생에 가장 잘 적응한 동물인 셈입니다.
1: 아, 이게 뼈죠?
0: 네, 이게 실제.
1: 에?
0: 실제입니다, 실제.
1: 실제요?
0: 예.
1: 오. 예, 그럼 그쪽으로 조금만. 아니, 이 실제 모습인데 정말 작네요.
0: 네,
1: 그러면
0: 실제로는 연약합니다. 예. 암수 구분하는 거는 쉽습니다.
1: 네.
0: 예. 이거는 고라니 암컷.
1: 네.
0: 이빨이 있긴 있지만 아주 작게. 예. 이거는 이제 고라니 수컷.
1: 네.
0: 네. 이빨이 엄청나죠.
1: 아.
0: 예. 실제 이 고라니는 뭐 사슴류처럼 뿔이 없기 때문에 이 이빨 가지고 다른 수컷과 암컷 경쟁에서 싸움을 합니다. 실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1: 오.
0: 예.
2: 고라니는 일부 다처제. 강한 수컷만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죠. 흡사 뱀파이어를 연상시키는 수컷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상대를 찍고 누르는 강력한 무기.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 독특한 울음소리도 고라니의 특징입니다.
0: 노루 수컷은 뿔이 있습니다. 예. 고라니 수컷은 대신 이빨이 있고. 예.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고라니 암컷과 노루 암컷인데 이 두개골 가지고는 서로 두 종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야,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한 가족인 줄
0: 네,
1: 알겠다.
0: 구분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2: 그럼에도 세상에 똑같은 사슴은 없죠. 뒷모습을 보면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얀 엉덩이는 노루만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 고라니는 꼬리가 있지만 노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뿔은 있는데 엉덩이가 하얗지 않은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답은 수컷노루입니다. 노루도 여름이 되면 엉덩이의 흰 털이 고라니처럼 노래진다는군요. 긴가민가 할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고라니는 꼬리가 있습니다. 고지대를 좋아하는 노루는 산을 잘 타는데요. 노루가 한라산의 명물이 된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 노루가 제주도에선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3: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민원의 대상이 됐던 제주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돼 앞으로 3년 동안 포획이 허용됐습니다.
2: 포획 허가와 포획 금지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노루와 고라니는 생긴 것만큼이나 운명도 비슷합니다. 고라니와 닮은 이 녀석은 또 누굴까요? 천연기념물로 귀한 대접을 받는 사향노루입니다. 몸에 흰 점박이 무늬가 있는데요. 고산지대의 이끼류를 먹고 사는 만큼 생존 조건이 까다롭죠. 게다가 매력적인 머스크 향의 원료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운 털이 박힌 고라니와는 극과 극. 고라니에게 이곳은 최후의 요새입니다.

0: 때가 거의 키높이로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있다가 오 내가 보여서는 안될 그런 걸 은폐하는 거야. 가서 있다가 몸을 살짝만 낮춰도 그냥 여기 있는데도 안 보이죠? 와!
1: 고라니 뛰었어요.
0: 진짜요? 제가 잠자는 고라니의 코털을 건드렸더라고요. 뛰었어요?
1: 저기 뛰어간다. 여기 숨어 있었어요, 여기.
0: 와, 여기다 와! 하는 바람에.
1: 예. 그러니까 근처 와서 위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위협을 하시니까 도망갔어요.
0: 저는 그냥 자기를 위협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했을 뿐인데. 이부자리를 보니 꿀잠을 자고 있던 모양이네요. 아니, 고라니가 한 번에 새끼를 3마리, 4마리까지 낳는다 그랬죠?
1: 최대 4마리까지 놓는데 두세 마리가를 가장 많이 낳습니다.
0: 그러면 어디 이동을 한다 그러면 새끼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1: 새끼를 요런 풀숲에 숨겨놓고 어미는 그 주변만 돌다가 이제 새끼를 이제 모유할 시기, 그 우유를 젖을 줄 시기가 되면은 새끼한테 와서 어미 젖을 빠는 겁니다.
2: 12월은 고라니의 번식기. 6개월 후에 새끼가 태어납니다. 새끼 고라니들은 꽃사슴처럼 흰 반점이 있죠. 다리에 힘이 생길 때까지 어미는 새끼를 풀숲에 숨겨놓는데요. 새끼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호기심에 마실을 나갔다간 미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엄마 말을 잘 듣는 새끼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라니의 천적들은 호시탐탐 어미가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구리와 사냥의 명수로 꼽히는 삭. 그리고 깜찍한 외모를 하고 있는 무서운 포식자. 노란 목도리를 두른 담비도 그중 하나죠. 이들은 모두 고라니보다 작지만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새끼는 가을까지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데요. 인간처럼 엄마의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뭐가 맛있는지, 어떤 길이 안전한지, 6개월간 어미로부터 생존 수업을 받게 되죠.
0: 그럼 고라니의 지금의 최대의 천적은 누구예요?
1: 사람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새끼 때 너구리한테도 잡혀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0: 네.
1: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은 역시나 수렵, 그 다음에 로드킬. 두 가지 다 사람이죠. 네.
2: 도로 위의 질주. 한해 약 7, 8만 마리의 고라니가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천적인 사람이 없는 곳. 이곳에서 고라니의 숨겨진 야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0: 잠깐만. 이 농작물 배추는 이해가 하는데, 이 소금은 왜요?
1: 초식 동물들은 이제 뭐 소화나 아니면 뭐 근육 생장 아니면 뼈 이런 거 성장을 위해서 나트륨이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산에서는 이런 나트륨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고라니가.
0: 아니, 그러면 소금을 맛보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고라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일반 산에서 이제 흙 속에 미량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2: 배추에 소금이라니, 환상의 궁합입니다.
0: 아, 저렇게.
2: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요.
0: 거의 김장 수준인데?
1: 그러니까 김장하는 느낌인데요.
0: 네.
1: 배추절임하는 느낌인데?

0: 지인들에게 멀리 가지 않고 가급적 이곳에서 놀면 좋겠네요. 진정한 단짠단짠의 맛. 오늘 빙도에서 고라니 맛집 제대로 개업했습니다.
1: 오셨어요.
2: 수고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네네. 또 이렇게
1: 고생하셨습니다.
0: 이번이 벌써 몇 번째 잠복인지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2: 오늘 진짜 생일 잔치상을 차려줬는데 말하자면
1: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걸로는 거의 지금 고라니 동네 잔치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2: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다 불러서
0: 절임 배추가 되기 전에 얼른 와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3: 그래도 이제 해질녘에 이제 답사를 와서 드론으로 한번 있는지 그냥 영웅이랑 다 같이 봤는데 그때 엄청 많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찍은 그림이 아 여기는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2: 세렝게티인가요?
3: 한국의 세렝게티?
0: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두 번이나 봉사활동을 갔었지만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곳은 어디나 고라니의 운동장 마음껏 뛰어노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고라니의 야생입니다.
1: 여기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풀 뜯고 여유로운 걸 보기는 힘들거든요. 다른 개체 만나면 같이 장난도 치고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라가지고 여기서 관찰하는 게 진짜 고라니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0: 예. 오늘은 한국의 세렝게티도 조용하네요.
2: 아, 잔치상을 차렸는데 손님이 아직 안 오시네.
1: 아, 저희가 가게 오픈을 너무 일찍 해서 그렇습니다.
3: 지금까지 잠복하실 때마다 다 보셔가지고 네. 한 번쯤 못 보셔도
2: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극적인 상황도 있었잖아요. 와 정말 정말 오늘은 못 보는구나라고 했는데 요, 마지막 네. 순간에 네.
1: 아 진짜
0: 기억 나시나요? 야생 여우가 철수 직전에 거짓말처럼 등장했었죠.
1: 왔다.
2: 그럴 수 있죠.
3: 나왔어.
0: 배추 근처는 아니지만 암컷 고라니가 첫 테이프를 끊어주네요.
3: 선배님께 얘기하자면 또.
1: 나온다.
0: 고라니는 독초를 제외한 모든 풀을 다 먹을 수 있죠.
1: 야생에 지금 풀을 뜯고 있지만은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농작물에 계속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0: 세상에 더 맛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아버린 탓이겠죠.
1: 이렇게 간지러운 데를 긁는다거나 이러는 게 아주 여유로운 행동이거든요.
2: 아, 그렇죠.
1: 여유가 느껴질 때 이런 걸 하는 건데.
2: 아, 정말 자유롭네.
1: 장난스럽게 뛰기도 하고.
2: 이런 장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볼 수, 저도 사실 이런 평화롭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런 모습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네. 고라니는 항상 쫓기거나, 뭐 어디 도망가거나, 뭐 그런 장면만 되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장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특히나 고라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토종 그 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쭉 유지는 시켜야죠. 고양이인 것 같은데.

0: 꽝도 한 마리 나온 거거든, 옆에. 장기, 장기.
1: 꽝 수컷이네요. 네. 거기에 같이 있네요.
0: 여기 꽝마저도 평화롭네.
2: 고라니 파티에 새들이 들러리를 섰네요. 여유롭게 식사 중인 중대백로부터 회색 깃털의 소유자 외가리. 소형 맹금류 황조롱이까지. 빙도는 이들에게도 천국인가 봅니다.
0: 고라니하고 살쾡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1: 고라니하고 살쾡이하고 싸우면은...
2: 에이, 그래도 명색이 포식자인데 사냥은 살기 한 수위 아닐까요?
0: 여기 보면 고라니가 네. 삭을 공격하는...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거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다가 삭이 너무 여유롭게 걸어가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감히 내 앞에서 여유롭게 걸어가.
1: 감히 내 앞에서.
0: 감히 내가 여기서 체급이 멧돼지가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체급이 체급한데 감히 여유롭게 걸어가. 우리 뭐 격투기도 그렇지만 체급이 깡패라고.
1: 그럼요. 벌써 체급 차이가 나면 네. 기에 눌리는 거죠.
2: 그런데 이때.
0: 뭐야? 갑자기 나타나네.
2: 외가리도 한동치 하거든요.
0: 서로 신경을 안 쓰네.
2: 안 싸우기로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0: 통치로도 외가리가 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씩 멀어지고
2: 야생에서도 거리두기 필수죠.
0: 아, 고라니가 1등 맞네. 외가리도 이기네. 다가가고 있어.
1: 더 다가오면 안 될 것 같은데.
0: 뭔가 긴장 순간인데.
2: 은근한 신경전. 둘 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네요.
0: 왔어. 친구들 좋아.
2: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고라니 친구들인데요.
1: 나오질 않고 저희들을 그냥 쳐줘라.
0: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
1: 끝에서 끝을 지나갔는데, 바로.
0: 아, 진짜 뭐, 세렝게티 같네.
2: 여기 진짜 동물의 왕국이네요. 니엇니엇 해가 지자 기다렸다는 듯 고라니들이 출몰합니다.
0: 수컷이다.
1: 수컷이.
0: 암컷 찾아왔나? 짹짹이 철단인데.
2: 다들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걸까요? 달리기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카리스마 넘치는 이빨. 수컷은 살며시 암컷에게 다가가 봅니다.
1: 짝짓기 철, 딱 이 시기만 이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0: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정해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새끼 놓으면은 새끼가 다 클 때쯤 자연의 먹이가 제일 많아지는 시기와 딱 맞물리게끔.
1: 지금은 뭐 저렇게 수컷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도 암컷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이나
0: 전혀
1: 뭐
0: 없죠.
2: 그래도 사랑이 꽃피는 나무, 아니 빙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드디어 암수가 만났네. 만난다. 왜 못 본 척해?
1: 때가 아니라면서.
2: 네, 서로 관심 없다네요. 이곳 고라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칠

0: 쉬려도 처절한 최후를 맞을 일도 없습니다.
1: 지금 여기 이렇게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갔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서로 공존하고 그렇죠. 더불어 사는 모습인 네. 것 같아요, 지금.
2: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동물이 피해를 안 끼치면은 트럭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도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사람도 고라니를 신경 안 쓰는 그 관계가 진짜 공존이 되는 거죠.
0: 이곳에서의 공존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농지와 도로가 펼쳐져 있죠.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대한민국 유해동물인 고라니. 공존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0: 이곳엔 고라니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한 해 100억 원 이상.
1: 이렇게 지금 어린 순들을 다 따먹어버려요, 이렇게.
2: 아, 지금 이게 다 네. 따먹은 것들이에요?
1: 이게 고라니들이.
0: 1년 사과 농사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꽃이 피지 않죠.
2: 이 지역에서만 그러면 한 달에 몇 마리나 잡나요?
1: 지금 1, 2, 3 해가지고 천 마리 잡았어요. 천 마리 고라니.
2: 천 마리요?
1: 예.
2: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그 천 마리 다 어떻게 하지? 와, 그런 것도 또 생각하면 또 답답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3: 그래서 이거를 불쌍하다고 안 잡으면은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2: 여기까지도 다 그냥
0: 만약 이게 내 일이라면 뜯어. 내 가족의 일이라면 너그러이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았어요. 고라니와 인간 정말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졌고 고라니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개체수 조절이 되지 않은 상황,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일대도 밤만 되면 나타나는 고라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지대인 민가 주변이나 도로 옆까지 작은 땅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내는 무서운 적응력. 거기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밤중 논밭을 서성이는 고라니를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2: 저기 있다. 좀 보이죠?
3: 네, 보이고 있어요. 이쪽을
2: 쳐다보고
3: 있다.
0: 그렇게 인간과 고라니는 추격자와 도망자가 됐습니다.
2: 도망간다.
3: 간다.
0: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죠.
2: 저기 있다. 저기 있다.
3: 네.
0: 녀석은 엽사와 길게 눈을 맞춘 뒤 유유히 사라져갑니다. 엽사도 총을 내려놓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모가 한창인 논에 또 침입자가 보입니다.

0: 이제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든 고라니. 커다란 총소리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1: 아, 총을 쏘는 순간 바로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앉아있던 게 싹 수그리면서 없어졌는데 그게 도망간 건지 안 맞았나.
0: 고라니가 마지막에 있었던 자리로 가봅니다. 뒤따르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0: 제 예상과 달리 명중이었습니다.
1: 못 보겠다. 그냥 그렇게 끌고 가나요?
2: 예.
0: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야생의 현주소.
2: 포획된 게 암컷입니다, 지금. 암컷이고, 보면은 지금 새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 저지,
2: 젖이 풀어 있던 게 새끼가 예. 지금 빨고 있었다는 겁니다.
1: 아.
2: 그래서 당장 여기는 없었지만은 다른 곳에 떨어진 곳에 지금 새끼가 있을 겁니다.
1: 아, 그럼 새끼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네요.
2: 그렇죠.
1: 아,
2: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새끼가 좀 일찍 출산을 했으면은 네. 스스로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뭐 아사로 뭐 배가 고파서 죽는다든지
1: 아니면... 먹이 활동을 못 하는 거죠. 혼자서 네. 스스로는.
2: 아. 너구리한테 잡아먹힌다든지 이렇게 또 다르게 아마 혼자서 살기는 힘들 겁니다.
1: 아,
0: 어미의 나이는 두 살 정도.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지만 고라니에겐 잔인한 일입니다.
2: 보통 고라니가 이제 정상적인 개체군에서는 6월에 태어나서 그 이듬해 12월에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살 반에 첫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수렵을 강하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네. 종보전 전략 때문에 7개월, 8개월에 바로 임신을 해버립니다.
1: 아... 네.
0: 마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막강해지듯 고라니는 지금 번식 주기를 앞당기고 있답니다.
2: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 마리의 생명을 끊었지만은 누구든지 생명을 끊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선택에서 최대한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한데 10만 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포획이 되지만 이 개체를 연구하는 게 국내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점에 연구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리 체계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1: 근데 아 정말 안타깝다.
2: 한만 잡았다는 뜻입니다.
0: 포획된 아. 고라니의 몸엔 잡힌 순서와 날짜가 적힙니다.
2: 제가 이거 한 마리 잡았다는 건.
0: 식별 아. 번호를 부여한 뒤 혹시 모를 아. 병균 차단을 위해 밀봉을 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1: 쉽지 않네. 네. 쉽지 않고 지금 그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하고 그걸 네. 잡아서 비닐에 넣어서 막 아 이렇게 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네요. 진짜 보기 힘드네.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0: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1: 한 종이 무한정 늘어나면 자연은 질병을 내리죠. 또 고라니를 전부 밀어내면 그 자리를 노루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재로선 인간의 사냥만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마리의 고라니가 농수로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수렵이 끝난 뒤 포획된 고라니는 이곳에 보관됩니다.
0: 잠깐만. 와, 아니, 지금 고라니들을 다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다 이렇게 냉동시켜 놓은 거예요? 아.
1: 이렇게 일부는 연구용으로, 일부는 비료용으로 쓰인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은 무너진 생태계의 씁쓸한 뒷모습입니다. 고라니 처지가 참 딱합니다. 이 다른 야생동물들은 뭐 점점 사라지고 있다, 멸종위기다, 다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라니는 정반대의 경우죠.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요. 뭐 이렇게 미움받고 싶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을 텐데 말이죠. 같은 시간, 고라니를 살리려고 애쓰는 곳도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가장 많이 신고되는 동물도 고라니죠. 여름철만 되면 야생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고라니들이 넘쳐납니다. 더 어린 아기 고라니도 있는데요.
0: 먹는가 봐.
1: 마치 어미 품에 안긴 듯 잘도 받아 먹습니다.
0: 아이들이 이렇게 받아 먹이고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면 아이들이 잘 따르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쨌든 야생동물이잖아요. 그 나중에 어쨌든 방사를 하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와, 그게 또 진짜 딜레마일 수가 있겠네요.
2: 야생에서 사람을 겁을 내지 않으면 수렵에 더 쉽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어른이 된 고라니는 야생으로 돌아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킬 것인가? 잃을 것인가? 또 얼마나 잃을 것인가? 그것은 최상위 포식자,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죠. 과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수 있을까요?

0: 내 집 마련, 참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죠. 새들도 그렇습니다.
1: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신도시에 입주한 새 여러분 환영합니다.
2: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여기 앞에 사과를 놔뒀어요.
3: 네.
2: 코란이 와서 사과를 먹는데 뒤에 너구리가 대기하고 있는
3: 장면. 아, 와, 이 사진 진짜. 네. 고라니를 찍다 보니까

0: 뒤에 보니까는 네, 너구리가 있는 거야.
1: 너구리가 대기하고 있었죠.
0: 아, 그래요. 아, 근데 정말 잘 지켰다.
1: 여기 보면 너구리가 아주 먹고 싶은 표정이지.
0: 아, 기다리고 있네요. 네,
1: 다음
0: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1: 다음
0: 거네요.
1: 다음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제 속으로는 제발 내 거 조금만 남겨놔라. 그 고라니는 수컷이라서 막강할 겁니다. 아.

0: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물리학자의 명성은 그의 이름과 이론이 얼마나 낮은 학년의 교과서에 등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니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물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은 일반적으로 운동 3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물리학의 역사 속에서 그는 빛에 대한 연구, 즉 광학 이론을 연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광학 이론만큼이나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색채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론을 발표한 주인공이 바로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작가이자 철학가로 유명한 울프강 괴테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아니었던 괴테가 뉴턴과 비견되는 과학적 업적을 남겼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뉴턴의 광학 이론을 설명하는 무지개 실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이 살던 시대에 당시 사람들은 빛에는 색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색이 없던 빛이 프리즘 재질로 인해 여러 색을 가진 빛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말이었죠.

뉴턴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설명이 정말 맞는 것인지 실험으로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광학 이론을 뒷받침하는 무지개 실험입니다. 뉴턴은 불 꺼진 방에 자기가 들어가서 한쪽 벽에 구멍을 내고 거기로 빛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빛이 앞에 프리즘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반대편 벽을 봤더니 들어올 때는 하얗던 빛이 7가지 색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실험을 옵틱스라는 책으로 정리해서 세상에 선보였죠. 그런데 이런 뉴턴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이가 있었는데 바로 당대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던 괴테였습니다. 괴테는 뉴턴의 이론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고 그 오류를 아는 이는 100만 명중 오직 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뉴턴의 광학 이론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을까요? 괴테는 색상은 단순히 빛의 물리학적인 특성으로 유추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감각으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보는 주체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괴테는 약 20년간 뉴턴처럼 빛과 프리즘을 사용해서 여러 실험을 수행합니다. 뉴턴이 사용하고 똑같은 프리즘을 구하기 위해서 왕실의 후원을 받고자 설득도 했다고 하니 그의 열정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연구 결과 괴테는 뉴턴이 봤다는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프리즘으로부터 상이 맺히는 반대쪽 벽까지의 거리에 따라 뉴턴이 봤다는 띠와는 다른 모습이 맺히기도 한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괴테는 뉴턴의 무지개 이론은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며 뉴턴의 말처럼 흰 빛은 7가지의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수 없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괴테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의 밝은 빛뿐만이 아니라 어둡고 밝은 무늬가 만드는 경계선을 프리즘을 통해서 관찰했더니 그 경계선에서 아주 흥미롭고 다양한 빛의 띠가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턴의 7가지 색의 무지개에서는 보이지 않던 색도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색중 하나가 바로 마젠타 색입니다. 우리 프린터에도 있는 흔히 빨강톤이라고 부르는 색으로 뉴턴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색입니다. 괴테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뉴턴도 찾지 못했던 새로운 색채 이론을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색채론은 당시에는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뉴턴의 이론이 나온 지한 세기도 더 지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반론치곤 너무 늦었고, 둘째, 괴테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과연 그가 제대로 된 과학실험을 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줄곧 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엄밀한 과학의 방법론적 입장에서 볼 때, 뉴턴의 연구는 뉴턴 스스로 기틀을 잡은 정통적인 방법으로 볼수 있는 반면에, 괴테는 감각만을 따라갔으므로 제대로 된 과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꽤 존재합니다. 괴테는 논리보다는 감각에 집중해서 이 실험에 접근했습니다. 즉, 색채란 인간의 감각에 긴밀한 영향을 받는 현상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존 연구 방식과 다르다고 뉴턴의 광학 이론은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괴테의 색채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괴테의 색채론에 관한 평가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괴테 이론이 물리학자들이 아닌 당대 화가들로부터 뜻밖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인상주의 화가들을 비롯하여 빛과 색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이들이 괴테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색채관을 정립해 나갔던 것이죠. 괴테의 색채론에 영향을 받은 화가로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가 있습니다. 그는 그림자와 어둠, 대홍수전의 저녁과 빛과 색채, 괴테 이론, 대홍수호의 아침, 창세기를 쓰는 모세라는 한 쌍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작품의 제목에서 괴테 이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터너는 홍수라는 자연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시도도 없이 노아의 대홍수가 갖는 의미를 색으로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빛과 어둠의 경계선을 만들어지는 무한히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색상을 탐구하고 추구하던 괴테의 철학을 표현한 명작으로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테의 색채론은 여러 화가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고, 반면 뉴턴의 색상고리는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한 이론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괴테의 이야기는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감각에 따라 자연의 모습들을 찾고 따라가다 보면 더욱 심오하고 유용한 발견을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현대미술, 그중에서도 팝 아트를 좋아하는데, 한 작품에서도 이런 괴테의 자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팝 아트는 195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

그래서 태동하여 만화, 광고, 그리고 일상 상품에서 맥락을 뗀 뒤에 그것들을 다시 결합해서 현실을 풍자하는 예술 작품들을 읽었습니다.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잡지에 있을 법한 그런 만화를 미술관의 거대한 벽면에 채워놓은 리텐슈타인이나 미국 대량 생산 식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수프 통조림을 활용한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좋아하던 팝아트가 한순간 저로 하여금 현대미술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앤디 워홀 특변전이 열린다고 해서 학교 미술관에 들러서 앤디 워홀이 친필 사인을 한 캠벨 수프 통조림 실물을 보았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케이스 안에 신주단지 모시듯 소중히 전시된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사인만 빼면 영락없는 캠벨 수프 통조림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갔던 제 연구실 후배하고 이런 말을 주고받던 기억이 납니다. 야, 좀 편하게 살지 않냐? 근데 저는 왜이 작품을 보고 갑자기 김이 빠져버린 걸까요? 당시 저는 현대미술이라고 해도 이미지의 변형, 실제 실크스크린 인쇄, 눈길을 끌도록 하는 미술관 벽면 설치 같은 예술적인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놓을 사인하는 것만으로도 창작을 끝내는 워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가령, 야, 이런 건 우리 애도 그리겠다.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까지. 그런 말을 듣다가 갑자기 또 수백억 원의 값으로 팔려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사실 몇 초라도 제대로 보려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모나리자 같은 작품처럼 우리에게 예술로 통용되는 고전적인 작품과는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 이 사람 편하게 산다. 우리 애도 그리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은 사실 그거는 기존 질서를 정답으로 생각하는 저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는 저의 가치관대로만, 저의 방식대로만 예술을 이해하려다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캠벨 통조림에 서명한 앤디 워홀의 작품이 가치는 이유는 사실 누구도 물리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어려운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조림 광고를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전시했다가 다시 그걸 실물로 만들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즉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현대 물리학과 현대 예술의 비슷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괴테, 앤디 워홀 같은 인물들은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들어 그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고전기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년간 똑같은 예술만을 경험했을 것이고, 근대 과학만이 허락하는 사고의 틀을 갖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새로운 혁신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자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견으로 자신을 정답으로부터 가리지 말고 눈을 떠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자세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물리학자라는 말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니 사람이 만들어낸 물리학도 결국 문화의 하나이고 또 물리학은 모든 물체의 이치를 알아낸 학문이므로 문화도 물리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문화 물리학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혁명의 해라고 불리는 1880년대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이때는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철도가 발달하며 도시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전신기술이 도입되며 실시간 통신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낡은 체제와 최신기술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혼란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관된 시간제가 없었기 때문에 베를린 자정일 때 빈이 몇 시일지는 독일의 황제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 시계 시스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철도가 발달하면서부터는 이것이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죠. 그게 단순히 여행객들의 불편함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통일된 기차 시스템이 없다면 종종 같은 선로에서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던 아찔한 순간도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19세기 말은 제국주의 시대였고 본국과 점령지들 사이에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것, 즉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시계들을 동기화하는 것에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컸습니다. 그래서 철도 주변 주요 건물이나 기차기 시계탑에는 여러 지역의 시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시계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뚜루드릴에는 무려 3개의 시계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큰 시계는 그 지역 시간은 제네바 시각을 나타냈고 10시 반, 왼쪽 시계는 파리에서 출발한 철도 노선을 위해 파리 시간을 나타냈고 10시 15분, 오른쪽 시계는 베른으로 가는 철도 노선을 위해 베른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10시 35분. 스위스 베른에 있는 오래된 기차역에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기차역의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기차역 길 건너에 있던 특허 사무소 일하던 직원 알베르트였습니다. 그는 매일 집을 나서서 특허국으로 출근할 때마다 이 여러 개의 전기시계를 보며 걸었는데 그러다가 전기로 제어되는 시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특허국에는 매해 전기시계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베르트는 시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아주 깊은 질문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내 시계, 즉 베른역에서 가리키는 7시와 다른 역에서 7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시간을 서로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동시라고 부르는 말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더욱더 기가 막힌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멈춰있는 사람의 양쪽에 동시에 번개가 쳤다고 가정하자. 이때 움직이고 있던 사람이 같은 장면을 봤을 때도 두 번개는 동시에 쳤을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싶지만요. 이 특허사무소 직원은 한 사람에겐 동시에 벌어진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움직이는 방에서 번개가 쳤다는 정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동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알베르트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시 과학에서 정설로 통하던 뉴턴의 물리에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흐르며 물체는 누구나 똑같은 크기를 가진다는 개념이었죠. 그러나 알베르트는 모든 움직임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관점이라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차 안에 앉아서 나란히 옆을 달리는 다른 기차를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정지했는지 누가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고 우리 은하계를 가로지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알베르트는 이런 뉴턴 물리학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를 논문으로 옮겨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허 사무국의 직원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제시한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상대성 이론인데 거꾸로 말하면 나의 시계에 표시된 시간이 무엇일 때 너의 시계에는 어떤 시간이 표시될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한 시간의 동기화는 시계탑 시간과 열차 운행표에서부터 여러 산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갈 때 또는 GPS 인공위성이 엄청난 빠르기로 움직이면서 지상과의 시간이 달라져도 서로의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GPS

위성과 지상의 시계 사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수 없을 것이어서 지금 같은 실시간 내비게이션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비행기 여행은 더더욱 꿈꿀 수 없었겠죠. 근데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이런 엄청난 발견을 이끈 그의 근원적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직관과 통찰을 통한 낭만적 사고 덕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 이후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최대의 변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인 사고의 단계만 따랐다기보다는 즉흥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성보다 꿈을, 현실보다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령 우리가 잘 정리된 수식으로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헷갈려 하니까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설명들을 참 잘했습니다. 가령 기차가 아주 빨리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앞과 뒤에 동시에 번개가 내려칠 때 안에 있는 승객의 입장에 상상하게 하면서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한 번에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세계 최초의 대중과학 인플루언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강연을 가면 사람들이 기차에 줄을 지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의 혁신적 발견의 비밀은 그런 통찰에 기반한 낭만적 사고였습니다. 과학은 매 순간 논리적 정합성과 엄격성으로만 발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아인슈타인의 사례에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념을 깨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동시성에 대해 고민했을 때는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물리학을 지배하던 시절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로렌츠가 있는데 그 또한 빛의 속도에 의해서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로렌츠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란 개념에 묵혀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봐. 너의 말이 옳다면 이러한 황당한 방정식이 성립되어야 하면서 방정식을 구하내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거꾸로 응, 맞아. 네가 틀렸다고 하는 그 황당한 방정식이 사실은 옳은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서 로렌츠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로렌츠는 무언가를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맞았던 거죠. 로렌츠는 뉴턴을 맹신한 나머지 상대성이라는 문턱까지 가놓고서 멈춘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겁없이 그 문턱을 넘어버리고서 뉴턴 이후 최대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낭만적 사고와 열린 마음은 꼭 과학적인 발견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걸 타고 전국을 다녔던 일을 제일 즐거운 일로 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 중에 내가 탄 모터사이클이 고장 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당장 헤쳐나갈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제가 이 모터사이클을 제일 가장 빠르게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터사이클 같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사실 대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부품이 고장났는지 곧장 알긴 어렵습니다. 모터사이클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1만 개 정도, 그리고 내연기관 차는 약 3만 개, 비행기는 약 600만 개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히 설명서만 보면 충분할 것 같은 모터사이클 정비였는데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단 하나를 순차적으로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로버트 퍼시그의 선과 모터사이클 정비 예술이라는 저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바로 눈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라도 해결하는 일에 낭만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는 열린 마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꼭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논리적을 따르는 고전적 사고, 직관을 따른 낭만적 사고가 모두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이 이런 낭만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논리와 직관, 고전과 낭만이 함께해야 문제를 풀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고 시즌2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유입니다. 오늘 만날 친구는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친구라고 하는데요.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방산 중 3학년 차수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수환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듬직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2: 감사합니다.
0: 아버님, 네. 수환군 실제로 보니까 몸이 특별히 좀 불편해 보이지 않는데요.
3: 수환이는 어렸을 때 좀 일찍 태어난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였고요. 태어날 때 선생님께서 발달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두 돌 되기 전에 아이가 좀 늦다라는 걸 발견했었거든요. 장애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인지하면서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0: 근데 수환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직접 열어봐 줄래? 문입니다.
1: 문?
0: 와, 문을 좋아해?
1: 네,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0: 어렸을 때 문을 좋아했어?
1: 네네.
0: 이렇게 지금 열고 닫는 문 말하는 거지?
1: 네네.
0: 아버님, 수환이가 이 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2: 뭔가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게 문이었었어요.
0: 네.
2: 그래서 한번 문을 열고 닫기 시작하면 정말 무한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당 가서도 문 열고 닫고 하고요. 집에서도 자기 방문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0: 네.
2: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견디고 참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수환이가 문 열고 닫는 거 말고도 또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는 거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진짜 좋아했었어?
1: 움직이는 게 너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0: 아, 진짜?
1: 네.
2: 백화점 갔는데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0: 네.
2: 거기를 계속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정말 하염없이 반복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그거 말고 좀 더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까요?
2: 수환이가 미용실이나 치과를 가는 걸 무척 힘들어했었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좀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미용실에 머리 깎는 소리 때문에 미용실에서는 미용실 문 앞에서 뛰쳐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환이 머리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가 직접 깎아줬어요.
0: 지금은 요즘에는 어떻게 미용실 가나요?
2: 아, 예.
0: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 수환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금 이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늠름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2: 그렇지요.
0: 자, 이번에는 수환이가 좋아하는 두 번째 최애 물건이 과연 뭘까요? 수환아, 직접 한번 열어봐 줄래?
1: 바로 피아노입니다.
0: 와. 피아노 잘 쳐?
1: 네, 잘 칩니다.
0: 얼만큼 잘 쳐?
1: 많이 잘 칩니다.
0: 정말?
1: 네.
0: 그러면 수환이가 가장 잘 치는 피아노 한 곡 형한테 연주해 줄 수 있어?
1: 네.
0: 어떤 곡 연주해 줄 거야?
1: 불꽃 심장의 별의 눈물이요.
0: 와, 너무 기대되는데?

0: 별의 눈물 보고 왔습니다. 와, 수아나, 형이 여태까지 들어본 피아노 연주곡 중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연주였던 것 같아.
1: 감사합니다.
0: 수아니는 피아노가 왜 좋아?
1: 학교 친구들한테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첼로하고 피아노 하는 거제 친구한테 카톡에다가 올려줬거든요. 제 친구가요. 연습이 아니고 대회 나간 줄 알았어. 한 번도 안 틀리고 끝까지 성공했네. 굿굿이라고 칭찬해준 거예요.
0: 아, 역시 진짜 친구들이 잘하는 사람은 알아본다니까?
1: 네, 맞습니다.
0: 자, 아우님, 수환군이 이렇게 피아노를 진짜 잘 치는데, 수환이가 특별히 피아노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 수환이가 어렸을 때 뭔가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를 저희가 봤는데요. 그거를 다른 데를 관심을 돌려보는

0: 좋겠다 싶었는데, 특히 음악은 뭔가를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하게 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피아노를 하면서 많이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잘 배우게 된 것 같아요.
1: 수아나,
2: 네.
1: 처음에 피아노 처음 치웠을 때 기억이 나?
2: 힘들었어요.
1: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
2: 소리 내는 거요.
1: 소리 내는 거?
2: 네.
1: 이렇게 피아노 손가락을 누르는 게 힘들었나?
2: 네네.
1: 아까 보니까 악보 다 외워서 악보 보지 않고 막 피아노를 치더라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던데?
2: 아유, 감사합니다.
1: 수아니가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2: 맞습니다.
1: 아버지, 수아니가 그래도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좀 힘든 점은 없었나요?
0: 힘든다기보다는 수아니한테 이제 뭔가를 새로 시킨다는 게 많이 좀 두려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악보를 다 외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환이 데려가서 여행 다닐 때도 피아노가 있을 때 한 번씩 수환이가 연주를 해보거든요. 또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고 봐주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꼈었던 거죠.
1: 아, 수환아, 네. 정말 너무 대단하고 진짜 너무 존경심까지 든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대단해. 지금까지 수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환이의 최애 물건이 왜 피아노인지 이제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수환이가 지금은 이 피아노 말고도 또 좋아하는 악기가 하나 있다면서요.
2: 첼로입니다.
0: 이제 첼로 배운 지 3년 됐고요. 저희가 5학년 말에 개인 악기를 또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찾고 있다가 미랄복지재단에서 날개라는 첼로 앙상블 팀을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오디션을 봐가지고 수환이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와, 진짜 대단하다. 처음에 오디션을 보는데 어떻게 합격을 한 거예요? 첼로에도 네. 소질이 있었나요?
0: 그건 아니고요. 피아노 오디션을 봤어요.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그러는 아이를 찾는 거였기 때문에 첼로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피아노만으로 오디션에 합격이 됐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1: 아니 그래도 어떻게 첼로를 배우는데 잘 배우던가요?
0: 수환이가 피아노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악보를 볼 줄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소리에 민감하다고 했기 때문에 첼로도 역시 소리를 어떻게 잘 내는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초반에 정말 너무 잘 따라와 줘가지고요. 지금 너무 재밌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 수환이는 진짜 멋진 첼리스트가 될 수 있어. 형이 옆에서 꼭 응원할게.
2: 네.
1: 그러면 형을 위해서 멋진 첼로 연주곡 하나 해줄 수 있어?
2: 네,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어떤 곡 해줄 수 있어?
2: 하이든 첼로 콘체르토입니다.

0: 와, 수아나, 저 너무 잘 친다. 형은 중간에 약간 울컥했었는데 그 이유가 수아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너무 이렇게 울컥하고 감동이 되더라고. 형도 이제 보이진 않지만 형손 한번 만져봐도 돼요? 좀 거칠거칠하지?
1: 네.
0: 형도 이 휠체어 밀기 위해서 진짜

0: 수 있다고.
1: 저는요 피아노가 좋아요. 첼로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만큼 멋진 소리를 내거든요.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수아니가 될게요.
2: 수아나, 무대 위에서 너의 멋진 꿈을 펼쳐봐. 형이 항상 응원할게.
1: 아빠, 열심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첼로 하는 것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엄마, 열심히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엄마랑 산책을 나가서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뿌듯해서 너무 좋아요. 엄마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장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장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십니까. EBS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하는 황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1강으로,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키포인트는요, 보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개설 등록의 절차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개설 등록의 요건, 같은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결격 사유,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왜 해야 하고 또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부동산 중개업은 아무나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우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무소는

내가 이제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인데 부산에다가 사무소를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을 합쳐서 등록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등록관청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절차를

등록요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 기준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등록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그 등록 기준을 확보하였다면 우리 그 사무소를 두려는 시군구에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군구, 달리 말하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7일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좀 우리 시험에 빈출되어지는 기간이라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일 안에 정확히는 등록을 하고, 그리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등록하고 통지한다라는 것은 등록번호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등록번호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7일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번호가 나왔다 그러면 보증이라는 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전문 직업인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회계사,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 직업인들은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거를 담보해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담보해 주기 위해서 보증 설정이라는 걸 하여야 하는데, 개인인 개공은 우리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 그러니까 보험이나 뭐 공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입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우리 이제 우리 일반적인 기업으로 만약에 그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점, 영업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자, 보증 설정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에서는 이 보증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죠? 요거 확인해 보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 등록증을 받아야 그걸 이제 벽에다가 걸어 놓고 게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뭐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물은요, 꼭 등록증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게시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증,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증.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카피를 해서 우리 이쪽 사무소, 저쪽 사무소, 몇 개의 사무소에다가 이거를 다 걸어 놓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중 사무소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불법적 행위가 우리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을 꼭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건지, 내가 이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건지를 게시해 놔야 되는데 이걸 보수 요율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증 설정 서류는 요 앞에서 개인, 법인, 분사무소 해서 업무 보증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일반 우리 의뢰인들에게 이제 소비자죠. 내가 얼마짜리 보험을 가입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시물을 게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개업이라는 건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등록증과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전혀 다른 등록증입니다. 요거는 시군구, 그러니까 사무소를 두려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우리 교부하는 게이 등록증이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게시하면 되는데 이 업무 게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게시해 줘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업무를 게시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걸로 간주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 통지 받기도 전에 막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러면 소위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위 유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록은 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기 전이니까 이런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적법한 업무 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증 없이 업무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이 있는 거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거를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록증을 우리 교부 받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등록증 없이 업무했다. 그러면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걸로 보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게시물을 게시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가장 경미한 제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중에서는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장 경미한 제재인데요. 요렇게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벌 없이 업무를 게시하고 싶으면 이러한 업무 게시 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해서 아직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춘다면 업무 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그 가능 시점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업무 개시 요건 중에 이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게시물 게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장까지 꼭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점 중요합니다. 자,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 시에서부터 할수 있어요. 요 시점부터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등록을 신청하려면 구청에 한번 가야 되잖아요. 우리 대도시에서는. 네, 그럼 구청에 갈때 인장 같이 가져가서 요때 등록을 하면 한 번에 일처리 할수 있겠죠. 다만 늦어도, 그러니까 인장은 업무를 할때 이제 필요한 어떤 도구니까 업무 개시 전에는 반드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등록 어떤 요건 등록 기준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어지고자 하는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은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우리 건축물에다가 중개사무소라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뭐요두 가지만 이제 보는데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법인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 중에 개인인 개공이 없는 요건 중에 자본금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미리 업무를 하기 전에 가지고 시작하는 돈. 이걸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법인의 성격은 꼭 회사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도 괜찮지만 뭐도 괜찮냐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그냥 협동조합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라고 했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앞에 있는 우리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조합이에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뭐가? 우리 법인인 개공이 될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개사법 14조에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겸업업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4조 업무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14조 업무 7가지만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4조 업무 이외의 업무는 취급해서는 안 되고 예컨대 어느 중개법인이 대부업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법인의 정관에다가 이거를 이제 실어놓고 그걸 이제 법인 등기를 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했다고 한다면 등록관청은 당연히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이 14조 업무 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일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7가지 업무만 할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는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 같으면 본인이 이제 공인중개사면 되겠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면 대표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대표 포함 아니면 제외해서 대표 제외한 이런 어떤 그 어떤 저 단어들 한정 아주 잘 걸리는 단어들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표 제외한이 맞아요. 포함한 아니고 대표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책임 사원의 준말이고 임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 모두가 법인에서는 직급이 혹은 직책이 아주 높은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법인의 대표도 결국에 사원 또는 임원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는 빼고 요 요건에서는 대표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추가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자격이 있어요. 그럼 한 명 일단 이제 자격수 필요하죠. 그리고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회사마다 좀 종류가 다르고요. 사원이 있는 회사 또 임원이 있는 회사 있는데 이건 이제 상법상의 개념이니까 정확히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3명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3명의 1명꼴은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대표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여기서는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격은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교육 받는 거는 전원 다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때 받는 교육은 실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도 우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분사무소는 이제 지점 같은 건데 소위 지점장도 그 지점에서 뭐 거래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사무소로 확보한다라는 거는 사용권을 확보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소유해도 되고 나는 건물은 없는데 우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어떤 임대차 관계여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아까 그 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결격 사유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진 않고요. 키포인트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그 요건, 뭐 자격 뭐 이런 데에서 약간 모자르는 흠,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교사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교사가 될 수 없고요.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럼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1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애초에 처음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은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은 신규 고용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결격 사유인 사람은 고용인도 될 수 없다. 이제 고용인 아시죠?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원시적으로 됐을 때 우리 볼 수 있는 어떤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후발적 결격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후발적 결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이 전제가 나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개공이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근무하다 보니 후발적으로 결격 사유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해당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청에서 개공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미 고용인이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고용인이 되어진 사람도 똑같은 말입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그렇죠? 우리 이제 고용인이 되었는데, 후발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 고용인도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용인 중에 직급이 높게 올라가는, 뭐 어떤 직책을 이제 받게 되는, 소위 사원 또는 임원이 고용인과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인,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우리 고용인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면, 이거를 등록관청에서 끄집어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고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개공과 고용인과의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가 고용한 고용인 중에 한 명이 결격 사유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 얘를 해소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래서 해소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고요. 만약 두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닫힌다. 자,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관청에서 이제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가 고용한 평 직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직원이 있더라. 너 그러니까 얘 내보내라. 얼마 안에, 두달 안에 해소를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구분을 해야 하냐면, 사원 또는 임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직책이니까, 얘네를 두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평 직원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고 해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건 너무 좀 심한 제재라고 보죠. 그래서 요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고용인의 결격 사유일 때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요 구별의 실익은 사원 또는 임원을 두달 안에 해소 못해, 그러면 법인의 등록 취소.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말하자면 결격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두달 안에 해소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우리 그 개공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격 사유별 해소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격 사유가 제가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이 결격 사유는요,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성년이 되어야 한다. 뭐이 뜻이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뭐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우리 민법상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심신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결여돼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피성년 후견인, 일시 좀 상태가 좀안 좋았다가 뭐또 괜찮아졌다가 뭐 이런 분들을 피안정 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어르신 중에서 치매기가 살짝 좀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피안정 후견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언제 결격에서 해소될 거냐면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심판 받기 전에는 결격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글자 그대로 복권 판결을 받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법정 복권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법정 복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컨대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지났다. 이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복권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 이 실형은 이제 교도소로 갔다는 뜻인데요. 교도소로 갔으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고 나왔다. 이를 만기 석방이라고 표현하고요. 만기 석방은 추가 3년을 좀 반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총 8년간 결격사유에 들어가게 되겠죠. 가석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석방은 뭐 시험에 이렇게 뭐 내거나 그렇진 않지만 집행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유기수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남은 형기에다가 3년 더하고 무기수는 10년이 지나면 집행 종료로 간주하고요. 10년에다가 다시 3년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 면제는 사면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특별 사면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면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37회 우리 본시험에는 사면 중에 특별 사면을 좀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해서 우리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부분을 말하자면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너 밖으로 나가. 이게 이제 특별 사면이고 보통 줄여서 특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특별 사면이 돼도 추가 3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면은 요거 이제 즉시 복권되어진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사면은 요 앞에 있는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그 어떤 효과 자체를 아예 취소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다 없어지는 뭐 그런 어떤 뛰어난 어떤 사면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형의 집행유예. 이 실형은 교도소로 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반성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죄를 진건 마찬가지니까. 다만 이제 실형하고의 차이점. 요 실형하고의 차이점은 3년을 추가 반성할 필요는 없고요. 2년을 추가 반성하면 되는데, 요 집행유예 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라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이제 자격 취소가 되었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축구 선수가 우리 이제 그라운드에서 축구 경기 하다가 뭐 뒤에서 태클 뭐 이렇게 걸면 레드카드를 받죠. 너 퇴장 뭐 이러면. 다음 그 경기에서 보통 한세 경기 정도를 출장 정지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이제 이 취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마치 이제 퇴장당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라운드에서. 그러면 3년 반성해.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도 역시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그 기간이구나. 자격정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 중개사만 받게 되어지는 우리 그 행정 처분이고 소속 공인 중개사가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예컨대 3개월의 자격 정지를 만약에 받았다. 예, 그러면 3개월만 결격 사유이고 그 3개월이 지나면 말하자면 결격 사유에서 해소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지 기간만 끝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위반을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취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취소되는 원인이 한 30여 가지가 넘어요. 뭐 아주 많은데 그 아주 많은 등록 취소 원인 중에서 3년을 반성하는 게 사실 무의미한 취소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망했거나, 그러니까 누가 사망한 거냐면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공이 해산을 했거나, 그죠? 이러면 그 주체가 아예 소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망했고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달리 말하면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하면 언제 다시 재등록을 할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면 그 결격, 원인 결격에서 해소가 되면 언제든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뭐 어떤 그 즉석 복권이라든가 뭐 로또 복권 같은 경우를 이제 구입을 해서 1등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고 복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즉시 재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그다음 등록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 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조금 다른데 요는 개공이 받는. 요거는 소공, 요건 개공. 6개월 똑같고요. 자, 10번에 보면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러니까 얘네를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얘네를. 예, 그래서 그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면 얘네는 해소가 된다. 그리고 11번은 우리 이 법은 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3년간 결격에 해당이 되고, 자, 12번째, 결격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원 또는 임원을 얼마 안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두달 안에, 2개월 안에 내보내야 돼.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 자,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개념 완성 강좌 약속의 이름 최승권 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부분이에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또 영화로 많이 나오고 이슈가 많이 되면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세조의 정책을 또 영화에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첫 번째로 대박 영화 인기 인물. 세조. 어느 영화에 나왔을까요? 관상이란 영화에 나왔어요. 관상이란 영화에 2013년도에 이게 또 대박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왕사남에서. 초대박이죠? 2026년도에.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기 인물이 바로 세조다라는 세조. 향년 51세까지 살았고요. 1417년도 그리고 1468년도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왕으로 탄 기간이 13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 조선 왕조의 초반기 때의 임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상에서도 그렇고 왕사남에서도 그렇고 세조가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세조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종 때부터 그 다음에 성종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를 파악한다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시험 문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사남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의 동정심을 많이 유발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바로 그 어린 임금, 단종입니다. 경복궁에서 태어난 최초의 세자예요. 자, 여기 가운데 경복궁 근정전이 딱 보이죠? 자, 문종, 세종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문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사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린 아들인 단종을 보위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종이 임금이 올랐을 때, 그때 12살 때였어요. 12살 때인데, 이 단종은 엄마 얼굴을 몰라요. 예, 엄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자마자 산후통으로 예,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이 어린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삼촌, 예, 아버지의 바로 동생이죠. 수양대군인 세조가 계유정난이라는 것을 딱 일으켜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단종을 보위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로? 노산군으로 강등을 시켜요. 강등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저기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영월로 유배를 보내서 정말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단종의 능묘 그리고 복권, 원래 말이죠, 왕 노릇을 하다가 중간에 쫓겨나게 되면요, 조나 종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조나 종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산군에서 단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명예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임금의 무덤이 이 군으로 이 강등이 되면은 능이라는 호칭도 쓰지는 못해요. 그냥 묘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왕들 가운데서 두 명의 왕이 이름이 군으로 끝나죠. 연산군, 광해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무덤은 능이라고 하지 않고 묘라고 합니다. 근데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이 됐는데 이 단종의 능이 장능이란 말이에요. 장능. 그러면 이것은 복권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장능이 어디에 있어요? 영월에 있습니다. 영월에 있어요. 원래 임금의 무덤은 이 수도권 그 부근에 있는데 먼 영월에 있어요. 여기서 비참하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동강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마을의 호장인 엄흥도라는 사람이 암장 몰래 수습을 했다. 그래서 영월에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종 때. 자, 여기 단종이 145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중종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중종 때 단종의 무덤을 찾아라 해가지고 군수 박충원이 단종의 무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698년 숙종 때 단종이 군에서 종으로, 예, 정식 임금으로 복위가 됩니다. 명예가 회복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신을 수습하면은 삼족을 멸할 것이다. 엄명을 내렸는데, 엄흥도가 몰래 수습해서 시신을 내장을 했단 말이죠. 그 엄흥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엄흥도도요, 숨어 살았어요. 예, 숨어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종 이후에 선조 때, 우리 이 선조라는 임금은 임진왜란으로 유명한 임금이잖아요. 선조 때 말이죠. 엄흥도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단종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대가로 병역을 면제시켰어요. 군대를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종 때 여기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노론의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이 왕에게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요. 자, 엄흥도의 후손들도 관리가 되고 싶어 하면 등용을 하게끔 해줬죠. 자, 그리고 숙종 때이 엄흥도를 말이에요. 사육신을 추모하는 영월의 창절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흥도의 위패까지 같이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순조 때 공조 참판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 뭐가 될까요? 건설교통부 차관? 예, 그걸로 추중이 되고, 고종 때 1876년도에 충의공으로 시호가 붙여져요. 자, 충의공이라는 거는요, 충자가 들어가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런 충신에게 붙여주는 게 충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사람 충자 누가 있어요? 이순신이 있죠. 그 사람은 충무공. 그러면 이 엄흥도는 무신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의공이라는 시호가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종 때 능묘가 발견이 됐어요. 중종 때 능묘가 발견이 됐는데, 중종 때에 여러분들 여기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림이에요. 조선은 말이죠. 맨 처음에 건국을 했던 세력을 훈구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훈장받은 옛날 세력이다. 그럼 얘네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 책이나 읽고 그랬던 그런 양반들을 사림이라고 했거든요. 선비 사자에다가 수풀 입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사람들이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올라가는데 훈구 세력이 역으로 사림들을 어떻게 합니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은 사화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 번의 사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큰 사화가 바로 여기 있는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가 나타납니다. 요것이 중종 때예요. 중종 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첫째거나 어묵노가 복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캐릭터 한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명에는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 외모를 그려지냐면은 미수가 칠삭동이래요. 주먹코, 사팔뜨기 이러한 캐릭터로 내 얼굴입니다. 이렇게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기록에 의하면 서거정의 기록에는 얼굴이 찰나고 키가 커 위대하였고 규모와 기계가 우뚝 서 무리에서 돋보였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 직접 우리나라 와서 한명이를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은 큰 키가 옥처럼 섰고 거동과 풍채와 태도가 빼어났다. 이렇게 멋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접니다. 자, 그래서 한명의 외모를 맨 처음에 좀 못생긴 쪽으로 많이 표현을 했던 이유는 한명이가 좋은 신하가 아니었죠. 간신이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명이는 세조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럼 한명이가 어떻게 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됐느냐? 한명이는 말이에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번번이 과거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8세에 문음으로 경덕궁 치게 됐다. 경덕궁은 이성계가 살던 집의 이름입니다. 요걸 짓기는 문직이에요. 그럼 문음은 뭐냐?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고려시대랑 반대로 말이에요. 누구의 백으로 중앙에 들어가는 거를 금기시 여겼어요. 무조건 시험 봐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주 적지만 문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걸로 번번이 과거 시험 떨어지니까. 그러면 누구의 백으로 요 말단지 경덕궁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친구 권람입니다. 권람은요, 장원급제한 수재예요. 수재. 그래서 이 권람을 통해서 경덕궁직으로 들어가고 권람이 수양대군, 즉 세조에게 한명희를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가구가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오가작통법.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가게 되면은 읍면리 있죠? 그 행정구역 읍면리제를 창시하게 되죠. 그런데 한명희가 보다시피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런데 한명희의 후손 가운데서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한명희의 동생인 한명진의 후손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인물로 역사에 큰 진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를 하죠. 한씨겠죠. 누굴까요? 바로 한용운 선생님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유관순 열사가 탁 얼굴이 부어 있어요. 왜 부어 있습니까? 맞아가지고 그런 거죠. 예. 일본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자, 3.1운동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유명해졌잖아요. 이 3.1운동이 일어날 때 한용운 선생님이 불교를 대표하는 대표 인사였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집안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으로 말이에요. 중앙정계에 올라가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예, 한강에다 말이에요. 호합한 정자를 짓는데 그 정자가 기러기들이 논인다 해가지고 압구정이라고. 오늘 그 서울의 동네 이름이 압구정이죠? 그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지 멋대로 중국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해서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권하게 되는데, 자, 연산군 때 말이에요. 갑자사화라는 게 일어나요. 갑자. 갑자년에 일어났다. 자, 갑자년에 있다. 사화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화가 사림이 화를 입었어. 누구한테 화를 입었어요? 여기 훈구 세력들한테 화를 입었어. 그 가운데서 누구? 연산군 때 일어났던 사화가 바로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는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냐면 연산군의 생모가 말이에요. 연산군의 생모가. 연산군이 아주 어릴 때 사약을 먹고 죽었거든요. 폐비 윤씨. 그거를 지가 임금이 되고 엄마의 죽음. 그 원수를 갚자. 원수를 갚자. 그래서 갑자사화예요. 근데 이 갑자사화의 연루가 된 것이 바로 한명회였다. 그래서 한명회가 연산군이 한명회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미 한명회는 죽어있어요.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관참시에서 효수를 합니다. 자, 부관참시가 뭐냐면요. 사람이 무덤에 있으면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관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관참시예요. 시체를 참한다. 그럼 효수는 뭐예요? 효수는 그 목 잘려나갔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시를 하는 거예요. 자, 한명회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만 비참한 말로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카를 몰아내고 계유정난으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 과연 어떤 정책을 폈는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세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만 그려지는데 사실 그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이 임금이 됐을 때 단종이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다 보니까 이 단종 전에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 즉 세종 때의 신하들, 또 문종 때의 신하들이 단종 대신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는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됐을 때는 왕권을 다시 올려놓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1453년에 계유정난하고 1455년에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란 뭐냐? 이게 조선의 기본적인 중앙 시스템이에요. 자, 맨 위에 왕 밑에 최고 높은 기구가 의정부예요.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의정들이 있다 해서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부서가 육조예요. 여섯 개의 부서예요. 이호의 병형공. 자, 그러면 실제로 하는 부서가 이 육조인데 육조 직계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이렉트로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왕이 업무 스트레스는 많은데 국정 장악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의정부를 거쳐서 반드시 와라 하는 것이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이 의정부를 거쳐서 오는 의정부 서사제를 잘 쓴 사람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럼 육조 직계제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자, 그리고 경연을 폐지합니다. 경연을 폐지해요. 경연이라는 게 뭐예요? 임금하고 신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학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예요. 예,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이 많아. 그러면 늘 임금이 학문적으로 신하들보다 뒤로 밀려버려요. 자, 그래서 세조는 말이죠. 이 훌륭한 제도인 경연제도를 폐지하면서 신하들이 왕에게 직언하는 그런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자, 집현전은 왕권을 견제하는 3사 중에 하나인데 홍문관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나중에 집현전이 폐지되고 나서 뒤에 임금이 되는 성종이 집현전과 같은 것을 다시 부활하면서 이름만 홍문관으로 바꾼 거예요. 예. 이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 유명하잖아요. 이 학자들이 끝까지 세조가 임금되는 걸 반대해버렸어요. 그래서 폐지해금.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유향소를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방행정이에요. 그럼 지방행정은 여기에 보시면 수령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동네, 그 동네에 있는 뭐 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시장이 부임받아가지고 쫙 가면 이 사람은 혼자 잘 못하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행정기관인 육방이 있어요. 이호의 병홍공. 그래서 여봐라 이방! 그러면 예의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 두 놈들이 그 마을, 그 고을을 다 지들끼리 헤쳐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향소, 향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향. 근데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즉 지방 양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 수령을 자문을 하고 얘가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령의 권한이 견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세조는 그게 싫어. 내 명령을 받은 애들만 그냥 밀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향소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 유향소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세조가 아무래도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는 왕이에요. 국가의 자주성 그리고 국방에 무지한히 힘쓴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단군의 후손이죠. 조선 단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격상을 시켜요. 조선 시조 단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참성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죠. 그리고 고구려 시조, 고구려를 세운 사람, 이거를 고구려 시조 동명왕후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요, 중국 황제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서울시청 그 부근에다가 탁 한 거죠. 여기에서 나중에 고종 황제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진관체제. 자, 진관체제란 뭐냐면 국가 방어체제, 군사체제예요. 우리 이제 중앙이 있죠? 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지역이 A, B, C, D가 있어요. 외적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이렇게 쳐들어와요. 이럴 때 이쪽 비지역으로 쳐들어올 때 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책임지고 막아야 돼요. 진이라는 게 군사 기지를 얘기합니다. 진을 쳐라 그러잖아요. 책임지고 막아요. 이게 진관체제예요. 네, 다른 동네에서 뭐 도와주거나 그러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무너질 것 같으면 이제 중앙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찌됐건 자기 지역 책임지고 막는 그 진을 내 진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진관체제다. 자, 이렇게 해서 자주성과 국방에 대해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 경제, 그리고 편찬산업. 이 세조는 세종의 두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에도 깊이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찬산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농서, 목축서, 목축업, 예. 그리고 양잠, 양잠이라는 거는 뭐 누에꼬치 같은 거 이렇게 길러가지고 실 뽑아내고 그러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책을 뭘로 출간한다? 한글로 출간한다. 제가 세조 뭐라고 그랬어요? 한글 창제에 큰 공을 세웠다고 그랬죠? 한글로 출간한다는 얘기는 곧 뭘 의미합니까? 백성들이 쉽게 읽고 참고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의 규범이 되는 아주 중요한 거. 법치주의, 법전을 만들어요. 그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함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꼼꼼하게 만듭니다. 수정하고 꼼꼼하게.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성종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통치 시스템이 성종 때 완성이 됐다 해가지고 이 묘호를 성종이라고 한 거예요. 완성했다. 대표적인 게 경국대전이죠. 그리고 강경도감을 설치합니다. 강경도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강경도감, 경전을 간행한다. 그럼 경전이 뭐예요? 불교 경전이에요. 아하, 조선이란 나라는 말이죠. 불교를 억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세조는 오히려 나는 불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경도감을 만들어가지고 대장경, 대장경 들어가는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팔만 대장경 있죠? 예, 그러한 불교 경정을 인쇄해가지고 유포를 딱 시킨다는 얘기죠. 요 부분은 왜 저렇게 불교와 관련돼가지고 세조가 힘을 썼는가?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으로 들어가서 자, 조선의 기본 토지제도는 과전법입니다. 과, 전은 토지전자예요. 과는 등급이에요. 관리가 되면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토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관직에서 물러나도 계속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소유라기보다는 뭡니까? 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그 관리가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어요. 예. 이걸 수조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가 바로 과전법이었어요. 그런데 퇴직을 해도 내 과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일하는 관리한테 줄 토지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세조가 뭐를 합니까? 직전법을 단행합니다. 직전법 할 때 이 직이 누구한테만 주겠다?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퇴직한 애들은 안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세조가 딱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관리들에게, 현직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보게 되면은 관수 관급제, 관, 국가입니다. 관. 국가에서 수거해서, 뭐를? 세금, 조세를 수거해서 관, 국가에서 급, 다시 배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안 주고 실제로 뭘 주겠다라는 겁니까? 그냥 월급 같은 걸로 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다가 나중엔 녹봉제, 그냥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쌀 같은 걸로. 그냥 딱 줘버려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오히려 이거를 성종 때부터 실시하면서 토지를 못 받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농장을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어쨌거나 직전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조의 정책들을 제가 알아봤는데 어쨌거나 이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면서 자기가 임금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피바람이 불었죠. 개유정난 때 사군 육진 중에 육진을 설치했던 김종서, 그리고 자기의 동생 안평대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삼문 등 집현전 학자들, 예, 이 사람들도 세조를 몰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 발각이 돼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무려 이것과 관련된 사람이 몇 명? 800여 명이 처형이 되죠. 그리고 또 자기의 동생이 금성대군 단종을 복위하려고 하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단종도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 꿈속에서 본 천국의 모습, 이런 그림인데 이거를 부탁한 사람이 세조가 죽인 동생인 안평대군이에요. 이런 피를 너무 봤어. 피를 너무 보다 보니까 악몽에 시달리는, 가위에 눌려요. 가위에 눌려. 꿈에 말이죠. 형수, 자기 형의 부인이죠. 즉 단종의 누굽니까? 엄마예요. 현덕왕후가 딱 나와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내가 이제부터 너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면서 뭐를 했을까요? 꿈속에서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세조가 맨날 몸에 종기가 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종합병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실제로 세조의 자손들이 금방 요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조의 자손들 의경세자 금방 요절했죠? 예종도 요절했죠? 그 다음에 인성대군도 요절했죠? 다 요절해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세종이 무덤을 잘못 써가지고 세종의 후손들이 금방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지관이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사람들 빼고는 다 중간에 네, 요절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세조도 임금인지라 세조도 임금인지라 불교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 세조가 후원했던 뭡니까? 절들이에요. 특히 이 보은사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 조선 후기에 아주 유명한 절로 유명하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강원도 상원사에도요, 오대산 상원사에도 세조와 관련된 그런 전설이 숨어 있는 문수전의 고양이 석상, 그리고 문수동자 좌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문화재 가운데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세조가 만들었던 것이죠. 국보 2호고. 자, 이것이 고려 말에 경천사 10층 석탑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가지고 와버렸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선교사가 노력을 해서 되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속에 나왔던 세조의 업적과 또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에게 지성쌤입니다. 자, 이제 이론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역시 문제를 풀면서도 기존에 공부하셨던 것들을 복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중요한 것들 짚어드리겠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도 잘 습득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점수가 만들어지니까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푸실 때, 품사구조 문제, 선택지를 먼저 슬쩍 보시는 거 알고 계시죠? 해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를 찾는 문제인지, 어쨌든 모든 것은 동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문두에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 시작되는 것은 명령문이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항상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필수지만 명령문은 내 말을 듣는 너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된, 2인칭 주어, 너가 생략된 명령, 동사원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세요. 그 job advertisement, 광고를 읽으세요까지 목적어까지 끊어보시겠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문장 전부 끝났어요. 그 뒤에 그리고 전명구는 괄호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괄호가 어디까지 갈지는 물론 지금은 further specific screening requirements까지 가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구조가 안 보이더라도 일단 괄호가 열렸다는 것은 문장 성분이 마무리가 된 거고 새로운 전명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빈칸도 단독적인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carefully,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 광고를 읽어주십시오라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그 구체적인 검열. 기준, 그런 필요 조건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참고로 이제 끝나고 LC도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당연히 LC 공부하셔야 되겠죠. 발음적으로 우리 미국식 발음에서는 advertisement. 이쪽에 항시가 들어요. 항상

24 hours in advance. 24시간 전보다 덜 하게 취소가 되는 예약들은 위읍이라는 게 지금은 동사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뒤는 무슨 자리? 비동사 뒤는 보통 이제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형용사 보호가 주어를 꾸며주는 것인지 아니면 명사 보호가 주어랑 동격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기 전에 그냥 토익에 약간 익숙하고 정기 토익에 출제가 잘 되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한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시간부 이후로는 잘 보이실 겁니다. Be subject to라는 것을 적어두시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을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bject to. 여기 subject는 형용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적용,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subject 단어가 물론 명사도 가능하지만요. Be subject to는 유명한 토익이 아주 아주 사랑하는 그런 형용사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자, reject라는 게 through라는 어근이에요. 던지다라는 뜻이죠. sub라는 게 아래쪽으로라는 그런 느낌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subject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어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아래쪽으로 던져지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어 대상의 아래쪽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것에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be subject는 어디 어디 영향 혹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mall service라는 것은 뭐 소소한 서비스 수수료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그런 게 부과가 될 것입니다. 정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be subject to, 잊지 마세요. 무엇 무엇의 아래쪽에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나 적용을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be subject to change. 예를 들어서, 여기서 change는 명사입니다. 여기 to가 전치자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목적어 수만 돼줘야 돼요. be subject to change. 변화라는 것에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Be subject to the policy 정도를 쓴다면 그 정책의 영향, 네, 어떤 정책의 영향,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e subject to 다 같이 두 번 정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요? Be subject to. 한 번 더. Be subject to. 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하면 창피하잖아.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be subject to, 어디 어디에 영향, 적용을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네, this, 첫 글자들이 대문자라는 것은 고유명사죠. 네, 고유명사는 굳이 고통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름일 테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선택지에 있는 것이 인칭 대명사의 형태인데 역시 기준점인 동사가 있습니다. 항상 동사 밑줄 치고 표시하시고 여러분들 기준점을 잡아두시겠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chance까지가 명사 보호죠. 그죠? 비동사 뒤에 명사 보호. 그 앞에는 그것을 꾸며주는 소유격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효리 정답이에요. 당신의. 당신의 chance입니다. 네, 이것은 당신의 chance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돼? become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 느낌까지 가미되는 이 형식의 동사 중에서 independent, 독립적인 lighting, 조명의 전문가가 될 그런 chance가 되겠다라는 게 맞는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유는 일반적인 뭐 주격이라든지 아니면 목적격이라든지 주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가 되겠고요. yours는 your plus 명사, 너의 것이라는 게 합쳐진 소유대명사입니다. 문맥적으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게 해석적 성립이 될 때 너의 것이라는 것도 쓰일 수 있겠고요. yourself라는 것은 제기대명사인데요. 자,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동작을 제기시킨다라는 것. 내 동작을 내가 받을 때, 즉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Lov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쓸 때요. I love myself.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쓸 때는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동작을 제기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할 때 쓰이는데 그런 경우는 주어 뒤에서 강조하거나 완전한 문장 뒤에서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써 주어나 목적어 뒤에서 그 대상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첫 번째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적인 용법과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해주는 부사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쓰일 수는 없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전치사 문제인데요. 네, 칸사는 이미 벌써 제공했습니다. 동사 기준점이기 때문에 역시 밑줄 치고 표시하시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만 개의 jobs, 2만 개의 직업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빈칸은 first 2 years of operations, 그 운영의 첫 2년이라는 기간을 받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치사 중에서 기간이라는 것은 선의 개념이죠. 그 선 개념의 전 목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within 있었죠. within이라는 것은

with in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 이내에 정도로 시리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첫 2년 이내에 이미 벌써 2만 개의 직업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네, 엄청난 기업이죠. 자, 어판은 시점을 받으면서 대표적으로 upon arrival 이런 식으로써 뭐 도착하자마자 혹은 동명사 목적어도 수반하면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느낌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기간 명사랑은 잘 어울리지 않겠고요. toward도 역시 시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점은 점의 개념이고요. 기간이라는 것은 선의 개념에 썼었죠. 두 가지는 해석적인 구분이 필요했었다. 그죠? 자, toward 그쪽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만든다면 그 장소를 향하여 혹은 어떤 시점을 만든다면 네, 그런 시점 쪽으로 향하는 무렵의 정도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좋지 않겠고요. behind로 뒤 혹은 뭐 늦춰진다 해석일 텐데 자, behind the schedule 이런 식의 표현이 역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일정보다 늦춰져서요. behind schedule 혹은 반대로 이제 쓴다면 ahead of schedule 이건 일정보다 앞서서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겠죠. 그죠? On schedule 이렇게 쓴다면 일정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Behind schedule 여기서 더라는 것은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문맥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좋습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5번 Nobody do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동사 문제인데요. 동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사 문제는 오른쪽으로 보셔야지만 그 뒤에 명사가 있다면 자 말해보세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을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뒤에 전치사 나온다면 그 전치사랑 어울리는 자동사가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때 동그라미요. Unexpected observations가 가끔씩, 그것도 가끔씩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가끔씩 동사한다는 것을 그 뒤에 to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to는 전치사죠.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즉,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목적을 취해주는 타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동사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to랑 어울린 자동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cause는 어떠한 것을 야기하다 타동사고요. define, 뭐 정의하다 타동사고요. lead는 타동사도 가능하지만 lead to라고 쓰면서 어떠한 결과가 되다. 어떠어떤 결과로 이끌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기치 못했었던 observation, 관찰 같은 것들이 가끔씩 큰 발견이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다라 해석이 맞겠습니다. lead to, part 1, 사진 묘사에서는요, 어떤 뭐 길이 그쪽으로 이어지다라고 쓰시겠고, 아니면 지금처럼 RC에서는요, 어떤 결과가 되다. 이런 식으로써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participate라는 것은 어떠한 행사 등에 내가 part,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서라는 전치사인과 함께 쓰는 게 맞습니다. 역시 자동사가 되겠고요. 지금은 좋지 않겠네요. 자, 6번. The Hotel D라는 호텔은 제공합니다. 동사 기준점. A superb, 굉장히 우수한 빈칸까지가 목적어 자리겠죠. 그죠? 뒤에는 전치사로서 괄호가 정리될 테니까요. Leisure facilities. 우리가 말하는 그 레저라는 게이 단어가 맞죠? 자, 빈칸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A번이 그대로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을 명사라고 부르죠. 굉장히 우수한 그런 종류 선택권을 제공한다라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용구 괄호 묶겠고요. 그 다음에 그 특권층의 고객들이라는 또 하나의 전용구도 뒤따르고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품사 구조 문제였었겠고요. 자, 7번. 네, clean paint teach는 raised 동사 기준점. 왼쪽에 역시 첫 글자들이 대문자라는 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뭐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걱정거리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끊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bove부터는 전치사 괄호가 들어가죠. 어디까지? 이 salary cost까지 묶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용구도 괄호 정의가 될 테니까요. 이번에 available이라는 것은 가능한이라는 것인데 사람과 사물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가능하다. Are you available tomorrow? 내일 혹시 시간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제 데이트 신청할 때, 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You available tomorrow? 뭐, 당연히 no 대답 나오겠지만. 사물을 이용 가능하다 해석이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겠고요. 자, accustomed라는 것은 익숙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동사 뒤에서 accustomed라든지 아니면 used. 이런 식의 형용사가 익숙하다는 뜻인데, 익숙하다는 것은 역시 어디어디에, 그죠? 어떠한 대상에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의 전치사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거 한번 살짝 복습해 볼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Be used to, 네, 부정사. Be used to, ing. 내신 공부를 할때뭐 이랬습니다. 뒤에 be used to 뒤에 ing면 익숙하다고,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이용되다고. 이런 식으로 뒤를 보고 앞에 해석을 유추하는 이런 역산의 해석을 공부했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직독식해가 안 되죠. 직독식해가 안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직정식해는 더더욱 꿈도 못 꾸겠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중학생들이 막 공부하기, 암기하기 힘드니까 be used to 동사원형 이용되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이게 ing이니까 익숙하다. 뭐 익숙하다. 이렇게 암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요. 언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호작용입니다. 어떻게 뒤를 듣고 앞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자, 주어가 여러분들 사물 직관적 해석, 주어 동사와의 관계. 주어 동사가 영어의 기본이고 모든 문장의 필수잖아요. 그걸 듣고 일단 해석 덩어리를 만들어야지만 그 뒤는 자연스럽게 살이 붙는 겁니다. 사물 주어라면 이게 이용되다라는 수동태로 해석이 되고요. 사람 주어라면 익숙하다라는 해석이 들어와줘야 돼요. 왜? 사람은 이용될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좀 나쁜 맥락에 따라서 사람도 이용된다라고 영어에서 쓸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익숙할 느낀 대상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 보원의 해석으로서 익숙합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사물은 반대로 익숙함을 느낄 수 없잖아요. 사물이 어떻게 익숙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물 주어라면 자연스럽게 이용되다라는 수동태 해석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주어일 때 익숙하다 해석되면서 익숙하다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방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라는 방향성의 전치사가 바로 뒤따르는 게 맞고요. 이용되다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인 투부정사가 뒤따르는 게 역시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주어동사 해석이 들어와 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듣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듣기라는 것은 직독식보다 훨씬 더 실시간적인 작용인데요. 네,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의미 덩어리가 일단 잡혀야 돼요. 그 뒤는 이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익숙한 salary cost 아니겠고요. C번 close 닫힌 cost 아니겠고요. Higher 더 높은 salary cost 비용에 관련돼서 걱정거리를 제기했다라는 게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notifies, 통지합니다. 동사 기준점이고요. 당신에게까지 목적어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슬쩍 봤을 때, 선택지는 막 이렇게 막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0.1초 슬쩍만 보셔가지고 이게 지금 품사 구조 문제인지 아니면 해석하는 문제인지 구분하시는 것인데. 자, 그리고 when it is high time. 접속사에 대해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죠. High time. 그것이 적절한 시간대일 때. 네, high time. 좋은 시간대일 때라는 명사부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뒤에는 A번, B번, 동사는 안 되겠죠. 접속사 when 뒤에 지금 동사가 나온 일반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절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는 안 되겠고요. 자, C번과 D번 중에서 이 time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할 시간. 네, 우리 투부정사가 형용사식을 쓰일 때 무엇 무엇을 할이라는 조금 미래지향적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형용사식으로 취하는 명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chance가 마찬가지고요. chance, 기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무엇무엇을 할 시간. 그 다음에 노력이라는 effort. 이런 식의 명사들. 혹은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런 effort 부정사라고 써가지고, 자, 뭐뭐 하기면 노력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더 확장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뭐 chance라든지 동의어인 opportunity라든지 아니면 ability라든지. 이런 식의 명사들이 대표적으로 형용사 투부정사 시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When it is high time to upgrade your IT infrastructure. 당신의 IT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킬 좋은 시간대일 때 당신에게 통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Time to 부정사. 무엇을 할 시간. It is time to go.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It's time to go. 우리 이제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fight. 싸울 시간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써요, 여러분들. It's time to study. 네, 지금은 공부를 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답이 되겠고요.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You can send. 당신은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Direct message를 발송할 수가 있어. 같이 목적어겠죠. 자, 누구에게?
towards 빈칸까지가 복합 명사죠. 선택지에 4개가 모두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해석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의 세일즈 빈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석이고요. 자, 그리고 to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것은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accessory, A번 사람 아니고요. 이번에 faculty라는 것은 뭐 교수진이라는 명사가 되긴 한데 지금은 굉장히 어색하겠고요. 이번에 formula라는 것은 공식이라는 겁니다. 공식 아니겠죠? associate라는 게 동사일 때뭐 연관 짓다, 뭐 결부 짓다, 어떤 대상,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결부 짓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해석으로 쓰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는 문장에서 크게 없을 거고요. associate는 뭐 직원이라는 사람 명사 가능합니다. 놀랍죠? 자, 모르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처럼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품사 구조 문제로서 뭐 associate라든지 뭐 associating이라든지 associated라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더 헷갈려요. 왜? 이 단어가 동서로밖에 안 보이거든. 하지만 명사도 가능합니다. sales associate, 판매 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sales associate, 판매 직원 혹은 sales representative 역시 판매 직원입니다. representative도 역시 실적 봤을 때 명사로 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두 가지는 둘다 빈출되는 형태. 왜? 판매, 영업 이런 소재들은 토익에서 주어할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 상황을 많이 다루고 우리 비즈니스라는 것은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돈에 관련된 영업 이런 소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가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판매 직원 뭐라고요? sales associate 혹은 sales representative까지 뭐라고요? sales associate 또는 sales representative 두 가지는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 판매 직원에게 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B번 정답으로 잘 체크하시고요. 자, 10번 the project는 포함을 합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동사 뒤에 빈칸 reservations까지가 목적어죠. 항상 동사 기준점으로 빈칸이 왼쪽인지 네, 오른쪽인지 구분하시는 거. 자, 빈칸은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선택지에 multiple 바로 형용사입니다. multiple 다수의 네, 그런 보수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게 역시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답 잘 골라주시고요. 자, 동사 기준점, 목적어까지 문장 끝.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 기본적인 구조 잘 파악하시고 3초 만에 해결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지금, 선생님, 선택지에 지금 ed 형태, ing 형태랑 ed 형태, 이것도 분사기 때문에 형용사 되지 않습니까? 물론 형용사가 되긴 하죠. 근데요, 여러분들, A번은 그냥 형용사거든. 만약에 형용사나 분사가 이렇게 만났을 때, 형용사 해석이 된다. 형용사가 해석이 깔끔하다. 그러면 그대로 정답이에요. 만약에 형용사 해석이 안 된다. 이게 해석이 만약에 애매하거나 조금 안될것 같다. 그렇다면 분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해석이 형용사가 된다면요. 얘가 그냥 정답이에요. 왜? 얘는 원래 형용사고, 찐 형용사고요. 분사라는 것은 동사를 파생해서 만든 약간 뭐랄까, 짭은 아니겠지만, 약간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원래 형용사랑 파생된 분사, 형용사 있을 때, 원래 형용사가 이기죠, 당연히. 분사라는 것은요, 동사를 변형해서 만든 형용사인데, 그거는 원래 형용사가 해석이 없을 때, 없는 자리를 채워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있는 것을 대체를 하진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쓰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때, 무조건 형용사가 정답이다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오해하시고 잘못 퍼뜨리면 안 됩니다. 해석이 만약에 같다. 둘다 된다. 혹은 형용사를 먼저 해가지고 얘가 해석이 된다. 그러면 걔가 정답이야. 분산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형용사 해석이 조금, 이상하다. 애매하다. 네, 그러면 그 없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satisfied. 이게 만족시키다라는 감정 동사잖아요. 그래서 satisfying은 사물을 꾸며주고, satisfied는 사람을 꾸며주겠죠. 그리고 이 satisfactory 이런 식으로 역시 만족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비슷하겠지만요. ed 형태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해석에 맞춰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해석이 비슷하다. 둘다 가능하다면 원래 형용사 이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파트 6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Dear Mr. Staffen 씨에게 아시다시피 우리의 직원의 핸드북은 stipulates 규정합니다. 동사죠. 무엇을 규정을요?
자, regarding 무엇에 관해서는 전치사입니다. Travel reimbursement request. 이렇게 travel, 출장, 상환, 요청에 관련된 규정이라는 거죠. 자, 빈칸 뒤에 a vast majority of staff. 많은 직원들이요. 여전히. 자, 여전히 constantly. 여전히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의 핸드북이 이런 내용을 딱 규정을 하는데, 말해주는데, 뒷문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된 거겠죠. 이런 경우는 역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A번은 뭐,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가 되겠고요. B번, 마침내도 아니겠고요. After all, 이것도 뭐, 결국에 어쨌든도 아니겠고요. Even so라는 게 약간 역접의 느낌이 맞죠. 그렇기는 하지만 정도 느낌입니다. Even so, 그렇기는 하지만. 그죠? 역접일 때. However처럼요. 우리 핸드북이 이런 내용을 규정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D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Even so, 뭐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정도의 역접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you don't mind, 만약에 싫지 않으시다면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자, 무엇을? 빈칸 뒤에 또 하나의 주어 동사예요. 익숙하게 만들다인데요. 직원에게. 자, 무엇에 대해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자, 빈칸 뒤에 동사 포함된 절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접속사가 들어와줘요. 그 중에서 무슨 절? 동사되기 때문에, 타동사되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와줘야 되죠. 즉, 이 절 자체가 명사절이 되어줘야지만 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에 전치사 안 되겠고요. 자, what과 which는 주격이나 목적격이죠. 그래서 주격이나 목적격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가 빠져있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빠진, 네,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형태의 구조가 나오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직원들에게. 자, 무엇에 대해 가지고? 정책에 대해 가지고. 선택지가 아니고 지금 뒤에 보시면 빠져있는 성분이 없죠. 네, 그런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워크 위치는요. 그래서 how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라는 네, 순환 방법에 관련된 접속사죠. 어떻게 우리가 직원에게 정책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지를 논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만나고 싶습니다가 맞겠습니다. 자, why don't we라는 것은 뭐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하는 거죠. Half day training session을 주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That's 꾸며주는 대절입니다. 네, 그것은 전반적인 컨텐츠를 모두 다루는 네, 그런 반나절짜리 행사를 기획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들어갈 문장넣기. 앞문장이 이어지는 소재연결, 직접적인 소재연결 보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지금 이게 정답이 되려면요. 뭐 this라든지 여러분들, 더라든지 이런 게 정답이 되려면 앞에 나왔었던 문맥에서 그것을 받는 직접적인 소재가 있어야지만 이런 지시형용사가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규칙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two other decisions. 네, 두 개의 다른 결정들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채택이 되었습니다. 미팅에서 역시 아니겠고요. 자,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be well informed, 굉장히 잘 숙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거, 짧은 시간 만에. 앞쪽에 나왔었던 반나절짜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C번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because the second day of the two-day seminar가 cancel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역시 소재적으로 전혀 이어지는 바가 없겠습니다. 자, I look forward to, 기대하겠습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response 기대하겠습니다. To this 빈칸에. 자, this 빈칸 역시 지시형용사가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나왔던 문맥에서 나오는 받는 소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책이라든지 아니겠고요. 아이디어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Design. 프로젝트까지는 좀 거창하고요. 그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응답, 긍정적인 응답을 바라겠습니다. Please reply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당신이 가장 빠른 편한 시간대라는 표현으로서 가능한 한 빠르게라는 것을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파트 7은 그냥 뭐 1인 대화인데요. 네, 조금 간단합니다. 원래 1인 대화. 누군가의 문자 메시지를 마치 훔쳐온다는 생각으로. 네, 재밌지 않아요, 그죠? 남의 문자 보는 겁니다, 공짜로. 아, 물론 시험비, 토익 시험비가 들겠지만, 그거는 뭐 예외로 두자고요. 어쨌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서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미스터 잭슨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는 것인데, 잭슨은 지금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고요. 나오는 제3자입니다. 네, 그래서
잭슨의 계산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he란 대명사 주어를 쓰면서 he's heading over there to fetch it.

0: 자, fetch 그것을 가지러다라는 동사인데요. 네, 그것을 가지러 오기 위해서 그곳을 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것은 지금 claim his items, 그의 물건을 찾는 거죠. 교실에서부터 D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31부분에 looks like that 이라는 것에 대한 역시 답변의 저희를 찾는 것인데, 자, looks like that.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앞문장을 보시면 I will say he has lost his pen as well. 펜도 놔둔 것 같습니다. Anything else than the calculator? 계산기 외에 다른 것은 없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펜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네, 정확하게 캐치했다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도 지금 그 펜이 미스터 잭슨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좀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하나하나 정답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네, 찾아서 네, 그리고 해석이 안된 문장들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반복하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풀이 끝났고요. 네, 계속해서 신선하고 네, 새로운 개념들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BS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하는 황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1강으로,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키포인트는요, 보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개설 등록의 절차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개설 등록의 요건, 같은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결격 사유,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왜 해야 하고 또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부동산 중개업은 아무나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우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무소는 내가 이제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인데 부산에다가 사무소를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을 합쳐서 등록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등록관청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절차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등록을 해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등록의 절차를 한번 알아보면, 등록 기준, 같은 말로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 기준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등록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그 등록 기준을 확보하였다면, 우리 그 사무소를 두려는 시, 군, 구에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군구, 달리 말하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7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좀 우리 시험에 변출되어지는 기간이라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일 안에 정확히는 등록을 하고 그리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등록하고 통지한다라는 것은 등록번호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등록번호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7일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번호가 나왔다 그러면 보증이라는 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전문 직업인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회계사,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 직업인들은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거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담보해주기 위해서 보증 설정이라는 걸 하여야 하는데, 개인인 개공은 우리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 그러니까 보험이나 뭐 공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입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우리 이제 우리 일반적인 기업으로 만약에 그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점, 영업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자, 보증 설정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에서는 이 보증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죠? 요거 확인해 보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 등록증을 받아야 그걸 이제 벽에다가 걸어 놓고 게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뭐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물은요, 꼭 등록증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게시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증,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증.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카피를 해서 우리 이쪽 사무소, 저쪽 사무소, 몇 개의 사무소에다가 이거를 다 걸어 놓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중 사무소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불법적 행위가 우리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을 꼭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건지, 내가 이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건지를 게시해 놔야 되는데, 이걸 보수 요율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증 설정 서류는 요 앞에서 개인, 법인, 분사무소 해서 업무 보증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일반 우리 의뢰인들에게, 이제 소비자죠. 내가 얼마짜리 보험을 가입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시물을 게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개업이라는 건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등록증과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전혀 다른 등록증입니다. 요거는 시군구, 그러니까 사무소를 두려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우리 교부하는 게이 등록증이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게시하면 되는데, 이 업무 게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게시해 줘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업무를 게시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걸로 간주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 통지 받기도 전에 막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러면 소위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위 유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록은 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기 전이니까 이런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적법한 업무 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증 없이 업무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이 있는 거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거를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록증을 우리 교부 받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등록증 없이 업무했다. 그러면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걸로 보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게시물을 게시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가장 경미한 제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중에서는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장 경미한 제재인데요. 요렇게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벌 없이 업무를 게시하고 싶으면 이러한 업무 게시 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해서 아직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춘다면 업무 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그 가능 시점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업무 개시 요건 중에 이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게시물 게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장까지 꼭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점 중요합니다. 자,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 시에서부터 할수 있어요. 시점부터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등록을 신청하려면 구청에 한번 가야 되잖아요. 우리 대도시에서는. 네, 그럼 구청에 갈때 인장 같이 가져가서 이때 등록을 하면 한 번에 일처리할 수 있겠죠. 다만 늦어도, 그러니까 인장은 업무를 할때 이제 필요한 어떤 도구니까 업무 개시 전에는 반드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등록, 어떤 요건 등록 기준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어지고자 하는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은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우리 건축물에다가 중개사무소라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뭐요두 가지만 이제 보는데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법인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 중에 개인인 개공이 없는 요건 중에 자본금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미리 업무를 하기 전에 가지고 시작하는 돈, 이걸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법인의 성격은 꼭 회사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도 괜찮지만 뭐도 괜찮냐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그냥 협동조합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라고 했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앞에 있는 우리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조합이에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뭐가? 우리 법인인 개공이 될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개사법 14조에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겸업업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4조 업무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14조 업무 7가지만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4조 업무 이외의 업무는 취급해서는 안 되고 예컨대 어느 중개법인이 대부업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법인의 정관에다가 이거를 이제 실어놓고 그걸 이제 법인 등기를 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했다고 한다면 등록 관청은 당연히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이 14조 업무 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일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7가지 업무만 할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는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 같으면 본인이 이제 공인중개사면 되겠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면 대표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대표
포함 아니면 제외해서 대표 제외한 요런 어떤 그 어떤 저 단어들 함정 아주 잘 걸리는 단어들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표 제외한이 맞아요. 포함한 아니고 대표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책임 사원의 준말이고 임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 모두가 법인에서는 직급이 혹은 직책이 아주 높은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법인의 대표도 결국에 사원 또는 임원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는 빼고 요 요건에서는 대표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추가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자격이 있어요. 그럼 한명 일단 이제 자격서 필요하죠. 그리고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회사마다 좀 종류가 다르고요. 사원이 있는 회사 또 임원이 있는 회사 있는데 이건 이제 상법상의 개념이니까 정확히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3명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3명의 한 명꼴은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대표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여기서는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격은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교육 받는 거는 전원 다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때 받는 교육은 실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도 우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분사무소는 이제 지점 같은 건데 소위 지점장도 그 지점에서 뭐 거래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사무소로 확보한다라는 거는 사용권을 확보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소유해도 되고 나는 건물은 없는데 우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어떤 임대차 관계여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아까 그 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결격 사유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키포인트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그 요건, 뭐 자격, 뭐 이런 데에서 약간 모자르는 흠,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교사가 될수 없고요.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럼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1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애초에 처음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은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은 신규 고용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결격 사유인 사람은 고용인도 될수 없다. 이제 고용인 아시죠?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중개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원시적으로 됐을 때 우리 볼수 있는 어떤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후발적 결격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후발적 결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이 전제가 나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개공이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근무하다 보니
후발적으로 결격사유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

취득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 등록 주소는 절대적 주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청에서 개공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미 고용인이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고용인이 되어진 사람도 똑같은 말입니다.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그렇죠? 우리 이제 고용인이 되었는데, 후발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 고용인도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용인 중에 직급이 높게 올라가는, 뭐 어떤 직책을 이제 받게 되는 소위 사원 또는 임원이 고용인과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인,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우리 고용인들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면 이거를 등록관청에서 끄집어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고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개공과 고용인과의 계약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가 고용한 고용인 중에 한 명이 결격사유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 얘를 해소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래서 해소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고요. 만약 두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닫힌다. 자,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관청에서 이제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가 고용한 평 직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직원이 있더라. 너 그러니까 얘 내보내라. 얼마 안에, 두달 안에 해소를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구분을 해야 하냐면, 사원 또는 임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직책이니까 얘네를 두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평 직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고 해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건 너무 좀 심한 제재라고 보죠. 그래서 요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의 결격사유일 때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요 구별의 실익은 사원 또는 임원을 두달 안에 해소 못해? 그러면 법인의 등록 취소.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말하자면 결격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두달 안에 해소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우리 그 개공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격사유별 해소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격사유가 제가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결격사유는요,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성년이 되어야 한다. 뭐이 뜻이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뭐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우리 민법상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심신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결여돼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피성년 후견인, 일시 좀 상태가 좀안 좋았다가, 뭐또 괜찮아졌다가, 뭐 이런 분들을 피안정 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어르신 중에서 치매기가 살짝 좀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피안정 후견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언제 결격에서 해소될 거냐면,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심판 받기 전에는 결격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글자 그대로 복권 판결을 받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법정 복권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법정 복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컨대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지났다. 이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복권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 이 실형은 이제 교도소로 갔다는 뜻인데요. 교도소로 갔으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고 나왔다. 이를 만기 석방이라고 표현하고요. 만기 석방은 추가 3년을 좀 반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총
8년간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되겠죠. 가석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석방은 뭐 시험에 이렇게 뭐 내거나 그렇진 않지만 집행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유기수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남은 형기에다가 3년 더하고 무기수는 10년이 지나면 집행 종료로 간주하고요. 10년에다가 다시 3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행 면제는 사면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특별 사면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면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37회 우리 본시험에는 사면 중에 특별 사면을 좀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해서 우리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부분을 말하자면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너 밖으로 나가. 이게 이제 특별 사면이고 보통 줄여서 특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특별 사면이 돼도 추가 3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면은 요거 이제 즉시 복권되어진다라고 이제 표현돼 있는데 일반 사면은 요 앞에 있는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그 어떤 효과 자체를 아예 취소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다 없어지는 뭐 그런 어떤 뛰어난 어떤 사면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형의 집행유예. 이 실형은 교도소로 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는 지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반성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니까. 다만 이제 실형하고의 차이점, 요 실형하고의 차이점은 3년을 추가 반성할 필요는 없고요. 2년을 추가 반성하면 되는데 요 집행유예 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라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이제 자격 취소가 되었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축구 선수가 우리 이제 그라운드에서 축구 경기 하다가 뭐 뒤에서 태클 뭐 이렇게 걸면 레드 카드를 받죠. 너 퇴장 뭐 이러면 다음 그 경기에서 보통 한 세 경기 정도를 출장 정지 먹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이제 이 취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마치 이제 퇴장당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라운드에서 그러면 3년 반성해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도 역시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그 기간이구나. 자격 정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 중개사만 받게 되어지는 우리 그 결격 행정 처분이고 소속 공인 중개사가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예컨대 3개월의 자격 정지를 만약에 받았다. 예, 그러면 3개월만 결격 사유이고 그 3개월이 지나면 말하자면 결격 사유에서 해소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지 기간만 끝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위반을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취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취소되는 원인이 한 30여 가지가 넘어요. 뭐 아주 많은데 그 아주 많은 등록 취소 원인 중에서 3년을 반성하는 게 사실 무의미한 취소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망했거나 그러니까 누가 사망한 거냐면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공이 해산을 했거나 그죠? 이러면 그 주체가 아예 소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망했고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달리 말하면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하면 언제 다시 재등록을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면 그 결격, 원인 결격에서 해소가 되면 언제든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뭐 어떤 그 즉석 복권이라든가 뭐 로또 복권 같은 경우를 이제 구입을 해서 1등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고
복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즉시 재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그다음 등록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리는 조금 다른데 요는 개공이 받는 요거는 소공, 요건 개공 6개월 똑같고요. 자, 10번에 보면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 그러니까 얘네를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얘네를. 예, 그래서 그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면 얘네는 해소가 된다. 그리고 11번은 우리 이 법은 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3년간 결격에 해당이 되고, 자, 두 번째, 결격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원 또는 임원을 얼마 안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달 안에, 2개월 안에 내보내야 돼.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 자,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6강인데요. 오늘도 시간과 빈도 관련 필수 영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하루 계획표를 보면 무엇을 언제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숙제하기 전에 놀기도 하고 밥을 먹는 동안 TV를 보기도 하죠.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다섯 개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 after인데요. 이 after은 뭐뭐 한 후에 혹은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We went hiking after it stopped raining.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이킹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After it stopped raining이니까 비가 그친 후에 갔겠죠. After는 이렇게 뭐뭐한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체크하고 바로 오른쪽에 써볼게요. 지금 바로 쓰면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After, A-F-T-E-R 읽을 때는 after. 자, 바로 외우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after의 반대말 한번 살펴볼게요. Before, before인데요. After는 뭐뭐 한 후에였죠.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혹은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brush my teeth. 나는 이를 닦는데요. 근데 언제 닦냐면 before going to bed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닦는 것입니다.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단어도 바로 스펠링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Before, B-E-F-O-R-E 한 번만 읽어볼까요? Before, 네, 뭐뭐 하기 전에 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hen. 여러분, when 하면 언제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when 예문 볼게요.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읽고 있었을까요?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